0: 뚫고 우리 땅까지 올 수가 없어요. 지구가 막고 있기 때문에.
1: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0: 네, 그래서 네, 네. 지구 반대편에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네. 일정한 그 언덕 넘어 있으면 언덕 네. 모양으로 치면 동그란 모양이 네. 지구 반대편까지 가면 반대편까지 안 가더라도 조금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 동그란 모양 건너편에 있으면 아, 각도를 아무리 조절해봐도 우리나라까지 못 오는 그런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 허브로 던질 수도 없고.
0: 네, 지구가 네. 둥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일단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뭐 우스운 것 같아도 의외로 이 방법도 나쁘지 않은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높다랗게 이렇게 탑을 쌓으면 네. 높다랗게 깃대 같은 걸 올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전파를 쏘게 하면 네. 조금은 더 멀리 날아가겠죠.
1: 아, 직선으로 쏴도. 네,
0: 직선으로 쏴면 예, 조금은 더 그렇죠. 멀리 날아갈 수 있겠죠. 네. 그런 방법을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방송탑 같은 거를 산 위에 이럴 때 많이 만듭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것도 우습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 교묘한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빛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은 거울에 잘 반사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거울이 적당한 위치에 잘 있으면 한쪽 편에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데도 볼록 거울로 그런 거 많이 설치해 놓죠. 반대편에 직진해서 온 빛으로는 볼 수 없는 지역도 거울을 통해서 좀 먼 지역, 딴 지역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반사할 수 있는 반사경이 어디 하늘 저쪽에 있으면 그러면 그거에 한번 튕기고 저 멀리까지 전파를 쏘아 보내줄 수가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낸 게 뭐냐. 예. 전파 중에서 대략 한 30MHz 정도 주파수 이하가 되는 단파라고 하는 빛을 공기 중에서도 저 공기 높은 곳, 하늘 높은 곳, 흔히 이제 아이오노스피어, 전리층이라고 하는 네. 그 지역의 공기에 가면 좀 이렇게 반사돼서 튕겨 나오는 특징이 있거든요. 전리층이라는 말이 이제 전자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전기를 띄어서 이온처럼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1: 대기권 안에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대기권의 예.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 쪽이에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아이오노스피어라고 하고 네. 이제 번역을 해서는 전리층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공기에 이 전파, 이 빛은 조금 이렇게 반사돼서 튕겨나오는 특성이.
1: 신기하네.
0: 신기하죠? 예. 네. 그래서 그 빛을 이용을 하면 이 단파라는 전파 중에서 단파라는 일부 제한된 그런 주파수의 빛을 이용하면 여기서 방송을 하면 멀리 멀리 퍼져가지고 아무 부질 없이 우주에 뭐 외계인들이 듣고 있다면 모를까 네.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건 사실 별 소용 없잖아요. 아, 뭐 그렇죠. 비행기 타고 지나가다 잠깐 이렇게 들으면 모르겠지만 소용 없는데서 그 가다 보면 전리층이라는 높은 지역에 닿았을 때 한 번 이렇게 튕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론상으로는 튕기고 튕겨가지고 지구 반대편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1: 그걸 실제로 지금도 써요?
0: 물론이죠.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송하는 방법을 단파 방송이라고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방송하는 거를 라디오로 들으면 그거를 단파 라디오라고 합니다.
1: 방송국 다니면서 진짜 하나도 몰랐다, 이런 걸.
0: 아유, 예. 이거 연수 같은 거 할 때 좀 가르쳐 주실 텐데.
1: 제가 지금 추가 합격해가지고 연수를 못 받았어요.
0: 그렇군요.
1: 예, 2등으로 들어와가지고.
0: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이 단파 라디오, 단파 방송의 단점 뭐냐면 네. 사용할 수 있는 그 전파의 예, 종류가 되게 제한돼 있어요.
1: 뭐 30MHz.
0: 예, 방송국을 많이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예, 뭐 이렇게 음질이 좋은, 뭐 화질이 좋은 이런 거를 보내기에 좀 부족해요.
1: 네네.
0: 양적으로.
1: 네.
0: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늘에 모든 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따라 반사가 잘 되면 잘 들릴 수도 있고 네. 반사가 잘 안 되면 안 들릴 수도 있고
1: 아, 공기 상황에 따라서
0: 네, 뭐 그런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네. 1950년대 위성기술, 인공위성기술이 등장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죠. 높다란 탑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방송을 하면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면
1: 네.
0: 아예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이 그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 혹은 뭐 비슷한 생각이지만 인위적으로 우리가 우주에서 반사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우주에다가 띄워놓고 거기다가 조준을 해가지고 무슨 전파든지 쏴준 다음에 걔한테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반사해서 보내줘라 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역할을 인공위성에다 시킨 게 바로 통신위성, 그 다음에 방송위성이다. 그래서 이 통신위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또렷한 음질이나 또렷한 화질로 이렇게 통신을 한다라는 게 1960년대에 서서히 상업화되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보를 알고 싶은 그런 열망도 되게 강했겠죠.
1: 네.
0: 그래서 초창기에는 월드컵 이런 경기를 하면 네. 그거를 중계를 보고 싶은데 네. 그때만 처음에 이제 인공위성 막 등장하고 했을 때만 해도 그거를 실시간 중계해 줄 만한 기술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필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1: 네.
0: 예, 그 필름 뭉치 자체를 비행기에다가 실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네, 딴 나라에 보내주는.
1: 그런 식으로.
0: 네, 그래가지고 뭐 8시간 만에, 12시간 만에 그래도 우리가 알려드립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1: 그럼
0: 네.
1: 60년대까지 그랬다고요?
0: 60년대까지도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 인공위성 생중계가 네. 보편화된 것은 보통 1970년대부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 70년.
0: 네, 1970년에 아, 그때도 아마 월드컵이 멕시코에서
1: 멕시코 있었을
0: 거예요. 지금도 이런 축구 관련된 여러 가지 용품 공 이런 거를 많이 공급하는 회사로 독일에 원래 신발 만들던 사람이죠. 아디 다슬러라는 사람. 네. 아디 아, 다슬러라는 사람이 만든 브랜드 있습니다.
1: 아, 그 사람 이름이었어?
0: 네, 사람이 나온 거예요. 예, 예. 아디 다슬러라는 사람이 만든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월드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할 때 공을 네. 새로 만들어가지고 네. 사용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그때 좀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1: 네.
0: 원래 우리가 축구공 하면 딱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1: 슛돌이 만화에 나오는.
0: 네, 네. 그 축구공. 처음으로 월드컵 경기를 세계의 인공위성으로 생중계할 때 사용했던 그 월드컵 공이고요.
1: 축구
0: 이름도 텔스타라고 붙여서
1: 아, 텔스타.
0: 텔스타, 맞아요. 네, 텔스타라는 게 사실은 이 통신위성 이름으로 60년대에 쓰던 말이거든요. 네. 텍슬타라는 이름이 붙은 초창기 통신위성도 참 희한하게 약간 공 모양으로 축구공하고는 아, 조금 다르긴 한데
1: 아, 그래요?
0: 위성은 좀 공 모양으로 생겼어요. 요즘 위성은 이렇게 네모 모양이 되게 많은데 예. 그 텔스타 위성은 희한하게 또 공처럼 또 생겼어요. 그래서 축구공 공인구 이름도 네. 텔스타가 되면서
1: 네.
0: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전형적인 축구공 모양이 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지금은 그 모양을 많이 쓰지도 않는데 네. 월드컵 경기에서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축구공 하면 그걸 다 떠올리는 이유도 사실은 이 위성 중계하고 굉장히 가깝게 다 있다.
1: 그래서 피버노바 나왔을 땐 진짜 혁신이었던 것 같아요. 2002 월드컵 때
0: 피버노바만 해도
1: 네. 공, 약간 재활용 무늬 같은 거 네.
0: 피버노바만 해도 네. 공 구조 자체는 텔스타 때부터 내려왔던 그 구조입니다.
1: 구조가
0: 네. 네. 그런데 그거는 색깔을 도색을 완전 딴 도색으로 컬러풀한 그런 구조 네. 빨간색도 섞여있고 막 이런 특이한 그런 색깔로 바꿨죠.
1: 네.
0: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마 팀가이스 때부터일 것 같은데
1: 팀가이스.
0: 그때부터 아예 공 구조 자체도 오각형 육각형 모양을 조합하는 방식이 아닌 걸로 아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중계라고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이라고 하면 2, 3초 정도 딜레이된 영상을 뭐 TV로든 휴대폰으로든 보게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도 궁금한데.
0: 일단 딜레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좀 굵직굵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네. 지금은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보든 뭐든 보든 결국은 근간에 있는 항상 영상을 보내는 방식이 다 디지털 방식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촬영을 하면 결국은 그게 컴퓨터에서 동영상 저장해놓는 그 파일하고 비슷한 형태로 다 바뀐 다음에 네.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그 내용이 뭐 전파를 따라서 인공위성으로 가든 인터넷 케이블 타고 가든 전달 돼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숫자의 조합 0과 1의 신호의 조합으로 모든 영상이 다 바뀐 다음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영상을 숫자로 0과 1의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이
1: 예.
0: 필요하겠죠.
1: 예, 예.
0: 컴퓨터가 열심히 계산을 해서 해야 되겠죠.
1: 네.
0: 그리고 그 0과 1의 조합을 보통은 그대로 안 쏘아 보내고 그러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1: 네.
0: 보통은 압축을 해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용량을 좀 줄여가지고 효율적으로 고화질을 좀 느린 속도에서도 보낼 수가 있으니까 같은 속도에서 더 고화질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압축을 하는 프로그램도 돌아가줘야 돼요.
1: 예.
0: 그래서 그런 유의 그리고 뭐 중간에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신호를 가로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옵사이드 안 했는데 옵사이드 한 것처럼 중간에 영상을 조작한 그 영상을 해커가 끼워넣거나 이러면 난리 나겠죠.
1: 그럴 수 있구나.
0: 예, 그러면 한 나라에서 잘못하면 폭동날 수도 있으니까.
1: 예, 예, 예.
0: 저거 옵사이드 아닌데 왜 옵사이드를 판정하냐.
1: 예, 예, 예.
0: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보안을 위한 암호화 처리나 이런 것도 중간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간에 컴퓨터 처리들이 계속 들어가는 게 요즘 영상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연이 일어납니다.
1: 아, 2, 3초 딜레이는 무조건 이해하겠네. 그 과정을 들으니까.
0: 그렇죠.
1: 네.
0: 근데 그게 아니라도
1: 네.
0: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1: 네.
0: 기본적으로 인공위성 중계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그런 지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1: 왜요?
0: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인공위성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위성이 지구를 주위를 빙빙 돈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1: 네.
0: 근데 우리가 위성 중계를 하려면 전파를 쏴가지고 우주에 있는 위성에 닿아서 그 위성이 지구 반대편으로 그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전파를 쐈는데 인공위성이 지구를 빙빙 돌고 있어가지고 그 위성이 지금 내 머리 위에 없고 딴 데로 가 있으면 어떡해요? 위성이 지구를 빙빙 돌다가 지금 지구 반대편으로 위성이 가 있으면 어떡해요? 골치 아프잖아요.
1: 전파는 빛의 속도로 가죠.
0: 그렇죠.
1: 빛의 네. 속도로 가더라도.
0: 빛의 속도로 가는데 내 머리 위에 인공위성이 없고 인공위성이 네. 뭐 예를 들어 지금 남극쯤에 있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인공 남극에 있는 인공위성이 지금 머리 위에 올 때까지는 중계 못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빠르게 그렇게 움직이는 인공위성을 조준을 해가지고 전파를 쏴준다라는 것도 사실 피곤한 일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매번 그걸 계산을 네. 해가지고 전파를 사실 그 정도는 할 수 있긴 한데 그것도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을 해냈느냐. 네. 사실은 이거를 좀 이렇게 상상으로 해낸 거는 역사가 되게 빨라요. 인공위성이 실제로 거의 등장하기 이전부터도 이런 거를 사람들이 상상을 했었는데 네. 이게 6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진짜 현실이 됐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네. 지구 자체도 돌잖아요. 자전을 하잖아요. 아, 돌죠, 그것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속도하고 똑같은 속도로 지구 주위를 따라서 인공위성이 돌게 하면
1: 네.
0: 그러면 지상에서 볼 때는 인공위성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으로 항상 보일 거다. 그러면 그렇게 그 위치에 인공위성을 딱 돌게 하려면 인공위성이 도는 속도는 시속 한 만 킬로미터 좀 넘는 속도로 돌게 해야 되고요.
1: 네.
0: 인공위성이 위에 있는 위치는 지상에서 3만 6천 킬로미터, 실제로는 3만 5천 킬로미터 대 후반입니다. 지상에서 3만 6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높이에다가 인공위성을 올려놓아야지만
1: 네,
0: 인공위성이 항상 지구에서 내 머리 위에 있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지구 도는 속도를 따라서 돌면서 떨어지지 않는 그 상태로 돌게 됩니다.
1: 거의 지구 둘레만큼.
0: 그렇죠. 높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다 보니까
1: 네.
0: 지구에서 3만 6천 킬로미터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까지 전파 신호가 한번 가야 되고 촬영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그렇죠, 찍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누가 골 넣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인공위성까지 3만 6천 킬로미터 가야 되고 일단 그리고 그게 다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그걸 보려면 다시 3만 6천 킬로미터 내려와야
1: 와야죠,
0: 되잖아요.
1: 와야죠.
0: 그러니까 최소한 무조건 동합 한 7만 2천 킬로미터 정도는 빛의 속도로 야. 움직이는 전파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빛의 속도가 1초에 네. 30만 킬로미터 가는 초속 30만 킬로미터거든요. 대략 0.2초 정도의 지연은
1: 네.
0: 그냥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1: 무조건 있다. 이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0.2초.
0: 이거는 상대성 이론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1: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항상 발생할 수 없는 네. 아주 최소한의 지연입니다.
1: 예. 요즘은 이제 중계 해상도가 정말 뭐 선수들의 모공까지 보일 정도의 수준인데요.
0: 네네.
1: 월드컵 중계 역사가 그 TV 화질, 해상도 발전의 역사다라고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0: 그렇게 볼 수 있죠.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은 누군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전 그거 헷갈려. 막 UHD
0: 그러니까 뭐. 그게 뭐야. 그거 정리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해상도 화면이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정밀하게 보이느냐를 이런 수치적인 기준으로 명확하게 말하게 된 것은 이 디지털 시대로 들어와가지고 방송을 컴퓨터 화면 보여주는 방식으로 보여주면서부터 좀 명확하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컴퓨터 화면은 픽셀이라고 하죠. 화면을 수많은 점으로 나눠가지고 많은 점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이런 디지털 형태로 화면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방식이 가로 720개의 점, 세로 480개의 점을 조합을 해가지고 바둑판처럼 점을 모아서 그러면 대충 한 35만 개 정도의 점을 모으게 돼요. 화면 하나에. 그래서 35만 개 정도의 화소라고 하죠.
1: 네.
0: 35만 개 정도의 점, 화소, 픽셀을 모아서 화면을 보여주는 정도. 그 정도의 정밀함, 세밀함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흔히 SD 화질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1: SD.
0: 스탠다드 데피니션이다. 표준 화질이다라고 해가지고 SD 화질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720개의 점 가로 곱하기 세로 480개의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1: 네네.
0: 그래서 세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점이 480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480p라고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80p 화질이다.
1: 네네.
0: 이런 거는 보통 또 굳이 영어로 뭐 차원은 2차원은 2D, 3차원은 3D 이렇게 그렇죠. 많이 하는데 네네. 이런 거는 꼭 400에 ATP 이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480p 화질이다라고 했고
1: 예.
0: DVD 화질도 요 정도가 많았어요.
1: 아 그래요?
0: 옛날에 영화를 DVD라는 매체에 담아서 볼 때 DVD 화질도 요 480p SD 정도 표준 화질 스탠다드 데피니션이라는 화질 요 정도로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1: 세로 기준.
0: 네, 그런데 더 좋은 화질이 나왔다. 이거보다 더 좋은 화질로 좀 봐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개발한 게 뭐냐면 가로 1280개의 점, 세로 720개의 점.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한 100만 개 정도의 점을 조합을 해가지고 화면을 만들어주는 방식을 많이 유행을 시켰어요.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세로의 점이 720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720p 화질이라고 합니다.
1: 네네네.
0: 통상 업계에서 720p 화질을 HD라고 불러요. HD.
1: 그게 HD예요?
0: 네. HD 이런 거는 약간 뭐랄까요 과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업계에서 쓰는
1: 편의상
0: 어떻게 보면 그냥 상품을 말하기 위해서 HD급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1: 네.
0: 뭐 그 하이 HD가 하이 데피니션의 약자거든요. 높은 화질이라는 뜻의 약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높은 화질이라면 높은 화질이지.
1: 그럼 HD 화질은 동어 반복이네요.
0: 그렇죠.
1: 네네네.
0: 720p가 아니라 나는 725p인데 그건 그 뭐 HD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HD란 말은 조금 애매한 말이긴 한데
1: 아,
0: 보통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1: 예, 예.
0: 근데 720p로 그렇게 많이 보다가 네. 더 좋은 거를 이제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1: 네.
0: 이게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사용되는 화질이죠. 가로 1920개의 점, 세로 1080개의 점.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면 총 200만 개 정도의 점을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방식이 개발됐어요.
1: 그래서 1080p네.
0: 이게, 네, 이게 세로의 점이 1080개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1080p 화질이라고 하고 네. 통상 이거를 FHD라고 많이 합니다.
1: 아, FHD구나 이게.
0: 뭐 FHD의 약자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것도 과학적인 이야기가 비공식, 아니라 이런 거는 예, 예. 그냥 업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 네.
0: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비공식적인 용어도 지금 라임이 맞죠? 네. SD, HD, FHD 이런 게 좀 예, 라임이 맞죠?
1: 그렇죠.
0: HD로 네. 끝나고 네. 아니면 뭐 딴 방식으로 480p, 720p, 1080p 네. 이런 식으로 좀 이게
1: 그것도
0: 이게
1: 이야기가 쉬워요.
0: 예, 예, 예. 자, 그런데 요옘 해가지고 이 1080p보다 더 좋은 거를 화질을 만들어가지고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1: 네.
0: 이제 그런 움직임 속에서
1: 예.
0: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화질 있잖아요.
1: 예.
0: 그 영화의 화질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온 걸 사람들이 많이 썼냐면
1: 네.
0: 4096 곱하기 2160짜리를 많이 썼어요.
1: 와.
0: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2160p라고 해도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가로의 점 개수가 4096이니까 이게
1: 비약적으로 늘어났네.
0: 이게 2의 10 뭐야? 12승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정확하게 2의 10승이 1020 1024니까 2의 12승이 4096이거든요.
1: 네네네.
0: 그런데 이 디지털 업계 그다음에 컴퓨터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킬로그램이 몇 그램입니까? 1kg이?
1: 천.
0: 천을 킬로라고 하잖아요. 그죠?
1: 예, 예, 예.
0: 근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천에 제일 가까운 2의 거듭제곱의 숫자인 1024를 킬로라고 부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야, 이것도, 야, 이거 미터법을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킬로바이트는 1000바이트가 아니라 1024바이트예요.
1: 아,
0: 이런 게 있어요.
1: 그렇구나.
0: 네, 네. 그렇다 보니까
1: 네.
0: 공교롭게도 4096개의 점이 있다라는 게 디지털 세계에서는 딱 맞아떨어지는 4K계의 점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좋게 됐잖아요.
1: 4K계.
0: 그렇죠. 4096이라는 게 디지털에서 말하는 4K, 4K하고
1: 1024K니까
0: 4097도 아니고 4095도 아니고 하필이면 4096이라가지고 이 디지털 컴퓨터 이런 거 다루는 사람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1: 이게 우리
0: 4K네.
1: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0: 일부러 그렇게 했죠. 물론
1: 예, 예.
0: 그런데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1: 아, 4K는 가로 기준이네요.
0: 그래서 이게 헷갈리게 4K라는 말은 가로 기준으로 나왔어요.
1: 아하.
0: 그래서 예. 4K는 가로 그리고 텔레비전 업계에서는 정확하게 4096도 아니고 3400, 3840개의 점이 있으면
1: 네.
0: 그 대충 4000 정도 되니까 그냥 이것도 4K라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네. 4K라는 말을 예.
1: 아,
0: 1080p는 1080p인데 4K는 왜 4K가 아니고 4K일까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4K는 가로 점 개수 기준이고 그리고 HD하고 라임도 좀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UHD라고 한다.
1: 아, 4K가 UHD예요?
0: 그러니까 이것도 UHD라는 말도 이것도 좀 이렇게
1: UHD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0: 아, 이게 가로 기준이 좀 오락가락하는 이 특이한 좀 말인데 그런데 네. UHD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도 나오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1: 네.
0: 또 인정을 또 아예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K 하면 대충 UHD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 때 우리가 4K 중계 못 받고 FHD로 받게 돼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 FHD와 4K의
0: 차이. 참 예, 네. 이게 이게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있죠?
1: 아니,
0: 이게 하나만
1: 신경 쓰지 마시고
0: 하나만
1: 가보세요. 예,
0: 하나만
1: 예.
0: 말씀드리면
1: 예예예. 예, 예.
0: 이게 이거
1: 오늘 추가 시간 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0: 너무 이건 너무 민감한 얘기까지 하면 좀 그러니까 좀 안 민감한 사실대로의 얘기만 하면
1: 네네.
0: 어떤 게 있냐면
1: 네.
0: 2017년에 벌써 거의 10년 전이죠, 그죠?
1: 2017년.
0: 2017년에 그때만 해도 4K UHD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세상에. 거의 벌써 10년 전이니까. 근데 그때 야심차게 우리나라가 전자, 방송, 영화, 드라마, 콘텐츠 이런 업계에서 앞서가려면 우리나라가 야심차게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방송을 UHD로 내보내는 걸 시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했어요.
1: 그 홍보 되게 많이 했죠.
0: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방송사 같은 게 이런 모든 영상 문화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방송사를 중심으로 갖고 이걸 밀어붙이면 결국은 따라간다는 식으로 막 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상파가 전파로 쏘는 그 방송 지금도 안테나를 연결해가지고 전파를 이렇게 하늘에서 쏟아지는 걸 받아가지고 보면 보이는 그 방송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거의 10년 전부터 UHD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전파를 직접 잡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어떤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IPTV라고 해가지고 그런 통신사업자가 텔레비전 보여주는 무슨 TV, 무슨 TV, 뭐 그런 거 뭐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통신사 이름 붙은 그 텔레비전 서비스. 그런 걸로 텔레비전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수의 이게 방송사들이 촬영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UHD라는 거를 보여 결국은 보여주려면 그런 뭐 케이블 사업자들이나 통신 사업자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으로도 이 고화질 UHD 4K 화질의 방송을 넣어줘야 돼요.
1: 그렇죠.
0: 그죠? 네. 이게 협의가 잘 안 됐어요.
1: 아, 협의가 안 됐어요?
0: 심지어 지금까지도 협의가 잘 안 됐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런 그 방송 IPTV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1: 네.
0: 그런 방송사의 방송을 통신회사가 보내주는 그 서비스 그걸로 보면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들이 UHD, 4K 이렇게 적혀 있어도 그게 내 화면에서 나올 때는 그 화질로 못 나옵니다.
1: 아.
0: 통신사와의 협의가 안 됐어요.
1: 이번 월드컵 중계권 협상한 그 회사도 그게 안 된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 회사는 어차피 지상파로 내보낸 게 없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상파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상파로 뭐 4K로 보내는 그게 없는데 우리는 다 뭐 케이블이나 뭐 이 통신사의 그 IPTV 방식이나 이런 걸로 다 나갈 텐데 굳이 우리는 그것까지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겠죠.
1: 아.
0: 그러다 보니까 4K를 굳이 안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실제로 우리가 4K를 그래서 볼 수 있는 그게 좀 되게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이 4K로 되게 제작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걸 볼 수 있는 길이 안테나를 내밀어 가지고 전파를 수신하지 않으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적어 생각보다 벌써 이게 시행이 된 지 10년이나 9년이나 지났는데 이거는 이게 뭐 누구 탓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재밌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제가 얘기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9년 전 상황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이런 정부 정책에 그리고 법과 제도에서 관리가 되고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방송사 통신사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이런 고화질 방송을 하면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선진국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10년 전에는 그렇게 밀고 나갔는데 막상 세계의 업계가 그 후로 변해간 걸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지상판보다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OTT라든가 인터넷 동영상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보는 시대가
1: 그렇죠,
0: 된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무슨 그 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규제 이런 거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1: 네, 네.
0: 무슨 뭐 자플릭스가 아니라 땡플릭스 이런 데서 뭐 만들어가지고 보내는데 우리나라 무슨 뭐 그런 방송의 그런 전파 관련된 규정 이런 거를 생각 안 하잖아요.
1: 안 하죠.
0: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터넷 OTT 이런 쪽에서 4K, 심지어 8K 이런 거를 더 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0년 전에 막 세계 최초의 UHD 이러면서 되게 막 폼 잡으면서 막 밀고 나갔는데 막상 지금 10년 지나가 보니까 우리가 그 업계에서 물론 뭐 잘하고 있는 것도 있죠.
1: 기술은 앞섰는데 흐름을 못 따라가고.
0: 고화질의 예전부터 그런 걸 먼저 제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점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되니까 지금은 먹방 유튜버들도 4K 영상을 찍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지상파로 내보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는 이런 우리의 어떤 생각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던 이런 해외 업체들이 훨씬 더 먼저 치고 나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되게 좀 아쉽고 이 자유롭게 발전해 나가면서 뻗어 나가는 그 기술 발전의 속도를 좀 미처 예상을 못했다. 그리고 변화하는 거를 뻔히 보고 있으면서 좀 못 따라갔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1: 그러네요. 좀 아쉬움이 남고.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시면서 월드컵 중계의 숨은 통신 과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1963년 12월 7일 세계 스포츠 중계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미국 대학 미식축구 라이벌전인 육군사관학교 대 해군사관학교의 경기에서 미국 CBS 스포츠의 연출자 토니 베르나가 비디오 장비를 개조해 최초로 리플레이 기술을 선보인 건데요. 육사가 터치다운에 성공하자 베르나는 그 지점을 빠르게 찾아 되감아서 즉석 리플레이 화면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리플레이가 슬로모션이 아닌 정상 속도로 나가는 바람에 시청자들은 육사가 또 득점을 했나? 이렇게 착각을 했다고 하죠. 당시 캐스터 린지 넬슨은 Ladies and gentlemen, Army did not score again. 여러분, 육사가 다시 득점한 게 아니에요! 라는 방송사의 회자들 해명 멘트를 따로 해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만 셔터.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작년 연말이었는데요. 시간과 관련된 릴스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98만 명이 조회를 해서 보았고 댓글이 3만 8천 개나 달렸습니다. 시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몰입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가 다시 몰입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안녕하세요. 대화의 밀도와 협상 바이블 저자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의 인문학, 우리는 다시 몰입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과연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두 번째로는 흩어진 우리의 몰입의 기억들을 어떻게 우리가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명의 인문학자와 작가분들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제 인생책 8권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이었는데요. 제 인스타그램에 짧은 40초짜리 시간과 관련된 릴스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98만 명이 조회를 해서 보았고 그리고 댓글이 3만 8천 개나 달렸습니다. 이 짧은 시간과 관련된 영상 한 개에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모두 시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지금 몰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에 가장 몰입했던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요즘 나의 몰입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제 인생에 가장 몰입했던 순간이 변호사 시험을 치기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가장 몰입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과 같이 루틴대로 움직였고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꾸준하게 몰입해서 공부를 하는 그 패턴들을 수개월, 수년간 지켜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작 지금 제 몰입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의 몰입도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의 몰입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가 다시 몰입할 수 있을 것인가 관점에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만날 분은 왓튼스쿨의 모리 타이리퍼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대화와 연결 그리고 협상을 가르치는 교육자시고요. Bring Yourself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라는 책의 저자시기도 합니다. 너무나 운 좋게도 제가 이분을 2시간 정도 만나서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왓튼스쿨 6년 연속 강의 만족도 1위를 하신 이 모리 타이리퍼 교수님이 앉자마자 그녀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저는 그 행동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대화를 몰입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시더니 핸드폰을 다른 책상에 두고 다시 돌아오시더니 책상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리시고 리오 이제 시작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분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죠? 내가 당신에게 집중하겠다. 이분이 책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은 Be fully present입니다. 뭐죠 여러분들? 현재에 완전히 몰입하고 내가 현재에 집중하고 현존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항상 쓰시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모든 대화와 설득과 협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이 탕세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는 결코 현재를 살지 못한다. 늘 과거를 후회하고 늘 미래를 기다릴 뿐이다. 생각보다 우리가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과거에 있었던 내 일에 붙잡혀서 걱정을 하고 또 오지 않을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느라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첫 번째, 현재에 완전히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발 휴대폰을 집어넣자. 세 번째는 특히 이제 퇴근 후 한 시간, 특히 이제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에 갈 때 핸드폰을 끄고 한 시간 정도는 들어가서 아이들과 그리고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언제 가장 집중하고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완전히 몰입해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또는 제가 사우나에 가서 편안하게 사우나를 즐길 때 아니면 스키를 탈 때 달리기를 할 때 제가 좋아했던 모든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결국 핸드폰이 없을 때 제가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내가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

3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중을 할 때 과연 어떻게 이 몰입을 끊기는 패턴을 차단시킬 것인가. 첫 번째는 스마트폰 파킹 플레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모드도 반드시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상으로부터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 충전기를 일부러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입할 때는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만지는 행위를 못하도록 그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집중할 때는 비행기 모드를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을 할 때 생각보다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할 때 그 집중의 잔여물들이 오랫동안 내 뇌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몰입을 할 때는 그 일에 완전히 집중하는 패턴들이 생각보다 되게 잘 먹히고요. 세 번째는 목표를 어떻게 내가 또렷하게 수치화시킬 것인가. 내가 달리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번 달에는 최대한 한번 많이 뛰어보겠다. 이런 방식의 목표 말고 내가 이번 달에는 100km 이상을 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몰입의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멘탈적으로 내가 누군가와 습관적으로 비교를 하거나 내가 과도하게 타인의 인정 욕구에 의존하면 몰입의 패턴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물리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역시나 집중에 방해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다섯 가지 패턴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의 4시 반쯤 일어나서 아침에 한 3, 4시간 몰입을 하고 제가 촬영 장소에 왔거든요. 제가 몰입을 할 때 책상에 딱 앉자마자 활용하는 이 아이템이 바로 비주얼 타이머입니다. 이 비주얼 타이머는 내가 몰입한 시간을 눈으로 보면서 몰입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커피를 마시거나 전화를 받거나 미팅을 할 때는 잠깐 포즈를 누르고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이 비주얼 타이머를 활용하시면 내가 하루에 진짜 몇 시간을 몰입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하루에 몰입하는 시간을 2시간 이상 확보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 하루는 아주 생산적인 하루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몰입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연결된 사회에 살다 보니 전화 받고 이메일 쓰고 그 다음에 미팅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점심 먹고 이런 시간들이 몰입의 시간에서 다 빠지기 때문에 이 비주얼 타이머를 활용해서 몰입의 시간을 관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바로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1979년도에 첫 소설을 낸 이후에 지금까지 45년간 100편이 넘는 단행본을 출시하신 분이죠. 매해 가장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감동은 이런 엄청난 그런 저작물들 그리고 노벨 문학상 후보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바로 그가 지켜온 45년간의 그 꾸준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키의 하루의 루틴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어떻게 몰입의 패턴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영감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오전 4시에서 4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상하자마자 대여섯 시간 완전히 글쓰기에 몰입하는 이 패턴을 지난 45년간 꾸준히 유지를 해오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점심을 드시고 약간 휴식을 하시다가 그리고 매일 오후에 10km 또는 1500m 수영을 하면서 본인의 체력 관리를 합니다. 이후에는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에는 독서나 음악 감상을 하면서 그 하루를 조금 식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요. 밤 9시가 되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본인이 다음 날을 준비하는 이 루틴과 패턴들을 꾸준히 40년 넘게 유지를 해오셨다는 것이죠. 하루께 이 하루의 루틴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방해 없는 아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을 최우선으로 배치하는 이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함의 담보는 역시 체력이죠. 어떻게 하면 체력적으로 꾸준할 수 있는 본인의 그런 밑바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하루키의 하루의 루틴 패턴을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세네 가지 여러분들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역시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키와 마찬가지로 6시, 7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아침에 3, 4시간 완전히 몰입하는 그 패턴을 8년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하루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 반복적인 루틴을 통해서 내 몸이 알아서 기억해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점심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의 몰입의 패턴이 대부분 깨집니다. 식곤증 때문에 졸리기도 하고요. 하루에 체력이 좀 소모가 돼서 본인의 집중력이 물리적으로도 떨어지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주로 수영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다시 몰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부분들 그리고 나의 체력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패턴들도 인상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저녁을 간소하게 그리고 저녁을 일찍 9시,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이 패턴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들을 내 일상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두 책을 페어링해서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하루키 에세이의 정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가로 알려졌지만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를 압도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정말 수십 명에게 선물한 책인데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정말 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사실 하루키에 달리는 이유가 뭐죠? 그가 글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은 내 업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하루키의 이 인생의 두 축이죠. 글쓰기와 달리기 이 두 가지의 에세이를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단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저 묵묵히 시간을 들여 거리를 뛰어간다. 빨리 달리고 싶다고 느껴지면 나름대로 스피드도 올리지만 설령 속도를 올린다 해도 그 달리는 시간을 짧게 해서 몸이 기분 좋은 상태 그대로 내일까지 유지되도록 힘쓴다. 장편 소설을 쓰고 읽을 때와 똑같은 요령이다. 더 쓸만하다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펜을 놓는다. 그렇게 하면 다음날 집필을 시작할 때 편해진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계속하는 것, 리듬을 단절하지 않는 것, 장기적인 작업을 하는 데는 그것이 중요하다. 저도 여러분들 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할 때 몇 개월 정도 전이 되면 모두가 심리적으로 많이 쫓깁니다. 그럴 때 꼭 내가 스스로 오버를 해서 이 불안감에 쫓겨서 밤 11시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체력밖에 없는데 1시, 2시까지 공부를 한 그 다음 날은 항상 패턴이 깨져서 이걸 회복하는데 며칠을 더 쓰는 경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내 엔진의 크기를 잘 알고 이걸 루틴으로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오랫동안 내가 몰입할 수 있는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투여했을 때 그럴 때 내 평판이 깎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마무리를 항상 잘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명의 인문학자들과 작가들을 이때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들이 시간과 관련돼서 생각하는 철학 그리고 생각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유한함을 인식하고 현재를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아침에 몰입하고 중요한 일부터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세 번째, 결국 시간은 양이 아니라 밀도로 결정된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한번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8년간 지켜온 제가 시간을 활용하는 루틴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아침 시간의 활용이 역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저는 아침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보통 제가 지난 8년간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1부 6시에서 8시 정도까지는 제 스스로 조용하게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 책 읽는 시간, 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글 쓰는 시간을 가지고요. 아침 2부는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이때는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몰입해서 그 시간에 풀려고 해결하려고 시간을 쏟습니다. 세 번째는
오전에 10시 이전에는 웬만하면 미팅은 안 가지려고 하고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오전 10시 이전에는 미팅을 웬만하면 잡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3, 4시간 본인이 완전히 몰입하는 시간이 깨질까 봐 웬만하면 미팅을 오전 10시 이후로 잡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 점심은 역시 연결과 확장의 시간이죠. 저녁에 연결을 하고 저녁에 모임을 과도하게 갖는 것은 다음날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연결의 시간을 점심 약속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오후에는 이제 쳐내는 시간이죠. 오후 시간들은 어차피 몰입의 패턴이 잘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후에 내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만나야 되는 사람들, 미팅, 이메일 쓰는 거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오후에 몰아넣고요. 그리고 몰입이 깨질 때 여러분들만의 루틴, 저는 예를 들면 세수를 하고 한 10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 이런 루틴을 통해서 몰입을 다시 찾아옵니다. 일곱 번째, 몰입이 잘 되는 여러분들만의 공간이 있으면 너무나 유리할 것이고요. 여덟 번째, 저녁을 일찍 먹고 10시 전에는 웬만하면 잠자리에 듭니다. 아홉 번째, 주말이나 여러분들 휴일에는 나만의 굴이 필요합니다. 역시나 몰입은 내가 이 공백들을 잘 활용할 때 다시 몰입의 패턴이 찾아오고 내가 24시간 365일을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루틴들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의도적인 공백을 잘 만들고 내가 몰입해야 되는 시점에 압도적으로 몰입할 것인가, 즉 의도적인 공백과 압도적인 몰입의 패턴을 여러분들 일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주말에 좀 자주 가는 곳인데요.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스타벅스 양평 DT점입니다. 이 양평 DT점은 다른 스타벅스와는 좀 다르게 3층에 여러분들 사이런스 룸이라고 해서 대화가 금지된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대형 카페들 가보면 대화가 너무 많이 들려서 몰입이 잘 안 되는데요. 이 공간은 특이하게 대화를 못하는 공간이 3층에 마련되어 있고 칸막이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내 생각을 정리하고 몰입할 때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자본주의 최대의 발명품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두 어른이죠.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1965년도에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법인을 인수한 이후에 둘이서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기관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60년간 만들어냈던 투자 수익률이 바로 연평균 19.9% 복리입니다. 지난 60년간 매년 19.9%씩을 계속 성장시켜온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60년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100만 원치를 샀다면 지금 현재 그 가치를 따져보면 얼마 정도 되어 있을까요? 무려 550억 가까이로 부러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복리의 마법이죠. 꾸준히 내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쌓을 때, 그리고 투자를 할 때, 그리고 관계를 쌓아나갈 때 이 복리의 마법은 제곱이 됩니다. 계속 J커브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라마틱하게 그 복리의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최대의 마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꾸준히 쌓아나갈 것인가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일을 하세요.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 반대가 성공하는 일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이 담긴 일곱 번째 추천도서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쌓아나가는 것, 그리고 꾸준히 기록을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가족 사진은 2017년도부터 매 분기마다 같은 장소에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면 제 첫째 선율이가 어릴 때, 이제 막 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사진은 와이프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 세 번째 사진은 둘째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둘째가 제법 컸을 때, 그리고 셋째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셋째가 걷기 시작할 때, 이거를 매 분기마다 1년에 4번
권순섭 작가님이라고 하는 작가님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추억도 복리로 쌓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추천 도서는 바로 류전 변호사의 대화의 밀도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친구들과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추억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쌓아 나가는 것이 나이를 먹는 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이를 먹으며 적금 붙듯 쌓아 나가는 추억 통장에는 복리의 마법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과 관계의 복리를 쌓아 나가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8권의 책을 한 장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한 권 한 권이 여러분들 제 인생책이라서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매일을 마치 이 하루를 다시 살기 위해서 일부러 돌아온 것처럼 그 매일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할 뿐이다. 그 하루를 즐기기 위해서 마치 그날이 나의 아주 특별하고도 평범한 삶의 완전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라고 해서 본인이 살아보니까 계속 시간을 돌려가면서 쓰니까 결국 그 현재를 못 산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시간을 돌리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이 하루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시간 여행자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시간인데 잠시 100년간 지구라는 푸른 별에 소풍온 이 선물 같은 시간을 소중한 여러분들의 사람들과 또 밀도 있는 대화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여행자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0: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모두나 춤 김경주입니다. 드디어 7월입니다. 한 해 반을 살아냈다는 대견함 같은 것이 다 큰 어른인데도 7월의 첫날 아침을 시작하며 우리 마음에 나름 뿌듯한데 대형 메가폰처럼 온통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폭염주의보. 오늘부터 힘을 붙여 여름이 진짜 더위의 위력을 내일과 모레 그리고 7월 4일 이번 주 토요일 미국 독립기념일 이어서 썬데이까지 우리 미국의 북동부에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그 더위 소식입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이 10년도 전에 한번 화씨로 100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여름이 더워야 여름이지 하면서도 오늘 하루 뜨거운 일터에서 이 히트웨이브, 열이 가득한 열돔을 머리 위에 의식하며 시작하는 7월은 월드컵 32강전의 세 경기가 또 기다리는 하루기도 합니다. 잠시 그 옛날 학교 앞 냉차에 한 입 마시면 머리가 깨질 것 같던 그 얼음보다 더 찼던 그 기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위도 월드컵도 이 한편의 시만큼 우리의 마음을 7월에 들어서면서 가라앉힐 수는 없습니다. 청포도 264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폭 적셔도 좋으련 아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드렴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미국의 반 정도가, 미국 인구의 반 정도가 이 폭염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카고도 화시로 100도가 넘는 시카고는 윈디시티, 원래 여름에도 추울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더위가 시카고에도 도착해 있다라고 하는데 드디어 뉴욕과 그 일대 미국의 북동부에도 오늘부터 힘을 붙일 거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엉뚱하게 비 표시가 들어와 있네요. 갑자기 바뀐 일기예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냥 노란 태양만 보였는데 오늘 어느 무렵에선가 소나기가 쏟아질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뉴욕과 또 마주하고 있는 허슨강 뉴저지 오늘 덥습니다. 커네디컷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다 트라이 스테이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경제 또 문화 삶에 우리가 새 이 주를 특별히 얘기하는데 사실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엄청 덥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북동부가 끓게 되는 이번 주 이제 드디어 시작이 돼서 내일부터 내일은 화시로 99도 뉴욕의 날씨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화시로 100도인데 이때 정말 우르렁 꽝꽝 천둥 번개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또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가장 절정을 이루게 되면 히트 웨이브는 토요일에 약간 주춤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좀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화시로 95도입니다. 100도가 되는 이번 주 금요일은 38도, 39도 섭씨로 그러니까 체감 온도는 뭐 섭씨 40도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썬데이까지 비가 내리고 나면 월요일 아직까지 잦아드는 그런 비 썬데이 지나고 월요일에는 화시로 79도까지 내려가는 낮 최고 기온.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작되면서 좀 정신이 돌아올. 아직까지 그렇게 덥지는 않다. 이거 맞아요. 내일 그리고 금요일을 생각한다면 그런데도 우리는 벌써 이 덥다고 누가 메가폰으로 그냥 우리 머리 위에 계속 울려주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을 월드컵 축구 32강 세 경기 오늘 정오 모두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영국과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의 경기가 애틀랜타 조지아주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 팀은 16강에 올라가서 멕시코와 맞붙게 됩니다. 오후 4시 벨지엄, 이거 우리가 들어갔어야 하는 자리인데 벨지엄과 우리 대신에 세네갈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애틀 워싱턴주에서 16강 진출을 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하는 벨지엄이든 세네갈이든 다른 미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경기의 승자와 또 대결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경기 미국이 보스니아와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어제 있었던 여러 경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음바페라는 프랑스의 정말 위대한 선수구나 탐아온 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연방 대법원이 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우리가 모두 고대하고 한편으론 가슴 졸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출생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 취임식에 그날 발표한 이 행정명령,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이 부모의 이민 그 신분에 따라 모두가 시민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던 그 정책에 이것이 원래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에 있는 대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 그러니까 외교관의 자녀는 빼죠. 외교관은 미국에 와서도 그 나라 사람으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니까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라는 이 헌법의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는 판결을 어제 내렸습니다. 어제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대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서로 얼싸안으며 이 미국의 헌법을 재해석하는 연방대법원이 어제 마지막 날이었죠, 올해. 이제 휴식에 들어가는 여름 동안에 연방대법원의 중요한 이 판결, 다수 의견에 대한 오피니언을 쓴 대법원장 Chief Justice John Roberts가 citizenship was a right to have rights. 시민권이라는 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다라는 말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시민권은 태어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그 개인에게 부여되는 권리고 그래서 부모의 신분을 기준으로 이걸 제한할 수 없다라는 명백한 그런 표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한 반박으로 이런 판결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6대 3 다수의 의견을 작성한 의견을 대표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Rights of Englishmen과 그 폐지론자들이 강조했던 Ancient and Universal 이거 어렵습니다. 네, 대법관들이 얼마나 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미국의 보수다 뭐 진보다 이렇게 나눌 것 없이 6대 3이라고 하는 건 이 보수 진영이라고 우리가 보통 본 그리고 또 대법원장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경우에 따라 이 그 키스마다 뜻을 같이 하기도 하는데 시민권이 과거와 현재 모두 권리를 가질 권리고 미국의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민권을 주는 것이 그것이 약속이었고 이 선조들의 약속을 오늘 우리는 지킨다라고 덧붙였습니다. 6대 3 그러니까 birthright citizenship을 인정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법원의 판결에 Brett Kavanaugh는 이 대법관은 헌법적 근거에는 이걸 동의는 하지 않지만 1950년대 연방법이 이미 자동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한다라고 이유를 달면서 이 결론에 대해 6대 3 결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표현한 대법관 중에 한 명인 클라런스 토마스, 흑인이죠. 클라런스 토마스는 91페이지에 달하는 반대 의견을 썼습니다. 수정헌법 14조가 그 전에 노예로 미국에 온
노예들과 그 후손에만 적용된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다수의 의견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미래에도 그 시간의 테스트를 견딜지 확신할 수가 없다. 이런 클라런스 타머스 대법관이 반대 의견에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닐 고르사치 대법관, 사멜 리토 대법관이 또 별도의 반대 의견을 내면서 6대 3 이게 반대 진영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명백하게 이 케이스뿐 아니라 미국의 지금 대법관 9명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전에는 반대를 서로 하면서도 굉장히 그 말로 헌법을 해석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머 같은 걸 우리가 또 한 번씩 이렇게 서로의 토론을 하는 걸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날카롭게 서로 대입하고 있는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이번에 아무튼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미국에 들어와 있는 어떤 사람들도 외교관 자녀만 빼고 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에게 시민권이 계속 이어지겠다.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있는데 이번 케이스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구체적으로 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미국 시민자유연맹에서 바바라 대 도널드 제이 트럼프 이 케이스를 시민단체와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원고 측을 대리하면서 이 케이스가 올라갔습니다. 이번 사건을 변론한 이 ACLU의 시실리아 왕은 중국계 부모한테서 태어난 이 출생과 더불어 이 시민권이 주어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 헌법 14조 제정 당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미국에서는 부모의 잘못을 이유로 아이를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새 출발을 그렇게 하게 한다. 역시 시민권에 대한 해석입니다. 미국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벌을 줘서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0: 어제 있었던 연방대법원의 또 중요한 판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트랜스젠더 여학생들이 여자 선수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자가 됐지만 원래 그 생물학적으로 여자 선수들과 함께 스포츠 팀의 그 경쟁에 출전을 금지한 주 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그런 판결입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가 제정한 트랜스젠더 여학생들의 여자 스포츠팀 출전을 금지하는 법을 이건 위헌이 아니다라고 어제 연방대법원이 인정을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 역시 6-3입니다. 트랜스젠더 여학생들이 이건 뭐 그렇지만 이거 아주 딱 부러지게 나온 건 아니고 저도 지금 자세히 들어가서 보긴 해야 되겠는데 타이틀 9의 위반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진영 모두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정부가 트랜스젠더 성전환 그러니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고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원래 여자인 선수들과 같이 되는 그걸 주정부에게 스포츠 정책을 뭐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시켜준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의 권리 면에서 본다면 또 하나의 패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웨스트 버지니아, 아이다호 주에 이 케이스가 올라가서 판결은 주들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언페어하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자들이 원래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힘이 약한데 성전환 여자 선수와 뜰 수 없다. 이런 거죠.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프로모션 해협의 소식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나. 배가 지나다닌다고 했다가 또 이란과 미국이 공격을 주고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시 협상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월드컵 축구 32강 세 경기에서 프랑스 대표팀은 뉴저지 맷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스웨덴을 무려 3대0으로 완전히 제압해서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대회에서 이미 4경기를 모두 이기고 총 13골을 내서 우승 후보다운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데 킬리안 음바페와 또 함께 이렇게 마치 축구장에서 뭐 놀이터에서 노는 친한 친구들처럼 같이 공을 주고받으면서 멋진 골을 만들어가는 미카엘 올리세, 이 두 선수의 조합이 또 프랑스 팀의 아주 결정적인 힘에 프랑스의 힘을 붙여주고 있는 그런 비결이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절친 같다 이렇게 누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킬리안 음바페 선수가 또 월드컵, 그러니까 조별리그 말고 토너먼트로 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 16강전, 그리고 지금 이번 대회는 32강인데요. 32강전에서 이런 토너먼트 전체 월드컵을 볼 때 최다 득점, 역대 최다 득점, 어제 두 골을 넣어서 10골이라는 그런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단합니다. 프랑스가 스웨덴을 3대0으로 이기면서 이건 음바페의 월드컵이다라는 그런 평을 뭐 전문가 아니라도 우리가 보면서 진짜 잘하는구나. 마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보던 말인데요. 이제 프랑스의 선수 음바페에게 이렇게 표현이 붙여지고 있는데 이번 대회 최강팀 중에 하나로 음바페의 또 하나의 월드컵 기록 경신, 물론 리오넬 메시가 전체 월드컵 이 조별리그까지 다 해서는 지금까지 최다 득점을 한 선수기는 하지만 그 밑에 음바페가 또 그것조차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월드컵 기록 한 팀 붙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 지면 떨어져 나가는 낙아웃 스테이지 토너먼트의 최다 득점자 10골입니다. 뭐 어떻게 부러워만 할 이런 마음은 아닌데 그냥 부러우면서도 너무 그 프랑스의 경기를 즐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네, 제가 펠레 선수도 사실 1958년, 1970년 에인션 타임즈의 월드컵 대회 두 번 나와서 모두 7골을 이 스테이지에서, 그러니까 낙아웃 스테이지, 토너먼트 스테이지에서 기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음바페 선수. 그렇다면 프랑스를 막을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02년부터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월드컵의 우승국을 보면 2002년에는 브라질, 2006년 이탈리아, 그리고 2010년에는 스페인이 우승을 했습니다. 2014년은 독일이 우승을 했고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 그때 프랑스가 우승을 차지했죠. 그때 음바페를 처음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난 대회에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 결국은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결승에서 만나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번 프랑스가 어제 이김으로써 16강에 진출했는데 대진표도 굉장히 유리하게 보입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16강에서 프랑스가 맞이할 팀은 파라과이입니다. 그런데 파라과이 또 무시할 팀은 아니에요. 파라과이가 어디를 이기고 올라왔나요? 그리고 8강에 올라가면 여기서 이긴다라고 프랑스를 생각하면 그 다음은 모로코와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4강에 스페인.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데 대진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파라과이가 만만치 않다. 파라과이가 지금 독일을 이긴 거죠. 너무 많은 나라가 제 머릿속에서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지난 카타르 월드컵의 우승팀인 아르헨티나 디펜딩 챔피언과 2018년 그전 때 우승팀인 프랑스가 다시 맞붙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뭘 그렇게 잘하지? 다 보지 않은 그 경기이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질서가 느껴진다. 그리고 뭔가 확고한 것이 보인다. 지금이다 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죠. 이 토너먼트 초반에 막상 이게 낙아웃 이제 여기서 지면 끝이다 라고 하니까 잘하던 팀들도 막 흔들리는 걸 보이는데 이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을 프랑스 팀은 보여주지 않는다. 매 경기마다 순간순간 경기의 그 통제력 뭔가 컨트롤이 보여 주면서 필요할 때는 공격을 확 폭발시키는 그런 능력을 지금 프랑스가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 수비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속도, 스피드 또 하나는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개인기 엄청나지 않아요? 그 어제 첫 번째 골이었나요? 두 번째 골이었나요? 세 번째, 눈바페 선수의 두 번째 골이었나요? 갑자기 막 들어가다가 탁 스탑을 하더니 뒤로 공을 패스하잖아요?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웃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연결된 볼이 다시 은바페 발에 닿았을 때는 이 세 번째 골이 정말 은바페다. 이 트랙 이 개인기 속에 엄청난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뭐 그냥 뭐 골 결정력 우리 이런 말 하면서 많이들 이거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브로로 피니싱 아주 잔인할 이만큼 결정적인 그런 골 결정력이 있는 팀이다. 그렇습니다. 프랑스를 부러워하면서 아무튼 우리는 월드컵 경기 오며가며 보고 있습니다.

7월 4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대체 공휴일로 이 4th of July 미국의 독립기념일 하루 쉬는 날을 또 이번 주 금요일로 대체 공휴일로 하나 많은 일터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목소리 직접 들었던 이제 더워지는 이 클리너, 세탁소에서 이날 문을 닫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탁소 토요일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대부분의 세탁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저 지금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무튼 보통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그런 많은 직장에서 난 이번 주 금요일을 토요일이 7월 4일 공휴일이니까 이걸 대체 공휴일로 쉰다. 7월 4일에 그러니까 세탁소는 7월 3일부터 문을 닫지는 않겠네요. 네, 7월 4일 네, 4th of July. Macy's Firework 불꽃놀이는 올해도 지금 이스트 리버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뉴욕 여름의 공식적인 개막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밤 9시부터 시작이 될 텐데 비가 오는 4th of July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네, Long Island City 또 Green Point, FDR Drive 이쪽에 모여서 좀 높은 그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뭐 많은 친구들 초대해서 하는데요. 아무튼 신나는 여름에 또 4th of July 어젯밤부터 터지던데요. 근데 뉴욕의 문화 행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Summer Stage, 또 Shakespeare in the Park. 여름 공연 시즌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온 가장 활기를 띈 그런 야외 문화 시즌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ummer Stage, Central Park에서 무료 콘서트와 또 댄스, 글로벌 음악 콘서트가 이렇게 펼쳐질 예정이고 지금도 벌써 시작이 됐죠. Shakespeare in the Park,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또 이번에는 The Tempest를 무대에 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티켓에 대한 정보가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AI에게 물어보셔도 좋고요. 티켓은 그 당일에 배포하는 문화 행사가 많기는 하지만 무료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부터 이 정보를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좀 찾아서 여러분과 뉴욕의 아름다운 센트럴 파크를 중심으로 또 그 주변에 많은 무료 문화 행사의 티켓을 어떻게 받는지를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MoMA, Modern Art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가서 한 번씩 눈과 마음을 식히는 이 MoMA에서도 AI and Human Creativity, 인간의 고유 영역인 이 창의력, 뭔가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것과 AI, 인공지능과의 관계가 무엇일까? 특별전을 MoMA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 Met Museum, Metropolitan Museum에서는 Ancient Words. 와, 그 고대 시절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세계는 어땠는가 하는 걸 주제로 해서 또 특별전이 열립니다. Whitney Museum에서는 The New Voices in American Art 2026년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맞는 올해 새로운 미국의 목소리들이 무엇인가를 또 이 미술로 예술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더워지는 이 며칠 동안 한 닷새 정도가 되겠죠. 폭염을 대비해서 평균 기온이 27도에서 33도 섭씨로 27도에서 33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무렵을 지내는데 쿨링 센터를 가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좀 몸을 식혀야 할 정도로 그렇게 내일 이제 100도 올라가는 40도 정도까지 뭐 체감 온도는 마음이 벌써 더워집니다. 어제 제가 이 한인 마트를 갔어요. 그런데 이 호박 하나를 고르는데도요 굉장히 신중하게 집었다 놨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실까 생각했더니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시원하게 이 마트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오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콩나물 이봉다리, 저봉다리, 집었다 놨다 하는 많은 우리가 볼 겁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ollest.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디오 지금 운전 중이시다가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아쉬워하신다면 네, 이제 라디오는 차 안에서만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K라디오 앱에서 또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면 또 유튜브 라이브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K라디오입니다. 새로워진 우리 K라디오 웹사이트 아시죠? www.kradio.us 들어가시면 거기 맨 오른쪽 상단에 on air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 우리 방송 지금 나가는 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kradio.us로 들어오십시오.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창시킹 김수호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김스 보석입니다. 맨하튼 45가 5에베뉴와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김스 보석 한글 간판 보유다. 반갑습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김스가 쌉니다. 이번 주 김스 보석 세일 상품 언제나처럼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research, 경시대,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서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college consulting,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오늘 저녁 축구도 봐야 하는데 어떻게 뭘 먹지? 걱정이시라면 말이 필요 없는 저녁 준비. 오늘도 뉴저지 한남체인 안에 만나방에서 하세요.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소박해진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져서 온갖 나물, 국, 찜,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다른 데 보지 마시고요. 직진 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텔하 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어려운 어두운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목소리가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 꼭 받는 무료 상담 전화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해드립니다. 에스텔하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여러분 검색창에 이렇게 쿠쿠렌탈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 주, 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이 지금 건물이 제가 보기에는 전통적인 건물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우리가 보통 민주평통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이시화 화장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와, 오늘 지금 한국에 밤 시간인데 오늘도 하루 종일 학생들과 또 이 프로그램을 특별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1: 네. 오늘은 사실 그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그 코빅 아카데미에
0: 네.
1: 거기에 지금 예, 그 한국 대학생들과 같이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코빅 아카데미 여기서 함께 한국의 대학생들과 또 미국의 우리 한인 이세들이 네. 가서 같이 체험하면서 뭔가 또 서로 간에 이게 소통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남아있는 일정들은 어떤 방문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1: 아, 예, 저 코빅 아카데미는 지금 7월 3일 아침에
0: 네.
1: 저희들 새벽에 이제 픽업을 해서
0: 네.
1: DMZ하고 고성통일전문망대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방문하고요.
0: 네.
1: 또 7월 4일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역사 박물관을 조사합니다.
0: 네. 와.
1: 그리고 네. 마지막 날 5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인사동을 방문한 뒤 뉴욕으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0: 네, 상당히 이렇게 쉴 틈이 없이 학생들이 빠르게 움직이겠는데 네. 이 취지라고 할까요? 학생들에게 여기 K-Democracy and Heritage라는 또 멋진 네. 글자가 보이는데
1: 네.
0: 어떤 뜻을 갖고 있었나요?
1: 취지는 저희들이 이제 원래 처음으로 시작한 그 차세대
0: 네.
1: 한국 방송 프로그램이면서 예, 미국에서 자란 한인 차세대들이 예, 우리가 지금 단순히 관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네. 통일 안보 문화와 또 경제 발전 상황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고요.
0: 네.
1: 또한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 프로그램을 준비해봤습니다.
0: 네. 평화와 통일이라는 그런 거대한 숙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이 짧은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사실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0: 네.
1: 힘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분단의 현실을 보고 또 평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나름대로의 이제 그 준비를 그렇게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고성군의 DMZ와 네. 통일전문대 방문을 통해
0: 네.
1: 한반도의 그 현재를 이해하고
0: 네.
1: 왜 평화가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뭐 노력하게끔 또 미래 세대가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0: 네. 정말 수없이 들어왔지만 한국 방문을 통해서 우리 한인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이 통일 전망대 DMZ의 그 상황과 분단의 현실이 느껴질 때 이게 또 지금 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의 모습을 보면 뭐 복합적이지만 네. 굉장히 많은 것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1: 네. 뭐 부족하지만 뭐 최대한 많이 준비하고 또 여기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또 코웨이크 아카데미에서 한국의 학생들과 함께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 중에서 질문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직접 이시화 회장님께 또 물어본 학생들도 있나요?
1: 그거는 아직도 없고요.
0: 네.
1: 저희들 또 이제 인솔단장의 김강수 이제 법률분과 부회장이
0: 네.
1: 그리고 또 부단장의 이제 통역까지 담당하는 이제 우리 저 최영주 부단장이
0: 네.
1: 또 이제 주몽기 청년부과 부회장이 이제 많이 도움을 주고
0: 네.
1: 또 실시간으로 또 이 통역도 필요하면은 하고 예, 뭐 이 학생들하고 이제 다정다감하게
0: 네.
1: 예,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이시화 회장님께까지는 질문이 아직 안 오고 있지만 아마도 네, 이 한국 방문 네, 네. 체험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학생들의 머릿속에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줄여서 이게
1: 네.
0: 뭘까? 뭘 하는 단체일까? 그런 질문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쉽게 풀어주시죠.
1: 쉽게요. 민주평통은 일단 대한민국에

0: 통일 정책을 담론하고 네. 국내외 동포 사회와 함께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 설명을 했었고요.
1: 네.
0: 또한 차세대들이 대한민국을 또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한미 양국을 잇는 미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리고 민주평통이 큰 의미보다는 네.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가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이번에 네. 민주평통 무역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차세대들을 위해서 1회로 시작한 K-Democracy and Heritage 한국 방문 프로그램이라고 네. 붙어 있는데요. K를 Democracy 앞에 붙이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K-pop, K-culture, K-food, K 뭐죠? Beauty. 많지만요. 네.
0: 네. 그게 이제 그 저희들 그 임원분들하고 우리 임원진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이제 뭐 K-pop 방금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K-pop 뭐 K 문화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한다 네.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그동안 전쟁과 분단 또 가난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함께 이뤄낸 나라라서 그 과정을 차세대 학생들이 직접 보고 배우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K-Democracy라고 이름을 예, 우리 집행부 임원님이
1: 네. 네. 네, 여기에 이 K-Democracy라고 네. 붙인 이 K가 우리의 역사 속에 네. 겪어온 여러 가지 순간들, 쉽지 않았던 순간들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K같이 보입니다. 네. 자녀들 보내고 매일매일 소식을 또 직접 들으시겠지만요. 우리 부모님들,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나? 이런 건 궁금해 하십니다. 전해주세요. 중간 보고 같이. 네.
0: 아, 예. 부모님께서는 많이 궁금해 하시고, 예, 걱정도 되실 텐데, 학생들은 모두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또 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저희들 첫날부터 이제 그 이제 영월 방문해서 이제 상절 서원이라는 그 이제 서원에
1: 네.
0: 가서 이제 체험을 통해 갖고 한국의 전통과 예절을 배우고
1: 네.
0: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학생들이 엄청 이제 또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면서
1: 네.
0: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요. 프로그램 모든 걸.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재는 지금 평창 코익 아카데미에서
1: 네.
0: 한국 그 전국 대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서로 잘 어울리고 책임감 있게 생활도 하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키워가고 있는데 남은 일정도 저희들이 무엇보다 안전하게
1: 네.
0: 많은 체험을 하고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저에게 사진 보내주신 것 중에 보니까 여기 기와집이 보이고요. 이게 옷을 네. 지금 선비처럼 이렇게 머리에다가 네. 뭘 쓰고 있고 그렇게 옷을 다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더운 날인데 이렇게 네. 제대로 이번에 예의를 가르치는 또 시간이 되기도 했네요.
0: 네네. 네. 참 그게 이제 그 영월에서 이제 창절 소원이라는 네. 조선 시대
1: 네.
0: 선비 문화하고 그 예절 교육
1: 네.
0: 그리고 유생 체험을 하였었습니다.
1: 네.
0: 하고 나니 너무 좋아하고 밝고 네. 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몸속 또 이렇게 예절을 지키려고
1: 네.
0: 노력하고 하는 학생들 보니까 너무 좋았었습니다.
1: 네, 부모님들께서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가서 이렇게 예절을 배우고 왔으니까 인사하고 밥 먹었니? 그러면 쓱 대답도 안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런 건 안 하겠구나. 네. 다음해 내년에도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에서 우리 차세대를 위한 한국 방문 이 프로그램 이어가실 예정이시죠?
0: 아,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예, 지금, 저희들이, 개그 모금 골프데이에
1: 네.
0: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1: 네.
0: 또 후원까지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먼저 그분들에게 한 분 한 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1: 네.
0: 계속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 네.
0: 예, 정말 예, 또 모든 분들이 같이 합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아이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방송 들으시면서 그렇게 부모님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하시는 자격은 어떻게? 어떤 자격이에요?
0: 네, 특히 저희들은 이제 그 뉴욕, 뉴저지 그리고 코네티컷 지역에 한인 차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모든 분들에게 이제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통일과 문화에 관심 있고 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오늘 네. 같은 경우에 45명이 신청을 했는데
1: 네.
0: 최종 2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1: 20명. 네. 최종적으로 네. 20명이 지금 네. 떠난. 네.
0: 네. 같이 있습니다. 예.
1: 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을 준비해서 이런 거 잘해야 된다고 한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또 당부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면을 특별히 강조해서 선발하셨나요?
0: 네. 그 뭐 무엇보다 예. 한국 역사하고 민주주의의 통일 문화
1: 네.
0: 또한 그 관심을 갖고 있거나 예. 또 성실히 또 참여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거나 뭐
1: 네.
0: 예. 그리고 또 일단 먼저 학업에 충실해야 되겠죠.
1: 네.
0: 예. 예. 그리고 또 SA하고 저희들 심사위원단이 또 있고 해서요.
1: 네.
0: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예. 그렇게 선발했습니다. 예.
1: 네. 우리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의 20명의 한인 학생들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부터 해서 역사와 또 예절과 전통과 한국의 빛나는 문화와 그동안 이뤄낸 경제 성장 이 많은 것들을 또 한국 학생들하고 함께 만나서 배우고 체험하는 자리. 네. 이번 한국 방문 프로그램이 차세대 우리 한인 청년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지만 돌아와서 두고두고 미국에서의 삶에 그 튼튼한 기반이 될 걸 믿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또 민주평통 뉴욕 협의회의 차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대합니다.
0: 감사합니다. 열심히
1: 네.
0: 하겠습니다.
1: 네. 뉴욕 협의회 민주평통 이시와 회장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꿈틀꿈틀라 이불꽃 놀이와 너무나 신나는 여러 가지가 여름과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멸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드디어 7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여름 문턱을 넘어선 거겠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뉴욕은 최고 기온 화씨로 91도까지 오르는 아주 무더운 수요일이 될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날씨부터 제대로 실감하게 되는 하루네요. 한낮에 외출하시는 분들 그늘과 수분 보충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타임스퀘어의 네온사인도 그리고 센트럴파크의 또 초록빛도 한여름 햇살 아래 더욱더 선명해지는 계절인데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거리마다 들뜬 기운이 느껴지는 것도 이맘때 뉴욕만의 매력이겠죠. 한 해의 절반을 넘어선 오늘 새로운 달을 여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산뜻하게 7월 첫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0: 7월 1일 오늘 7월 첫날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좋네요. 7월이 왔다는 게. 왜 이렇게 좋죠? 여름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마지막 또 후반부를 달려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설레면서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뭐 여름을 알리듯이 굉장히 덥다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도 많이 드시고요. 이렇게 카톡으로 또 인사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덕님도 들어오셔서 인사 주셨고요. 진짜 감사하고요. 네, 우리 명숙님 너무 아름다운 꽃다발 장미죠. 이 꽃을 받으시면 한 달 내내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 꽃바구니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한 달 내내 행복한 거 맞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인사 주시고 또 사연도 보내주시면 정말 행복해요.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 아시죠? K라디오 US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니까 투데이 영화 산책이 있는 날이죠. 오늘 제가 들고 온 영화, 저도 이걸 어릴 때부터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한번 들으면 며칠 동안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노래가 생각이 또 납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들이 많이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네, 음정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도레미송 하면 생각나는 그 영화예요.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사운드 오브 뮤직,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영화 아마 다들 보셨죠? 어쩌면 여러 번 보신 분도 저처럼 계실 것 같습니다. 1965년에 로버트 와이즈 감독이 만든 이 작품이요. 사실 실존 인물의 이야기라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폰 트랩이라는 분의 자서전이 원작입니다. 그 수녀가 되려고 수녀원에 들어갔다가 영 적응을 못하던 말괄량이 마리아 기억나시죠? 쇼컷 딱 머리에 너무너무 예뻤잖아요. 지금 다시 봐도 어찌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 마리아와 또 해군 장교 출신이면서 아내와 사별했던 폰 트랩과의 그 장교, 아주 잘생겼던 그분 기억나시죠? 이 마리아가 그 폰트랩과의 가정교사로 보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엄격하기 짝이 없던 이 대령과 일곱 남매는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아이들을 부를 때 그 호루라기로 휙 불면 아이들이 그냥 뭐 군대처럼 딱 체력자세하고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점점 그 진심과 노래와 웃음을 통해서 이 가족의 마음을 열게 되죠. 그리고 급기야는 이 장교와 사랑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 이 시대 배경이 그렇죠. 오스트리아가 이 나치 독일에 합병이 되면서 이 온 가족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영화는요, 알고 보면 굉장히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실제 주인공이었던 마리아 폰트랩 할머니가요, 사실 이 영화에 깜짝 카메오로 등장을 합니다. 어느 장면에 나왔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대령의 집으로 향하면서 아주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 큰 광장의 아치형 문 아래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행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진짜 마리아 본인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본인의 인생을 다룬 영화에 아주 슬쩍 엑스트라로 출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는 그 마리아가 알프스 초원을 막 뛰어다니면서 그 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부르는 그 장면, 명장면인데 기억하시죠? 보기에는 굉장히 한없이 평화롭고 그렇게 보였는데 사실 이 촬영이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카메라를 실은 헬리콥터가 아주 가까이 날아오면서 촬영을 해야 했었는데 강한 그 프로펠러 바람 때문에 이 주인공 줄리 앤드루스가 촬영할 때마다 막 몸이 휘청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 심지어 감독이 한 번 더 하고 외칠 때마다 속으로 이 줄리 앤드루스가 아,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길 하고 빌었다라는 농담도 남겼는데요. 덕분에 탄생한 그 몇 분의 장면이지만 지금까지도 아마 영화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프닝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 이야기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인자한 원장 수녀님이 불렀던 Climb Every Mountain이라는 이 노래요. 정말 웅장하고 감동적인데요. 사실 이 노래는 배우 패기 우드의 목소리가 아니었고요. 원래 이 우드가 무대에서 활동하던 배우 겸 가수였는데 이 곡이 음역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결국 다른 가수가 대신 불러서 더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아마 어? 진짜? 하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의외인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에델바이스, 너무 유명한 노래죠. 에델바이스를 오스트리아의 전통 민요나 어떤 분들은 이제 국가 아니야?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영화의 원작 뮤지컬을 위해서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와 작사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가 새로 만들었던 완전 창작곡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어찌나 이 영화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들었는지요. 지금도 오스트리아의 진짜 민요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네요. 만든 지 한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장교가 그 노래 부를 때 너무나 그 감동적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고 흥행 성적도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1965년 개봉 이후에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면서요. 극장가에서 아주 무서운 장기 흥행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그 흥행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상 그리고 감독상을 비롯해서 다섯 개의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대단한 영화였어요. 이 영화를 다시 떠올리면서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워도 그 가족 앞에 큰 위기가 닥쳐도 그들이 그 노래 한 곡, 웃음 한 번으로 정말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탈출할 때 지금 기억나시죠?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한 명씩 사라지면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와 진짜 그때 그 긴장감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한 3번, 4번 본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주인공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음악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잃지 말아야 되는 희망을 가르쳐준 것이었죠. 여러분 그 이 사운드 오브 뮤직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노래가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후에 한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프스의 푸른 들판 위로 울려 퍼지던 그 선율. 이번 주말에 또 공휴일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이 가족 영화 한번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오늘 영화 산책의 추천 영화였습니다.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은요,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하고요.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합니다.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하고 있어요. 올 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계획이세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고요.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투데이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오늘 퀴즈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청취하시면 오늘 또 상품권도 받으실 수 있어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 99, 에어밥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자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네. 도레미송 함께 들으셨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좀 따라 하셨어요? 따라 하셨으면 같은 세대입니다. 네. 아주 신나고 그 알프스의 푸른 초원이 정말 떠오르네요. 아, 너무 감동적인 영화였고요. 아,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시 30분 지나서 제가 날씨가 더우니까 여러분들께 오늘 퀴즈를 좀 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된 퀴즈 함께 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덥다 보면 여름 간식들 많이 챙겨 드시죠. 그런데 입맛이 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름 하면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에 가장 많이 드셨던 간식? 어쩜 그때가 그게 이제 주식이었을 때도 있었을 텐데 감자 좋아하시죠? 옥수수도 여름이면 꼭 찾게 되는 그런 간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발표된 그 기사에 따르면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먹는 이 감자와 옥수수가 먹는 방법에 따라서는요, 우리의 그 췌장에 아주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감자랑 옥수수가 몸에 좋은 음식 아니었어요? 당연히 좋은 음식이죠. 그런데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아주 훌륭한 탄수화물 맞죠?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감자를 여러분 감자칩이라든지 아니면 프렌치 프라이로 막 튀겨서 드시고 옥수수에도 그 왜 버터와 설탕을 이렇게 듬뿍 뿌려가지고 구워서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 맛있죠? 아니면 뭐 옥수수 과자를 먹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이렇게 가공되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은 당연히 혈당을 빠르게 올리겠죠. 그러면 우리 몸이 갑자기 치솟은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막 내보내잖아요. 그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이 중요한 췌장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 췌장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된다는 점인데 엔진을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나중에 과열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췌장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평소 식습관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이 감자와 옥수수를 뭐 오늘부터 끊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방법은 의외로 좀 간단합니다. 일단 감자를 드실 때는요, 튀기지 마시고 쪄서 드세요. 삶아서. 네, 스팀으로 그렇게 해서 드시고 옥수수도 원래 그 옥수수 자체도 먹을 때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뭔가 더 단맛을 내기 위해서 더 추가해서 조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찐 옥수수 그대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면 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 췌장이 좀 부담이 없겠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건강을 망치는 것은 그 음식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먹느냐 혹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감자 튀김 오늘 혹시 뭐 드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있다면 감자를 좀 쪄서 드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장기들이 있잖아요. 이 췌장 같은 경우도 신호를 잘 보내지 않아서 그게 문제인데요. 그런 췌장이 오늘 과로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보약보다 이 작은 식습관 하나에서 시작이 되니까요. 오늘도 우리 몸이 좀 덜 힘들게 먹는, 덜 힘들게 하는 그런 조리 방법을 택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수수밭개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네, 클론이 불렀습니다. 쿵따리 샤바라 들으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퀴즈를 좀 내려고 해요. 날씨가 더우니까 아주 쉬운 퀴즈로. 잘 못 맞추시면 또 짜증이 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퀴즈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딱 두 분께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보내드릴 텐데요.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추첨으로 복불복으로 하다 보니까 당첨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당첨이 혹시 안 되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기회가 계속 있으니까 또 다른 프로에서도 하고 그러니까요. 노여워하시지 않기로 저랑

여러분들께 이제 들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나갑니다. 제가 이 드라마에 대한 설명을 하면 또 미리 맞추실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제가 먼저 노래를, 주제곡을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으시고 아시는 분들은 K-Radio US로 드라마의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시작합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이 정도 들려드리면 아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997년 작이에요. 이 드라마 방영되는 날이면 아마 여기 한인타운도 그 비디오 가게 앞에 막 그 테이블 빌리려고 줄을 섰다는 전설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극 중에 가수 역할을 맡았던 안재욱 씨가 있었죠. 네. 마지막 그 콘서트 무대에서 이 노래를 탁 부르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다가갔던 90년대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머리 스타일 기억나세요? 안재욱 씨 이렇게 옆으로 머리 이렇게 착 눈 하나 가리듯이 내렸던 그 이 노래가 삽입된 드라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딱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최진실, 안재우, 차인표 주연이었어요. 아, 네, 역시. 네, 맞춰주신 분이 계신데요. 너무 잘 맞추셨습니다. 네,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 끝내고요.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도 아마 이것도 들으시면 그냥 바로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이 곡은 이만큼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그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곡은 그 전주에서 흐르는 아주 그 무겁고 웅장한 아주 그런 노래였죠. 1995년? 95년 초에 한국에서 이 드라마가 나와서 방영되면은 뭐 길거리에 택시가 안 다닌다. 이런 말까지 있었으니까요. 네. 아, 그래요. 잘 맞춰주고 계신데요. 너무 재밌게 맞춰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일부러 이러시는 겁니까? 네.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여러분께 드릴 퀴즈. 자, 들어보세요.

2000년대 초에 정말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의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죠.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유명하니까요. 자, 네. 저희가 이제 새 곡을 제가 들려드렸어요. 잘 맞춰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잠시 후에 제가 와서 돌아와서 여러분께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30초만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체리 필터가 불렀던 우리 날다 들으셨습니다. 네. 지금 참 재밌는 답변이 많이 올라왔네요. 네, 제가 좀 답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1990년대의 그 97년작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진실, 안재욱, 차인표 주연의 드라마였죠. 바로 정답은 별은 내 가슴에 였습니다. 별은 내 가슴에. 그런데 그 잘 맞춰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별에서 온 그대? 네, 이거 아니죠. 별에서 별은 맞아요. 별은 맞는데 정답은 별은 내 가슴에 였습니다. 잘 맞춰주셨고요. 두 번째 제가 들려드렸던 것은 그 뭐 너무너무 유명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가 시계라고 이렇게 어떤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이 방영 시간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었다 할 정도로 청취율이 시청률이 높았던 그런 것들 최민수, 고현정, 박상원 그리고 경호원으로 나왔던 이정재 씨까지 당시 그 이민 생활 하시면서 이 비디오 가게에서 엄청 많이 빌려 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드라마 모래시계였습니다. 모래시계. 모래성이라고 해주신 분 계신데 모래성 아닙니다. 모래성에서 나으셨어요. 잘못된. 네, 모래시계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제가 들려드린 것은 2000년대 초에 그 배용준, 최지우 씨의 열연으로 눈 덮인 설원을 배경으로 펼친 애절한 사랑 이야기였죠. 이 피아노 전주만 흘러나와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 드라마의 제목은 바로 겨울 연가였습니다. 겨울 연가, 연가. 네. 헷갈리는 답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헷갈렸어요. 막 겨울 동화 뭐 이런 얘기도 주셨는데, 그건 가을 동화 아닌가요? 겨울 연가. 입니다. 정답. 이렇게 세 가지 잘 맞춰주신 분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송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따가 개인 카톡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도 올가닉 원에서 드리는 아주 건강에 좋은 유기농 제품과 또 한아름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모래시계 지금 올라왔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헷갈리셨다고요? 아까 모래성? 네, 선처를 부탁하셨는데 선처는 없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 이제 더우면 아무래도 좀 짜증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돼요. 괜히 옆 사람한테 이렇게 괜히 짜증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올해 발표된 그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은 무려 9년 연속, 와, 되게 진짜 오랫동안 하네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를 차지한 곳이 바로 핀란드입니다. 네. 핀란드 하면은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뭐, 눈, 추위, 아니면 뭐, 끝없는 밤? 이런 단어들이 먼저 생각나셨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핀란드는 이제 겨울이 되면은 해가 겨우 몇 시간밖에 뜨지 않고 기온도 영하로 뭐 뚝 떨어지는 데다가 물가도 좀 비싸죠. 이렇게 보면은 경제 규모나 아니면 뭐 1인당 소득 순위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부자 나라도 아니에요. 환경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딱 우울할 것 같은 이런 환경인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매년 행복을 1등, 그 1등을 놓치지 않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 보니까 이 핵심이 돈이나 날씨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인 신뢰에 있었습니다. 과거 한 연구팀이요. 전 세계 주요 도시 거리에 지갑을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린 뒤에 과연 몇 개나 찾을 수 있는지 돌아오는지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그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는 12개의 지갑 중에서 무려 11개가 주인에게 그대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굉장히 정직한가 봐요. 실제 세계 행복 보고서의 분석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요. 내가 지갑을 잃어버려도 누군가 찾아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웃이라든가 사회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 든든한 믿음이 주는 행복감이 내 개인 소득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세금을 많이 내도 결국은 내가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 그리고 길에서 만난 그 낯선 이웃들이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신뢰, 이러한 것들이 행복의 어떤 울타리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핀란드 사람들의 90%가 매주 즐기는 사우나 문화도 한몫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우나라는 게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라 이웃과 이웃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요. 서로 안부도 묻고 외로움도 달래는 따뜻한 공간이라고 하네요. 그 핀란드어 중에 시수라는 말이 있는데 내면의 단단한 힘 혹은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묵묵히 버텨내는 이 지독한 회복 탄력성을 뜻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복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회복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탄력 있게. 아, 좀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덥고 힘들어도 회복력이 좀 탄탄해서 빨리 그 짜증에서 행복으로 돌아오는 그 회복 탄력성이 좀 그걸 좀 길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번 주 계속 힘드시겠지만 더워도 웃으면서 땀을 닦아내시면서 그렇게 지내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투데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계셔서 행복해하는 거 아시죠? 진심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퀴즈 정답 추첨 통해서 이따가 개인톡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케이 라디오.

0: O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0: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라디오 생활백성. 이제 생활의 지혜는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K-Radio 라디오 생활백서. 저는 김소영입니다. 아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지리산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 미국에서 산 근처에 주택 갖고 계신 분들 주택 안으로 흙구미나 아니잖아요. 대표님, 그 저희가 이제 11시 땡 하면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가 시작돼요. 근데 오늘 오셔가지고 뭐 찾는다고 여기저기 이렇게 막 편하게 다니셨는데 제 머릿속에는 한 마리의 흙구미 현상. 그거 뭐 썩 유쾌하지 않구만 하는 표정이신데 괜찮은 거죠? 네? 네. 자, 오늘은 뉴 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돈킴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시간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덥네요. 진짜 이 더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1: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휴가를 가시든지.
0: 네.
1: 뭐 내일하고 모레가 피크인데.
0: 네. 네.
1: 오늘 아직은 뭐 그렇게 안 더운 것 같아요.
0: 아직은요? 네. 오, 저는 이렇게 짧은 거리지만 걸어 다녀서 이렇게 답답해요.
1: 아, 그러시겠네.
0: 네. 자, 휴가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1: 여름에는 없고요. 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최근 1년 사이에 한국을 4번이나 갔다 와서.
0: 예.
1: 예.
0: 어디 안 가셔도 되겠네요.
1: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을 지나서.
0: 네. 네. 어쨌든 폭염이 오늘부터 이제 잠시 후 정오부터 제대로 더워진다는데 건강에 여러분도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도 시원하게 크레딧 서비스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좀 다소 비정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년 사이에 뱅크럽시를 4번이나 한 까닭? 이런 퀘스천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파산을 어떻게 4번 하죠? 한번 하면 끝 아닌가요?
1: 아, 그러니까 이런 그 비정상적인 내용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게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이에요.
0: 네.
1: 그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인데, 최근 2년 사이에 파산을 4번이나 했어요.
0: 와.
1: 예, 이게 어떤 일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그랬는지.
0: 상상이 안 돼요. 파산 신청을 하면은 그 상태에 계속 있는 게 아닌가요? 다 정리가 되고 또 파산하는 거.
1: 네 번을 해서 전부 다 이제 실패한 거죠. 다 디스미스 된 거야.
0: 네. 네.
1: 예, 그래도 뭐, 일단 한 번 디스미스 되면 안 하죠. 이제 저지가 판사가 이제 이유를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판단을 결정을 내리면 네. 안 하는데
0: 네.
1: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그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오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거는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면은 왜 그랬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0: 아, 왜?
1: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뭐 한두 가지쯤 되는데,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죠. 예.
0: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많이 알수록 경험이, 그건 경험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기본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경험이 많을수록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러면 그건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죠.
0: 네.
1: 이제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런 일이 이제 리포트에 떴어요. 다 디스미스 됐는데 네 번이나 뱅크럽한 게 올라와요.
0: 네. 예.
1: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었겠네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이 고객이 놀래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무슨 일이냐면은, 그 모기지 페이먼을 못 하잖아요.
0: 네.
1: 예.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기지를 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못 내면 은행이 그 리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foreclosure, 그러니까 집을 은행이 가져가는 차압 절차를 진행을 해요.
0: 네.
1: 그럼 집을 뺏기는 거죠. 크레딧도 망가지고 완전히. 근데 어차피 뭐 모기지를 못 냈으니까 크레딧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고.
0: 네.
1: 근데 간혹 이제 그 이런 방법으로 시간을 버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 번 뱅크럽을 그 파산을 신청을 하면은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요.
0: 네.
1: 파일을 하면 네.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개인이 그렇게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foreclosure가 일단은 보류가 돼요.
0: 네.
1: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0: 좀 모르긴 한데.
1: 그러니까 보류가 네. 차압을 집을 은행에 가져가는 그 절차가 보류가 된다고요.
0: 아, 네.
1: 일종의 중지가 되는 거죠.
0: 일단 일정 집은 기간 동안. 안 뺏기네요. 공개한
1: 그러니까,
0: 동안.
1: 그러니까 이게 뭐 뱅크럽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당연히.
0: 네.
1: 그 변호사 어토니한테 돈을 줘야 되고 뭐 한 몇천불 들어가는데
0: 네.
1: 기본적으로 모기지 내는 돈이 한 달에 최소 몇천불일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다음에 그 집을 나와서 렌트를 살더라도 그 정도 돈을 내야 되니까 네 번을 하면 up to 2년 동안은 그 집에서 버틸 수 있는 거죠.
0: 네.
1: 합법적으로.
0: 예.
1: 네. 이해하세요?
0: 네네. 그게 네. 남는 거네요.
1: 훨씬 남는 거죠.
0: 네.
1: 어차피 크레딧은 망가졌고.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상당히 극단적인 경우 중에 하나인데 그런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0: 네. 아는 만큼 네. 딱 보이는
1: 아는 만큼
0: 겁니다.
1: 보이는 거예요.
0: 이 고객은 실제 고객이라 그러셨으니까 우리 돈캠 대표님은 딱 보고 아셨네요.
1: 네. 이런 비슷한 얘기에 이런 게 있으면 뭐 그런 그 이 분석이 100% 맞는 경우도 있지만
0: 네.
1: 얼추 대충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0: 네. 네.
1: 예.
0: 자. 여러분 크레딧 교정이 필요하시다면 믿고 찾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 돈킴 대표 컨설턴트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함께 얘기 나눕니다. 크레딧 교정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 나 요즘에 고민이 있다 하시다면 카톡으로 질문 올려주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K-Radio US입니다.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는요. 158-14 노던 블러버드 2층 플러싱에 있습니다. 갤럭시 플라자 안에 있고요. LA에도 브랜치가 있습니다. 상담 전화 516-574-2577 718-878-3313번입니다. 문의 전화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그러면 제대로 하나하나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4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합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품목이 최초로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은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억지롱.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요즘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8: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0: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엠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돈 김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파산을 네 번이나 신청한 까닭, 그리고 그 이유를 전문가로서는 그게 딱 눈에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하나 짚어보고 싶은 얘기가 망가진 크레딧을 복구하는데 필수적인 것들 뭐가 있을까요?
2: 글쎄, 필수적인 건 고객의 입장에서
1: 네.
2: 그 어떤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어떤 서비스를 어떤 업체에 맡길 때
1: 네.
2: 그때 이제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경험적으로 있어요.
1: 네.
2: 첫 번째는 공짜 점심은 절대로 없어요.
1: 네. 그러니까
2: 이제 한 달 전인데 이제 네. 어떤 한국 분이 조지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오셨는데 이제 크레딧을 좀 복구를 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체크업을 해보시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크레딧 체크업을 하고 보니까 크레딧 카드 빚이 한 8만 불쯤 돼요.
1: 네. 네.
2: 그래서 그러시면 뭐 이걸 최대한 줄여서 그 딜을 해서 페이하고 복구하실 수 있다고. 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어디 전화했더니 그거 하나도 안 내도 되고 우리한테 한 몇천 불만 달라고 그랬대요.
1: 네.
2: 오 마이 갓. 그게 가능하시면 그럼 저희가 한 만 불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 문구나 아니면 크레딧 카드 안 내도 돼요. 그냥 우리가 해결해 줘. 이런 그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1: 네.
2: 그렇게 고객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뭐 만약에 그게 진짜로 가능하다면 저도 그렇게 하죠.
1: 그렇죠. 가능한데.
2: 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죠.
1: 그렇죠.
2: 이 파이낸셜 금융 시스템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항상 상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1: 네.
2: 공짜 점심은 절대로 없고 만약에 내가 10만 불을 내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라도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눠서 한 반 정도는 내가 부담을 하고 그 은행이 뭐 그 정도는 이제 깎아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1: 네.
2: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통째로 하나도 안 내고 크레딧 교정해주는 어떤 회사가 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1: 네.
2: 아마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렇게 또 선전을 하는 회사도 꽤 있어요 아직.
1: 참 신기하네요. 네. 근데
2: 그래서
1: 네.
2: 네, 그래서 그냥 대충 광고 나오는 거를 그 믿지 마시고 광고에 나오는 문구는 5%만 믿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1: 네.
2: 5% 딱. 5% 미만.
1: 네.
2: 그 유튜브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의 업체나 미국 회사나 똑같아요. 네. 광고는 5%만 믿으셔라.
1: 네.
2: 그래서 만약에 내 케이스를 진짜 맡긴다면 오래된 곳을 찾으셔라.
1: 네.
2: 한 곳에서, 그니까, 한 10년 이상 어떤 비즈니스를, 그, 어떤 10년이라는 게 나는 어떤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1: 네.
2: 한 10년 이상은 뭔가를 해야, 뭐, 도 같은다 그럴까?
1: 예. 네.
2: 그리고, 이, 어떤 서비스 업종이죠. 이게, 뭐, 크레딧을 복구하는 그런 서비스도.
1: 네.
2: 서비스는 10년 동안 버텼다는 거는, 그 서비스가 결과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네. 고객들을 계속 예,
2: 예.
1: 찾고.
2: 예. 예. 그래서 보통 한 1, 2년, 2, 3년 있다가 문을 닫아요.
1: 네. 예.
2: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 케이스를 맡겼다가 한 6개월 있다 정도면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많아요.
1: 맡겼는데.
2: 예. 그래. 예. 그렇게 해서 황당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저희 고객들 중에.
1: 네.
2: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오시는데 한 10년 이상은 뭔가를 해야.
1: 네.
2: 저희가 이제 라디오 방송만 한 건 또 11년째인데.
1: 네.
2: 여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서두르시면 안 돼요.
1: 아, 빨리빨리 해달라.
2: 네. 광고에도 보면은.
1: 네.
2: 뭐 한 달 만에 크레딧을 800점으로 올리는 뭐 이런 황당한 광고들이 저도 보고, 와, 이건 진짜 거의 신의 경지인데.
1: 한 달 만에 800점. 네.
2: 그러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1: 네.
2: 그래서 그 케이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한 가지의 그 한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1: 네.
2: 최소한 6개월에서 3개월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해요. 대부분.
1: 네. 네.
2: 예. 그리고 그 이상의 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그거는 개인의 재정적인 여건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죠. 네. 만약에 이제 자금을 상당히 회복을 하셔서 확보하신 상태면 빨리 갈 수도 있고
1: 네.
2: 아니면 그게 더 늦춰질 수도 있고 그래요.
1: 그러니까
2: 한두 달 만에 뭘 모든 걸 해결하고 한다는 얘기는 거의 99%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1: 네. 네. 근데도 광고 문구는 그런 식으로
2: 네, 광고는 그렇게 돼 있어요.
1: 네. 네. 자, 광고는 한 5% 네. 정도는 믿어라.
2: 네, 네, 네.
1: 10년 이상 이 업체를 유지하는 이런 걸 통해서 업체를 고르는 비결을 또 하나.
2: 네, 그다음에 구글 리뷰도 보세요.
1: 네.
2: 예, 구글 리뷰도 상당히 도움이 되시고 뭐 몇 개 있는 거는 조작할 수 있지만 한 수백 개 있는 거는 조작할 수가 없겠죠.
1: 그렇죠.
2: 네, 네. 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겠죠.
1: 그리고 그 케이스를 읽다 보면
2: 읽다 보면 뭔가 알아요. 네. 이게 사실 리얼한 그 진 뭐 허구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나와요.
1: 네, 네. 맞아요. 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네. 정말 명확하게 네. 적혀 있기 네. 때문에 구글 리뷰도 한번 네. 꼭 보시고 얼마나 오래된 업체인지 보시고 크레딧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은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대표 컨설턴트 돈킴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궁금한 게요. 크레딧 복원할 때 돈은 대체 얼마나 듭니까? 공짜는 아니죠.
2: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1: 네.
2: 그러니까 얼마 들어요? 그래서 얼마 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1: 아, 네. 예.
2: 그 왜냐면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나 진단도 안 해보고 내가 이 병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진단도 안 하고 얼마 내면 내가 고쳐줄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1: 그렇죠.
2: 그러니까 크레딧을 체크업을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빚이 많으면 뭐 그걸 딜을 해서 깎고 정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1: 네.
2: 그래서 그냥 뭐 말 한마디로 저희가 코치해드리면 하나도 안 들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뭐 몇천불에서 뭐 빚이 뭐 수만불이면 그 절반 몇만불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1: 네.
2: 그러니까 얼마 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 네. 예. 우리는 뭐 3,000불만 예. 받고 크레딧 싹 고쳐드려, 이거는?
2: 예, 그거는 가짜, 거짓말이에요. 네. 네. 예.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1: 네.
2: 뭐, 자. 그 옛날에 뭐 500불만 내면 다 해결해드리면 이런 광고도 있었어요.
1: 네.
2: 네. 네. 근데 그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1: 네. 그러니까
2: 양심적으로. 네.
1: 참 이런 문구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게 말이 돼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걸 왜 속나 모르겠어요.
2: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다급하니까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맡겼다가 그냥 시간과 돈만 허비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네.
2: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에 벗어나는 어떤 제안이랄까 약속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는 현실화되기가 어렵겠죠.
1: 네.
2: 네. 10만 불 빚인데 예를 들어서 3천 불만 우리한테 주세요.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면 다 그렇게 하죠.
1: 다 줄을 서겠네요. 네,
2: 줄을 서겠죠. 네. 줄을 안 서는 이유가 있겠죠.
1: 네, 네. 손님.
2: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잠깐 환상에 빠졌다가 결국은 꿈에서 깨어나면은 모든 게 이제 그 도로함이 타블이 되는 거죠.
1: 네.
2: 시간하고 돈만 날아가는 거죠.
1: 네. 네. 이래서 크레딧 서비스는 반드시 업체 선정 중요합니다.
2: 아, 가장 중요하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네.
1: 네.
2: 길잡이가 중요한 거죠.
1: 자, 그렇다면 크레딧 복원 프로세스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요?
2: 뭐 고객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입장에서도 그렇고 도대체 해결해야 될 빚이 얼마인지부터 아는 거예요. 네.
1: 본인들도 잘 네. 모르는 경우가 많나요?
2: 네, 많이 모르고요.
1: 네.
2: 내 게 아니라고 주장도 많이 해요.
1: 아, 내 빚이 아니다, 이렇게.
2: 그러니까 내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1: 네.
2: 그러니까 전화로 이제, 아, 제가 한 크레딧 카드 빚이 한 만 불쯤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제가 크레딧 체크업을 하고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스프레드시트, 엑셀 그 스프레드시트 그 엑셀 있죠?
1: 네, 파일에
2: 그걸로 해서 이제 쫙 정리해서 이제
1: 계산까지
2: 설명을 그 서머리를 보여드리면은
1: 네.
2: 어 저거는 제가 모르는 건데 그
1: 내 게 아닌데요?
2: 그,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전화해서 이제 은행하고 통화하면 소셜하고 다 맞아요.
1: 네.
2: 그 실제로 자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내 걸 도용해서 그럴 수도 있고.
1: 네.
2: 그럼 이게 만약에 그 도용된 거면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서 이걸 문제를 해결해. 그럼 시간이 꽤 걸리죠, 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더니, 아, 그거, 제 그 배우자가 저랑 같이 그렇게 그때서 하다가 쓴 건데. 그렇게 네. 이제 사실이 드러나고.
1: 네.
2: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빚이 얼마인지부터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1: 네. 네.
2: 대부분 말과 그 실제는 좀 많이 달라요.
1: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빚이 쌓이다 보면
2: 네.
1: 대충 뭐 크레딧 빚이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계산하게 될 것 같아요.
2: 네, 그다음에 이제 크레딧 카드를 쓰시다 보면 저도 그런데 내가 한 100불쯤 쓴 것 같은데 보니까 한 3, 400불 쓴 게 나와요.
1: 저도 그래요.
2: 네, 근데 네. 뭐 그냥 맞아요, 근데.
1: 따져보니까 맞아요.
2: 계산이 그래. 네.
1: 네. 갚은 또 이만큼? 이런
2: 네네, 맞아요. 네. 네. 네, 저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 크레딧 리포트에 나오는 빚이 있고 거기에 나오지 않는 것도 있어요.
1: 네. 뒤져보면 더 나온다는 얘기네요.
2: 네,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7년에서 10년이 지나면 크레딧에 있는 내용들은 떨어져 나갔는데
1: 네.
2: 만약에 내가 소송을 당해서 그 판결, 저지먼을 받으면 그거는 20년 동안 가요.
1: 네.
2: 그래서 만약 오늘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예를 들어 만불짜리 크레딧 카드를 페이를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크레딧이 망가져서 한 10년 동안은 그냥 크레딧 없이 살다가 그러니까 뭐 팬데믹 그쯤 2010년도쯤 돼가지고 크레딧을 다시 만들고 해서 크레딧이 내 깨끗해졌네 해가지고 이제 그래 다시 뭐 카드 만들고 하셨던 분이 계세요. 실제로 네. 실제적인 얘기예요.
1: 네.
2: 근데 이분이 집을 사셨어요. 비즈니스가 다시 이제 그
1: 잘
2: 다시 되고. 좋아져서 네. 예. 그리고 차도 사시고 그 체킹하고 세이빙에 돈도 뭐 한 수십만 불을 넣어놓고 계셨는데.
1: 네.
2: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이 잠겨버렸어요.
1: 오, 예.
2: 17년이 지났는데, 15년이 지났는데.
1: 잘 살아왔는데.
2: 예, 예, 예. 네. 그 무슨 일이야, 이게? 그래서 전화 오셨어요. 보니까, 확인해보니까. 그게 리가 법적인 문제 있어가지고 저지문을 받은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그 은행이 로펌을 통해가지고 그런 그 저지문이 있으면 추적을 해요. 미국은 법이
1: 네.
2: 내 크레딧을 누가 내 허락 없이 볼 수 있어요. 내 개인 정보는 당연히 못 보지만.
1: 네. 신용.
2: 그, 보시면 네. 이제 대구로 나한테 약간 그 이 맞춤형으로 뭐를 어플라이 하라 이런 편지 같은 게 오죠.
1: 많이 오죠. 예.
2: 예. 좀 신기하잖아요.
1: 맞아요.
2: 예. 내 걸 볼 수 있어요. 내 크레딧에 보면 내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가 나오죠. 특히 네. AI를 통하면 더 쉽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추적을 해요, 크레딧을.
1: 네.
2: 그거는, 그러게 누가 내 걸 봤다는 거는 내 레귤러한 크레딧 리포트에는 안 나오는데 디테일한 오리지널 크레딧 리포트를 내가 크레딧 뷰로 세 군데 오더해가지고 굉장히 몇십 페이지 돼요. 보면은 네. 프리스크린 됐다는 게 쭉 떠요.
1: 네.
2: 아예 그것도 못 보게 할 수는 있어요. 뭐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알 필요는
1: 네.
2: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걸 추적을 했다가 크레딧을 보면 이분의 상황이 좋아졌다는 걸
1: 다 알겠네요.
2: 금방 알죠. 뭐 저희 같은 네. 사람이 보면은
1: 네.
2: 그럼 그때 덮치는 거예요.
1: 야.
2: 예.
1: 끝난 게
2: 그러니까
1: 아니에요.
2: 그러니까 끝났다고 크레딧에서 없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가장 극단적인 예는 저지먼을 받은 지 18년 됐는데 그때 그 은행을 프리즈하고 집에다 린까지 걸었던 케이스도 있어요.
1: 야.
2: 집이 린을 건다는 건 그거 린은 집을 가져가지 못하죠. 대부분의 집들이 모기지가 있으니까 은행이 1순위죠.
1: 네. 네.
2: 예. 근데 은행을 후회해 버리면 정말 난감하죠.
1: 그러네요.
2: 세이프티 박스까지 잠궈 버리면 여권하고 귀금속도 못 찾아요.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1: 해결할 수밖에 예. 없네요.
2: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뭔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1: 네.
2: 근데 대부분 그거를 모르고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고도화된 전문가 집단한테 맡기지 않으면 이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1: 네. 네.
2: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물어봐요. 크레딧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충 이거는 저희도 모르죠. 이게 다른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인지는 모르죠.
1: 그럼 네.
2: 조사하기 전에 모르는데 그럼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케이스는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1: 네.
2: 그럼 여쭤봐요. 어떤 코트에서 레러 같은 거 받은 적 있냐. 어떤 은행들하고 문제 있어요. 은행하고 다 컨택을 해가지고 수환적 있냐고 체크업을 할 수 있어요.
1: 네.
2: 그래서 빚부터 정확한 나의 상황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1: 내 상황을 네. 직시해라.
2: 왜냐하면 병원에 갔는...
1: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2: 아, 네네.
1: 자리를 옮겨서 네.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4: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나는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6: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게스트는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돈킴 대표 컨설턴트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내 빚이 얼마인지 진짜 구체적으로 제대로 얼마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다가 자리를 옮겼거든요.
1: 그게 이제 그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병이 뭐 하나가 있으면 합병증도 있고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치료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건 헛수고죠.
0: 네. 네. 예. 그래도 참 그냥 여기저기 광고지 보고 그러면서 전화를 하면 얼마나 드나요 비용이 이런 얘기들 하겠네요. 사실 알 수가 없는 건데.
1: 그냥 뭐 그렇게 물어보고 전화 끊는 분도 많아요.
0: 네.
1: 예.
0: 알 수가 없다라고 예. 얘기하면 끊는
1: 거죠. 아니 그건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드린 말씀은 똑같이 드리는데.
0: 네.
1: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이고.
0: 그게 정확한 네. 거죠.
1: 정확한 거죠. 네. 그럼 어떻게 알아요?
0: 안다고 하거나.
1: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0: 네. 퉁쳐서 얼마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기네요.
1: 네. 네.
0: 자 다음 질문은 축구와 크레딧입니다. 예, 이게 뭐죠? 이번에 월드컵 보셨습니까?
1: 예, 그래서 이게 저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시고 저도 실망스러운데.
0: 네.
1: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 제 꿈이 축구 선수였거든요.
0: 오, 잘 뛰셨을 것 같아요.
1: 예, 예, 예, 예. 운동을 좋아했죠.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뭐 과정도 중요해요. 살면서.
0: 네.
1: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부터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이 아름다워야 된다. 근데 불법적인 게 아니면 과정이 다소 뭐 그 다소 아름답지 못하다 그럴까?
0: 과격하다.
1: 과격은 아니지만 네. 뭐 그건 그 최선을 다하고 이제 여하튼 결과가 안 좋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0: 그렇죠.
1: 네, 예. 네. 그게 현실이에요. 네. 과정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럼 그냥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축구도 그렇고 크레딧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일도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당연히 그건 고객도 불만이고 환불도 리펀 환불도 해줘야 되고
0: 네.
1: 그럼 그 비즈니스 망해요.
0: 그렇죠. 예, 결과가
1: 예,
0: 안 나오면.
1: 예, 그 결과가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화려한 뭐 언변 수사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하다 보면 좀 약간 좀 딱딱해요.
0: 예, 예, 예, 예, 약간
1: 굉장히 딱딱하고
0: 좀 화나셨어요?
1: 예, 약간 화난 느낌도 있고 뭐 그러는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0: 네.
1: 예. 근데 그런 것만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원래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0: 네.
1: 근데 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0: 네. 네.
1: 예,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0: 네. 네. 상담했는데 막 네. 너무너무 친절하면 뭐해 네. 결과가 없는데.
1: 네, 너무 그 상냥한 목소리에 거의 그 영화 그 뭐 어디 그
0: 사랑합니다 네,
1: 뭐
0: 고객님.
1: 고객 서비스 뭐 그런 거에 나오는 그런 목소리로 상담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0: 네.
1: 상담하는 게 좀 퉁명스럽고 그렇더라도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네. 결과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0: 그렇죠.
1: 그건 현실이에요. 네.
0: 고객의 입장에서도 네. 의미가 없고 서비스 업체로서도
1: 네, 네,
0: 의미가 없어요.
1: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거니까. 축구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졌잖아요.
0: 네. 네.
1: 너무나 그 예상을 빗나가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0: 네. 네. 이게 업체 하나 네. 잘못 고르면 예상을 네. 완전 빗나가는 결과를 네, 받게
1: 돼요. 그렇죠. 되는. 마찬가지죠. 뭐 그게 뭐 코치의 잘못인지 뭐 선수의 잘못인지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총체적인 부실이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책임은 리더죠. 가장 큰 책임은 리더에게 있는 거죠.
0: 네.
1: 모든 게. 예. 그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에이전스 직원들도 같이 일하지만 결과가 안 나오면 다 제가 책임지는 거죠.
0: 네. 네. 뉴 라이프 네. 크레딧 서비스의 대표 컨설턴트 리더입니다. 돈킴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예. 괜히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왜 이렇게 안 친절해 이러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결과를 보고.
1: 안 친절한 건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약간 퉁명스럽고 조금 약간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사무적이라 그래야 되나.
0: 아.
1: 그러니까 뭐 고객님 막 이런 그 상냥한 목소리를 기대하시지 말라는 얘기지.
0: 네. 딱 한 분에게만 예. 고객님 한번 예. 해보시죠. 나가실 것 같아요.

0: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리스크가 커진다고 보는 거죠.
1: 네. 예.
0: 물론 다 쓸 수도 있지만.
1: 네.
0: 그러면 이제 그게 올라갈수록 크레딧은 떨어지고, 그, 떨어지면 어떤 경우는 은행이 그 크레딧 라인을 줄여요.
1: 네.
0: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1: 예.
0: 여하튼, 근데 그러면, 근데 그걸 크레딧 카드를 좀 쓰면서 어떨 때는 뭐 더 쓸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크레딧이 떨어지는데 그걸 피하면서 크레딧을 쓴다?
1: 어떻게.
0: 이 광고 문구도 거의 거짓말 같죠.
1: 이상하네요.
0: 근데 이거는 맞아.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1: 예.
0: 믿으셔도 돼요.
1: 저,
0: 아니, 이게 모두가 가능한 게 아니고.
1: 네.
0: 한국분들은 특히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1: 네.
0: 그러면 스몰 비즈니스에서 크레딧 카드,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를 만들잖아요.
1: 네.
0: 근데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도 어떤 경우는 퍼스널, 그러니까 오너의 크레딧에 그걸 리포 올리는 게 있고 안 올리는 게 있어요.
1: 네.
0: 그러면 리포트 안 하는 크레딧,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그게 만 불짜리인데 한 5천 불을 써도 크레딧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크레딧에는 영향을 전혀 안 줘요.
1: 네. 네.
0: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 이걸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0: 네, 많이 모르시죠.
1: 네.
0: 근데 다 되는 건 아니고 내 개인 크레딧에 올리지 않는, 리포트하지 않는 카드를 신청해서 쓰면 되죠.
1: 네.
0: 근데 이런 게 이제 오랜 기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알 수 있는 거예요.
1: 네. 네. 그냥 네, 일반적으로 모르겠네요.
0: 잘 모르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1: 네.
0: 코치해드리고. 네.
1: 이 비즈니스 네. 하시는 분들.
0: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고.
1: 네.
0: 비즈니스에서 일하면서 그 뭐 매니저나 이런 그런 역할로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1: 아, 네. 네. 네. 오너만 되는
0: 거 아니에요? 네, 오너만 되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이제 그건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면. 크레딧이.
1: 네.
0: 근데 이제 문제가 돼서 크레딧을 그 페이 못하면 내 개인 크레딧에 올라올 수 있어요.
1: 예.
0: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1: 예.
0: 은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팔러스가 달라요.
1: 네. 아, 네. 예.
0: 하나의 원칙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은행별로 우리가 보통 이제 크레딧 카드를 주로 많이 만드는 한 10개 이상 되거든요.
1: 네.
0: 그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고객들이 또 선호하는 은행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럼 그게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1: 네. 네. 네. 몇 개 카드사가 지나갔는데 따로 여쭈지
0: 않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그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는 너 비즈니스 잘 하고 있으니까 뭐 되겠지. 그건 아니에요. 오너의 크레딧이 제일 중요해요.
1: 맨 처음에.
0: 예, 예. 오너의 네. 크레딧이 가장 중요해요. 예. 물론 비즈니스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너의 크레딧이 안 좋으면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도 못 만들어요.
1: 네. 네. 자,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컨 찬스가 가능한 나라 미합 중국 독립 250주년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크레딧 복원과 같은 맥락이고 그럼 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0: 그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 세컨 찬스라는 거는 이제
1: 궁금해요.
0: 내가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나라인 것 같아요.
1: 네.
0: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내가 크레딧 카드를 뭐 한 두세 개 썼는데 그걸 내지 못해서 컬렉션으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면 괜히 일상생활하기가 거의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1: 거의 그냥 네, 뭐 그렇죠. 신용불량자로 네,
0: 그렇죠.
1: 살아야
0: 돼. 네. 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복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이 나라는,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은 없고, 그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민사적인 거게 되는 거고.
1: 네.
0: 그리고 합법적으로 빨리 그걸 복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하는 그 일이지만.
1: 네.
0: 그러니까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한국하고 미국을 비교하면, 한국은 낙담하게 되고, 아,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나라는 그렇지는 않아요.
1: 기회가 또 있습니다.
0: 기회가 있어요.
1: 네.
0: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1: 네. 네. 예.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0: 예,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1: 네. 네.
0: 뭐 한국도 물론 가능하겠죠. 근데 그 기록 자체를 뭐 내가 안고 가야 뭐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보다는.
1: 네.
0: 그걸 해결하기가. 네.
1: 미국에 사는 네. 이상 두 번째
0: 그래서
1: 기회.
0: 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도와주는

0: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적으로 있어요.
1: 네. 예.
0: 그리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1: 네. 네. 네. 가만히 있는다고 네. 달라지지 않으니까.
0: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세금 문제, 텍스.
1: 네.
0: 텍스 문제도 이제 얘가 제가 옛날에 그 영주권을 신청할 때
1: 네.
0: 그 저희 회사가 저를 스폰서로서 영주권을 만들었어요.
1: 네. 네.
0: 오래된 얘기지만 근데 회사가 생각보다 그 비즈니스 텍스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1: 예.
0: 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근데 그땐 당연히 내야지 이제 보고했으니까 그 영주권하고 네. 관련돼 있는
1: 네.
0: 거니까.
1: 세금 보고 봐야 네. 되니까. 네.
0: 근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찾아봤더니 다 방법이 있어요. 예. 그것도 딜을 해서 깎을 수도 있고.
1: 세금도요?
0: 근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1: 네네.
0: 보다 용이한 거는 페이먼트 플랜을 짤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걸 몰랐죠.
1: 예.
0: 나눠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무슨 불이익이 이자 좀 더 내면 돼요.
1: 네. 네. 이자가 예. 뭐 상당히 높지
0: 예.
1: 않나
0: 그렇죠.
1: 보죠.
0: 그리고 그게 뭐 내 영주권에 크게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1: 네.
0: 내가 내고 있으니까
1: 예.
0: 내가 아예 배째라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요.
1: 예.
0: 모든 게. 그리고 이제 크레딧도 말도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불 정도를 못 냈어요. 그럼 그걸 한 예를 들어서 절반을 깎아서 한 번에 또 5,000불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나눠낼 수 있는 그런 플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뭔가 도와주는 시스템이 돼요.
1: 네. 예.
0: 그리고 그게 뭐 번거롭게 뭐 어디를 찾아가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전화상으로 다 가능하고.
1: 네. 네. 그 빚이 한 10,000불 있는 분들도 크레딧 서비스 이렇게 전화 주시나요? 금액이 상당히 커야지만.
0: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몇천불로도 전화 많이 오시죠.
1: 네. 네.
0: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뭐 몇천불이라도 뭐 그걸 한 1,2천불이라도 깎을 수 있으면 어차피 크레딧은 망가졌으니까.
1: 네.
0: 깎을 수 있으면 그만큼 돈을 세이브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현실적인 방법이. 그러니까 근데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세요. 네.
1: 일단 방법 자체를
0: 네, 방법이 있어요.
1: 있다는 네. 거 네네. 기억을 해주시고 또 네,
0: 저희가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니까
1: 네.
0: 그 여러 가지 옵션들을 또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개인에 맞게 그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1: 네. 네,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 돈킴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 크레딧 교정에 관한 궁금증들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말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516-574-2577번입니다. 516-574-2577 또 하나의 번호 718-878-3313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꼭 돈킴 대표 컨설턴트랑 상담하고 싶어요 하면 전화 돌려주는 거죠?
0: 네네네.
1: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른다. 내가 어려워질 때 구명보트?
0: 세상 일은 진짜 모르죠. 예.
1: 그쵸. 예. 맞습니다.
0: 정말 몰라요.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꿈인데, 아, 살다 보면은, 팬데믹이 왜 갑자기 왔는지 도저히 이건
1: 아무도 몰랐죠.
0: 예상치 못한 거고.
1: 네.
0: 그리고 트럼프가 돌아와서 그 스몰 비즈니스가 어려워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 네.
0: 그 노동력 문제도 있고.
1: 네.
0: 그 일하시는 분들.
1: 임금. 네.
0: 스페니시들이 많이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플러싱도 그런 문제 때문에 스페니시들이 자취를 감췄으니까.
1: 네. 네. 일하러 많이. 못 나오는 네. 거죠.
0: 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국으로 아예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1: 네.
0: 어떤 신문 문제 때문에. 그 뭐 한국뿐 뿐 아니에요. 네. 그 소수 그 마이너리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타격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이란 하고 전쟁이 또 있을지 또 몰랐잖아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전쟁을 네. 누가 생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0: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은 분도 계시고
1: 네.
0: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살다 보면은 갑자기 비즈니스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나의 비즈니스 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겠죠. 나의 일하는 뭐 직장도 그렇고요.
1: 네.
0: 그러면 그때 나를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1: 내가 어려워지면 여기? 다 떠나겠죠.
0: 네. 여기는 특히 뭐 많은 분들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잖아요.
1: 그럼요. 네. 네.
0: 근데 그때 나를 지켜줄 거는 사실 크레딧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크레딧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복구를 하시고 그리고 5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의 크레딧 라인을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1: 네.
0: 5만에서 10만. 시간은 걸리지만 그러니까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크레딧 라인이 한 20만 불쯤 있어요.
1: 우와. 네. 네. 우와 네. 소리가
0: 쳐져요.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크레딧 라인도 높이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1: 네. 네.
0: 그러면서 이제 그걸 확보해 놓은 건데 특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퍼스널하고 비즈니스 크레딧 라인하고 이런 걸 확보해 놓으시면 그게 거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죠.
1: 네. 큰일 생겨. 네.
0: 문제가 생겨도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비즈니스가 갑자기 안 돼. 내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당장 비용은 계속 나가잖아요. 고정 익스펜스 나가는데
1: 네.
0: 그럼 어디 가서 1,000불, 2,000불 구하기 어려워요. 네.
1: 누가 주지?
0: 어려워요, 진짜로. 네네. 네. 그리고 크레딧 좋으면은 론도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크레딧 라인을 쓰면 되고,
1: 네.
0: 또 크레딧 카드에서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세상 일은, 물론 나는 계속 행복하고 평온하고 이런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1: 네.
0: 모든 분들이.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지.
1: 모르니까. 네. 네, 아무도
0: 그거는,
1: 모르죠.
0: 근데 그때는 크레딧 말고는 도와줄 데가 없어요.
1: 네. 네.
0: 아주 쉽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만약에 내 자녀가 아주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뭐 돈 내놔라 이런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워져도.
1: 아니 하실 수 있죠. 내가
0: 아니,
1: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데.
0: 아 자존심이 있지. 물론 드린 돈이 얼마. 네.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크레딧은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1: 네, 크레딧으로 네. 빌리는
0: 네네.
1: 거니까.
0: 네네. 네.
1: 자 어려울 때 진짜 구명 보트 역할을 하는 크레딧. 왜 크레딧 관리를 해야 되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뭐 집을 산다든지, 학자금을 갚는다든지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언제쯤부터 이거 크레딧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0: 최소한 6개월 전에는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만약에 이제 내년에 뭐 모기지를 얻거나
1: 네.
0: 아니면 내년에 뭐 자녀가 뭐 대학을 들어가거나 뭐 그런다면 특히 사립대학은 요새 또 그 등록금 투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1: 뭐 못해요. 학비, 예.
0: 뭐 기숙사까지 하면 거의 한 1년에 10만 불?
1: 예, 더 될 것 같아요.
0: 예, 그게 기본적인 게 그렇죠. 거기에 네. 뭐, 플러스 뭐, 이거저거 당연히 있겠죠.
1: 입고 먹고.
0: 네. 네. 와, 그럼 그거를, 물론 거기에 이제 뭐, 그랜트나, 장학금 이런 걸 이제 받는 학생도 많이 있겠지만.
1: 네.
0: 보통 한 30, 40%는 그걸로 해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1: 그럼요.
0: 그럼 그거를 캐시로 낸다는 거는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론을 받아야 되는데.
1: 네.
0: 근데 트럼프가 돌아가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1: 예.
0: 갈수록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뭐 그 리페이 그 상환하는 그런 조건도 달라지고 해서.
1: 네.
0: 근데 그건 제가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 그 공부를 안 했는데.
1: 네.
0: 너무 자주 바뀌어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대비하면. 그것도 역시 학자금도 연방에서 주로 받는데 크레딧에 문제 있으면 그거 못 받아요.
1: 네.
0: 못 받으면 자녀가 극단적으로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원하는 데를.
1: 그렇죠.
0: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니까 미리미리 체크업을 하셔야 돼요. 그 스튜던트론을 못 받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1: 네.
0: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1: 네. 너무 궁금해요.
0: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1: 네. 네. 자, 큰 이벤트를 앞두고 네. 있다면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이제 크레딧 체크를 해나가면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나 딱 지금 학생 론 받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궁금하셨다면 상담 전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0: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 특히 모기지는 제가 말씀드릴 점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게 모기지를 얻는 그 어프로브, 승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이트 아직 금리가 높아요.
1: 네.
0: 크레딧이 좋아질수록 금리는 떨어져요. 레이트는.
1: 네.
0: 그러면 수만 원에서 10만 이상의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으니까
1: 네.
0: 최대한 크레딧을 높인 다음에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1: 크레딧 관리가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계획들을 실행해야 됩니다.
0: 근데 은행은 그걸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1: 그렇죠.
0: 모기지 상품 파는 게 목적이에요.
1: 이자가 높은
0: 거죠. 고객의 돈을 세이브해주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1: 맞습니다. 네.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 돈킴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했고요. 상담 전화 516-574-2577-718-878-3313입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이재용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민주진영 내에 서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이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꿈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루길 바란다면서 경무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건강에 대한 덕담도 건넸습니다. 전현직 두 대통령의 오늘의 만남 주요 장면으로 준비하고요.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 임명장을 받은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는 당권 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두 번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말로 견제구를 던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일정을 두고 후보들 간 유불리를 두고 당내 잡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대표가 당 기강을 잡기 위한 이른바 한동훈 파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 단연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종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자, 오늘도 김유정 전 의원님과 장성철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네, 이제 오늘 오후 5시 40분부터 이게 서울 서남권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네요. 기상청에 따르면 대기가 불안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서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저희 목동이 또 서쪽이어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작구와 여의도 등 서남권에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퇴근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비빔밥이 오르면서 통합의 밥상도 강조가 됐는데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좀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 두 분의 만남 자체가 큰 통합의 메시지를 익혔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 메뉴가 주목되는데 비빔밥, 민어탕, 과일, 화채 등이 준비돼 있었다고 합니다. 비빔밥, 말 그대로 화합과 통합의 의미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의 만남의 장면을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4: 아유, 선생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5: 예, 아유,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4: 아, 내 말씀을요. 내가 좀 늦어가지고.
5: 근데 건강은 좀 어때요?
4: 아니, 이러지 마시면.
5: 아, 건강 괜찮습니다.
4: 예. 국민 통합으로 이제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 그 위에서 민주개혁진영 그리고 기체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정말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그렇게 이제 바라겠습니다.
6: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외에는 확장하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거기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그게 뒷받침되고 말로만 안 되지 않습니까?
1: 예, 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두 분이 이제 만남 초반에 이제 공개된 화면 속에서 나눈 대화의 장면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두 분의 만남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잘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김유정 의원님도 말씀 주시죠.
7: 우선은 작년에 취임한 이래로 예.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만남은 처음이죠.
1: 예.
7: 이제 그런데 이 만남이 주목됐던 것은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에 조금 너무 과열 양상, 갈등의 분위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고조되는 측면이 있어서 두 분의 만남만으로도 조금 당원 또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컸던 건 사실이고요.
1: 예.
7: 그리고 두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것도 상당히 주목됐는데 일단은 통합과 화합에 대해서 두 분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비빔밥은 늘 통합과 화합을 상징하죠. 작년에 그 취임 선서하고 나서 예. 여야 당대표들하고 첫 오찬을 함께 하면서 그때도 예. 메뉴가 비빔밥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 또 식사 메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일단은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집권 여당과 또 이런 그 내부의 관계 속에서 예. 조금 그래도 좀 안심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 예, 우리 장 소장님.
3: 그 비빔밥을 한 것 자체가 진영 내 갈등과 분란이 많다라는 것을 자인을 하는 것 같아서 꼭 비빔밥이라는 메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 그게 더 커 보였어요, 저는.
1: 네, 메뉴가.
3: 네. 아. 일부러 비빔밥을 하는 게 맞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3: 두 분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약간 강조점이. 네,
3: 강조점이 뭐가 다르냐면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개혁진영, 빚의 혁명을 했던 사람들과 큰 단합 이뤄내라.
1: 예.
3: 거기에 방점이 박혀져 있고
1: 예.
3: 이재명 대통령은 끊임없이 외연확장해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단합은 얘기했지만 예. 이 결론으로 목표하는 게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3: 저는 오늘 만남에 있어서 여기에는 영상에서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의미 있게 이제 읽은 그 대목이 뭐냐면 두 전직 대통령은 수시로 소통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자꾸 뭐 문재인 편, 이재명 편 너희들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라. 우리 이간질하지 말아라.
1: 예, 예.
3: 그냥 재해석하지 말아라. 우리가 오늘 만났고 껴안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자리 왼쪽으로 양보하고 이런 화합하는 모습 이것만 가지고 우리 지지층들은 판단해야지.
1: 예.
3: 자꾸 뭐 김어준 씨, 유시민 씨처럼 자꾸 진영을 갈라치게 하고 분열시키고 증축, 재건축 이런 식으로 자꾸 진영을 분열시키지 말아라. 그 의미가 여기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는 굉장히 이제 얘기도 잘하고 소통하고 서로 오해 없다.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단합을 강조하신 것만큼 갈등과 분란이 크다라는 거를 인정한 것인데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만으로 이 전당대회가 아주 아름다운 아이고 정청래 대표님 정말 대표 자격이 있으시죠? 뭐 김민석 총리님도 아이고 훌륭한 대표 될 자격이 있어요.
1: 예.
3: 이럴까? 그냥 이거는 한 이틀 정도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아 그렇게 오래 가요?
3: 내일까지는 그래도
1: 내일까지 간다.
7: 아니 뭐 두 분의 만남으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전당대회가 네.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1: 예.
7: 근데 뭐 비빔밥 메시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그 19일 날 춘추관 브리핑 하실 때
1: 아하.
7: 당내 그 당청 간의 일정 부분 어떤 그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1: 예.
7: 그래서 그러면서 전쟁이 아닌 경쟁을 해야 된다. 더 나아지기 위한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바가 있잖아요.
1: 예.
7: 그래서 저는 비빔밥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따로 국밥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1: 예.
7: 문재인 대통령도 본의 아니게 정말 전대에 소환된 측면이 있잖아요.
1: 예.
7: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고 아니 그리고 어차피 전당대회는 경쟁하니까 이거는 뭐 좀 치열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 내부가 단합하고 베이스 캠프가 튼튼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신 거고 또 그 기반이 외환 확장으로 가자는 거 저는 근본적인 생각은 같다고 뉘앙스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1: 그러니까 이 말을 너무 현미경 보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했던 거 약간
3: 예 그거 읽으라고 저희 평론가 아, 뭐 예. 출연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두 분 아, 이제 해결됐네요 이제 끝났네요 이제 뭐 통합하나 예.
7: 다른 듯 같다고 생각해요
1: 예, 예. 아,
3: 그리고
1: 예 말씀하세요
3: 그냥 뭐 에피소드
1: 좋네 이런
3: 불쌍한
1: 거.
3: 게 있습니다
1: 누가
3: 달고기가 불쌍합니다
1: 달고기가 뭐예요 네.
3: 여기에 메뉴로 달고기가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1: 아
3: 처음 들어보시죠 달고기
1: 달고기가 뭐예요 닭고기도 아니고 달고기
3: 비싼 물고기래요
1: 오
3: 이제 이거 먹으려고 달고기 씨가 마르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달고기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1: 갑자기
3: 전반적으로 이거 꼭 하고 싶었어요 달고기를 네.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런 고기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7: 메뉴상 대표 메뉴는 미너탕하고 비빔밥이 소개가 돼서 파티하고
1: 네. 네.
3: 그리고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민주당 진영 진보 진영의 갈등과 분란이 이제 심해지고 네. 눈치를 보지 않고 막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유는 네. 이해찬 전 총리의 빈자리가 좀 커 보인다.
1: 어른이 없다.
3: 예. 네, 그래도 좀 유시민 씨가 네. 이해찬 전 총리가 네. 이재명 대통령 곁에 있었으면 그렇게 막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말을 함부로 퍼부었을까?
1: 예.
3: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시민 씨만 참조 안 하고 좀 자제했으면은 예. 이렇게 분란과 갈등이 커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과연 이해찬 총리가 있었으면 살아계셨으면
1: 예.
3: 이렇게 대통령 막 다리 걸고 뭐 대통령한테 대들고 이런 모습을 과연 보일 수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훈장 역할을 하는 큰 어른의 부재가
1: 아하.
3: 지금 진영 간의 갈등과 분란을 상당히 좀 크게 만들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1: 훈장 어른, 네,
3: 그 역할을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단합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 입 다물고 단합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과연 이럴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7: 그래서 이해찬 총리 이제 그 돌아가셨을 때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내외분이 정말 오열하셨잖아요. 아마 이런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저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1: 예 그렇군요.
3: 제 말이 맞다는 얘기죠?
7: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두 대통령이 이제 서로 자주 소통을 하신다고 하니까 뭐 또 일단 그렇죠. 진보 진영 내부에는 뭐 새로운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또 이제 이 두 대통령의 말을 아까 이제 전해드린 그 장면을 두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방점이 좀 달랐다라고 또 각 또 진영 내에서 서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지 않을까
3: 하겠죠.
1: 뭐 이런 생각도 좀 사이 들긴 합니다. 자 한판승은 항상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자 우리 과거신 기자가 빗길을 뚫고 도착했습니다. 예, 자 우리 과거신 기자 환영하고요.
8: 아 죄송합니다.
1: 예 아니에요. 아, 예 이렇게 반가울 수가. 그냥 차 앞길이 좀 안 보일 정도였죠 비가?
8: 아, 갑자기 또 엄청 오면서.
1: 네.
8: 다 와가지고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1: 차를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안 버리고 왔구나. 그죠? 예, 잘했어요. 예,
8: 나는 차를 버리고
1: 차는
8: 오겠지.
1: 소중하기 때문에.
8: 차를 버리고
1: 아니야. 자, 일단 과거신 기자를 기다리던 애청자들이 드디어 좀 평안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국회 얘기로 넘어가 보면 오늘 어제 이제 여당이 늦게 11개 국회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는데 또 이제 선출되신 면면이 또 주목할 만한 분들이 있고 야당은 또 이제 투쟁을 예고했군요.
9: 네, 민주당이 어제 저녁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1: 예.
9: 법사위원장에는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1: 예.
9: 운영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 정무위원장은 유동수 의원,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1: 예.
9: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요.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를 했습니다. 또 예. 11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민의 의원들의 위원직을 사임하기로 하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마지막까지 쟁점은 법사위원장이었고요.
1: 아하.
9: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대로 일단 11대 7로 배분을 했고
1: 예.
9: 야당목 7개를 남겨놨다라는 입장입니다.
1: 예.
9: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 반드시 야당목 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콧을 시사했습니다.
1: 예, 일단 법사위원장. 아, 이 법사위원장. 항상 이 법사위원장의 문제인데 이제 서영교 의원이 유임됐습니다. 우리 장 소장님이 또 서영교 의원 성대모사 하시니까. 자, 법사위원장.
3: 잘 된 거예요? 유임됐어요? 감사해요? 오늘 인터뷰했는데 본인께서 좀 강성 이미지가 있지만
1: 네, 네.
3: 좀 대화 타협 조정해 나가면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못 믿겠더라고요.
1: 야, 앵커가 이정하고 후기 저녁에 와서 못 믿겠어요.
3: 아니, 저도 그냥 그게 꼭 그렇게 하시라고 답변을 말씀을 드렸고
1: 네.
3: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1: 네.
3: 조금 여러 가지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입장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1: 예, 예.
3: 인터뷰에서도. 그러면은 대화 타협이 좀 쉽지 않겠다. 좀 그런 인상을 가졌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투쟁 이러잖아요.
1: 그러니까.
3: 얼마 못 가요. 며칠 못 가요. 이거.
1: 근데 투쟁하면 국회를 보이콧 한다는 건 뭐 카드가 뭐예요?
3: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피켓 시위.
1: 피켓 시위?
3: 소통만 해서 기자회견.
1: 아 로텐도로 해서 그 이제 쭉 쳐서 이렇게.
3: 안 할 것 같아 이제 뭐.
1: 아...
3: 그냥 요 정도 계속 할 것 같고 정정식 네, 원내대표가 그냥 계속 공중전 메시지를 그냥 민주당 공격할 것 같은데
1: 예.
3: 민주당이 아쉬울 게 없어요. 뭔가 국민의힘의 협조를 못 받으면
1: 예, 예.
3: 야 이거 국회 운영이 어렵겠구나. 그래야 그래도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국회의장하고 예결위원장 가졌으니까 그냥 원래 전례대로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줘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재경이나 정무위까지 싹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번에.
10: 예.
3: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협조 안 해도 우리끼리 그냥 국회의원이 할 수 있어. 이런 아. 독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썩 옳아 보이진 않습니다. 본인들이 소수당일 때 야당일 때 생각 좀 해봐라 라고 말씀드려요.
10: 예, 김지영 의원님 이런 상태. 그...
7: 사임회가 18개인데 11개가 이제 민주당 몫이잖아요. 예. 7개는 남겨놓은 건데 예. 사실 굉장히 알짜 상임위도 남겨놨어요.
10: 뭐죠?
7: 국토위, 산자위 다 아, 남겨놨단 말이에요.
10: 국토위, 지역개발.
7: 예,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번호표 받은 국민의힘 이제 위원장 후보들은 빨리 시작됐으면 이런 마음일 거예요.
10: 속마음은?
7: 속마음은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뭐야 어차피 들어갈 건데 빨리 들어가서 일하자 이런 마음이 속내는 있지만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예.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위원장 자녀 임기 뭐 한두 달 한 거라서 사실 법사위원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원내대표 선거도 사실은 접은 거였단 말이에요.
10: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에서 좋은 거구나? 아니 그냥 라고 하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자녀 임기 하던 거니까 한번 더 해서 마무리하겠다. 예, 그런 네.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 플랜 B를 가지고 왜 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내놓을 수 없는 카드였기 때문에.
10: 네.
7: 차선책, 그다음 플랜 B, C 준비를 해가지고 협상해서 하는 게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0: 예.
7: 지금 이렇게 되면 보이콧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 간사 중심으로 일단 열어서 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0: 예.
7: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야당은 투쟁 장소가 상임위였나 저는 생각해요.
3: 그래도 미안해 하는 척이라도 좀 해라. 어. 라고 말씀드려요. 본인들이 소수당일 때는 법사위원장 내놔라 이게 견제와 균형의 국회의 원리다 이렇게
10: 주장이었는데
3: 글쎄 말이에요. 지금 와서 그냥 계속
7: 그때 주신 건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차제에 그 예. 법사위의 권한 있잖아요. 예. 자구 책임심사 권한 이런 거 그걸 아예 그냥 없애든지 뭔가 조금 못 박았으면 좋겠어요. 다수당이 가져간다랄지 법사위는.
10: 그렇죠. 네.
7: 그렇게 규정해서 해야지 맞아요. 언제까지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힘겨루게 하는 것도 지겹잖아요 사실.
10: 예. 자 야당 반장님인 우리 곽우신 기자. 국민의힘 그 반응은 그 지금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그럼 실제로?
8: 일단 대외적으로는 네. 아 이런 의회 독재 절대 안 돼 못 받아 이거죠.
10: 네.
8: 그러나 사실 속으로 생각해보면은 네. 알짜배기 상임위원장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10: 서로 괜찮은데?
8: 3선 이상 의원도 약간 두근두근 하거든요.
10: 국토위? 국토위? 산자위?
8: 그런 게 있죠. 사실은 그것까지 염두를 해두고 민주당이 아. 남겨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10: 예.
8: 그래서는 약간의 이제 밀당 줄다리긴 좀 있겠지만
10: 예.
8: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처럼 18개를 다 가져가 국민이나 보이콧하고 이런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0: 결국은 함께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8: 네, 뭐 특검 관련 부분으로 바토를 할 수도 있고요. 사실 협상 카드가 없지 않거든요. 그리고
10: 예, 예.
8: 정영석 원내대표가 또 장정욱 대표가 약간 기류가 다르기 때문에
10: 아하.
8: 약간 협상파 쪽 분위기가 좀 있어서
10: 예, 예.
8: 저는 뭔가 타결이 나올 거라 봅니다.
10: 그러니까요. 정영석 원내대표는 지금 요즘 발언을 보면 온도차가 좀 꽤 있어요. 예, 당대표와.
8: 있죠, 꽤 있죠.
10: 점점 같은 당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가지고.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자. 이어서 검경합동수사본부 얘기 좀 해보면 신천지 관련 뉴스가 최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비 의혹 관련 핵심 인물 최근 소환했다고 하죠?
8: 네, 신천지의 정치권 연결고리라고 지목된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합동수사본부가 했습니다.
10: 예.
8: 노컷뉴스 CBS 보도에 따르면은 이 회장이 합수본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는데요.
10: 예.
8: 특히나 이분이 왜 중요하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을 소개해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0: 예.
8: 합수본은 신천지가 2021년부터 24년까지 주요 선거 국면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과정에 이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볼 거라고 합니다.
10: 예. 이런 가운데 이만희 총회장 이분 사람도 지금 구속 기소됐습니다.
8: 네, 맞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였는데요. 2021년 7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10: 예.
8: 정당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합수본은 보고 있습니다.
10: 예.
8: 그래서 이 총회장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2022년 대선과 24년 총선을 전후해 국민의힘의 신도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라는 건데요.
10: 예.
8: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일단 20대 대선 관련 혐의를 먼저 합수본은 기소를 했고 나머지는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방침입니다.
10: 예, 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 기소 자체도 이 수사의 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굉장히 좀 뉴스의 화제의 중심 인물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 한 5만 명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신천지를 통해서 국민의힘 그렇죠. 입당된 사람의 숫자가. 그분들은 아직도 있는 거죠.
8: 당적이 있죠.
10: 네, 당적이 있는 거죠.
8: 그 최근 당원의 수가 갑자기 급감했다거나 이런 건 네.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유추되고 있습니다.
10: 예. 자, 일단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혐의가 이제 정당법 위반 혐의인데 자, 처벌까지 이어질 것인가.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정희 의원님.
7: 정당법 42조 위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당의 그 입당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예. 것의 위반인데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10: 아.
7: 그런데 지금 5만 6천 명 적어도 이상을 그 소위 그 지파들의 필라테스 프로젝트.
10: 필라테스.
7: 예. 그 이름 하에 막 가입시킨 거잖아요. 신도들을. 예. 그런데 적어도 5만 6천 명 이상인데 최초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대선 총선 개입했다는 건데 2021년 7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0: 예.
7: 그러니까 5년이니까 공소시효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구속시키고 재판하게 되는 건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분이 1931년생 95세잖아요.
10: 이만희 총회장.
7: 예. 예. 우리나라에 90세 이상 수감자가 5명이 있었고
10: 아.
7: 이분이 추가돼서 6명인데
10: 그렇군요.
7: 이만희 총회장보다 한 살 더 연장자가 있더라고요.
10: 아.
7: 1930년생 96세.
10: 예.
7: 그래서 고령 이런 것보다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밖에 또 다른 혐의들도 있잖아요.
10: 예.
7: 뭐 횡령 혐의 이런 것들. 음흠. 그래서 민주주의 유린이고 당심 교란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죄값을 달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좀 협조를 해서
10: 예.
3: 신천지 당원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걸 조치하지 않으면은요 또 그분들이 이 다음번 전당대에 개입할 수가 있을 것이고
10: 예.
3: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당히 오염됐구나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 예. 사실 이게 또 국민의힘 전당대 뭐 향후도 있을 때 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정리될 필요 있어 보이긴 합니다.
8: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앞으로 언제일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0: 네.
8: 금방 있을지 나중에 있을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사실은 어떤 전당대 주자한테는 상당히 당락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10: 예.
8: 싶긴 합니다.
10: 예.
3: 왜냐하면 이분들은 무조건 투표하거든요.
10: 이게 또 사실은 어떤 종교를 가졌건 어떠한 뭐 믿음을 가졌건 정당에 가입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집단적으로 덩어리처럼 가입해서 어떠한 일치된 단결하는 힘으로 어떠한 것을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왜곡시키는 결과가 그렇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3: 이분들이 만약 자발적이 아니라 강요된 네. 입당이었다면 그 강요한 분들이 누구를 찍어라 1번 찍어라 2번 찍어라 그러면은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정당 민심에 당심에 왜곡이 될 수가 있잖아요.
10: 예.
3: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건 정리해야 됩니다.
10: 예. 홍준표 전 시장도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을 거 있어야 보입니다. 자, 청룡기 야구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경기 도중에 그 광주제일고 학생대장에서 비하, 조롱성 응원을 해서 논란을 빚은 배재고 학생들. 이제 사과의 뜻을 밝히고 가겠다 했지만 광주일고 측에서 좀 거절한 상태네요.
8: 네.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학생 학부모가 광주일고를 예. 직접 방문해 사과하겠다 의사를 밝혔지만
10: 예.
8: 광주일고 측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이유로 방문을 재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결국 성사가 되지 않았고요.
10: 예.
8: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이번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배재고 야구부 선수단의 부적절한 응원구 연호사에 대해 심의를 했고 결국 전국대 출전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리게 됐습니다.
10: 예, 자 전국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인데 그러면 과연 이 징계는 적절한 것이냐?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같은 게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를테면 관련 발언을 했던 뭐 유튜버들이나 혹은 뭐 스타벅스도 징계 안 받지 않았냐? 학생들의 문제니까 뭐 그게 약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의 경우는 이 교육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6개월 출전 정지는 과도하다라는 SNS 글을 조금 전 올렸더군요. 그래서 여러 뭐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3: 물론 학생들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예. 행동을 했다. 그 100번이라도 좀 사과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10: 예.
3: 근데 이것이 이제 정치권에서 몇몇 또 뭐 정치인들이 예. 집단적으로 막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10: 누구를?
3: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서 뭐 상당히 뭐 혐오한 것에 대해서 과하게 좀 비난 비판하는 것도 좀 너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 예.
3: 그 이것이 혐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 예.
3: 그래서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발언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은 지금 보면 아찔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이었는데 제 학교 다닐 때 머리숱이 좀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보고 자꾸 다른 친구들이 그냥 대머리 해도 그냥 그 친구만 웃고 넘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10: 예.
3: 근데 지금 같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처벌받을 수가 있잖아요.
10: 아, 당사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3: 그렇죠.
10: 네.
3: 살찐 사람 보면 막 돼지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단히 차별적이고 상당히 명예훼손적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들을 사례별로 좀 해가지고 이런 교육 자료를 좀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7: 그 스타벅스 탱크데이의 5.18 조롱과 혐오 이슈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번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권들도 그렇고 기성세대도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일치된 목소리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정치권도 이견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저는 더가웃에서 이런 그 메시지가 뭐 이렇게 뭐 응원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배재국 감독이나 어른들을 왜 안 말렸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10: 예.
7: 그다음에 또 홍석준 의원 전 의원이 라디오 방송 나가가지고 한 게 지금 이슈가 돼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논평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뭐 표현의 자유다. 징계하면 공산국가다. 이런 얘기 함으로써 결국에는 또 지금 이 어른들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조롱과 혐오의 밈이 그냥 아무지도 않은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정치권 어른들의 잘못도 크다라는 생각인데 학생들도 이번에 조금 큰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징계 6개월은 어떻게 될 수 있는 또 줄여질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른들이 잘해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일치된 목소리를 내주는 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0: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이슈가 수복데이 탱크데이 논란 자체가 이제 뉴스로 많이 소비될 때 정확하게 이게 좀 뭔가 사회적 메시지를 다 전달이 안 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저도 좀 돌아보게 되는데. 과거신 기자도 말씀 주시면
8: 스타벅스 이야기를 하고 탱크대 이야기까지 한 거 보게 되면 저는 전혀 몰랐다라는 학생들 측의 해명 과연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사과문을 보게 되면은 당시 정황과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10: 네.
8: 저도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소위 말하는 일베식 밈 유희의 완성은 사과했더니 넘어가더라. 까지가 완성이거든요.
10: 아.
8: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6개월이라는 이 징계 순위 자체가 높으냐 그러냐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다뤄진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표를 세울 때는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 예. 일단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8: 감사합니다.
11: K라디오
12: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드리스콜 딸기 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용 수박해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네, 매주 토요일 여야 두 분을 만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영준 전 상근부 대변인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준입니다.
1: 예,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자, 일단 오늘 일단 가장 큰 화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분의 만남입니다. 한 2시간가량 오찬과 또 산책도 했고 현안의장 의견도 나눴고 또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 아, 인상 깊었던 메시지랄까 장면이랄까 총평해 주시면 먼저 김재용 체육께서 먼저 해주세요.
2: 왜 웃으세요? 저를 찔렀죠?
3: 아니, 저쪽에서.
2: 저를 찔렀죠? 제가 하고 나서 반박해야 되는데.
3: 아, 네. 아니, 기본적으로는 뭐,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두 분이 예. 만난 건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예. 그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반증해 주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만나서 이제 뭐 야 우리 당내 내부 통합이 필요하다. 위원 확장도 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 각자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2: 하나.
3: 예, 그러니까 각자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 이게 과연 아마 그 문 닫고서 두 분이 얘기할 때는 예. 뭐 그 문재인 대통령도 주문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요.
2: 비공개 장면에서는
3: 네, 비공개 회담에서는 아마 여러 사람들이 문 대통령한테 가서 이런 말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을 이렇게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에, 그리고 예를 들면 왜 우리 사람들 제대로 안 쓰느냐,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그 하려던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예. 우리의 가치와 철학을 아니 뭐 이 정부에서 그걸 계속 관철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2: 예.
3: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정상회담 비슷하게 하는데 거기서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2: 예.
3: 하지만 뭐 그 내용이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앞으로 이제 그 나오는 어떤 반응들
2: 예.
3: 이 회담이 가장 성공적이었다면 예. 정청래 대표가 안 출마하겠죠.
2: 아
3: 만약에 가장 성공적이었다면
2: 성공적이면 네. 출마 접는다.
3: 뭐 그럼 이렇게까지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거냐 이러면 아. 안 된다. 그 대통령 성공을 나도 그 저 이재명 대통령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빚어졌으면 뭐 이렇게까지 만약에 얘기가 됐다면
2: 예.
3: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안 해야 되는데 글쎄 그럴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좀 발표되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예.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아. 봐야지 예.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자 우리 맥을 짚어주세요.
2: 네. 그냥 우리가 보이다시피 통합 얘기를 했죠.
1: 예.
2: 거기에는 의견 일치는 된 것 같아요.
1: 예.
2: 방법론이 조금 온도차가 있었다.
1: 오, 우리 맥소장 보시기에도 방법이 좀 달랐어요.
2: 그러니까 이제 통합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1: 네.
2: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계단론을 펼쳤던 것 같아요.
1: 계단. 민주당이 일단,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 개혁진영, 비체영이 함께했던 세력들 통합.
2: 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단단하게 통합이 된 다음에 그걸 디딤돌로 해서 위원을 확장하자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 성과 얘기를 하셨어요.
1: 예.
2: 이건 소쿠리론 같아요.
1: 소쿠리론?
2: 예. 오. 일단은 넓게 단단한 소쿠리를 가지고 일단은 담자.
1: 오.
2: 담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쓰자. 이제 소쿠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쌀을, 결을 쳐낼 때
1: 아.
2: 일단 담고 쳐내거든요.
1: 아하.
2: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이 통합에 대한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통합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이견은 없었다. 다만 이제 좀 우려스러웠던 것들이 예. 그걸 받는 정세현 전 대표나
1: 예. 김민석 총리나
2: 예, 김민석 총리나 싸우지 마 했는데
1: 예.
2: 가짜뉴스나 멸칭하고 싸우지 마 했는데 예. 좀 나를 세웠다. 근데 저는 정세현 전 대표를 또 비판해야죠.
1: 아.
2: 왜 그러냐면
1: 아, 왜 오늘 뭐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2: 이게 이제 이 두 전 현직 대통령들은 통합하고 싸우지 말고
1: 네.
2: 우리 안에서의 단단함을 서로 속까지 단단하게 하자는 이제 현직 대통령 얘기도 있었는데
1: 네.
2: 또 그 말하자면 합당 얘기를 쏙 꺼내서 그걸로 또 이제 의제를 가요.
1: 아.
2: 예를 들면은 안으로 4대 통합,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통합. 밖으로는 범민주 진보 통합과 연대.
1: 예.
2: 범민주 연대 통합이 누굴까요? 조국신당.
1: 예, 예, 예.
2: 이제 또 이제 합당론으로 이제 프레임을 전환하겠구나.
1: 아.
2: 그러니까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싸우지 말고 갈등, 그 다음에 니 편 내 편 나눠지 말고 내 편부터 챙기자고 하지 말고 좀 외연 확장합시다 했더니 또 다시 도돌이표.
1: 그러니까 원래 보안수사권 문제를 좀 제기하겠다. 그게 이제 다 폐차할 거야. 갔죠. 이제 1인 갔다가
2: 이제 그 1인 1표제가
1: 한다고 하니까
2: 1인 1표제도 생뚱맞게 툭 던졌는데 예. 반응이 없으니까 예. 이제 사실상 전북으로 갔어요.
1: 아, 전북 가서 이원택 지사를 만났죠.
2: 그렇죠. 전북 가서 일단은 전북의 소외론을 살짝 꺼내요. 자극시키고 그걸 내가 채워드릴게요 하면서
1: 메가 프로젝트.
2: 지금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이게 호남 특혜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전북 가서 그렇게 또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1: 예, 어휴, 지금 저희 우리 제작진은 원고를 단계론으로 작성을 했는데 맥수장님이 소쿠리론으로 한 방에 다 얘기해가지고 지금 정청은 대표가 이제 막 전북과 찾아가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전북의 소외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말로.
3: 궁금한 게 있어요.
1: 왜?
3: 아 정도 저 정청래 대표 그렇게 비판하는데 거긴 징계 안 당하나 손소장은?
2: 저요? 네. 이거는 온당한 변론이잖아요.
3: 아, 그래요?
4: 아니, 당 대표도 아닌데 뭘 징계를 당해요?
2: 그래요.
3: 아 그렇구나. 아직 지금 당 대표가 아니구나. 아,
2: 같은 입주자예요. 같은 입주자. 거긴 배지 입주자, 비배지 입주자.
3: 아 그렇구나.
4: 아, 아 우리 또 1인 1표예요.
2: 거기도 1표, 나도 1표.
3: 아 우리는 자원 저. 그 당원 의지의 총합이신
2: 거,
3: 분이겠죠.
2: 아니, 거기가 이상한 거예요. 거기가 이상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1: 예, 예. 예. 자, 아무튼 뭐 또 김정일 측은 갑자기 좀 부러운 듯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잠깐 또 국민의힘 이슈까지 살짝 좀 짚었는데 다시 좀 원점으로 들어가면 이제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 이제 이외 통합의 메시지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게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이제 홍익표 수석도 이제 올라와서 말을 했네요. 유시민 작가나 조국 전 대표 등 구체적인 사람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멸칭과 근거 없는 비방이 도움이 안 된다는 달 뜻을 모았다. 이건 이제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 메시지 그러면 이게 좀 뭐랄까 이게 이제 각 민주진영 안에 스피커들이 또 어떻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김민정 의원님 스피커로서 말씀해 주세요.
4: 아니 일단 입만 열면 분열의 아이콘처럼 돼버린 예. 이제 유시민 작가가 계시잖아요.
1: 예.
4: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잭나이프 들고 뭐 이런 얘기까지 꺼냈는데
1: 예.
4: 본인은 입안에 잭나이프 있는 것처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 대통령은 전현직 대통령 만나서 통합과 단합과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기반을 닦고 외환 확장도 하자. 그래야 2028년, 2030년 뭐 괄호 열고 이런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1: 예.
4: 그런데 뭔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의 그 스피커처럼 빅 스피커처럼 노무현 재단 직도 내려놓고 하는 분이 사실은 이게 누구를 위한 그런 발언들이었나라는 예.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 예.
4: 사실 모두가 조금씩 이 좀 와워.

0: 그때 이제 그렇게 금요일날 여러 가지를 문제 제기를 해놓고 두 분 전직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 만난 이후에 예. 그냥 가만히 있을까? 근데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예. 팔 걷어 붙였거든요.
1: 어디 나와요? 근데 나올 때가 뉴스공장
0: 매불쇼 나가겠죠, 뭐 이제.
1: 매불쇼?
0: 네, 거기 나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1: 한판 승부도 나오셔도 되는데.
0: 좋아요. 뉴스 명당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 두 분의 만남, 화합, 장면 이런 것들이 예.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도 않고 효과가 그렇게 없을 수 있겠다.
1: 효과가 없었으면 좋겠죠.
2: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저는 여기 뭐. 저는 얘기 들으면서 약간 좀 기시감이라기보다는 예. 격세지감 같은 게 느꼈던 게 예. 멸칭이라든가 가짜뉴스 안 된다. 뭐 맞는 얘기죠 당연히.
1: 예. 맞아요.
2: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무슨 지지자들 있잖아요. 예. 뭐 무슨 문구로 오소리도 있고
1: 아 문파
2: 뭐, 예 뭐 문파 문빠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아니 그 자기를 그 기자들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그런 문자 폭탄 날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1: 예.
2: 근데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양념이라면서요, 그거.
1: 아, 문재인 대통령이
2: 민주주의 아. 양념이라고 그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아마 유시민들 그때 그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유에 서 있었을 겁니다.
1: 예.
2: 그렇게 막 아니 그런 거 보면서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야, 우리 멸칭 쓰지 말고 그다음 우리끼리는 그 저 비판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가짜뉴스 만들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다른 사람들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1: 예.
2: 그래서 그거 보면서는 좀 옛날에 그런 일이 생각이 나서 좀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계단론하고 소크리론 얘기했잖아요.
1: 맥 소장님의 네. 이론 두 가지 이론.
2: 근데 계단론은 사실 통합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소크리론은 통합하자는 거겠지.
1: 단계적 편. 통일.
2: 그러냐면요. 예. 그 단계적으로 가다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 하느라고.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3: 비가 와서 비틀어지신 거예요.
1: 날씨가 좋아서. 굴룸이 하니까. 예.
2: 뭐 정확히 얘기하는 거 같아요.
4: 아니, 저는 계단론에 대해서 자꾸 노래 제목이 생각이 나서.
1: 어떤 노래?
4: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1: 언제쯤 노래요?
4: 아니 임영웅 씨 노래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다 같이 타고 가면 안 될까요?
1: 엘리베이터. 엘베론.
2: 그렇게 하세요.
1: 그렇게 하세요.
2: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3: 저는 이제 대통령 전현직이
1: 예.
3: 오늘 말하신 건 통합이고 우리는 보기 좋게 통합이지만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1: 네.
3: 우리 진영 간에 싸우면 안 된다. 그거는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우리 민주 진영 내의 어떤 통합과 결속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받아쳤던 게
1: 예.
3: 우리 안에 단합도 중요합니다. 속도 단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합도 중요하지만 속도 단단한 단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 예.
3: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심중에서는 이게 단합의 모양을 갖췄다 하더라도 속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만한 그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진영 내에서 뭉쳐야지
1: 예.
3: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속이 망가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려스러웠던 거는 최근에 1년의 정청래 전 대표 지도부의 과정들.
1: 예.
3: 조승래 전 사무총장.
1: 예.
3: 2시에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기자회견을 해요.
1: 본인 사퇴 기자회견.
3: 대통령 그걸 봐야죠. 이게 그냥 반도체 정책이 아닙니다. 97년 김대중 정부 이후에 지식산업으로 전환,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지능산업으로 전환을 알리는 어마어마한 이 보고회를
1: 4,700조.
3: 4,700조 이거를 보지를 않고 본인의 어떤 사퇴에 대한 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만큼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1: 네.
3: 그런 마음이 깔려있다는 것들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당원들이.
1: 예. 우려하고 계시는데.
3: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1: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판했습니다. 이제 김민석 총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당대표를 두 번 할 필요 있나? 그런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와 대해서는 그걸 풀어가는 문제제기 과정이 잘못돼서 일을 그르쳤다가 본다. 여기 이제 총리로서 마지막 인터뷰, 본격 등판에 앞서서 나온 인터뷰 입장 정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전대에 토론이 진행될 때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두 번 할 필요 있나?

0: 이 부분. 두분할 필요 있습니까?
1: 아니, 오늘 이제 상임고문단하고 만찬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언론 인터뷰를 조금 일찍 잡아서 하고 예. 고문 만찬을 가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들은 한 대목이 예. 나만 안 해봤다, 당대표. 난 안 해봤다.
0: 아, 세 명 후보 중에.
1: 세 명 중에.
0: 어, 맞네.
1: 정상내 직전에 했죠? 송영길 전 대표 하셨잖아요. 나는 안 해봤다. 내가 지금 이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정말 필요한 인물이다.
0: 나만 안 해봤다.
1: 네.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0: 설득했어?
1: 하셔야죠. 이런 생각이 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셔야죠.
0: 친석계입니까?
2: 아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니, 친석계로?
1: 정교동입니다.
0: 아, 정교동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예. 아, 하셔야죠. 잘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설득이 되던데요.
3: 거기 당대표는 그냥 아무나 안 한 사람한테는 주는 겁니까? 아, 안 한 사람이 나 안 했는데요. 그럼 줍니까?
1: 아니, 자격이 충분해야죠.
0: 자격이 충분하다.
2: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김인석 총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횟수의 얘기가 아니라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0: 두 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냐.
2: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봤을 때 그 어떤 평가 자체가 두 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조건이. 그런데 돌이켜봤을 때는 이상하게 저번에 문정복 최고의 말이 계속 떠올라요.
0: 예.
2: 대한민국의 선장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0: 예.
2: 민주당의 선장은 정치권의 대표다.
0: 예.
2: 같은 배가 아니에요. 다른 배예요.
0: 아.
2: 그러니까 조성래 사무총장도 대통령이 뭐 4천조짜리 이 반도체 3대 예. 메가 프로젝트를 하든 말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이고
0: 아.
2: 우리 민주당의 배는 그냥 가는 거예요.
0: 아.
2: 대통령의 순방을 가더라도 정청래 대표는 내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순방을 가리든 말든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는 거죠.
0: 예.
2: 그런 지난 1년의 과정이 다시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에서 도움이 되겠냐라는 말을 저는 김민석 총리가 딱 지적한 거다.
0: 어휴, 맥소장님 요즘 수위가 아주 그냥.
2: 어, 아니, 제가 있는,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0: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3: 완전 확실히 어디 갔어, 지금.
0: 어, 어디 갔어요?
2: 3판 승부한.
0: 자, 장수장님.
4: 저는 그러니까 예. 이제 칭찬을 많이 하셨으니까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0: 김민석 총리에 대한
4: 네. 예. 아부만으로 당대표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채운다고 볼 수가 없다.
0: 누구에 대한 아부?
4: 대통령에 대한 아부로 그냥 쫙 깔았잖아요.
0: 오,
4: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과 있었던 에피소드도 얘기를 하고 대통령께서 뭐 치열하게 뭐 바쁘게 달려온 부분 뭐 그 예를 또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어 우리 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막 이런 거잖아요. 내가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잘할 수 있다. 호흡 잘 맞출 수 있다. 이런 것만 지금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게 임명직이 아니잖아요. 선출직이잖아요.
0: 그렇죠.
4: 선출직 집권여당의 당대표와 대통령급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0: 예.
4: 본인의 정말 정치적인 철학. 색깔, 철학, 가치 이런 것들도 한 축으로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나는 무조건 대통령하고 호흡 잘 맞출 수 있어요. 나는 그 당에 있을 때도 내가 전략기획 본부장하고 뭐 여러 가지 최고위원으로 같이 호흡 맞춰서 제가 잘 뒷받침했잖아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어필하고 있거든요.
0: 예.
4: 과연 이거 가지고 득표력을 쫙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0: 예.
4: 호남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전 정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0: 예.
4: 막 강요하면은 반발하는 그런 심리가 아~ 있는 것 같아요.
0: 아하.
4: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0: 예.
4: 대통령께서 좀 더 세게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세일즈하게 되면
0: 지난 1년간 최고의 성과를 낸 도움을 된 분이다.
4: 국민의 목숨을 살린 우리 총리 막 물론 자살자 뭐 그 예방 때문에 예. 얘기를 하셨지만
0: 예.
4: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세일즈를 강하게 하면 뭐야 지금. 우리한테 그냥 무조건 대통령 찍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 선을 넘지 않는 세일즈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어쨌든 나는 지도자 깜이에요. 깜이라는 거를 입증을 김민석 후보자가 해야 돼요.
0: 사실 다음 당대표는 이제 총선 공천 함과 동시에 다음 대선에
4: 후보예요.
0: 중요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4: 그걸 본인이 입증하지 않으면은 네.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0: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이제 권리당원이 많이 있는 전북을 찾았죠.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갔어요. 오늘 취임식 전국 다 했어요 사실은.
4: 다 했죠.
0: 울산도 하고 뭐 하고 다 대구도 하고 다 했는데 전북지사에 가서 취임식에 딱 가서 이 광주 전남에 반도체 투자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전북은 소외됐다. 우리 모여. 모여는 충청 사투리구나. 아무튼 근데 이제 모셔.
2: 모여.
0: 모셔. 모여 이게. 했는데 이제 소외감 언급을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여기 얘기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뭐예요? 이게 내가 뭔가 손을 대서 좀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까? 이 정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김희정 의원님 해석해 주세요. 정청래 판독기.
1: 아니 이 얘기는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예. 그 김관영 무소속 후보에 대한 당원들이나 또는 지지자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예, 예. 전북은 호남에 대해서도 또 다른 약간의 소외감이 있다. 호남 하면 광주 전남 중심으로 뭔가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바로 이제 그 지점을 얘기를 한 건데 예. 글쎄 이거를 걱정하지 말라라고 언급하는 게 이게 대통령 당정청의 원팀 원보이스 자세인가요?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0: 걱정하지 말라. 아마 나도 내가 뭔가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그런 말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향후에도 전부터 함께할 수 예. 있는 뭔가를
0: 만들어내겠다라는
1: 네. 예, 저도 열심히 건의하고 정부에도 예. 얘기하고 하겠습니다라는 정도로 하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예. 걱정하지 말라. 지금 전북 무시하는데 내가 잘할게. 이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돌려서 저는 이 정부에 대한 비판처럼 보이기 때문에.
4: 그 정부예요. 대통령이지.
1: 그렇습니다.
4: 대통령에 대한.
2: 정부 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쉽게 설명하면 쉽게 그거예요. 네. 내가 다음 당대표 다 시켜주면.
0: 내가 바꿀게.
2: 내가 대통령. 누구 161석 당대표로서 예. 대통령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전북 소유 못하도록 할 테니까 나에게 표를 주십시오예요. 그러니까 표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대통령에 대한 시각과 예. 본인은 지금 8월 17일 날 전당대회에 대한 표만 보여요. 이원택 전북지사도 저는 뭐 지사니까 전북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니까요. 예. 국가의 성장 엔진을 달면서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한 조마조마하는 모든 정부의 관료 대통령까지도 얼마나 오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삼성과 SK의 어떤 기업의 사활을 거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온 힘을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 전북만 보면서 전북을 소외했어요. 그것도 여당이에요. 네. 여당 도지사.
0: 맞아요.
2: 그러고 있어요. 여당 대표를 했던 분이 가서 네. 전당대회에 전북 어떤 당원들의 마음을 살려고 네. 대통령에 대한 소외감을 느꼈을 만한 도민들을 자극해서 표를 얻으려고 그래요. 이게 그 다음 당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그랬어요. 또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한테 당대표를 맡겨놓으면 제가 말했잖아요. 레임덕이 온다니까요. 대통령이 결재받으러 와야 돼요. 당대표한테. 인사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편이 아니고 다른 편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
0: 예.
1: 그래서 김인석 전 총리가 예. 그러니까 아까 장 선생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오늘 퇴임했어요. 오늘 퇴임했는데 오늘까지는 대통령과의 그런 1년간의 소외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
4: 아니, 비판이 아니라 네.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하셔라. 그거잖아요.
1: 보완하실 거예요.
0: 일단 놓고 드려요 오늘. 아, 비 오는 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네 분은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7월의 첫날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뵙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5: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한국 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 키위 싱글 박스 24불 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 과자 총 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 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 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 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 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제일만이라면 주말이 되는 수요일 오후.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아입니다.
0: 오늘 방송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7월 1일이 그냥 7월 1일이지 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1: 네.
0: 1년에 딱 반.
1: 그러니까요.
0: 반환점을 돌았더라고.
1: 어느새, 네. 네, 반이 벌써 끝났습니다.
0: 네, 그 외에 네. 마라톤 선수들 되니까 보면, 새까만 선수들,
1: 네.
0: 앞에 뛰다가 반환점 탁 돌면, 네. 다 박수 맞으면서,
1: 그렇죠.
0: 스펀지에다가 물 짜가지고 촥, 하는데,
1: 아, 그렇죠.
0: 거기에 온 거예요, 지금. 와.
1: 그러니까요. 어느새 반환점을 도는 네. 시기가 됐어요.
0: 어제 영화 시인은 7월의 첫날을 어떻게 맞으셨을까요?
1: 저는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어제와 똑같이 어제가 오늘같이 이렇게 보냈죠.
0: 쫙 커피 갈아는데 갈아가지고 쫙 한 잔 땡겨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군요.
1: 성훈 씨한테는 어떻게 7월 1일이 좀 특별한 날인가요?
0: 아니 저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스트 깜짝 놀랐어요.
1: 아 그렇구나.
0: 와 반환점을 돌았구나.
1: 아하. 근데 이 시점쯤 네. 되면은 꼭 이제 1월 1일 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던가
0: 네.
1: 지금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내가 그 계획을 과연 어느 정도나 지켰던가 이런 네. 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0: 우리 초시연들은 네. 올해 세웠던 새해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시죠? 잘 지키고 계신다고 나는 믿고 싶은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금연하시기로 했고
1: 네, 금주하시기로 하셨고 뭐니 뭐니 해도 다이어트 네. 아마 올해 계획을 네. 세우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0: 스테이크만 먹지 이제 더 이상 와인이랑 같이 먹지 않겠다. 우리 그렇게 결심했잖아요. 새해 다이어트 하기로 콜라 안 먹기로 했잖아.
1: 아우 근데 다이어트는요 내일 하는 거잖아요.
0: 아 그렇긴 해.
1: 그렇죠.
0: 다이어트는
1: 네.
0: 정말 내일부터죠.
1: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에게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부터 방송, 또 시작하자고요.
0: 약간 방송하다가 이제 배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1: 네.
0: 좀 찔리긴 하다.
1: 많이 많이 찔린다.
0: 찔리긴 하다.
1: 많이
0: 찔리긴 해. 자, 저 같은 경우 이제 6개월을 어떻게 지내왔나 생각해보니까
1: 네.
0: 뭐 잘 기억나는 건 없고 여기가 어디지 난 누구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1: 아 저는 1월 1일 날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었어요.
0: 저도 세웠어요.
1: 이번엔 좀 독서를 좀 하자. 너무 스마트폰에 빠져서
0: 독서를 한다고? 독설? 독서 아 죄송합니다. 아 이제
1: 네.
0: 건강에
1: 독서는 줄이고 독서를 좀 하자.
0: 독서를 하자.
1: 네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웠었는데
0: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1: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오만과 편견을 좀 시작을 했죠.
0: 와, 그 어렵다는 책을
1: 아니
0: 내가 책 좋아하시는 네. 분들 얘기 중에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정말 욕을 하는 책이 그 책인데
1: 왜요?
0: 어렵다고?
1: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0: 와.
1: 연애 얘기 남의 연애 얘기는 재밌잖아요.
0: 그 어려운 책을 알고 있는데
1: 아니에요. 아유 재밌는데요?
0: 여러분은 읽어보셨죠?
1: 재밌으면 뭐예요? 열기만 하면 잠이 와요.
0: 아 그거는
1: 네.
0: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사 욕구의 뭔 소리야?
1: 아니 1월 1일 날 결심하고 열었는데 네. 아직까지 끝을 못 냈다네. 이거 어쩜 좋아요?
0: 그게
1: 네.
0: 그렇게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1: 네.
0: 그게 오만이에요. 그게 편견이에요.
1: 아하 제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0: 읽고 계시면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니 아니 아니 대우미너 우리 명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0: 7월달 신나고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트 두 개짜리 하트 여기 약간 빈 하트 그리고 스마일 그리고 다시 하트.
1: 아 명수님 감사드립니다.
0: 도대체 하트를 지금 여섯 개를 7월 초에
1: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0: 지금 받다 보니까 네 제가 약간 이게 막 흥분하네요. 네. 아 오늘 첫 곡은요.
1: 네.
0: 세계적인 디스코 우리 디스코 예전에
1: 네.
0: 우리 청취자님들. 춤 안 추신 분들 솔직히 없잖아요. 솔직히
1: 그렇죠.
0: 우리끼리는
1: 좀...
0: 얘기해도 되잖아.
1: 좀 찔러봤죠, 좀.
0: 그러니까
1: 네.
0: 뭐 디스코 추고 고고장 좀 다닌 게 무슨 우리 인생에 그런가?
1: 한해 좀 찔러봤죠, 다들.
0: 그러니까
1: 네.
0: 우리 아주 그 유명한 또 디스코 그룹 중에 한 명이 빌리지 피플.
1: 네.
0: 이 빌리지 피플의 리드싱어였던 빅터 윌리스가 74세를 일기로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1: 네.
0: 이 빌리지 피플은 뭐 카우보이도 있고요,
1: 네.
0: 경찰도 있고. 원주민 인디언 이런 복장도 있는데
1: 네.
0: 요 중에 이 리드 보컬인 빅터 윌리스는
1: 네.
0: 폭주적 캐릭터였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헬멧을 쓰고 항상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이 YMCA를 비롯해서 뭐 Go West, 마초맨 이런 노래
1: 네.
0: 또 Can't Stop the Music,
1: 정말 정말
2: 제가
1: 많은
2: 가수였다고요, 여러분. 네, 근데
1: 정말 정말 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
2: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멋진 70년대의 추억을 안겨준 네. 우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빕니다. 우리 또 이 노래를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 현직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그렇죠. 좋아하는 또 그런
1: 선거송으로
2: 또 예, 썼을 만큼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자, 우리 YMCA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음악 대박입니다.

0: YMCA. 네, 빌리지 피플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왜 갑자기 왜 나오지? 네,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리드 보컬이었던 우리 빅터 블리스가 어제 생을 달리해서 이제 오늘 노래를 같이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요.
1: 그렇죠.
0: 내일 주간 베스트 특집을 하게 돼서 오늘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제 퀴즈쇼가 있고요.
1: 네.
0: 오늘 주간 베스트 이번 주 주제에 여러분 사연 보내주시는 거 오늘 마감이에요.
1: 네.
0: 주제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는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불꽃놀이 갔다가 생긴 일, 또 바베큐 하다가 생겼던 일들, 재밌는 일들 있으시면요, 그거를 사연으로 써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원하신 분께 저희가 이 사연을 목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요. 네. 여러분이 직접 심사위원이 되셔서 가장 좋았던 사연 하나 뽑아서 저희가 장원으로 뽑죠. 그리고 나서 H마트 상품권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0: 네.
1: 마감일이요. 오늘까지예요. 내일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0: 네, 오늘 2시 안에 여러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1: 오늘은 저희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쇼, 퀴즈쇼가 준비되었습니다.
0: 자, 불꽃놀이 뭐 자리 이제 명당 잡으려고 왜 조다리 밑에 그 브릿지 양쪽으로 가면은
1: 네.
0: 거기 텐트 치고 거기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1: 네,
0: 데도
1: 그 밑에
0: 있고
1: 밖에 있잖아요. 네,
0: 있어요.
1: 맞아요.
0: 이런 데들 뭐 자리 잡으려다가 고생하셨던 얘기들
1: 네.
0: 또 내가 고기 하나 진짜 잘 굽지 하는 분들 나만의 정말 고기 잘 굽는
1: 비밀 바베큐 레시피가
0: 네.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1: 네.
0: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공유해 주세요. 우리 주연베스트 후보에 선정되시면은 저희 방송을 일단 사연이 타고요.
1: 네.
0: 그 중에 장원으로 결정되신 분께는 하다름 H마트 상품권을
1: 대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0: 하나는 상품권이면 또 고기 사셔서
1: 네.
0: 쌈장 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각종 야채들 사가지고 멋지게 버무려서 한 쌈 또 딱 드실 수 있는데 고기 얹어가지고
1: 네. 네.
0: 마늘 얹어야 되고요.
1: 네. 야 진짜 여러분께 어떤 그 사연도 물론 네. 재미있는 사연도 기다리지만 네. 저는 이 비밀 메서피가 조금 네. 더 기다려지네요.
0: 그래요?
1: 네. 제가 좀 먹는 거요. 좀 특화돼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다 보니까 네, 메서피가 좀 많이 기다려집니다.
0: 자 이번 7월 4일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또 불꽃놀이를 뺄 수가 없는데 이 특집도
1: 네.
0: 대단하겠지만
1: 네.
0: 자유의 여신상에서 대단한 쇼가 또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1: 그러게요. 네. 이 프랑스가요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뉴욕의 랜드마크인 자유의 여신상에서 화려한 조명 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뉴욕 주재 프랑스 총영사관이 밝혔습니다.
0: 멋있겠다.
1: 그러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멋있는데 거기다 조명쇼를 한다고 하니까.
0: 네.
1: 네. 근데 이 조명쇼를요, 미리 사전에 녹화를 했다가 독립기념일날
0: 뭐 방송사를 통해서
1: 네, 방송사를 네. 통해서 그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 네. 이 조명쇼를 따로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0: 이야.
1: 네.
0: 뭐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1: 그렇죠.
0: 뉴욕이나 뉴저지 분들은 그냥 또 우리 경복궁이나 덕수궁처럼
1: 네 멀리서
0: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
1: 네.
0: 그래서 뭐 들어가 보거나 하진 않는데
1: 네.
0: 배를 타고 그 앞에까지 이렇게 가보다 보면
1: 그렇죠.
0: 와 진짜 이게 얼마나 큰지
1: 맞아요.
0: 깜짝 놀래요.
1: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대충 어떤
0: 뭐 7-8m 되나 싶은데
1: 그러니까요. 막상 옆에 서 보면 어마어마하죠.
0: 그 정도면 높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 맞습니다. 네. 머리 안 보여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250주년 건국 250주년이다 보니까 독립기념일 그 행사들이
0: 네.
1: 평소보다 조금 더 성대하게
0: 네. 네,
1: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0: 자, 독립기념일 또 노래를 하나 또 달구는 노래를 하나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또 미국인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또 사랑하는 또 록 우리 가정적이고 참 생긴 거에 비하면 정말 단정한 품행이 단정한
1: 네. 네,
0: 번 조비입니다. Living on a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2: 뱅크오프 홈모기지.
3: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렌들.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0: 품질이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West of Asia, since 1982.
1: 에스더아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전화 에스더아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0: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1: 음악과 웃음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시대 실버 문화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인 쉼터 콜라텍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고요.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이날은 식사도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5 150 플레이스 문의 전화는 917-803-7080번입니다.
0: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이 품은 상위 1%의 생명력으로 오직 자연의 에너지로만 채웠습니다.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100% 원액. 제품 문의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으로 하세요. 지친 일상을 다시 설계하자. 자연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0: 불꽃놀이 그리고 바베큐에 얽힌 재미난 사연들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오늘 마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1: 네.
0: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1: 네.
0: 빨리빨리 AI 돌리셔가지고 보내주세요.
1: 강동님 사연 보내주셨어요. 이성훈 성령아님 보내주신 선물권 잘 받았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7월이 되어서 그런지 오늘 현재 33도를 가리키는 오후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해주는 한시의 음악다방이 있어 즐겁습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 시가 생각나지만 더워서 푸른 바다가 생각납니다.
0: 네.
1: 월요일에 신경 쓰다 깜빡해서 월드컵에 신경 쓰다 깜빡해서 늦었습니다. 오늘도 복된 오후 되시길 하고 감사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월드컵은 잉글랜드와 콩고가 지금 붙고 있는데 와 피파랭키 4위인 이 잉글랜드가 1-0으로 지금 진 상태에서 전반이 끝났고 지금 후반이 시작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후반 끝나고 잠깐 쉬고 있는데요. 1-0으로 현재 콩고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긴 팀이 이제 16강에서 멕시코와 겨루게 됩니다. 자, 오늘 목욕 수욕 퀴즈쇼네요. 오늘은
1: 그렇죠. 네,
0: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이제 드릴 텐데요.
1: 네, 여러분
0: 조금껏 세워보세요.
1: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0: 자, 첫 번째 문제.
1: 네.
0: 늘 저희가 드리는 트렌디한 신조어 퀴즈입니다. 신조어. 요즘 한국에서
1: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혹은 철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땡땡아라고 하거든요.
0: 네네네.
1: 이 땡땡이는 도대체 아니죠. 저희가 문제를 내야 되는 거죠.
0: 네네.
1: 네, 죄송해요.
0: 네. 이 네. 땡땡땡은
1: 잼민이. 네, 잼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잼민이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에? 이것을 맞춰주시는 봅니다.
0: 원래,
1: 네.
0: 한국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
1: 네.
0: 혹은 철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잼민이라고 하는데,
1: 네.
0: 최근에는 이 잼민이가 다른 뜻으로 하나 또 쓰이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보내주시면 돼요. 잼민이. 잼민이는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요즘 잼민이라고 말을 할까요? 자, 두 번째 퀴즈는요. 우리 시그니처 퀴즈죠. 음악 퀴즈입니다. 요걸 10시 투데이에
1: 네.
0: 우진숙 씨가 네. 오늘 아침에 무려 3개를 내면서 우리 퀴즈를 지금 모방하고 있는데 이 저작권을 받아 저작권 신청을 안 내놔가지고 뼈 아프네요. 그래서 저희 음악 퀴즈는 저희 아주 전문적인 원조 방송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 네, 지금부터 전주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전주를 잘 들으시고 노래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0: 자,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이 노래 네.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 아, 저는 이 전주가 귀에 그렇게 막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이 노래는 정말 힌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0: 저희가 항상 이 음악 퀴즈를 가져올 때는
1: 네.
0: 그 주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시기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든지
1: 네.
0: 아니면 월드컵이 있다 보면 월드컵이라든지
1: 네.
0: 그런 주제들과 관련된 노래를 가져오거든요.
1: 네, 그렇다면 이번 주는
0: 불꽃놀이가 네. 아무래도 지금 그죠?
1: 그렇죠. 독립기념일.
0: 독립기념일을 맞춰진 노래이기 때문에
1: 네.
0: 한국 노래이긴 합니다만 그런 불꽃 뭐 이런 거와 좀 관련이 있는 노래예요.
1: 아하. 그러면서
0: 80년대 노래인데요. 대학가요제하고도 또 관련이 있고요.

0: 노래 제목은 몇 글자인가요?
1: 네 음절이죠.
0: 네 음절.
1: 네 글자예요. 네, 네 글자.
0: 땡땡땡땡.
1: 땡땡땡땡.
0: 네, 이 전주를 조금 듣다 보면은 네. 락 스피릿이 막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1: 네네.
0: 네.
1: 자,
0: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네. 첫 번째 퀴즈는 잼미니. 잼미니는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 혹은 철없는 행동을 하는 어른을 가리켜서 아유 잼민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걸 대답을 올려주신 분도 계신데 최근에 이 잼민이라는 말을 다른 데도 지금 쓰거든요. 그 뜻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들려드린 노래의 전주를 들으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0: 네, 세 번째는 저희가 15 맞추고 와서
1: 15를 맞추고 와서
0: 네, 세 번째 퀴즈는
1: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 정답이 바로 올라오네요. 그렇습니다. 도로미님 일단은 1번 올려주신 그 정답은 요거가 맞긴 한데
0: 일단 15 듣고 돌아올게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자, 그래서
0: 네.
1: 우리 도라미님 1번에 올려주신 게 그게 잼민이가 맞긴 한데 저희가 원하는 그 답이 따로 있어요. 네. 아, 지금 코니님도 오셨고 뉴호랑이님도 오셨고요.
0: 네, 네, 어서 오십시오.
1: 1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하셨어요.
0: 저희가 차례대로 다 문제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퀴즈쇼 장원에 뽑히시면 어떤 상품을 드리나요?
1: 오늘도 변호씨 네. 올가닉 원에서 한 달을 드실 수 있는 네. 양배추 즙.
0: 네. 네.
1: 양배추 즙. 아, 즙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 즙. 즙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톡에 네. 이분이 퀴즈를 맞추신 분이에요 하는 카톡을 가지고 매장을 가시면
0: 네.
1: 매장에서 직접 네, 보시고 오! 잘 오셨어요 하고 한 달치를 드립니다.
0: 네.
1: 뭐를? 즙.
0: 네. 양배추 즙.
1: 즙. 네. 즙을 드립니다. 네. 자.
0: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퀴즈는 냈으니까 세 번째 퀴즈부터 갈까요?
1: 일단 드리고
0: 네.
1: 1번을 다시 할까요? 아니면 1번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0: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드릴까요?
1: 1번 퀴즈는
0: 네.
1: 잼민이는 무슨 뜻일까요? 잼, 딸기 잼 할 때 잼.
0: 네.
1: 그다음에
0: 민.
1: 민.
0: 민수야 할 때 민.
1: 민. 그다음에 이는 이름 할 때 이요.
0: 네.
1: 이렇게 잼민.
0: 민. 이.
1: 그렇죠.
0: 네.
1: 네. 우리 K라디오의 대표 앵커죠. 성룡아님이 낭랑한 텐션으로 딕션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잼민이라는 뜻이 보통 철이 없는 행동을 하는 어른을 말할 때
0: 네.
1: 잼민이 너 잼민이냐? 아유 저거 잼민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0: 약간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1: 맞죠.
0: 있긴 합니다.
1: 근데 최근에
0: 네.
1: 이 잼민이를
0: 네.
1: 다른 데도 지금 쓰고 있는데 신조어로
0: 네.
1: 어떤 일을 매일매일 의지적으로 요구한테 물어보는 사람을
0: 네.
1: 잼민이라고 표현을 해요.
0: 아 너무 힌트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1: 많이 들었어요.
0: 네. 네.
1: 예, 그게
0: 네.
1: 무엇일까? 그걸
0: 네.
1: 맞추시는 게 첫 번째 퀴즈입니다. 설명이 잘 안 됐으면
0: 네.
1: 다시 한번 환한 이모티콘 같은 걸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0: 두 번째 음악 퀴즈 전주.
1: 네.
0: 네.
1: 그랬고
0: 네.
1: 세 번째 퀴즈. 세 번째 퀴즈. 모르시겠나봐요.
0: 네. 네.
1: 일단 세 번째 퀴즈를 한번 설명드리고
0: 네.
1: 다시 한번 갈게요. 네. 세 번째 퀴즈.
0: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많이 헤매고 계셔서요.
1: 저희가 헤매게 하는 거죠. 네, 헤매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네. 지금 헤매게 하는 거예요.
0: 지금 잼민이 이 뜻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는 건데요. 네. 원래는 이 잼민이가 원래는 이 그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에서 시작된 그런 어린 시청자를 부를 때 잼민이라고 불렀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제 어린 남자의 어떤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목소리의 이름이 재민이었거든요.
1: 네.
0: 그 재민이에다가 뭐 노잼, 꿀잼 이런 식으로 잼자를 붙여서 잼민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린 시청자를 부르던 말에서 나중에는 어른이지만 조금 철없는 그런 사람들을 비하할 때 저희가 잼민이라고 불렀었죠. 그런데
1: 역시 6시 이브닝 매거진의 에디터답게 아주 정말 깔끔한 설명이었네요.
0: 네, 그런데,
1: 그런데
0: 요즘에는 이 잼민이를 다른
1: 뜻으로 다른, 네, 다른 의미를 예. 다른 부류의 사람을 가리켜서 잼민이라고 많이 해요. 네.
0: 어떤 것을 많이 하는 네. 사람들을 부를 때 또 네. 잼민이라고 부릅니다.
1: AI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0: 네, 잼민이 하면은 이 좀 이 비슷해요. 발음이 네. 비슷하죠.
1: 네. AI와 연관되었다.
0: 네.
1: 네. 그 의미로 잼민이의 뜻을 올려
0: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음악 퀴즈. 저희가 전주 들려드리고 네. 제목을 맞추는 음악 퀴즈였고요.
1: 이거는 많이들 정답을 올려주셨어요. 어렵지 네. 않게.
0: 이번에는 세 번째 퀴즈, 상황극 퀴즈 나갑니다.
1: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떤 우리의 전통 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네. 이 놀이는 어떤 놀이일까요? 그 놀이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야, 미국이 독립이 돼가가 250년이 안 됐나. 이 불꽃놀이가 말이야. 이 완전히 지깃비네. 억수 많이 싸분다 아이가. 이야, 대박이래.
0: 음에 징해분 그 자고로 우리 당상관을 지내신 고조부님께서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그렇게 허벌나게 야구를 하셨는데 아저것들이 밤새 을매나 오줌을 첫 사실을 하고 저렇게 그냥 폭주기를 그냥 쏴버린단 말이요.
1: 맞나? 내도 소시적에 그 정월 대보름에 아이 그 동네 친구놈들이랑 아닌나 마 운동내를 싸지리면서 그래가 막 엄청 돌리다가 밤에 막 오줌 싸붙다 아이가.
0: 오메. 내도 동네 오빠들 따라서 이거 돌리는 거 따라다니다가 불똥에 아따 징해본 거 내 머리에 이 불똥이 옮겨붙어 버려서 아따매 나 대머리 될 뻔했단 게.
1: 지금도 머리숱이 많이 없다 아이가. 그러제 이 깡통에다가 이 불붙여가 돌리다가 잘못하면 머리 다 탄다 이가. 아, 그래도 이 마지막 불꽃놀이처럼 깡통을 다 같이 하늘로 그냥 흐 던지면 아유 멋있다 이가.
0: 정월 대보름 전날 밤에

0: 자, 여러분께 들을 수 있는 건 오직 양배추 즙은 네, 저희 사랑도 함께 담아서 여러분께 드릴게요. 자,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께 퀴즈 세 문제를 내고 맞추라고 깐죽거리는 우리 목요 퀴즈쇼. 오늘은 수요일에 깐죽거리고 있어요.
1: 네.
0: 왜냐면 금요일날 쉬거든요.
1: 네, 토요일이, 이번 주는 토요일이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네. 금요일이 대체 휴일이
0: 대체 휴일로 미국에서 네. 온 나라가 다 쉬기로 결정을 한 그런 나라예요.
1: 네.
0: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1: 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주간 베스트 사연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0: 오늘은 수요 퀴즈쇼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에서는요, 양복 전 품목을 최초 50% 할인해드리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또 유니온 여성복 매장에서는요, 최대 75%를 할인해드립니다.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까지 할인해드리고요.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번입니다.
0: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번입니다.
0: 아, 요즘 가끔씩 이제 저희 이제 라디오 오셔서 우리 청취자들 중에 아우 요즘 바빠가지고 제가 한시에 먹다방을 며칠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방송을 24시간 정도 안에는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1: 오후 7시까지는 저희가 네. 유튜브 라이브 채널이 살아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날 그날 방송된 유튜브 라이브본을 유튜브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그거를 스크롤을 앞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그렇죠. 아침 7시부터 방송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1: 남아있습니다. 네,
0: 좋은 음질로 또 화면까지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언제든지 저희 방송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K-Radio US 혹은 뭐 검색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그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K-Radio AM1660 이렇게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1660, 또 워싱턴 방송 1310,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는 그 모든 링크가 하나에 그냥 다 담겨 있어요.
1: 네.
0: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저희 방송 즐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수요 퀴즈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한 번 더 네, 퀴즈 좀 더 힌트와 함께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자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0: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0: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0: 866-566-9191, 866-566-9191.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2: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2: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4: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5: 목요 퀴즈쇼인데 수요일 날에는
6: 수요 퀴즈쇼 퀴즈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아, 오늘 1번 퀴즈를 잘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방송에서 하차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6: 원래는 저희가 잼민이를 답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문제가
5: 저희가 잼민이의... 방송을 하다가 이게 제가 원고를 잘못 써서 성룡과 씨 책임이 아니고
6: 잼민이의 뜻을 맞춰야 하는 여러분의 네. 네.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하지만 그렇구나.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잼민이가요. 네,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잼민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너무 철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어른들을 가리켜서 야, 너 잼민이냐?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할 때
5: 네가 잼민이냐고. 네. 아, 진짜 다 커가지고
6: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
5: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6: 이런 뜻으로 잼민이를 많이 쓰는데요. 이것 말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을 잼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분들은 어떤 특정 무엇인가에 굉장히 집착을 해서
5: 의존적인 거죠.
6: 네, 의존적. 모든 것들을 거기에 의존을 하는 사람들을 잼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과연 어디에 그렇게 의존을 하고 약간 중독적이다 싶을 정도로 거기를 이렇게 그것을 자꾸 이렇게
5: 그렇죠.
6: 네.
5: 네, 영화 씨가 먹는 거에 굉장히 집착하고 거기에 모든 거를 다 쏟아붓는 것처럼 네,
6: 모든
5: 그렇게
6: 것을, 네. 모든 것을 이것과 상의를 하고 모든 것을 이것과 의논을 하고 네. 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잼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5: 자, 두 번째 퀴즈는 전주 듣고 노래 맞추기 퀴즈였죠. 이 노래는 어떤 노래 전주인데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불꽃놀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여기까지인데.
6: 네. 대학 가요제에 대상을 받은 곡인가요?
5: 금상이죠, 정확하게는.
6: 금상.
5: 네, 금상을 네. 수상한 노래.
6: 대학 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았던 바로 그 노래. 네, 락스피시 마구 살아나는 그 노래입니다.
5: 이 리드 보컬이었던 이 분이 한때 예능과 가요와 많은 부분으로 오가면서 종합 예술인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었던 그런 또 인물이기도 해요.
6: 네.
5: 자,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우리 세 번째 퀴즈는 상황극이었죠?
6: 네. 네, 상황극. 할머니, 할아버지의 대화를 잘 들으시고요. 들으시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 민속놀이의 이름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0: 미국의 독립의 대가가 한 250년이 됐다 보니 불꽃놀이가 완전 지기빈다. 우와, 억수로 많이 싸분다. 아이가 대박이래.
1: 오메, 징해분구 자고로 우리 당상관을 지내신 고조부님께서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그렇게 허벌나게 야근을 하셨는데 아이 저것들이 그냥 밤새도록 얼마나 오줌을 써 차지를 하고 그냥 초록처럼 그냥 폭주기를 쏴버린단가 말이야.
0: 맞나? 내도 소식적에 정월 대보름에 아 동네 친구놈들 안 있나? 이마 온 동네를 같이 싸지르면서 이 깡통에다가 이 지푸라기 안 있나? 이 신문지를 막 쑤셔넣는 그런 놈들도 있겠다잉. 그랬다가 걷다가 막 신나를 뿌려가 엄청 돌리다가 밤에 오줌 싸붙다 아이가.
1: 오메 오메 나도 동네 오빠들 따라서 이거 돌리는 거 따라다니다가 불똥에다 아따 징해본 거 내 머리에 불똥이 옮겨 붙어버려서 아따매 대머리 될 뻔했단게.
0: 자, 이 정월대보름 전날 농가 밭두렁에 잡초를 태워 해충을 없애고 풍년을 기원하며 즐기던 전통놀이. 네. 바로 이 놀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퀴즈였습니다.
1: 네, 한국식 불꽃놀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0: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1: 네. 네,
0: 정답은 쥐불놀이였습니다.
1: 맞습니다. 쥐불놀이. 3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쥐불놀이였고요. 그러면 두 번째? 네. 이 노래의 문제.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0: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늘 맞춰주셨어요.
1: 네.
0: 허! 이게 히트였는데. 허! 아, 정말 세련된 리듬이죠?
1: 네. 홍서범이
0: 리듬이었던 네. 옥션80의
1: 저녁노을 지고
0: 정답은
1: 불놀이야. 맞죠?
0: 자, 그래 3번 정답은 알려드렸고요.
1: 네.
0: 1번의 정답, 오늘의 문제가 된 1번의 정답.
1: 네, 바로 문제였던.
0: 자, 이렇게 많이 의존하는 그 AI 이름이 제미나이이기 때문에
1: 네.
0: 이런 분들을 잼민이라고 불러요. 네. 잼민이.
1: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나 제미나이한테 잠깐 물어보고 네, 모든 것을 제미나이한테 의지를 하는 사람들을 잼민이라고
0: 요즘 잼민이라고 부릅니다.
1: 부릅니다.
0: 잼민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퀴즈쇼 뭐 정신없지만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1: 네, 오늘 당첨자분께는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 안 되시더라도
1: 저에겐 다음 주 목요일 있잖아요.
0: 또 있어요.
1: 네. 네,
0: 또 다른 즙으로 여러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찝찝하네요. 자, 저희는 정말 주말이 시작되는 내일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 오후에 주간베스트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캐러드와 함께 행복한 오후 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령하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자, 7월의 첫 시작,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맞이하셨나요? 최근에 한국의 인기 예능 조선의 사랑꾼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수 내 생의 봄날은 건다 백희성 씨가 돌발성 난청이라는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 아내를 위해 직접 만든 축가 오늘의 봄날이란 곡을 열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귀가 들리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오직 아내만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그 모습, 정말 사랑의 위대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귀가 먹먹해진 것처럼 답답하고 지칠 때가 있죠. 특히 오늘처럼 2026년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나른한 오후 2시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다시 마이크를 잡은 그 위대한 마음처럼 우리도 남은 2026년을 향해 다시 한번 멋지게 달릴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주저앉아 있던 열정의 안테나를 바짝 세우시고요. 졸음은 저 멀리 날려버리시고요. 유용주지 여러분의 오후를 상큼한 활력으로 꽉 채워드릴 시간, 2시의 비타민 시작할게요.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도 소리 질러.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키세요. 자,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그랬더니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거기다가 K-Radio US. 저희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톡 창이 뜨면은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요.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백이성 씨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한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가수에게 무대는 얼마나 두렵고 막막한 곳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마이크를 잡았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물했습니다. 내 귀가 안 들리니까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내 귀가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향한 내 사랑은 여전하니까 노래를 하겠다는 그의 그 마음. 바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이 기적 같은 멋진 무대를 만든 거겠죠? 우리 뉴욕 뉴저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 달력의 7월 1일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습니다. 야, 벌써 올해가 반이나 지났네. 해놓은 것도 없는데 어쩌지 하는 아쉬움이나 조급함이 불쑥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2026년의 새로운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출발선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이 때때로 풀리지 않았을지라도, 내 통장 잔고나 건강 상태가 내 마음 같지 않을지라도, 자, 우리에게는 아직 멋지게 채워나갈 눈부신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조건이 완벽해서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결핍과 어려움을 가슴에 한 톨씩 품은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자, 2026년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7월의 첫날, 나른한 오후 2시 터널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신 청취자분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점심으로 저는 동치미 매물국수를 먹었어요. 한 입 먹는 순간 아 진짜 여름이구나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여름에는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시원한 동치미 국수가 한 젓갈 딱 들어가는데 멈춰지질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기분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꼭 거창한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원한 국물 한 모금, 맛있는 점심 한 끼처럼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들이 하루를 꽤 괜찮게 만들어주더라고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드리스콜 딸기 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유수박개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정말 온 지구촌이 핫합니다. 아, 근데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 중 하나인 프랑스 파리는 요즘 날씨보다도 더 뜨거운 논쟁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에어컨을 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날이 더우면 에어컨 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잖아요. 요즘은 또 웬만한 집들은 거실마다 방마다 한 대씩 있는 게 또 에어컨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유럽,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이 에어컨을 보는 시선이 우리랑은 완전

어떻게 다르냐? 이분들은요, 에어컨을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지구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본다는 거죠. 에어컨을 틀면 전기도 엄청 쓰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냉매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엄청나게 부추긴다 생각하죠. 현실이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지구가 더워졌다고 에어컨을 켰다면 그것 때문에 지구가 더 더워지는 악순환이 생긴다면서 웬만하면 꼭 참는 걸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좀 대단하다 싶기도 해요. 나 하나 이렇게 시원하자고 남들을 더 덥게 만들 순 없다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 같았던 거죠. 실제로 파리 같은 오래된 도시들은 법도 엄청 까다롭다고 해요. 문화재 같은 멋진 건물 외벽에 보기 싫은 실외기를 툭 달아놓는다? 법적으로 절대 안 된답니다. 게다가 유럽은 전기세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근데 요즘 이 고집이 아주 제대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여름 온도가 섭씨 40도를 우습게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원래 유럽 집들은 겨울에 따뜻하라고 벽을 두껍게 지어놨거든요. 이게 기후가 변하니까 열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서 집 안이 뭐 거대한 가마솥이 돼버린 거죠. 에어컨 없이 버티던 어르신들이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들도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프랑스 사회가 발칵 뒤집힌 거죠. 한편에서는 지구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당장 에어컨을 설치해라. 설치해라.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덥다고 에어컨을 깔기 시작하면 기후변화는 영영 못 막는다. 이거는 기후 자살 행위다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생존이냐 환경이냐를 두고 나라 전체가 딜레마에 빠진 거죠. 결국 참다 못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요즘엔 마트에서 이동식 에어컨이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인간의 본능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유럽의 여름 풍경. 아, 참 남일 같지가 않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외출을 줄이는 일, 뭐 거창한 것보다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더 큰 변화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에어컨을 뭐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참 더운 날. 그거보다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라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시는 분들, 뭐 쉬운 것들도 있더라고요. 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전등 끄기, 방방마다 불 켜놓고 일상생활 할 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또 충전기와 전자제품 플러그 뽑아놓기. 그리고 에어컨은 너무 낮게, 난방은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기. 그리고 빨래는 찬물로 하고 자연 건조시키기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할 때는 식생활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음식 남기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만큼만 장을 보고 냉장고를 너무 가득 채워놓는 것도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채소, 채식 위주로 식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텀블러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너무 도움이 좋죠.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거, 그리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오래 사용하는 거, 그리고 고장난 물건은 수리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중고 거래를 또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분리배출도 제대로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어쨌든 음식 쓰레기를 좀 줄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샤워 시간을 2, 3분만이라도 줄이면은 우리 모두가 합쳐지면 그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 그 물 사용량이 되겠죠. 그리고 양치할 때 물 계속 틀어놓지 않는 거, 이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빨래 설거지 모아서 하기, 이런 것도 참 도움이 되겠죠. 아, 덜 쓰고 오래 쓰고 다시 쓰고 가까운 곳은 걷는 것, 이렇게 네 가지만 꾸준히 실천을 해도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지구를 살리는 일은 거창한 기술보다도 오늘 내가 끈 전등 하나, 내가 들고 다닌 텀블러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모이면 내일의 지구는 조금 더 푸르러질 수 있습니다.

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99, 애호박 2불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윤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윤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변호사. www.jli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0: 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3: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OM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사 716-350-4199.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미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죠. 어머나 지났네요.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잎 6월 1일 플러싱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958 92984-5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정신의학자들은요, 마음이 지칠 때 백미러를 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 갈 길만 보면서 조급해하지만 사실 뒤를 돌아보면 생각보다 내가 참 먼 길을 잘 걸어왔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죠. 2026년 절반을 통과한 오늘은 내 마음의 백미러를 한번 바라봐주세요. 뇌는요, 스스로 칭찬할 때 가장 건강한 회복 탄력성을 얻는다고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한점까지 아주 잘 오셨어요. 2시 비타민 김지연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어떤 소설에서는 7월을 게으름, 소래 비유했습니다. 빗소리도 그런 것 같아요. 4월의 봄비가 도레미에서 미 정도라면 7월의 빗소리는 미파솔솔솔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소리, 쩍 하고 갈라지는 수박 자르는 소리, 분수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7월의 음역대는 높습니다. 그렇다면 내 목소리도 조금은 높여도 좋을 7월이 시작됐네요. 포지션입니다. Summer time.

0: 2026년 7월 1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7월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무더위가 앞으로 사나흘 이어질 텐데요. 여름 하면 생각나는 거 여러분 뭐 없으세요? 살얼음 싹 낀 냉면도 좋고요. 식혜도 있죠. 또 컵까지 얼음으로 뒤덮인 생맥주 한 잔도 생각납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 뭐 빼놓을 수 없죠. 여기에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예전 같으면 앞마당에서 등목하는 아버지의 그 소리도 생각이 났죠. 어휴, 시원하다. 어휴. 앞으로 7, 8월 두 달은 바짝 더울 텐데요. 여러분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물도 좀 많이 드시고 될 수 있으면 시원한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팝스 팝스 소개해드립니다.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커 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봉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날씨 이야기. 유럽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폭염으로 기온이 41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서부 지역에서 시작이 된 대형 산불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산악지대 도시인 포스수제 일대에서는 벌써 며칠 전에 시작이 된 산불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대부분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산림지대가 40헥타르 이상 잿더미로 변했다고 합니다. 산불은 가파르고 험한 산악지대에 빽빽히 들어선 소나무 숲과 초지, 낮은 관목 숲을 타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서 소방대의 진화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파견된 소방대원들과 지역 민방위 팀들 그리고 산악구조대와 산림 노동자들이 지상의 진화 작업에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데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소방용 항공기까지 또 군용 헬기도 진화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산불이 난 지역에는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전국적으로는 폭염경보를 내렸다고 하는데 폭염으로 고온이 계속된 데다 습도도 낮아서 바싹 마른 기상조건에 때때로 강풍까지 불어닥치면서 산불의 전국적 확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기상청은 발표했습니다. 여기 미국도 서부에서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내륙 지역인 콜로라도,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와이오밍, 네브라스카 등지에 산불 적색 경보가 발령됐다고 하는데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콜로라도입니다. 콜로라도 주 정부에 따르면은 주 전역에서 산불이 16건이 발생을 했고 콜로라도와 유타주 경계에서 시작이 된 스나이더 화재가 계속이 돼 총 3만 200에이커가 불탔으며 이 불은 인근 지역에 노스 화재, 고 화재와 합쳐지며 빠르게 번졌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산불을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화염에 갇혀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는데 이와 별도로 콜로라도 남부에서 발생한 아스펜 에이커스 화재가 2만 8천 에이커 규모로 번지면서 건물 155채가 소실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여파로 인근 푸에블로 커스터 카운티 전역 주민 수천 명에게 대피령도 내려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인접한 유타에서는 12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유타 남부 코튼 우드 화재로 10만 에이커가 불탔고요. 여전히 진화율은 4%에 불과하며 150채를 불태운 이 화재는 주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화재라고 합니다. 남동부 바빌론 화재로 국유림과 국립공원 등 4만 에이커에 달하는 부지가 폐쇄가 됐으며 애리조나 북부와 뉴멕시코 북서부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서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콜로라도와 유타주 정부는 오는 주말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도 산불 위험 때문에 불꽃놀이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합동화재센터는 국가대비 태세를 총 5단계 중에서 4단계로 격상을 하고 산불 진화를 위해 연방 차원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시 당국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12곳에 레크레이션 센터를 개방을 했으며 일부 센터는 밤 11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고요. 미시간주 대부분 지역과 일리노이, 오하이오, 인디애나, 켄터키, 아이오와 대부분 지역 또한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시와 보스턴을 포함한 미국 북동부 지역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필라델피아에서 32km 떨어진 펜실베니아주 노리스타운은 악천후로 인해 토요일 예정됐던 퍼레이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시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폭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0개의 냉방센터를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고요. 또한 이스트 페어마운트 공원에서 열리는 무료 월드컵 팬 축제에는 분무 텐트, 물 보충소, 의료 지원소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참 이 적당하다는 말 예전엔 매력이 없는 단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적당히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드문 것 같습니다. 비도 좀 적당히 내려주고요. 더위도 좀 적당히 더워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기후가 단단히 심술이 난 듯합니다. 지구를 너무 못살게 굴어서 마치 너희도 당해봐라 뭐 이런 건가요? 더위가 더욱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기온이 90도 후반에서 100도 안팎까지 치솟고 있고요. 많은 지역에서 체감 온도는 105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고요. 레이건 국제공항과 덜러스 공항 모두 1일 최고 기온 기록에 근접할 것 같습니다. 덜러스 공항은 7월 2일에 기록한 98도의 최고 기온 기록에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겠지만 늦은 오후에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워싱턴 DC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후 기온은 100도에서 10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112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레이건 국립공항과 덜러스 공항 모두 1일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이 예상이 되고요. 기온이 1, 2도만 더 높아도 이 기록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가 진 후에도 기온은 80도대를 유지하며 저녁 늦게까지 더위를 식히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냉방시설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요일에 이어 거의 쉴 틈 없이 매우 위험한 폭염이 금요일에 또다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다시 100도에서 105도까지 치솟을 것이고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11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늦은 오후와 저녁에는 대기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겠고요. 산발적인 뇌우가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는 뇌우는 강풍, 잦은 번개, 폭우, 위험한 낙뢰를 동반한 심각한 폭풍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씨 예보는 위험한 폭염과 강한 뇌우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우려스럽기까지 하는데요. 오후 기온이 100도에 육박하고요. 열대성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100도에서 11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하는 불꽃놀이는 따뜻하고 습한 날씨 속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후 10시경에도 기온은 80도 중반을 유지하겠습니다. 바람은 서풍으로 약하게 불며 이러한 약한 바람은 불꽃놀이 관람에 좋은 기온을 제공하겠지만 연기 발생 가능성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히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에서 열리는 대규모 불꽃놀이는 발사 지점에 연기가 오래 남아 불꽃놀이가 진행이 되는 동안 점차 심해져 시야를 가릴 수 있겠습니다. 저녁에 뇌우가 발생할 경우 예보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강한 바람이 불꽃놀이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약한 바람으로 인한 연기 발생 가능성이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폭염은 일요일까지 계속되겠지만 기온은 90도 중반에서 후반으로 다소 누그러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오후에 100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나기와 뇌우가 산발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일부 뇌우는 돌풍과 폭우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폭염은 다음 주 초부터 약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일요일에도 폭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김신호입니다.

코코보는 1988년 발매된 비치 보이스의 정규 25집 앨범 수록곡으로요. 1980년대 후반 이 그룹의 두 번째 전성기를 안겨준 대표적인 히트곡입니다. 특히 이 곡은 탐 크루즈 주연의 영화 칵테일의 사운드 트랙을 위해 작곡이 되었는데요. 마마스 앤 파파스의 멤버였던 존 필립스가 작곡한 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의 주인공인 스콧 맥켄지, 또 테리 멀쇼, 또 마이클 러브가 공동 작곡한 곡으로 간만에 빌보드 핫 1위를 무려 4주 연속 기록한 곡이기도 합니다. 이는 비치 보이스가 1966년 Good Vibrations 이후 22년 만에 거둔 빌보드 1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성인 컨템포러리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요. 영국 싱글 차트 25위, 호주 아리아 차트 6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곡입니다. 1989년 제31회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최우수 팝 퍼포먼스 듀오 그룹 부문 후보로도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곡의 가장 큰 특징은 칼립소와 라틴 리듬에 기반한 경쾌한 스틸 드럼 사운드입니다. 카리브해의 휴양지를 연상시키는 편곡은 비치보이스 특유의 서핀 음악과는 또 다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죠. 특히 마이클 러브의 부드러운 리드 보컬 뒤로 교차되는 3중 하모니가 청량감을 더욱 높여주는데요. 제목인 코코모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섬으로 가사에 등장하는 아루바, 자메이카, 버뮤다, 바하마, 키웨이스트 등과 함께 완벽한 열대 낙원을 형상화했습니다. 다만 이 곡은 팬들과 평단 사이에서 극명한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대중적으로는 1988년 여름의 대표적인 팝 스탠다드로 기억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발랄한 무드가 성숙한 비치 보이스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히 브라이언 윌슨, 이 코코모는 녹음이나 작곡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요. 이후 자신의 저서에서 우리가 만든 최고의 곡은 아니다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코모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라디오, 휴양지 광고, 영화 OST를 통해 꾸준히 회자가 되며 여름의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2년 비치 보이스의 50주년 재결합 투어에서도 결정적으로 빠지지 않는 곡이며 영화 칵테일의 대표적인 장면과 결합해 1980년대 후반 팝 문화의 아이콘으로 남아있는 비치 보이스의 코코모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 대표 행사인 워싱턴 DC 불꽃놀이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시간 연설과 강화된 보안 조치, 폭염 등이 맞물리며 행사가 자정을 넘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행사 기획에 관계한 관계자들에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일 워싱턴 내셔널 몰 무대에서 약 45분간 연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사 관계자들은 이 일정이 불꽃놀이 시작 시점을 늦추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하는데, 특히 행사 당일 워싱턴 기온이 약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가 되며, 여기에 대통령 행사 수준의 보안 검색과 통제까지 적용이 되면서 관람객들의 현장 체류 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단체인 프리덤 250이 참여하는데요. 주최 측은 약 40분 동안 총 85만 발의 불꽃을 쏘아올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한다는 계획인데, 다만 정확한 행사 시작 시점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비밀 경호국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시작 시간이 오후 9시 50분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지만 전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연설이 30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그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며 대통령 연설 길이에 따라 전체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행사에는 각료와 연방의회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행사 연출 강화를 위해 17대의 항공기로 구성이 된 대규모 편대 비행도 준비 중이며, 여기에는 카타르가 기증한 보잉 747-8 기종의 차기 에어포스 1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불꽃놀이가 오후 11시까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러다가 7월 5일 날 불꽃놀이 보는 거 아니오? 이 연단에 올라갔는디 마이크 가정 잡고 월매나 유세를 부리실겨? 나이 들면 잠도 없어진다는디. 아이고, 7월 5일 새벽에 불꽃놀이 보게 생겼네. 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가족 소유의 가상화폐 기업과 밈코인 관련 사업으로 14억 달러, 약 2조 1,672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직자 재산 신고를 접수하는 미 정부 윤리청은 어제 900페이지가 넘는 트럼프 대통령 연례 재정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상화폐 관련 활동이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 기업 월드 리버리 파이낸셜을 통해 5억 8,800만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고 신고했는데, 트럼프 일가의 가상화폐 기업인 월드 리버리 파이낸셜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그의 아들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공동 설립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밈코인인 달러 트럼프를 통해 6억 3,600만 달러의 로열티를 받았다고 신고했으며, 스테이플스 코인 홀드코 지분 매각으로 얻은 돈 또한 1억 9,700만 달러 수익도 신고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리조트 사업을 통해서도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는 플로리다 마더라고 리조트 등에서 2억 9천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신고했고, 언론 보도에도 나왔으며 또 여러 언론 기업과의 합의금을 통해 8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었으며, 해외 부동산 업체들을 통한 라이센스 사업을 통해 수백만 달러의 수입도 함께 신고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재산 공개를 통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으로부터 15,000달러 상당의 2026 월드컵 결승 티켓을 받았으며, US 오픈 스폰서인 롤렉스로부터도 US 오픈 대회 티켓 10장, 약 25,000달러에 해당합니다. 슈퍼볼 티켓 10장, 이것은 약 5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으로 이것 또한 받았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트럼프 일가가 투자자로부터 최소 23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고 하네요. 이래서들 길을 쓰고 대통령 하려는 거 아니오? 대통령 5년에 5대가 먹고 살고도 남겄네. 미국에서 이민 단속으로 체포되어 마이애미에서 항공기편으로 추방이 된 베네수엘라 이민 100여 명이 지진 직전에 라가이라의 한 호텔에 도착을 해 구금이 되어 있던 중 실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대지진으로 모든 주택과 빌딩들이 무너져 잔해 아래 묻힌 생존자를 구출하고 시신들을 파내는 작업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데요. 마이애미에서 출발한 이민 수송기가 베네수엘라에 도착한 것은 지난 24일 저녁 지진이 일어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여성 19명과 어린이 7명을 포함한 146명의 베네수엘라인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도착 후 모두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지인 라가이라 시내의 산투아리올라 이아나다 호텔로 이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한 남성은 무너진 호텔 잔해에서 빠져나온 다른 20명의 추방 이민들과 함께 거리를 헤매면서 구조의 손길을 찾아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본 곳은 라과이라의 무너진 빌딩들 틈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와 미친 듯이 달아나는 모습이었으며 일부는 발가벗은 채였고 일부는 맨발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과이라는 지난 24일

발생한 지 엿새 만에 3살 남아가 구조가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요르단 구조대가 라과이라주 한 건물 잔해 속에서 3세 남아를 구조했다며 이 구조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의회 의장도 잔해 속에서 더 많은 생존자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이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건강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구조 작업에서 보고된 유일한 생존자로 전문가들은 지진 직후 72시간을 생존자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으로 꼽는데 아이의 구조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기적 같은 생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현장에서는 구조대가 탐지경과 음향 감지기, 열화상 장비, 초소형 드론 등을 동원해 잔해 속 생존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과 멕시코 다수 국가가 구조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인력과 물자를 급파했다고 합니다. 현재 공식 사망자 수는 1,943명이며 부상자는 1,571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나는 왜 갑자기 우리나라 상품 백화점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 사람 죽고 사는 거니 순간이오.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남아공에서 불법 체류 이민 시도자들에 대한 반감이 커진 끝에 축출과 추방의 날로 정해진 어제 남아공 각지에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이민 여론은 이미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으로 응집이 돼 이에 남아공 인근의 짐바브웨와 말라위 국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민 시도자들 상당수가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남아공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반이민 단체들은 일련의 시위와 행진을 거듭하면서 이날을 불법 체류자들이 안전하게 자기 나라로 갈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정했는데 또 남아공 정부가 이날까지 불법 이민자 문제를 척결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전국 휴업, 셧다운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위협해왔습니다. 이 같은 위협은 떠나지 않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라위, 나이지리아, 가나 및 짐바브웨의 정부는 남아공의 외국인 혐오증을 비난하면서 자국 체류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올 3월부터 증거 없이 남아공의 높은 실업률, 공공서비스 악화 및 범죄를 불법 체류 이민 시도자 탓으로 돌리는 반이민 시위가 펼쳐졌는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꼽히고 있는 남아공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민 시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인구조사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이 240만 명으로 전체 6,200만 명 인구 중 4% 미만인데 이 수치에는 합법적 서류 없이 체류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있지 않다는 비판도 거세다고 합니다. 이민자 불법 체류자 문제가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사회를 양극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선도적 경제국인 남아공이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네요. 근데 너그네들도 너네 나라 가자네. 이미그레이션 통과여서 들어오신 분들이야 뭐 사정상 그렇다 치더라도 담 넘어 들어오는 것은 안 되지. 너희들도 뭐지에 당해보니까 골치 아프지. 트럼프만 너무한다고 할 수만은 없다니까. 좀 세서 문제지만서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부 유럽을 일주일 넘게 휩쓴 폭염이 독일, 폴란드, 체코 등 유럽 중동부로 이동한 가운데 에어컨이 보편화되지 않아 에어컨 없는 삶에 익숙했던 유럽인들이 역사적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에어컨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40도 안팎을 오리내는 살인적 더위를 견디기 힘든 사람들은 에어컨뿐만 아니라 선풍기를 비롯해 방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기 위해 헤매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문제는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를 손에 넣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너도 나도 에어컨 사재기에 나서면서 프랑스에서는 대형 전자 및 가전제품 판매점들마다 진열대가 텅 빈 형편이라고 하는데 에어컨 매진 사태는 상점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웹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자 없이는 실외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중국의 분리형 시스템 모델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브랜드를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독일 웹사이트까지 등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 이 웹사이트에서는 1176개 매장 가운데 오직 한 곳에서만 재고가 남아있는 것으로 중국산 에어컨이 유럽으로 대거 수입되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고 하네요. 금괴 다같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마녕 이 폭염 속에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는데 아이 선풍기나 에어컨 장사 오시는 분들한테는 아이고 이 폭염이 아주 반갑겠네요. 쿠바에서 학사 일정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기와 상수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정상 수업이 힘들어진 탓이라고 하는데요. 쿠바 정부가 에너지 위기를 이유로 여름방학을 앞당기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상당수의 초등학교가 학사 일정을 앞당겨 이미 여름방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처럼 9월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쿠바의 여름방학 기간은 보통 7월에서 8월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쿠바 정부는 올해 학사 일정을 단축하고 여름방학을 앞당기겠다고 최근 공식 발표했는데요. 교육장관은 에너지 위기로 원래의 학상 일정대로 수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 단계적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고 여름방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 버티지 못하고 여름방학을 시작한 학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 위기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연료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화력발전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전력 공급이 끊기면 쿠바 국토의 65%가 암흑이 될 정도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교사가 부족한 가운데 교사들의 지각이 잦아진 것도 쿠바에서 정상 수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자녀를 뒀다는 주민은 연료 부족으로 버스도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고 있어 교사들이 지각하는 것도 일상이 됐다고 들었다며 실제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쿠바에선 교단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는 교사가 많아 교사 충원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교사 정원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해 교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인 지역도 많다고 합니다. 중남미 언론에 따르면 교사의 월급이 약 5,600 페소, 달러로 치자면 한 달에 46달러로 공공부문 평균 월급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교사들이 많다고 하네요. 아니 일주일 월급 고사하고 말이요 하루 월급도 안 되는 돈으로 아니 무지개 산대요. 저 돈 받고는 못 오지. 46달러가 뭐여 46달러가. 1년에 38억을 받으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감독 혼더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 꼴랑 46달러면 아이 3만원 정도 아니요. 아이고 내 하루 용돈도 안 되는 돈으로 뭘 애들을 가르쳐.

대한 적십자사는 지난 2월 일본 나가사키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포 희생자 위령비 주변에 심었던 무궁화가 첫 꽃망울을 터뜨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위령비 비문으로 활짝 핀 무궁화를 보면서 고향과 가족을 애틋하게 그리워하며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으나 실제 주변에서 무궁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적십자사는 올해 2월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무궁화 식재를 추진했으며 나무를 심은 지 약 4개월 만에 무궁화가 실제로 피어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피어난 꽃은 대한민국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과 일본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양국의 우호와 평화를 염원하며 직접 손으로 심은 나무에서 맺어진 결실이라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평화공원을 찾은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핵무기의 참상을 알리는 동시에 미래 세대가 함께 피워낸 평화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1986년부터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관계 기관 및 일본 적십자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도주의 정신 확산과 피해자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덕에 사시사철 피는 우리나라 꽃 무궁화 참말로 자랑스럽죠? 아이 근데 나는 왜 적십자사 발음이 안 돼야? 적십자상 나만 그런가? 참 오랜만에 듣네요. 심수봉입니다. 무궁화

심수봉의 무궁화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줄이고 저는 안내 말씀 드리시고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촉촉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026년 7월 1일 오늘은 한 주일의 중간 험프데이 하지만 새로운 달의 시작입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뷰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리라. 덥네요 하시면서 땡칠이 그림을 보내주신 우리 제니퍼님. 박재란의 님, 2부 첫 곡으로 가능할까요? 아유, 여부가 있겠습니까?

게스트에서 써니님께서 오랜만에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아유, 이게 거의 뭐 한 달 반 됐나요? 신청곡만 놓고 간다고 하시면서 바다의 여인 4월과 5월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보내주셨네요. 이거 저한테 지금 너무 필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한 10년간 믿고 참 좋아했던 분의 민낯을 며칠 전에 보게 됐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아, 이거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론 저하고 뭐 이렇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것도 자기보다 약한 자하고 그렇게 맞대면 하면서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와, 내가 10년 동안 알고 지냈던 분이 맞나? 어쩌면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 어제 그제 많이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 마음이 평안하겠죠. 내 마음의 평화가 우선이니까. 예. 이 기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겐 지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맑은 날씨가 더위와 함께 우리의 곁에 찐득하게 왔습니다. 땀을 흘리며 뛰는 사람들이 부럽네요. 흘린 땀만큼 건강이 오고 상쾌한 정신이 삶에 재충전을 주니 보기만 해도 나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뛸 수 있을 때 뛰고 걸을 수 있을 때 걷는 삶의 행복을 건강할 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하시면서 루이 암스트롱과 엘라 피츠제럴드의 썸머타임. 아, 이거 여름에 들어야 제맛이긴 하지만 더운 날 들으면 더 더운 느낌이 들 텐데, 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쉽게 듣기가 힘든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복별님께서 직접 연주하신 이 트럼펫 연주도 보내주셨어요. 요거를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 요게 파일이 잘 안 열려가지고 요거 제가 기회 될 때 한번 꼭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트럼펫 연주인데 요거를 방송으로 내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네요.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또 이 재즈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지금 이 시각이 지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고 또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귀한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복별님이 직접 본인의 연주를 녹음해서 보내주신 거 열렸어요. 마이크를 통해서 한번 들려드릴 텐데 아 그렇게 음질이 깨끗하지는 않으니까 이 점 양해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복별님께서 직접 연주를 하신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 살아있네 우리 복별님. 예, 간혹가다 이런 또 이벤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우리 연미님께서 보내주신, 신청해주신 곡인데요. 아, 너무나도 좋은 곡입니다. 김선아 자매가 부르는 곡, 아름다운 나라. 아유, 제가 전공한 대금도 나오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라이브 앨범에서 골랐어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세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오늘 그 퀴즈 정답자 발표하는 날입니다. 자, 지난주 라라라 퀴즈 어떤 공통점을 가진 노래였을까요? 먼저 노래부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곡은 김영임의 미량 아리.

0: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서유석의 홀로 아리랑.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그래서 이번 주 또 저번 주부터 들려드렸던 랄랄라 퀴즈는 바로 아리랑입니다. 이번 주에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지를 않았어요. 한 다섯 분 정도 보내주셨는데 연미님이 마지막에 합세를 하셨는데 진작에 지난주에 보내주신 우리 척송님에게 정답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신청곡 하나 보내주시고요. 또 잊을만 하면 1년에 한 번 보내시는 분 같으세요. 근데 정답을 아주 잘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청님 진심으로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우리 연미님도 마지막에 합세를 하셨는데 연미님은 그래도 한 두어 번 받으셨었죠? 이번에 양보해 주시리라 믿고요.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랄랄라 퀴즈는 바로 뉴저지에서 새벽에 방송을 듣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듣고 계시나요? 네, 우리 미세스 밖에서 내주신 퀴즈인데요. 아유, 우리 미세스 밖 재미 붙이셨어. 오, 퀴즈를 또 내주셨네. 아유, 이러다가 전담 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퀴즈를 자주 내주시는 분은 우리 뽀돌현도님도 자주 내주고 계시고 또 우리 미세스 박이 뒤늦게 또 합세를 하셨고 골든님도 그렇고 벽별님도 퀴즈를 내주셨는데 이 방송 들으시다가 아, 요것도 퀴즈로 내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요 보내주세요. 자, 정답자나 상품을 퀴즈를 내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은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을 맛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드리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습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우하우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도 드립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랬는데 요 근래에 갔는데 맛이 변했다고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오. 우리 총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폴모리아 오케스트라가 또 이 우리 아리랑을 너무나도 근사하게 연주를 했는데요. 요 곡 듣고 이번 주 랄랄라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단의 아리랑 들려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폴모리아 악단 음악 너무 좋아해요. 뭐 러브 이즈 블루도 있고 애기의 진주 그리고 또 시바의 여왕. 아, 이 곡 들으면 또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네. 여름에만 들으면 더욱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폴모리아 악단의 음악 이 시간을 통해서 종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랄랄라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세 맞추실 수도 있는 퀴즈고요. 특히 아이돌 그룹이 많으니까 그 점에 중점을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으시는 곡은요. 갓세븐이 부릅니다.

자, 세 번째 곡은 몬스타가 부르는 춤. 아, 도저히 감이 안 오시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수와 노래 제목 다 알려드리죠. 하지만 답을 알고 나면 너무 쉽습니다. 자, 네 번째 곡은 인피니티입니다. 내꺼 하자.

네, 다섯 번째 마지막 곡은 BTS의 Fake Love.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모든 퀴즈가 그렇지만 답을 알면 너무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들려드렸고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들으면 상쾌하죠. 자, BTS의 곡 들어볼까요? Dynamite.

안녕하세요. 정말 날씨가 무척 덥군요.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의 신청곡은 누가 부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노래 제목만 압니다 하시면서 해변으로 가요 신청해 주셨는데요. 가수는요? 키보이스입니다. 우리 김명옥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해변으로 가요.

쇼펜하워가 죽기 직전에 말했다. 행복해지려 하지 마라. 그건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이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만족하는 존재이다. 갖고 나면 시들고 믿고 나서야 아프다. 행복은 찰나이고 고통은 기본값이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덜 괴로우면 그게 성공이다 라고. 무언가를 가지려 애쓰지 마라.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진다. 비교하고 욕망하고 달려들다가 더 깊은 허무에 빠진다. 진짜 위험한 건 고통이 아니다. 고통이 없을 때 찾아오는 지루함이다. 사람은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평온은 축복이 아니라 일종의 시험이다. 사랑도, 성공도, 인정도 전부 결핍에서 시작된 허상일 뿐이다. 우린 결국 삶이라는 감옥 안에서 더 부드러운 형태를 찾는 죄수에 불과하다. 그가 말한 성공은 달콤하지 않다. 조용하고 담담하다. 그저 조금 덜 아픈 날. 그게 전부이다. 행복은 신계로이다. 현명한 자는 고통을 줄이는데 집중한다.

여름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들어가는 오늘 많이들 더우셨죠? 앞으로 며칠 계속 덥다고 하니까 예, 시원한 생각만 하시고요. 저녁에 몸 축나지 않게 맛난 거 드시고요.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으시는 곡은 임재범의 사랑이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리얼 에스테이트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레지던셜 세일 앤 리스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약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철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게임에도 이렇게 빠져봅니다. 게임 중독처럼. 그리고 가끔 술도 마시고 아버지 몰래 밑바닥까지 가더라고. 자존감, 열등감, 비교의식.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진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까지 생각이 들더라고. 아버지께서 어떤 수련회를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 수련회 말씀 중에 너는 존귀하고 너는 순결하고 같이 있어. 그날따라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 너는 존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 너는 순결하고 가치 있어.
3: 아멘.
2: 네.

0: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시작부터 기호강 제대로 했는데요. 너무 달달하다 못해서 꿀 떨어지는 꿀 보이스 커피 소년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네. 연식이 좀 된 소년, 커피 소년.
0: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진짜 너무 동안이십니다.
1: 오래됐습니다.
0: 30대 초반으로 보이세요.
1: 아, 네.
0: 지금 어떻게 되시죠? 실례지만
1: 40대 중반.
0: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진짜 너무 관리 잘하십니다.
1: 마찬가지십니다. 제 롤모델이신데.
0: 네. 진짜 소년 같으세요, 정말.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은 커피 소년을 모시고 봄마중 찬양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금 들은 다 이유가 있네. 찬양은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곡일까요?
1: 힘든 일이나 좀 어려운 일 있을 때 네. 아내랑 그런 얘기합니다. 네. 다 이유가 있어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이야.
0: 네.
1: 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0: 네.
1: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0: 네.
1: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선하신 목자이기에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지 않나라는 어떤 믿음과 신뢰 고백입니다. 네.
0: 그때 당시에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됐지만 돌아서 생각해보면 정말 다 이유가 있으셨던 네. 것 같아요.
1: 필요했던 시간.
0: 예, 맞습니다.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저희를 좀 성장시키고
1: 맞아요.
0: 예, 또 그 당시에 기도로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1: 맞아요.
0: 또 신실한 예, 예배자가 되고 네. 그랬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커피 소년은 대표곡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아마 이분이 누구지 하셨던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표곡을 들으시면 다 아실 건데요. 커피 소년의 대표곡을 조금 메들리로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1: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몇 곡.
0: 네. 네,
1: 준비해 보겠습니다.
0: 저야 뭐 오늘 너무 좋습니다.
1: 네.

0: 뭐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1: 아, 이 박수로는 모질랄 것 같아.
2: 가까이서 부르려니까 많이 떨리네요. 네.
1: 근데 커피소년의 그 노래 대부분이 부르면 다 좀 힐링되는 노래들인 것 같아요.
2: 네네. 예배 중에 네. 노래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중에 만들어서 예. 그런 어떤 색채가 많이 드러나지 않나.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1: 예배 중에 이렇게 메모.
2: 네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 노래도 예배 예. 중에. 참 그럴 때 있잖아요. 가족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네. 친한 친구도 네. 내 편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1: 네.
2: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마음이 전해질 때가 있었어요.
1: 네, 네.
2: 근데 선율과 함께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1: 근데 그 문장이 정말 따뜻하잖아요. 내가
2: 네 편이 되어줄게.
1: 네 편이 되어줄게가 참 어렵기도 한 네. 거지만 들었을 때도 참 좋은 거고
2: 맞습니다.
1: 네. 이게 듣는 사람도 좋지만 네. 이게 말하는 사람도 왠지 자기도 따뜻해지는 말이잖아요.
2: 적극적인 어떤 응원의 말이지 않나요?
1: 예,
2: 적극적인.
1: 예, 예.
2: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 아, 그 예배 중에 떠오른 가사네요. 그 사실 이렇게 예배 중에 언뜻언뜻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단어라든지 좀 추상적인 문구가 떠올라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집에 와서 길게 좀 이렇게 글을 써 놓은 적도 있곤 하거든요.
2: 네네네.
1: 아, 근데 커피소년도 진짜 노래를 그렇게 해서 많이 만드셨군요.
2: 저는 그 건반에 앉아서 예. 노래를 만든 적은 없고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 인사이트들을 늘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저는 유지하려고 되게 애쓰는데요.
1: 네.
2: 하나님과 거리낄 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뭔가 연합된 상태를 네. 늘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툭 던져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저는 예 신받다죠, 신받다.
1: 그냥 찐으로 이렇게 항상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네요.
2: 그렇죠.
1: 하나님께 영감을 받으려고. 네네.
2: 하나님이 모든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그 창조의 에너지이시니까, 근원이시니까.
1: 네. 네. 사실 뭐 요즘에 얼굴 천재 차은우 씨가 커피소년의 곡을 리메이크해서 화제가 된 곡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곡이죠?
2: 아, 그 곡은 그 라켓소년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네. OST를 제가 만들고 불렀거든요. 네.
1: 아, 너무 좋은 드라마죠, 라켓소년단. 네.
2: 차은우 씨가 연락이 왔어요. 노래가 너무 좋다고 리메이크하고 싶다고.
1: 예.
2: 그래서 리메이크한 곡을 들었는데 얼굴 천재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 천재이기도 하더라고요.
1: 요즘에는 네. 진짜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다 잘해야 되더라고요.
1: 예, 예.
2: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좀 생각이 많을 때 네. 고민도 많고 또 수많은 정보 때문에 막 힘들잖아요. 그럴 때.
1: 요즘 더 그렇죠.
2: 네네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해 라는 단어를 던져주시더라고요. 나에게 집중해. 그래서 이 나에게 집중해를 모티브로 삼아서 노래를 좀 정적인 발라드로 네. 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후렴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뒤쯤에
1: 네.
2: 나에게 집중해가 영어로 뭐지?
1: 예.
2: Focus on me.
1: 네.
2: Focus on me, a hearing voice, lean on my shoulder. 그래서 정적이게 풀었다가 뒤에는 락킹하게
1: 예.
2: 좀 반전을 네. 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음성을 들었으니 큰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떤 믿음의 고백 같은
1: 예.
2: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든 노래라 네. 저는 더 애착이 있습니다.
1: 야, 그렇게 안 풀리다가 네네. 갑자기 풀리면 희열이 더 대단하지 않아요?
2: 심지어 어떤 노래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앞뒤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1: 네.
2: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는 그런
1: 그런데도 네. 또 유명한 드라마의 네. OST로도 또 사랑을 또 받고
2: 또 차은희 씨가 불러줘서 또 더 사랑을 받았고
1: 예. 네. 아, 이게 또 쉽게 써진 곡이 아니었네요.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네.
2: 모티브는 쉽게 그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으로
1: 네.
2: 잘 캐치했는데
1: 네.
2: 뒤에 이제 전개 과정에서 좀 오래 걸렸어요.
1: 야, 그래서 모든 건 이렇게 스토리를 또 들으면은 또 의외로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
2: 스토리를 듣고 또 노래를 들으면 새롭지 않습니까?
1: 네. 참고로 차은우 씨가 부른 곡이 조회수가 262만.
2: 아, 그런가요, 제가?
1: 야, 엄청나네요. 엄청.
2: 제 거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역시 다릅니다.
1: 네. 그게 어때요?
2: 그러니까요. 네.
1: 이 장가 갈 수 있을까? 그 연애 프로그램 대표곡으로 네. 유명하잖아요. 전국에 있는 노총각들의 결혼 희망곡인데 네. 맞죠?
2: 보통은 이게 짝사랑한 친구한테 차이고 나서 제가 만든 노래거든요.
1: 예.
2: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1: 예. 이 흔히 가수는 이제 노래에 따라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장가 갈 수 있을까? 이 노래를 히트시키면서 실제로 장가를 가셨어요. 네네. 비록 짝사랑하는 친구에게 차이긴 했지만 장가 그렇게 가고 싶으셨어요?
2: 아, 그때는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1: 아.
2: 네,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일도 잘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굳이 장가를 안 가도 되지 않나?
1: 네.
2: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예, 예, 예.
2: 비혼주의도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할 즈음
1: 네.
2: 저의 아내를 일 때문에 만났습니다.
1: 예, 예.
2: 일 때문에 만났는데 제가 비혼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1: 예.
2: 그랬더니 갑자기 역정을 내면서 예. 성경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크리스찬이셨구나.
2: 처음 만났는데 굳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유추해 보건대 저를 좀 좋아하지 않았나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1: 네, 네. 근데 진짜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2: 네네. 예 그러니까 굳이 그래서 어찌어찌하여 예. 네 어찌어찌하여 예. 저희가 그 교제를 예. 시작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해서 제가 제주도에 사는 게 꿈이다.
1: 오
2: 예. 언젠가 우리 한번 살아보자라는 네. 얘기를 던졌습니다. 네. 언젠가.
1: 네.
2: 그랬더니 그날 밤에 네. 자기 가족 창에다가 오빠가 제주도 가서 살재
1: 예.
2: 라고 글을 남긴 거예요.
1: 그러면은 그때가 연애 거의 초반죠?
2: 초반에 만난 지 두 번째 만났을 때
1: 살자를
2: 가족
1: 만난 지 두 번째
2: 저를 네. 많이 좀 의심이 듭니다. 저를 네, 좋아했다는 네, 네. 게. 그래서 근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네. 사업도 하시고 추진력이 있으세요.
1: 예.
2: 제주도 가서 산다고?
1: 네.
2: 그럼 결혼부터 해야지. 그랬더니 독일에 계신 처형이
1: 예.
2: 우리도 1월에 결혼했고 엄마 아빠도 1월에 결혼했어.
1: 네?
2: 전통을 지켜서 1월에 너네도 해. 그때가 6월이었고 1월에 결혼을 하자. 그래서 네. 저희가 연애 6개월 하고 결혼 준비도 6개월 했습니다.
1: 그럼 진짜 1월에 하신 거예요?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라는 게 참 예전에는 어려웠거든요.
1: 네.
2: 근데 이게 되려니까 쉽게 되더라고요.
1: 너무 쉽게 된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1: 네.
2: 저도 그 배우자 기도를 했었거든요. 단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1: 네.
2: 그게 뭐였냐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부모님이 오케이 하시는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부모님 허락하시는 사람이랑
1: 커피 소년 부모님.
2: 네네네.
1: 예.
2: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1: 예.
2: 그 혜선 씨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해피 띵스. 세상 청초하고 해맑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딱 핸드폰 보시면서 얘야
1: 한 번에
2: 얘야
1: 한 번에
2: 네네
1: 야
2: 일이 되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어른들이 이제 추진하시니까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아 신기합니다. 이거 비혼주의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내를 얻게 되셨는데요. 반대로 결혼하고 나서 가장 크게 잃게 된 게 그럼 뭘까요?
2: 네. 소녀 팬들?
1: 아, 커피 소년?
2: 네. 소년의 소녀 팬들이 많이 떠나가더라고요. 공연도 이게 잘 안 되고,
1: 네.
2: 좀 음원을 내도 피드백도 없고, 그때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렇게 힘들어지더라고요.
1: 아, 진짜 눈앞에 보이겠구나.
2: 네네네. 그래서 제 마음이 갑자기 공허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 안에 어떤 의문이 생겼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음악 활동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였고 또 이게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왜 내 마음이 힘들지?
1: 네.
2: 왜 내가 공허하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0: 어떤 걸 깨달았냐면
2: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나의 영광이었구나. 나를 찬양하고 있었구나.
1: 결혼을 통해서 훌륭한 걸 깨달았어요.
2: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품들이 거치는 것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1: 네.
2: 그게 뭐였냐면
1: 네.
2: 기도였습니다. 기도. 커피소년 시작할 때 제가 하루에 3시간씩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기획사 사장은 하나님이다
1: 네.
2: 라고 생각하고
1: 네.
2: 3시간씩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맛봤거든요.
1: 네.
2: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적과 은혜들이 당연한 게 되더라고요. 내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의 줄을 놓치게 됐습니다. 지금은 네, 모든 걸 깨닫고
1: 네.
2: 하나님 은혜로 다시 기도의 줄을 잡게 되었고요. 지금은 예전처럼 3시간씩 기도는 못하지만
1: 네.
2: 1시간 반씩 매일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훌륭하세요.
2: 기도처가 저의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기도가 저의 직업이라고
1: 아멘.
2: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많은 것들이 또 풀어짐을 풀림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1: 와,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멋지시네요.
2: 아이.
1: 이 기도가 나의 직업이라는 말에 크게 또 공감이 되고 너무 이렇게 좋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혼하면서 행복에 초점이 또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2: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의 반응,
1: 네.
2: 뭐 인기 이런 것들이 어떤 행복의 요인 중에 꽤 많이 차지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1: 맞아요.
2: 지금은 가족입니다. 아이들이 딸이 둘이거든요. 저는. 5살
1: 예.
2: 이제 11개월.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화초 같아요. 사랑과 정성을 쏟는 만큼 예쁘게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얘기만 하면 저희 아내가 서운할 수 있는데
1: 네.
2: 네, 저희 아내도 행복의 요인 중에 하나고요. 네.
1: 그리고 많이 틀리네요. 이,
2: 네. 네.
1: 아까 딸 얘기했을 때랑 체감이
2: 차분해지나요? 네, 저희 아내 자랑을 하자면
1: 네.
2: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이 친구는 거짓이 없어요. 거품도 없고 저는 조금 거품이 좀 있었던 것 같고
1: 네.
2: 아내를 보면서 너무 많이 배웁니다. 결론은 결혼을 잘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2: 네. 그렇게 결론 맺지 아름답게
1: 축하드립니다.
2: 네네.
1: 또 아빠가 되면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2: 예전에는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 음악하는 분들이
2: 네, 새벽에 자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그냥 졸리면 자고 허리 아프면 일어나는 어떤 자유인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또 다른 의미의 새벽형 인간이 되었습니다.
1: 어떤 의미?
2: 새벽에 일어나요.
1: 네.
2: 요즘 아침회를 봅니다.
1: 네.
2: 아침회를 보고 이제 등원 준비를 하죠. 아침 먹이고 등원 준비를 하고
1: 네.
2: 제가 라이드를 합니다. 등원을 시키고 이제 운동 갔다가 기도하러 갔다가
1: 네.
2: 작업실 가서 작업하고 이제 또 하원시키고 하원하고 나서는 이제 잘 때까지 아이랑 놀아주고
1: 예.
2: 일찍 자는 그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루틴을 지키니까 너무 건강해져요.
1: 맞아요.
2: 건강하더라고요.
1: 건강해지면서 더 젊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딸 때문에 더 운동 되게 열심히
2: 네네,
1: 하거든요.
2: 맞아요.
1: 애들을 안아주려고
2: 맞아요. 저도 살아남으려고
1: 예, 맞아요.
2: 이게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체력도 약해지고
1: 코 운동해야 되고
2: 맞습니다. 허리차도 같이 운동하고 저는 이 턱걸이를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3개를 못했어요.
1: 예.
2: 3개를 못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10개 이상 하거든요.
1: 예, 안아주려고 시작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2: 건강해지고 맞습니다.
1: 아이가 아빠를 이렇게 본어게인 거듭나게
2: 맞습니다.
1: 하는 것 같아요.
2: 네.
1: 아, 똑같네요.
2: 네.
1: 네, 너무 반갑습니다.
2: 살아남기 위해. 네.
1: 앞으로 두 딸에게 어떤 아빠가 돼주고 싶으세요?
2: 저는 늘 함께하는 아빠, 그리고 제가 약간 무뚝뚝한 편인데 많이 표현해주는.
1: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2: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죠.
1: 어.
2: 또 제가 표현을 안 하면 혼납니다. 또 표현을 했는데도 혼날 때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지 않으면 또 혼납니다. 그렇게 또 저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겠죠.
1: 예, 예. 네. 따님이 혼내는 거예요?
2: 아니죠. 제 사랑하는 아내가.
1: 예. 아, 늘 또 혼나죠, 저는. 네, 혼나요. 그렇게 돼. 네.
2: 그렇게 하다 보니까 표현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등하원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원 라이드 할 때 딸과 함께 부르는 그 노래들이 참 좋고, 그리고 하원시키고 나서 꼭 그 편의점에 들려서 달콤한 걸 하나 사들고 나와서 놀이터 가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참
1: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2: 너무 행복하죠. 힘든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커갈수록 더 예뻐지더라고요.
1: 맞아요. 잘하고 이러면 또 대화도 되고.
2: 네네.
1: 엄마한테 혼난 거 아빠한테 얘기하고.
2: 맞아요.
1: 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걸 막 느끼게 돼요. 예. 네. 너무 감사한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어느새 이제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면서 요즘 더 곱씹어 보게 되는 찬양이 있으실 텐데, 찬양 한 곡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네. 그 이 시간 너의 맘속에라는 노래인데요.
1: 뭐 제목부터 확 옵니다.
2: 네네. 이 노래는 그 저희 둘째 딸을 그랜드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제가 이 노래를 들려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현을 많이 하는 아빠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아빠의 표현보다 아빠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 노래 부를게요.

0: 눈물 나셨을 것 같아요.
1: 네네.
0: 그죠? 너무 그냥 상황이 감동인데요. 네네. 가사도 그렇고.
1: 딸을 키울 때 그런 마음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티도 없이,
0: 네.
1: 하나의 어그러짐도 없이, 상처도 없이.
0: 상처.
1: 예쁘고
0: 맞아요.
1: 아름답게만 커라.
0: 네. 근데
1: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0: 그 막 상황이 느껴져요. 아빠가 그랜드 피아노에 올려놓고 이 마음을 전달하고 오픈 아빠의 마음이 느껴져요.
1: 네.
0: 아빠가 막 울컥했을 것 같고 지금도 그 상황이 머릿속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동적입니다. 커피소년의 아버님께서는 CCM의 대부 우리나라 1세대 찬양 사역자이신 노문화 목사님이신데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역 현장에 많이 따라다니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1: 네, 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역 현장에 많이 함께했고요.
0: 네.
1: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아버지가 또 복음 전도자셨거든요.
0: 예.
1: 그래서 방학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로 이동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0: 네.
1: 깃발 두 개를 제작합니다.
0: 예.
1: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옥 가면 안 돼요. 라는 큰 깃발을 제작한 다음에 썬루프에 꼽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들으면서 번화가에 내려서 찬양을 부르고 또 전도지를 돌리고 네, 서울까지 올라오는
0: 거예요. 커피소년 몇 살 때예요?
1: 제가 중고등학교 때.
0: 오.
1: 그리고 또 주말마다 신촌의 창천교회 앞에서 또 찬양하면서 또 전도지를 돌리고 그랬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저는 참 힘들었고 왜냐하면
0: 좋으셨어요? 아니면 아빠 따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1: 갔죠? 어쩔 수 없이 갔죠. 그때는 뭐 어떤 복음의 열정이라기보다는 순종을 제가 잘했거든요. 신앙은 별로 없었는데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따라서 군사역도 많이 다녔고 또 해외도 많이 다녔습니다. 대륙은 다 가본 것 같습니다. 네, 늘 아버지와 그 현장에서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때는 그래도 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너무 좋지 않아요?
1: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됐고요.
0: 네.
1: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개척자였던 것 같아요. 개척자셨고 지금도 그 찬양 사역을 개척하신 거잖아요.
0: 예.
1: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열정으로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것이 또 사명자의 역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저는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삶과 인생을.
0: 그것이 커피소녀에게 알게 모르게 심어져서 아버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너무 보기 좋습니다.
1: 그게 저는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이라고
0: 너무
1: 생각합니다.
0: 보기 좋죠. 너무 보기 좋죠. 네. 사실 그 나이에 얼마나 귀찮고 하기 싫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순종을 했네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사역에 스며들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옆에서 아버님을 쭉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들으셨을까요?
1: 그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또 가장 중요한 기도와 말씀 생활. 저도 그 생활을 본받고 있잖아요.
0: 네.
1: 이게 다였구나. 그러니까 저는
0: 멋지시다.
1: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늘 무대에 계셨고 바쁘셨고.
0: 그래도 아들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약간의 잔상이 남았을 뿐이지 약간 어색합니다. 경상도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갑거나 뭐 사랑을 표현하거나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
1: 나름의 어떤 결핍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아버지는 사랑 말고 욕받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큰 유산인 어떤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주셨기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0: 등 뒤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1: 네, 그렇죠.
0: 네.
1: 맞습니다. 아버님의 기도 많이 하셨어요.
0: 그러셨을 것 같아요. 따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아버님께서 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아버지와 찬양 사역을 하러 가면서 함께 불렀던 곡이 있을 텐데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또다시 찬양 한 곡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 곡은 아버지와 일본 선교 갔을 때 함께 네.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0: 네.
1: 아버지가 섬기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제가 섬기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리고 너무 멋집니다.
1: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됐습니다. 네. 유레이즈며 찬양할게요.
0: 네.

0: 어릴 때는 순종이 컨셉이라고 하셨는데 사춘기 때도 순종하면서 그러면은 착실하게 잘 지내셨어요?
1: 저는 순종을 했는데 네. 좀 마음의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노래를 아주 잘했습니다. 부산 어린이 합창단이기도 네. 했고 뭐 동료대회 나가면 다 상을 휩쓸었습니다.
0: 아, 그때 스포트라이트도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요.
1: 초등학교 때는. 예. 근데 이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 전성기를 제가 잘못 보냅니다.
0: 네.
1: 그때 막 고음 가수들 막 따라하느라고. 그래서 성대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0: 노래를 맞췄나요?
1: 네네, 노래를 고음 불가가 된 거예요. 그때 또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는데 예. 제가 얼굴이 하얀데 예.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0: 지금 피부 너무 좋으신데?
1: 그렇지 않습니다. 여드름 피부인데 예. 화농성 여드름이 너무 심하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기더라고요. 피부가 원래는 되게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내 얼굴이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예. 보기가 싫고
0: 그리고 우울증도 막 생기지 않아요?
1: 네네, 형광등도 싫고 저를 비치는 거울도 싫고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다가 부산에서 제가 인천으로 네. 전학을 왔습니다. 네. 중학교 때.
0: 네.
1: 아, 근데 사투리를 쓰잖아요. 전학 간 날이 시험 날이었어요.
0: 아이고야.
1: 근데 부산에는 OMR 카드로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인천에는 이 경기도권은 이미 다 OMR 카드가
0: 처음 보고요.
1: 네네네. OMR 보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컴퓨터 펜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폰을 들고.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0: 아이고.
1: 그렇게 말했더니 빵 터진 거. 난리가 난 거죠. 그게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0: 놀림받았겠군요.
1: 네네. 예. 그게 그냥 웃으면서 밑있게 받아도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좀 제가 예민하고,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제 별명이 뭐였냐면, 레간자.
0: 자동차 이름
1: 아니에요? 네네.
0: 그때 소리 없이 강하다? 네,
1: 소리 없이 강하다. 소리 없이 간다라는 이름으로 내간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내간자였고 또 공부도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중고등학교를 보내다가 대학도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서 네. 그 우울감이 되게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0: 뭐라 그럴까? 좀 어둡게
1: 네, 맞습니다.
0: 보냈네요.
1: 네. 회색빛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 당시에 우울하고 좀 무너진 자존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셨나요?
1: 네. 성인이 돼서도 네.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성인이 돼서 계속 회색빛의 삶을 살다가 네. 게임에도 이렇게 빠져봅니다. 게임 중독처럼. 네. 그리고 가끔 술도 마시고 아버지 몰래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밑바닥까지 가더라고요. 자존감,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쓸모가 없어. 네. 나는 진짜 필요하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 아버지께서 어떤 수련회를 저를 보내셨습니다. 네. 그 수련회 말씀 중에 제 마음에 남았던 말이 있는데 너는 존귀하고 너는 순결하고 가치 있어. 근데 예전에도 그런 말 들어봤겠죠.
0: 네. 찬양도 있잖아요.
1: 네네. 근데 그날따라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너는 존귀하고 네. 순결하고 가치 있어. 근데 그때는 그 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 네. 너는 존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 너는 순결하고 가치 있어.
0: 아멘.
1: 네.
0: 네.
1: 그때 깨닫게 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저 어떻게 살아갈까요? 뭐하고 살아갈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저한테.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좋아하는 게 뭐야? 건반 치면서 노래하는 거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어요. 잘 못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요거 저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 해라. 그거 해라.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음악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때부터 음악적 재능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1: 그렇죠. 불이 붙었다기보다는 예. 뭔가 계기가 있었는데
0: 예.
1: 저희 삼촌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CBS PD이셨어요.
0: 예.
1: 어떤 가수를 데리고 와서 두 달 안에 앨범을 만들라 좀 강압적으로 푸시를
0: 네.
1: 하셨어요.
0: 네. 네.
1: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두 달 안에 앨범을 안 들었습니다.
0: 야, 그게 가능하나요?
1: 가능하더라고.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0: 예, 예.
1: 저는 그 편곡을 그 전까지 잘 못했거든요. 그 두 달 안에 아름아름 배워가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네. 두 달 안에 앨범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하나의 성취? 나도 할 수 있구나. 오. 라는 어떤 성공의 데이터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자신감이 붙고 또 다른 가수의 곡을 써주기도 하고 편곡을 하면서 아, 이 CCM의 작편곡가로 활동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이야,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놀랍습니다. 네. 그동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CCM으로 발을 내딛게 되셨는데요. 근데 갑자기 이제 대중가수의 길로 어떻게 넘어가게 되신 거예요?
1: 또 이거 얘기하자면은 또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짧게 정리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중요하죠. 가정의 평화는
1: 왜냐하면
0: 예, 중요합니다.
1: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아, 뭐, 짝사랑하는 예. 친구가 있었는데
0: 없을 수도 있나요?
1: 그렇죠. 야,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0: 예, 예,
1: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 그 친구를 위해서 곡을 썼습니다. 매달 한 곡씩 음원을 발표하기로 합니다. 아, 근데 제 본명으로 내면 좀 덜 낭만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나도 좋아하게 돼서 커피. 잃어버렸던 그 순수함을 다시 찾게 돼서 소년. 커피 소년이란 이름으로.
0: 야.
1: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갑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 달에 발매한 곡이 장가갈 수 있을까라는 곡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해야겠다. 데뷔하는 것도 아무도 몰랐지만 예, 예. 아무도 모르는 은퇴를 네.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0: 예.
1: 근데 갑자기
0: 그 곡이
1: 갑자기 TV에서
0: 예.
1: 왜 이 곡이 나오지? 갑자기 방송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출연해 줄 수 있냐고. 또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게 참신했던 거예요. 네. 방송 입장에서는.
0: 네.
1: 어떤 의도도 없고 기획도 없고 기획사도 없고 뭐지? 이런 캐릭터가 재밌었던 거예요.
0: 환재성이 있네요.
1: 네. 근데 갑자기 그 유인나의 볼륨을 높여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0: 예.
1: 그때가 라디오 청취율 1위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0: 예.
1: 거기에 고정 게스트가 됐죠.
0: 예.
1: 처음 제가 방송국을 간 겁니다. 나이 30살에. 처음 방송국에 갔는데 고정
0: 재밌다.
1: 게스트가 되고
0: 예.
1: 공연을 열었는데
0: 예.
1: 매진이 되는 거예요.
0: 홍보를
1: 하나도 안 했는데
0: 예.
1: 그냥 어떻게 매진이 되지? 그때 엄청난 기적들을 맛보면서 어떻게 하면서 네 가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야, 사람 일은 참 모르는 거 같아요.
1: 모르는 법입니다.
0: 네. 야, 참 인생이 아이러니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골방에서 커피 소년처럼 자존감이 낮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은 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네. 뭐 여전히 형편없고
0: 네.
1: 여전히 모자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0: 아멘.
1: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0: 아멘.
1: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0: 아, 너무 좋은 네. 말씀입니다.
1: 너무나 네. 아름답다. 사랑하겠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네.

0: 네, 지금 가사처럼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아까 별명이 레간자, 네. 소리 없이 강하다, 네. 레간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간증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품도 바꾸셔서 수다쟁이로 만드신 것 같아요.
1: 나한테 집중했더니 예. 우울감이고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네. 행복감이더라고요. 지금도 그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너무 행복해요. 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네. 오늘 그냥 보내드리긴 좀 아쉬워가지고 찬양도 더 듣고 싶고 실례가 안 된다면 즉석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로고송 잠깐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오늘 너무 부탁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1: 정말 지금요?
0: 네.
1: 짧게 해도 되죠?
0: 네.
1: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 예.

0: 신현준과 함께.
1: 아, 예.
0: 네. 제 노래 클로리송이라는데.
1: 와.
2: 거기서 좀
0: 인용해봤습니다.
1: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이거 계속 저희가 써도 되는 거죠?
0: 아, 뭐, 원하신다면 제대로 만들어서.
1: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요즘 아내분과 함께 너튜브에서 부부천재로 활동하면서 은혜로운 찬양 많이 들려주고 계시더라고요.
0: 네.
1: 앞으로도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관에 누워있고 맨 앞자리에는 아내와 어린 딸이 앉아있었습니다. 집례하는 목사님은 고인이 평소에 늘 정직하셨고 아내에게는 다정하고 헌신적이었으며 자녀에게는 자상하고 몹시 따뜻한 분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목사님이 고인에 대한 찬사를 말할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아내는 가볍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그토록 훌륭한 남편을 먼저 보낸 슬픔 때문이라 여기면서 최고의 찬사를 사용하여 설교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가볍게 좌우로 흔들던 아내가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지금 저 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네 아버지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오너라. 인생을 평가하는 세 종류의 저울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저울, 타인의 저울,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부정확한 것은 자신의 저울입니다. 내로남불 현상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그 앞에서는 그 무엇도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언제나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생이여.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2: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25, 26,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이를 위하여 칠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우리 지체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젊은 부부가 계십니다. 제가 듣자하니 그 손자가 처음에는 엄마를 닮은 것 같다가 한 이틀 지나갔군 또 아빠를 닮은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애가 외탁을 했다가 친탁을 했다가 효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두 딸은 또 엄마보다는 저를 많이 닮았다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는 외탁을 했고 저희 딸들의 경우는 친탁을 한 경우입니다. 제가 여기서 머리가 좀 많이 이렇게 부실해진 이유는 외탁을 해서 그렇습니다. 뭐 불평이 아니고요 그냥. 네, 그렇다는 거죠. 외탁이냐 친탁이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29장에 사기꾼 야곱이 그의 맞수 또 다른 사기꾼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맞수는 다름이 아닌 자기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 더 강력한 사기꾼입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이 외탁을 했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사기꾼 이야기 오늘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앞에 봤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라가리를 타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의 앞날을 약속 보장해 주시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은 라반의 집을 향해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믿음 가운데 예배 드린 후 야곱의 발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2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게 됩니다. 여기 라헬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이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우물 우물 우리가 이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자기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이삭과 리브가 결혼하게 돼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대를 이어서 신부감을 우물에서 만나고 있는 한편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섭리, 프라비던스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간섭, 내가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암시라고 보여집니다.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는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라반을 잘 아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모세가 이 장면을 기록한 이유는 다시 한번 이 목자들과 야곱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예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 야곱의 모습은 상당히 부지런한 모습으로 그 무거운 돌을 제끼며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즉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야곱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모세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꽤나 힘을 쓰는 야곱의 모습, 과거와는 달리 변화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모세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새롭게 멋지게 이스라엘로 빚어가시겠다고 하는 의도를 또 보여주는 예고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라반을 만나 라반의 집에 머무는 야곱의 모습, 14절에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은 외삼촌과 그 가족에 의해서 환영을 받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동생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 하란 땅을 떠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뭐 이메일도 없었고 전화 한 통화 없었는데 이제 자기 여동생의 아들 야곱이 등장하자 라반은 많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 지간이죠.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그 혈육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거주하더니, 그런데 이제 라반이 야곱과 계약을 맺습니다. 15절 이하에 보시면 라반이 말하길 야곱아 내가 내 친척이지만 공짜로 무료 봉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 계약을 맺자 하면서 네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내가 너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고, 일종의 뭐 고용 계약이기도 합니다.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얘기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헬은 예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시면 예쁜 여자가 많이 등장해요. 사라도 엄청 예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리브아도 예뻤습니다. 이 라헬도 예뻤고. 제가 참을려다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의 아내들은 다 예쁩니다. 그분 눈에는. 아멘 안 하시네요, 여기서. 오케이.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고 7년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 라반이 약속을 하면서 계약이 성사가 되고 7년이란 세월이 엄청 빨리 흘러갑니다. 적어도 야곱에게는, 라헬 사랑에 빠진 야곱에게는 7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에 보시면 라반에게 그러나 속임을 당하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열심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드디어 결혼 잔치가 성대하게 치루어집니다. 밤이 되었고 이제 사기꾼 라반은 야곱의 첫날 밤 신방에 라헬 대신 큰딸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뭐 전기가 없으니까는요. 야곱은 아침이 되어 해가 밝고 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통 사기 그게 아니죠. 자기 큰딸을 작은 딸 대신 그것도 그 신방에. 그래서 사기를 당한 야곱이 사기꾼 라반에게 따집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여기에 두 사기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기꾼 출신 야곱이 더 큰 사기꾼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는 장면입니다. 한수 위 사기꾼 라반. 여기에 의도적으로 모세는 문학적인 방편을 사용하면서 세계의 역전, 리버설, 뒤집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시죠? 야곱이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28절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가품의 모티프입니다. 역전 넘버 2 여기 언니 여기 원어는 언니가 아니고 첫 번째 난자 즉 장자 여긴 장녀가 되겠지만 첫 번째 난자입니다. 첫 번째 난자와 아우 에서와 야곱의 역전입니다. 라반이 26절에 라반이 이르기를 언니보다 첫 번째 난자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이 모티프가 살아있어요. 과거에 야곱의 장자권을 뺏었던 그 모습을 또 한번 찌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14년 또 앞으로 6년 더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을 섬기게 되는데 7년 사기당했고 그래 또 7년 더블로 7년 일하면서 자기가 원한 라헬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7년 동안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되어 있는 표현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야곱이 뺏어왔던 훔쳐왔던 장자권 속에 포함된 복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이 장자복을 받은 너 야곱을 섬기고 에서도 너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야곱이 더 큰 사기꾼 라반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모세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두 개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아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과정 중에 있었지만 야곱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가시기 위해 호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라반은 그런 면에서 야곱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 사기당하는 것은 야곱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야곱이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참으면

6장 7절도 말씀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뿌렸던 거짓 속임수의 씨앗들을 이제 야곱은 호된 육체의 노동을 통해 되갚고 있습니다. 호세아 8장 7절 말씀하기를 그들이 바람을 심었으나 광풍을 건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뿌린 죄악의 씨앗이 크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말씀이죠. 야곱은 죽 한 그릇 사기쳤으나 야곱은 그의 인생에 막대한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시계 바늘이 두 개가 있죠. 긴 바늘이 있고 작은 바늘이 있습니다. 긴 바늘 초침이고 작은 바늘 분침입니다. 이 긴 바늘 초침이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작은 바늘 분침이 한 칸 옮겨가죠. 그렇죠? 긴 바늘 분침이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작은 바늘 시침이 한 칸 옮겨갑니다. 긴 바늘과 짧은 바늘. 긴 바늘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짧은 바늘이 한 칸.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도 긴 바늘이 있고 짧은 바늘이 있다. 하나님의 긴 바늘은 은혜와 자비의 바늘이요. 하나님의 짧은 바늘은 징계와 연단의 바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60번 돌고 나면 하나님의 징계의 바늘이 한 칸 움직인다. 하나님의 자비의 긴 바늘이 60번 돌고 나면 하나님의 연단의 짧은 바늘이 한 칸 움직인다. 60:1, 60:1. 뭐 그게 꼭 정확한 비율은 아니겠으나 이 포인트는,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하게 늘상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을 보내신 것 같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연단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징계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아들의 피를 뿌려가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그러기에 그렇게 당신의 아들의 피를 뿌려가며 구원하신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기꾼, 과거의 사기꾼, 에서의 등을 쳐먹던 사기꾼 야곱의 모습으로 그 수준에 남아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징계, 훈육, 연단의 라반을 우리 속에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모되고 야곱의 모습이 깎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더 드러나는 그 과정의 훈련을 주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전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즐겁게 예배드리며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우리에게 징계의 연단의 라반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 라반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교활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보다 더 교활한 사람, 라반보다 더 교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남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남 흉보는 게 취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짜증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의

0: 이 흉측한 모습, 한심한 모습이 그러나 혹시 내 속에도 있지 아니한가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라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징계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 않길 간절히 바라지만 때로는 내가 괜히 라반자 갖고 다른 야곱을 도울 필요까지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굳이 라반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라반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 흉악한 흉측한 모습을 본다면 아, 그 모습이 혹 내 속에는 있지 아니한가. 여기 지금 라반과 야곱의 두 사기꾼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놈이라고 하면 되나 안 되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사기꾼이 그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사기꾼 사이에도 실력 차이가 있어요. 여기 라반이 고단수로 조카 사기꾼 야곱을 괴롭혔던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빚어가시며 과연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사용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다시요. 그러나 내가 굳이 라반 될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뭘 다 이루신다고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며 공급하며 내가 너를 빚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오늘 우리 삶 속에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십니다. 신명의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사기꾼 야곱에게는 사기꾼 라반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소멸의 불이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힘입고 이제 과거의 사기꾼이었던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사기꾼의 기질을 모습을 제거하겠다는 제거하신 그런 의미에서의 소멸의 불이십니다. 우리를 순결케 하시는 소멸하는 불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기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Catfish effect. 낚시할 때 매기 잡으셨죠? 그 매기 Catfish effect. 과거에 노르웨이의 어부들이 바다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아갖고 오랜 시간 걸려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정어리, 청어를 잡아갖고 오는데 이 조그만 좁은 물탱크 속에 이 잡은 청어를 집어넣으면 이 청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갖고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이 기력이 쇠해서 시름시름 죽기도 하고 그래서 항구에 도달하면 많은 청어가 죽고 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궁리하고 한 결과 어떤 사람이 아주 기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그 청어들이 들어있는 같은 물탱크 속에 이 청어의 천적인 매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 매기는 청어를 쫓아다니고 청어들은 그 매기를 피해 다니고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도망치고 하다가 항구에 도달하게 되면 그 청어들이 다 싱싱한 채로 팔팔한 채로 살아있는 상태. 그래서 그 매기 효과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청아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지만 저 매기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청아가 싱싱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 그들의 오히려 복이 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청어입니다. 정어리.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정어리였어요. 붙일 게 없으니까 이놈들이 그냥 정시 정어리. 붙일 게 없었어요. 제가 별명. 이런 교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해 내기를 보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어입니다. 우리는 이 물탱크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물탄 것 같은 이 세상에 세력이 강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사자같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뒤집어 봐야 합니다. 저 매기가 나를 더 싱싱하게 팔팔하게 해줄 것이라고. 라반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심지어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가족들 가운데도 매기들이 있어요. 라반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더 싱싱해지고 더 생명력 넘치는 팔팔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매기를 보내십니다. 아, 또 그 친구가 매기지 그러지 마시고 살펴야 됨. 나는 매기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면에서 분명코 라반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야곱을 멋지게 더 멋지게 빚어 가셨습니다. 우리 삶 주변에 무엇이 또는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매기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매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매기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매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채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매기가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주 앞에 무릎 꿇고 아뢰셔야죠. 주님, 저는 이런 도구는 되기 원치 않습니다. 긍정적인 본이 되는 도구로 살기 원합니다.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꿈으로 쏘린 라반이 아닌 주께서 귀하게 쓰는 긍정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당신의 앞으로 뿌리실 피를 가지고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이미 덮어주고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겁니다. 그 과정에 때로 하나님의 징계, 연단, 훈육,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사기꾼 야곱의 모습으로 이 인생 끝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시는 것이 제가 미워서이겠습니까? 아니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저보다 하나님께서 더 훨씬 더 간절히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눈에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력하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무자국 난 예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무자국 난 그 손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야곱의 흔적을,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필요하다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아래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라반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라도 우리는 자신을 살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못자국난 예수님의 손길을 명쾌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기로하시고 저희의 모든 야곱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사랑하시되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사랑의 징계 채찍도 보내시는 완벽한 지혜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의지를 북돋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야곱의 모습이었으나 이제 주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다짐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심령 가정 가정 위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국회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출생시민권 제한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 여부를 놓고 이민정책과 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한 존스법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조선 해운산업 보호 기조가 더욱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 해법으로 소형 원자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마이크로 원자로로 엔비디아 AI 칩을 구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픈 AI가 미 정부의 자사 지분 5%를 제공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가 창출하는 부를 국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방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이 AI가 금융시장과 노동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잠재적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AI 혁명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기대와 함께 금융 불안과 일자리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 독립기념일 대규모 불꽃놀이를 앞두고 워싱턴 DC 일대에 건강에 유해한 수준의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당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오를 것으로 보고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적 소매 판매를 공식 허용하며 최대 350개 판매점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방 차원의 불법 규정과 별개로 합법 시장을 열어 세수 확보와 불법 시장 축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조치입니다. 한국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가 상반기 기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 증가가 실적을 이끌며 양사 모두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 원자력 발전 스타트업 발라 아토믹스가 마이크로 원자로를 가동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 보도했습니다. 전력 규모는 미미한 정도였지만 미 역사상 차세대 원자로가 실제 전력을 생산하면서 AI 전력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발라 아토믹스는 모듈형 원자로인 5메가와트급 마이크로 원자로 워드 250을 유타주의 살라팔 에너지 연구소로 옮겨 여기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이곳 데이터 센터 내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AI 칩 아키텍처를 구동하는 장면을 시연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원자로는 미니밴보다 약간 큰 크기로 이동이 매우 쉬운 게 장점입니다. 지난 2월 미 공군은 C-17 글로브마스터 3 수송대 3대를 동원해 캘리포니아에서 유타주 연구소까지 이 원자로의 구성품들을 공수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원자로는 붕괴 열과 사고 위험이 매우 낮은 3중 피복 입자 핵 연료를 사용하며 헬륨가스로 냉각하고 흑연을 감속제로 씁니다. 이번 시연 성공으로 데이터 센터 냉각용 물 소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나타났습니다. 발라 아토믹스는 엔비디아의 수랭식 블랙웰 플랫폼과 우리 폐쇄루프 냉각 시스템을 결합하면 냉각용 물 소비량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라 아토믹스는 2023년 아이자 테일러가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방산 기술 기업 오큘러스 창업자 파머러키와 팔란티어 최고 기술 책임자 샴 생커 등 거물급 인사들이 투자했습니다. 뉴욕시가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세컨하우스 과세 시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는 약 1만 가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오는 8월 말부터 첫 세금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시가 재정 적자를 메우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뉴욕 시내 초고가 주택을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 삐다테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제비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재정국은 지난달 30일 초고가 세컨하우스를 소유한 과세 대상자들에게 오는 8월 30일까지 첫 세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세는 소란 만단이 뉴욕시장과 캣티오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해온 부유층 증세 정책의 일환으로 뉴욕시 전역 5개 보로에 걸쳐 약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연간 약 5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소유주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용 고가 주택으로 제한되며 부동산 가치 기준 500만 달러 이상의 가구 또는 100만 달러 이상의 콘도와 코앱이 해당됩니다. 과세는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1단계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주택 유형과 가치 구간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1에서 3가구의 경우 주택시장 가치가 5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일 경우 세율은 0.8%, 주택가치가 1,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주택은 1.05%, 2,5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은 1.3%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콘도와 코앱은 100만에서 300만 달러 구간은 4%, 300에서 500만 달러는 5.25%, 500만 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6.5%가 적용됩니다. 시행 2단계는 2028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부과되며 과세 기준이 시장 가치에서 실거래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2028년 7월부터는 주택과 콘도, 코앱 등 주택 유형과 무관하게 500만에서 1,500만 달러의 주택은 0.8%, 1,500만에서 2,500만 달러의 주택은 1.05%, 2,5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은 1.3%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규정은 오는 7월 9일 공공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 가운데 상당수가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세컨하우스를 보유한 초고액의 자산가들이 뉴욕시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원정출산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원정출산 사건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검찰에 전격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반이민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2: 법무부가 원정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검찰에 지시했다고 언론들이 30일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모든 연방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원정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원정출산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한 출생시민권 제도를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인 채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법무부의 이런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이날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수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출산 관광 계획은 이민법을 악용하고 형사법을 자주 위반한다며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일선 검사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를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수사 요원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에 집중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법무부의 이번 지시는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라며 의회 입법 등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에 8일째 매몰돼 있는 40대 남성 생존자를 구하기 위한 다국적 구조대의 사투가 진행 중입니다. 2일 AFP 통신에 따르면 7개국 합동 구조팀이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주의 항구 도시 파티아 라마르의 건물 붕괴 현장에서 43세 생존자 에르난 힐에 대한 구조 작업을 사흘째 벌이고 있습니다. 경비원인 힐은 지난달 24일 대지진 발생 당시에 자신이 일하던 7층짜리 건물 안에 초소해 있다가 매몰됐습니다. 실종자 힐의 부인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나라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라 놀랍다며 남편의 생환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2,295명, 부상자는 11,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1일 오후 6시부터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 여당 신민주주의당 소속 정치인들의 아파트 바깥에 폭발물이 잇따라 터지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일 오전 4시부터 4시 45분께 그리스 북부 테살로니키에서 여당 정치인이 사는 아파트 3곳을 겨냥한 폭발물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들 폭발물은 캠핑용 가스통으로 조잡하게 제조됐다고 현지 수사당국이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신민주주의당의 국회의원 후보인 아프로디테 네스토라가 화상을 입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화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네스토라의 아버지도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 2명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테살로니키를 방문해 부상자를 병문안했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극단주의자들로 인한 피와 그들이 심은 분열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지난 5월 낮은 가격을 앞세운 중국 업체의 점유율이 처음으로 일본 자동차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일 보도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 5월 신차 판매 통계에 따르면 유럽 주요 31개국에서 BYD, 상하이 자동차, 저장, 지리 홀딩그룹, 체리 자동차 등 5개 중국 자동차 업체의 판매량은 138,410대로 전년 같은 달보다 65%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토요타, 닛산 등 일본 업체 차량은 같은 기간 13만 424대로 전년 동월보다 3%가 줄었습니다. 지난달 유럽 31개국에서 중국 업체 자동차의 점유율은 12%를 차지했으며 일본 업체는 11%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의 정부 보조금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왜곡됐다고 보고 2024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세 부과에도 여전히 중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BYD는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유럽 수출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유럽 주요 31개국에서 지난 5월 판매 대수가 전년 동월보다 2.4배 늘어났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이스를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디케어가 비만 치료용 GLP-1 계열 약물을 월 $50 본인 부담으로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고령층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는 조치이지만 의료비 증가와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메디케어에서 비만 치료 목적의 GLP-1 계열 약물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브릿지라는 한시적 프로그램 형태로 시행되며 2027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메디케어를 통해 비만 치료 목적으로 GLP-1 약물을 공식 보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 중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체질량 지수 BMI가 35 이상인 고도 비만 환자 가 기본 대상이며 BMI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당뇨 전 단계, 심혈관 질환 병력, 뇌졸중 이력, 고혈압 등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자격이 인정됩니다. 대상자는 의사의 임상평가를 거쳐 자격이 확인되며 승인 절차를 통과할 경우 약국에서 월 $50만 부담하고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600 이상하던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비용과 비교하면 큰 폭의 인하입니다.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는 약 6,900만 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수백만 명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는 최대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까지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약물에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경구형 제형,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 일부 제품이 포함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주사제보다 복용 편의성이 높은 약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민간보험 중심 구조와는 달리 납세자 재원과 본인 부담금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보험사가 아닌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자격을 판단하고 이후 CMS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사전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승인 이후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행정 부담과 혼선이 예상됩니다. 의료진은 환자 증가에 따른 사전 승인 요청이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약국 역시 처방 물량 증가로 업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MS는 승인 절차를 72시간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7년 말 종료 예정으로 이후 장기 보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메디케어는 민간 보험사 참여를 통한 장기 보장 체계를 추진했지만 주요 보험사들이 비용과 구조 문제로 참여를 거부하면서 계획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반면 비만 관련 질환 예방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메디케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COVID-19 팬데믹 이후 이어져온 공무원 재택근무를 축소하자 공무원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날부터 공무원의 사무실 출근 의무일수를 기존의 주 2일에서 주 4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9만 명의 캘리포니아주 공무원들이 근무일 대부분을 주정부 청사 등 사무실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COVID-19 팬데믹 당시 대폭 확대된 재택근무의 축소를 추진해온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공무원 단체들의 반대로 정책 시행을 두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5월 변화는 어렵지만 재택근무 축소는 수년 전 예고해온 일인 만큼 이제는 실행에 옮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확대에 공무원 노조와 직능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연근무제가 납세자의 비용 절감, 고용 확대, 통근자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공무원 단체 중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속 변호사 등 전문직 협의회는 주정부가 재택근무 축소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 영향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통근을 하게 되면 교통량과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이 늘어날 것이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문직 협의회는 법원에 재택근무 축소 정책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이 요구는 지난달 29일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섬 주지사의 주 4일 출근 명령은 예정대로 시행됐고 본안 소송 심리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단체들은 재택근무 축소 반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단체 PCG의 테드 토핀 사무총장은 계속해서 유연근무를 요구할 것이라며 출근 명령을 미루는 싸움에서는 졌을지 몰라도 전쟁은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강한 햇볕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 체감온도도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장시간 외출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화씨 100도, 섭씨 38도, 최저 기온 84도, 섭씨 29도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낮 최고 기온은 화씨 101도, 섭씨 38도, 최저 기온은 82도, 섭씨 28도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와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강한 일사와 함께 매우 무더운 날씨가 예상돼 한낮에는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03도, 섭씨 39도, 최저 기온 81도, 섭씨 2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102도, 섭씨 39도, 최저 기온 81도, 섭씨 27도로 전망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물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 전에 기온과 자외선 지수 확인하시고 냉방이 가능한 실내에서 적절히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1: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0: 진짜? 프론트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1: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0: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1: 준비는 프론트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프론트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프론트어.
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3: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6: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7: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탐복
6: 703-354-1950 703-354-1950.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이 116일간 공식 활동을 중단했다가 의회에 복귀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정신건강 문제를 공개한 데 대한 격려와 함께 장기간 의정활동을 중단한 데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100일 넘게 사라졌다 돌아와 우울증 진단을 고백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사건의 주인공은 톰킨 주니어 공화당 하원의원입니다. 지난달 3월 초부터 의회 일정을 포함해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달 30일 하원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킨 의원은 단상에 올라 몇 달 전 건강상의 문제로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었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많은 이들이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단순히 슬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울증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이라며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우울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킨 의원은 4개월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건강상의 문제라는 입장만 내놨었는데 이날 연설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킨 의원이 실종된 사이 온갖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의회에서 한 지역을 대표하는 하원 의원이 속전한 설명도 없이 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탓입니다. 더구나 킨 의원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는 뉴저지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터라 당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킨 의원의 고백에 반응은 엇갈립니다. 뉴저지주 의회 공화당 우라던 의원은 공직자도 인간이며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점이 아닌 강점의 표시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의 로런 보버츠 연방 하원 의원은 창피한 일이라며 건강을 되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어느 정당 소속이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다 할 설명 없이 100일 넘게 부재중이었던 점을 비판한 겁니다. 민주당도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수전 덜벤의 연방 하원 의원은 하원 본회의장에서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그냥 사라져버리면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킨 의원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인 레베카 베넷도 쾌유를 기원하면서 킨 의원이 이번 부재 이전부터 지역사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내가 출마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킨 의원의 집안은 뉴저지에서 유명합니다. 아버지가 뉴저지 주지사를 두 차례 지냈고 할아버지도 뉴저지주를 지역구로 둔 연방 하원의원 출신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인공지능이 금융시장과 노동시장, 은행 대출, 보안, 전력 수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으며 지금으로선 상상조차 못할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1일 포르투갈 센트라에서 막을 내린 유럽중앙은행 연례 중앙은행 포럼에서 AI는 이민과 기후, 감독 등 모든 의제를 관통하는 압도적인 주제였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데뷔 무대를 가진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마저 AI라는 주제에 사흘간 진행된 이번 포럼의 주인공 자리를 내줄 정도였습니다. 워시 의장은 지금이 우리 생애 각국 경제에 가장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시기라며 인터넷이 탄생했을 때 누가 우버 운전사 15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알았겠는가. 우리는 이 혁명의 1, 2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구체적 경로로는 자산 거품과 시장 조작이 먼저 거론됐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현재 AI 투자붐의 규모와 속도가 1840년대 영국 철도 열풍, 광란의 1920년대, 닷컴붐 등 역사적 자산 거품 붕괴 사례와 유사하다며 단기 하방 리스크를 경고했습니다. 대부분 AI 인프라에 투자되는 자본 지출이 미 국내 총생산을 이미 1%포인트 끌어올린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AI 주식 거품이 최근 몇 주 새 조정을 받고 있다고 아플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로크는 진단했습니다. 그는 AI가 기대 이상으로 작동해도 기대 못 미쳐도 금융 안정이 위협받는다며 어떤 시나리오도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 이타이 골드스타인 교수는 AI 알고리즘이 가격 조작 경로를 공모해 거품을 만들고 폭락을 야기하는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것이 금융 안정에 더 심각한 함의를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AI가 신용 결정에 깊숙이 침투할 경우 기존 감독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토비아스 아드리안 IMF 국장은 감독 당국이 이런 AI 에이전트의 대출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일종의 블랙박스나 다름없다.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설명하기 어렵고 이게 바로 핵심적인 감독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세라 브리던 영란은행 부총재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금융기관을 위해 예금 보험 제도와 비슷한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인터넷도 상상 이상의 새 산업을 만들어냈지만 닷컴 거품을 피하지는 못했다며 AI 투자 과열 후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AI가 낙관적인 기대에 부응해 인간을 대량 대체하면 대규모 실업과 소비 위축으로 불황이 올 수 있고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면 막대한 투자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양방향 리스크가 이번 포럼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버지니아주가 남부지역 최초로 대마초 소지를 합법화한 지 5년 만에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적인 판매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관련 시장과 규제 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3: 버지니아주가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적인 소매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9일 제정된 주 예산 관련 법안에 따라 버지니아주는 이번 달 1일부터 주 전역에 최대 350개의 대마초 판매점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대마초가 불법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주정부 차원의 정책을 통해 합법적인 유통시장을 확대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됩니다. 대마초 합법화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라슈레스 에어드 주 상원의원은 버지니아는 이미 성인의 대마초 소지를 합법화했지만 합법적인 판매 시장이 없어 불법 시장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며 이번 절충안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검증하며 불법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장을 만드는 보다 현명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이미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을 운영해 환자들이 지정 판매소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주 규제 당국은 올해 2월 1일부터 소매 판매 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21세 이상 성인은 이번 달 1일부터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대마초 한도는 기존 1온스에서 2온스로 확대되며 가정에서 소량의 대마초를 직접 재배할 수 있는 현행 규정도 유지됩니다. 버지니아주는 일반 판매세 외에 별도의 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주의회 예산 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 해에만 약 5,100만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책을 형평성과 형사사법 개혁의 문제로 접근해왔습니다. 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흑인 주민들이 대마초 관련 단속과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다른 인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당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공공안전과 건강 문제를 우려하며 합법화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합법화 지지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민사벌금을 인상한 조항에 대해서는 인종에 따른 단속 편차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첼시 익스와이즈 시민단체 마리화나 저스티스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이용하려는 성인들조차 무엇이 허용되는지 혼란을 겪어왔다며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오랜 불확실성을 끝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에는 의료용 또는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절반가량의 주에서는 기호용 대마초까지 합법화한 상태입니다. 특히 버지니아주는 남부지역에서는 드물게 대마초 규제를 완화한 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대마초를 불법 약물로 분류하고 있어 주 정부 정책과 연방법 사이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주 정부가 허가한 의료용 대마초의 위험 등급을 낮추고 대마초 분류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2010년대부터 의료용 대마초 사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2021년에는 남부 최초로 21세 이상 성인의 대마초 소지와 자가 재배를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의료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호용 판매 시장을 구축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합법적인 판매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1년 선거를 계기로 주 정부 권력이 공화당 중심으로 바뀌면서 관련 입법은 수년간 중단됐고 글렌 영킨 전 주지사는 2024년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올해 1월 취임한 에비게일 스펜버거 주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합법적인 대마초 판매 시장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올해 의회에서 통과된 민주당 법안에 일부 거부권을 행사한 뒤 의회와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종 합의 내용은 주 예산안에 포함돼 법률로 확정됐으며 버지니아주는 올해부터 합법적인 기호용 대마초 판매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안정과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향후 버지니아주의 핵심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0: 식료품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동안 학교 무료 급식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연방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격을 갖춘 가정에는 학생 한 명당 120달러가 한 차례 지급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뉴욕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연방 정부에서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축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뉴욕주는 아이들과 가정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제공하는 Summer EBT 프로그램 지원금은 6월 중순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약 2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이 약 2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 학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가정의 경우 오는 9월 8일까지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대상자와 자격 내용은 웹사이트 otda.ny.gov/programs/summer-ebt 또는 구글 검색창에 NY Summer EBT를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용 EBT 카드로 지급되며 스냅 사용이 가능한 식료품점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에서 과일과 채소, 유제품 등의 식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된 지원금은 발급일로부터 122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뉴욕주 임시지원 및 장애지원국은 지난해 Summer EBT 카드를 사용했던 과정에는 동일한 카드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나 지난해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았던 과정에는 새로운 카드가 발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 학생은 무료 또는 할인된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으로 스냅과 메디케이드를 지원받는 가정의 학생들은 자동으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뉴욕주는 Summer EBT를 비롯해 아동과 가정을 위한 생활비 경감 정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올 예산을 통해 학교 무상급식 프로그램 확대, 아동 세액공제 확대, 보육 지원 강화는 물론 긴급 식량 지원과 푸드뱅크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했습니다. 또 스냅 수급자들의 카드 복제 사기가 급증하면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IC 칩이 내장된 새로운 EBT 카드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Summer EBT 지원이 저소득층 가정의 식량 부족 현상을 약 3분의 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학기 중에 무료 급식에 의존했던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에도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Summer EBT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 오픈 AI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트럼프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올트먼은 AI로 창출된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최선의 방법이 재정적 지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초기 협의에서 5% 규모를 제안했다고 두 명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CNBC도 올트먼이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에 처음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후 1년 넘게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지난달 초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픈 AI의 3월 기업 가치는 8,520억 달러로 5% 지분의 가치는 약 426억 달러에 달합니다. 오픈 AI는 이르면 올해 기업 공개를 추진해 왔지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상장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안의 골자는 오픈 AI가 지분을 정부에 제공해 공공자산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가 장기 분산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석유 기업들의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는 알래스카 연구기금과 유사한 모델입니다. 제안에는 엔트로픽과 구글, 메타 등 다른 AI 기업들도 유사한 지분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이들의 동의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정부에 지분을 제공하는 건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AI가 창출하는 부를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정치적 반발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짚었습니다.

0: 있습니다. 미국민과 정치인들 사이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AI가 일자리와 사이버 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져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인텔 지분 10%를 89억 달러에 취득하는 등 반도체, 양자 컴퓨팅, 핵심 광물 분야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이 공론화된 건 지난달 초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오픈 AI, 엔트로픽, XAI 등이 법인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부하도록 해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올트먼 CEO는 6월 3일 샌더스 의원을 직접 방문해 공공지분 개념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6월 5일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국민이 이 혁명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며 AI 대기업 지분 취득이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현재 논의는 초기 단계이며 합의가 이뤄지려면 의회 입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행정부가 지분 취득을 추진할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미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규제를 다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특히 쿠팡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쿠팡 측 주장과 자료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 연방의회 보고서가 1일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절반 이상을 쿠팡 문제에 할애하며 이 같은 차별적 대우가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상대로 한 쿠팡의 대대적 로비 속에 쿠팡 측 주장이 보고서에 대거 담겼습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장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증언과 문서를 토대로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며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그리고 미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 기업에 대한 공격에 공격적이라며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조사가 개시되고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미 기업들의 불만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자국시장에서 미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관련 법률과 규제를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대우는 미국과 최근 체결한 무역 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이 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주장도 상세히 포함됐습니다. 한국이 쿠팡에서 고객을 빼내 자국 경쟁업체에 몰아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쿠팡이 해킹 피해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작전으로 규정하며 국정원의 지시였다는 쿠팡 측 주장을 자세히 담아줬습니다. 쿠팡이 국정원에서 받았다는 협조 공문도 영문 번역본으로 첨부됐습니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한국 정부 최고위층에서 국정 지시에 따라 쿠팡이 움직인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에서 표적이 되면서 쿠팡의 시가총액이 40% 이상 떨어져 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쿠팡을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 업체와 생산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서는 부연했습니다.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미 기업이 한국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전제 하에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소개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2월 로저스 대표를 불러 증언을 듣는 등 미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우를 문제 삼아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쿠팡은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그동안 벌여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연방 하원의장이 미국 선박에만 미국 항구 간 운송권을 주는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요청했습니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슨 의장과 공화당 하원의원 50여 명은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지 말고 예정대로 8월 16일 만료되게 놔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 해운업계는 시행 중인 존스법 유예의 기간, 범위 및 연장 가능성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존스법 유예는 적대국들이 미국의 해운 패권을 약화시키는 데 동원하는 허점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존스법 유예가 필요했던 비상상황은 이미 지나갔다며 미국 선박이 가용한 상황에도 외국 선박의 미 연안 운송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해 지난 3월 18일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했고 4월 말 다시 90일 연장했습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미 국적 선박만이 미 항구 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존스법은 외국 조선업체에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해온 터라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추진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미 의회는 해운업계와 관련 노동자 표심을 고려해 존스법을 지켜야 한다는 기류가 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한 존스법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조선 해운산업 보호 기조가 더욱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 해법으로 소형 원자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마이크로 원자로로 엔비디아 AI 칩을 구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픈 AI가 미 정부에 자사 지분 5%를 제공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가 창출하는 부를 국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방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이 AI가 금융시장과 노동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잠재적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AI 혁명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기대와 함께 금융 불안과 일자리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 독립기념일 대규모 불꽃놀이를 앞두고 워싱턴 DC 일대에 건강에 유해한 수준의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당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오를 것으로 보고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적 소매 판매를 공식 허용하며 최대 350개 판매점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방 차원의 불법 규정과 별개로 합법 시장을 열어 세수 확보와 불법 시장 축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조치입니다. 한국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가 상반기 기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 증가가 실적을 이끌며 양사 모두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주택에서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사실상 감금 생활을 하던 아동 16명이 구조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부모와 조부모를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일 열리는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 불꽃놀이로 인해 워싱턴 DC 건강에 유해한 수준의 대기오염 발생을 예상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일 보도했습니다. 미 국립공원관리청의 내부 문건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 동부 시간으로 당일 밤 10시 30분 또는 11시에 불꽃놀이를 시작합니다. 포토맥 강과 워싱턴 DC 한복판인 내셔널몰 일대에서 약 85만 발의 폭죽이 약 40분 동안 터지며 이는 한 번의 불꽃놀이에서 터지는 폭죽수로 따지면 현 기네스 기록을 경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청의 모델링을 바탕으로 한 대기질 분석 조화는 사람들이 내셔널몰 주변의 오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걸 피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청 내부 분석 문건에는 풍향과 습도, 기타 요인 등을 바탕으로 최상, 최악, 가능성이 가장 높은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따르면 내셔널몰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600에서 1200 마이크로그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200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 문건은 워싱턴 DC와 알링턴, 의회 의사당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이 매우 건강에 해로운 수준이 될 것이어서 사람들이 자극 증상을 예상해야 하며 오염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불꽃놀이가 끝난 뒤에도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오염 수준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지 서스턴 뉴욕대 의학 보건학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1200 마이크로그램 수준의 수치는 다른 불꽃놀이 행사에서 기록된 것과 같지만 그런데도 예방조처를 해야 하는 이유라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나온 수치는 이전 불꽃놀이에서 기록된 어떤 수치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은 노출을 최소화하는 예방 원칙을 활용해야 한다며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꽃놀이에는 구리 같은 금속이 포함돼 있어 강렬한 색상을 만들어내지만 공기 중으로 퍼졌을 때 흡입하면 위험하다며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불꽃놀이 때 실내에 머물면서 바람이 연기를 흩어지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의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첨탑에서 아찔한 고공 청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유명 고공 스턴트 커플이 허가 없이 건물 첨탑에 올라 평화를 담은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친 뒤 청혼 퍼포먼스를 펼쳤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돼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1일 뉴욕의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첨탑에 올라 대형 현수막을 내건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유명 고공 스턴트 커플로 미리 계획했던 고공 청혼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약 450m 높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테나 꼭대기에 검은색 옷을 입은 남녀가 올라 대형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검은색 현수막에는 흰색 대문자로 사랑의 힘이 권력에 대한 사랑을 이길 때 세상은 평화를 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 안테나 구조물 아래쪽 플랫폼으로 내려온 뒤에 한 사람이 한쪽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청혼했습니다. 이들은 포옹하고 입을 맞춘 뒤에 반지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캣우먼을 연상시키는 머리 장식을 한 니콜라우는 등반 장면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주인공들은 러시아 출신의 고공 스턴트 아티스트 커플인 안젤라 니콜라우와 바냐 비어쿠스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높은 건물이나 구조물에 오르는 이른바 루프탑핑으로 유명해졌으며 2024년 다큐멘터리 영화 스카이워커스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뉴욕 경찰은 사건 직후에 건물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대응에 나섰으며 오후 1시께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이 첨탑에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1년 완공 당시에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으며 지금도 뉴욕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일반 관광객은 86층과 102층 전망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외부 첨탑 구역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물 측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이 허가받지 않은 무단 행동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주요 건축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오는 4일 독립기념일 기념행사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경계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뉴욕시 더 브롱스 지역 주요 정치인들이 11월 치러질 뉴욕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캐티 호컬 주지사에 대한 재선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더 브롱스 보로장과 뉴욕 시의원, 주 상하원 의원 등 23명의 민주당 지도부는 호컬 주지사가 주거와 의료, 지역 개발에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며 지속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더 브롱스 지역 주요 정치인들이 11월에 치러질 뉴욕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 나선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더 브롱스 지역의 주요 정치인들의 공식 재선 지지를 받은 뒤 성명을 통해 더 브롱스를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지역 지도자들의 신뢰를 얻게 돼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더 브롱스 전역에 대한 투자, 또 사우스 브롱스 재연결 사업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더 브롱스와 뉴욕주 전역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더 강하고 포용적인 뉴욕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브롱스 보로장인 바네사 깁슨도 지지 성명을 통해 호컬 주지사는 수년 동안 더 브롱스를 위해 꾸준히 약속을 지켜온 지도자라며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연방정부의 정책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온 리더라고 평가했습니다. 깁슨 보로장은 호컬 행정부의 주요 성과로 더 브롱스 지역에 만 가구 이상의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 또 킹스브리지 아머리 재개발을 위한 1억 달러 투자, 헌스포인트 푸드 디스트리뷰션 센터와 그로우 NYC 사우스 브롱스 센터 지원, 그리고 세인트 바나바스 하스피럴에 대한 1억 4,200만 달러 규모의 의료 투자 등을 꼽았습니다. 또 공공안전 강화와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도 더 브롱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저스틴 산체스 뉴욕 시의원 역시 더 브롱스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준 호컬 주지사와 함께할 것이라며 재선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체스 시의원은 공화당 후보로 거론되는 브루스 블레이크먼에 대해 블레이크먼은 이민세관 단속국과의 협력을 뉴욕주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호컬 주지사는 연방 이민당국의 과도한 조치에 맞서 뉴욕 주민들을 보호해왔다며 지금 뉴욕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선 지지 선언에는 칼 히스티스 뉴욕주 하원 의장을 비롯해 더 브롱스 보로장, 뉴욕 시의원 9명, 뉴욕주 상원의원 4명, 뉴욕주 하원의원 9명 등 모두 23명의 더 브롱스 지역 정치인들이 참여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신원 확인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도입인데요.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휴대전화로 신원을 확인하고 각종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해외 체류가 90일을 넘은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안내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현재 재외국민등록률은 39.7%에 그쳐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재외 국민 등록 참여가 늘고 정부도 재난이나 사건 사고 발생 시에 보다 신속한 영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소설가이자 기타리스트인 김상규 뉴저지 세탁협회장의 장편소설 안개꽃시대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사회단체장과 지인 등 60여 명이 참석해 출간을 축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판기념회는 저자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김상규 회장은 작품에 담긴 창작 배경 또 진솔한 이야기를 직접 전해 참석자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 공연도 마련됐는데요. 김 회장의 수준 높은 기타 연주, 노래까지 소설 속 감성과 무대의 울림을 함께 전하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와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학적 감수성과 음악적 재능을 함께 선보인 이번 출판기념회는 지역 한인사회의 문화행사로서 의미를 더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일 9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염 속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쿨링센터 이용 정보 전해드립니다. 쿨링센터는 폭염 기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냉방 시설인데요. 공공시설의 냉방 공간을 개방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공공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REC 센터, 휴먼 서비스 사무소 등이 쿨링센터로 지정돼 운영됩니다. 또 카운티, 홈페이지 온라인 지도를 통해 집 주소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쿨링센터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역시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공공도서관, 레크레이션 센터, 시니어 센터 등을 쿨링센터로 운영하는데 이와 함께 노숙인을 위한 냉방 쉼터, 이동식 냉방 버스도 함께 운영해 폭염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쿨링센터는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어린이, 임산부,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이용이 권장됩니다. 또 집에 에어컨이 없거나 냉방기가 고장난 경우에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DMV 지역의 체감 온도는 10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자연재해입니다. 가까운 쿨링센터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유권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코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7: 다음 소식입니다. 오하이오주 시골 마을의 열악한 주택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였던 아동 16명이 구조됐다고 AP통신이 1일 보도했습니다. 아동들의 나이는 생후 18개월부터 18세까지였습니다. 아동들이 구조된 주택에는 사람의 배설물이 곳곳에 방치되는 등 극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라이언 케인 빈턴 카운티 보안관은 내가 키우는 가축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란다며 정말 볼 수 없는 현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아동들은 지난 4년간 3평 반 넓이의 방 한 칸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들은 학교에 다닌 기록도 없었습니다. 구조된 아동 가운데 일부는 말을 하지 못했고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18세 소년은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당국은 다른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아동의 부모와 조부모 등 4명을 중범죄인 아동방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조된 아동들은 주 아동보호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아동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발견 당시 한 명은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가족이 이사 온 뒤에도 아동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국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김승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8: 현대차 미국 법인은 올해 상반기 총 45만 568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판매량은 역대 상반기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에 힘입어 아반떼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나타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등이 판매량 증가를 이끌었다고 법인은 설명했습니다. 6월 월간 판매량도 전년 대비 11% 늘어나 77,055대로 해당 월 기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기아 미국 법인 역시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량이 44만 727대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1만 6,521대 대비 3% 늘어난 수치입니다. 모델별로 보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판매량 증가율이 136%로 단연 높았고 카니발 21%, 텔로라이드 20%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6월 판매 실적도 사상 최고였습니다. 6월 기준으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세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총 판매율이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7만 507대로 집계됐습니다. 에릿 왓슨 영업 담당 부사장은 상반기 성과는 세단과 SUV를 아우르는 전 라인업에서 고르게 나타난 결과라며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동화 모델 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통해 변화에 선제 대응한 것이 주요했다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7: 트럼프 행정부가 친이란 세력과 거리를 두도록 이라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막았던 이라크행 달러 수송을 수개월 만에 일부 재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신임 총리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총리실의 하이다르 아라부디 대변인은 이라크로의 달러화 수송이 재개됐으며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고 총리 재정 고문인 무다르 무함마드 살리 역시 이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이라크가 뉴욕 연방준비은행 계좌에 예치해둔 자국의 원유 판매 대금 인출 및 현금 수송을 전격 동결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 중앙은행은 국제은행 계좌가 없는 국내 기업과 개인들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뉴욕 연준 계좌에서 매일 달러를 인출해 공급해왔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들이 이 시스템을 악용해 막대한 양의 달러를 이란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제재는 이라크가 새 총리를 뽑는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친이란 성향으로 평가받는 총리 후보의 등장을 막으려 했으며 정부 통제 밖에서 활동하고 미군 시설을 공격해온 친이란 민병대를 억제할 것을 이라크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전격적인 달러 동결 직후인 지난 4월 말 취임한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신임 총리는 미국의 무긴하의 정권을 잡은 정치 신예입니다. 그는 취임 직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이라크 내 모든 민병대를 국가 정규군 지휘체계 아래 강제 귀속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친이란 세력 압박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알자이디 총리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관료 수십 명을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하는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미국의 이번 달러 수송 재개는 이러한 이라크 신임 정부의 친미 개혁 행보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다만 이라크 정부 관계자는 달러 수송은 재개됐지만 미국이 취했던 이라크 보안군에 대한 군사협력 및 자금 지원 중단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란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압박은 지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라크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닙니다. 이라크 내 가장 강력한 친이란 무장 세력인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알자이디 총리의 통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강한 햇볕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 체감온도도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장시간 외출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화씨 100도, 섭씨 38도, 최저 기온 84도, 섭씨 29도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낮 최고 기온은 화씨 101도, 섭씨 38도, 최저 기온은 82도, 섭씨 28도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와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강한 일사와 함께 매우 무더운 날씨가 예상돼 한낮에는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03도, 섭씨 39도, 최저 기온 81도, 섭씨 2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102도, 섭씨 39도, 최저 기온 81도, 섭씨 27도로 전망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물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 전에 기온과 자외선 지수 확인하시고 냉방이 가능한 실내에서 적절히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리 하이웨이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7: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8: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 미 유력 매체가 자국 방위산업의 핵심적인 전략 광물인 텅스텐의 주요 공급원으로 한국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을 지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일 미국의 텅스텐 확보 노력의 중심에 있는 한국광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영월 상동광산이 중국의 광물 독점을 깨뜨릴 대항마가 될 것이라고 조명했습니다. 텅스텐은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미사일, 장갑차 생산 등 방위산업에도 필수적인 핵심 전략 소재입니다. 현재 영월 상동광산에는 약 3.2km에 걸쳐 총 5,800만 톤 규모의 텅스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산의 채굴 및 운영은 미국 몬태나주 소재 기업인 알몬티 인더스트리가 맡고 있습니다. 루이스 블랙 알몬티 CEO는 한국 상동광산의 텅스텐 매장량을 모두 채굴하는데 약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텅스텐 수요에 약 40%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습니다. 상동광산의 텅스텐 생산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연간 생산량은 약 2,300톤 규모인데 이 중 대부분인 2,100톤은 계약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텅스텐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중국의 핵심 광물 독점에 대응하려 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습니다. 다만 이처럼 상동광산의 텅스텐이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되는 게 한국의 자원주권 측면에서는 어떤 여파를 미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텅스텐 공급량의 약 85%를 생산하며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2월 텅스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후 텅스텐의 가격은 급등했고 전 세계적으로 군수품 수요까지 폭발하며 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 텅스텐 광산의 채굴권을 확보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습니다. 심지어 중국 구매자들은 전 세계를 뒤지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통스텐까지 쓸어담는 실정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금속업계 전문가인 크리스 베리는 중국은 텅스텐 공급망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완전히 독점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정부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텅스텐 확보 경쟁에 뛰어드는 한편 중국산 텅스텐 견제에도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 국방부가 내년부터 정부 계약업체에 중국산 텅스텐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5개 자치구 전역에서 냉방센터를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실내 냉방시설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최고 체감 온도가 섭씨 44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되면서 건강과 생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뉴욕시가 7월 1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서 5개 자치구 전역에서 쿨링센터를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 냉방시설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시에 폭염경보를 발령했으며 폭염경보는 기온과 습도가 매우 높아 체감온도가 위험 수준으로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고 단계의 기상경보입니다. 이번 폭염은 7월 1일 낮 12시부터 4일 오후 9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이 화씨 101도, 섭씨 38도, 체감 온도는 최대 화씨 112도, 섭씨 44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폭염 관련 질환으로 500명 이상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시민들에게 냉방센터뿐 아니라 도서관, 쇼핑몰 등 냉방이 가능한 공공시설과 가족, 친구의 집 등 시원한 실내 공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냉방센터 위치와 운영 시간은 311 전화 또는 뉴욕시 쿨 옵션스 파인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즉시 911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사병의 주요 증상은 뜨겁고 건조한 피부, 의식저하, 호흡곤란, 빠른 맥박 등입니다. 폭염 기간에는 실내 온도가 화씨 90도, 섭씨 32도를 넘을 경우에 에어컨을 화씨 78도, 섭씨 26도 정도로 설정하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닫아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야외 활동은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로 조정하고 밝고 헐렁한 옷과 모자,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권장됩니다. 특히 야외 근로자는 15분마다 물을 마시고 그늘이나 냉방시설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동료 간의 운영 질환 증상을 수시로 체크해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뉴욕시는 폭염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근로자는 보호된 휴가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 근로자 보호구 DCWP는 해당 법 위반을 엄격히 관리하며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용주들에게 충분한 식수 제공, 그늘 또는 냉방시설이 있는 휴식공간 마련, 휴식시간 확대, 고온 시간대 작업 조정 등 근무 환경 개선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차량 안에 방치할 경우에 짧은 시간 안에 차량 내부 온도가 위험 수준으로 상승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인 만큼 에너지 절약을 당부하며 정전 발생 시에는 즉시 전력회사에 신고하고 생명유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시민의 경우 사전에 전력회사에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재난알림서비스 Notify NIC 가입을 통해서 폭염 및 각종 비상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응 관련 정보는 뉴욕시 비상관리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9: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미국 기반 결제대행사 AUS 머천트 서비스가 미국 내 불법 의약품 등의 판매를 막지 못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종결짓는 조건으로 6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미 법무부가 1일 발표했습니다. AUS 먼천트 서비스는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중국 엔트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법무부는 알리바바 그룹이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B2C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판매자들이 불법 의약품, 규제 약물, 등재 화학물질, 의약품 위조 장비 등을 포함해 미국에 수입되는 불법 제품 판매 행위를 막지 못해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습니다. 2016년에서 2024년 판매된 불법 제품이 약 8만 건에 이르며 거래 규모가 2억 달러를 넘는다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알리바바는 금지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갖고 있었지만 직원들은 회사의 준법 통제가 충분하지 않으며 불법 제품의 판매, 수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알리바바는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플랫폼 내 비공개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일부 판매자는 이를 통해 불법 거래를 촉진했고 알리바바는 판매자들의 이러한 불법 활동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익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레슈메이트 법무부 차관보 대행은 오늘 결정은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불법적이고도 위험한 외국 의약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성명서에서 이번 합의는 우리가 회사의 전폭적인 협조 아래 비규격 제품 판매에 대응하려는 최상의 통제 기준, 정책, 조치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1: 드리스콜 딸기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유수박해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코프 제공입니다.

0: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1: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0: 북유럽?
1: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0: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2: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투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마이크 린델이 13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합의로 종결했습니다. 1일 ABC 뉴스 등에 따르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는 린델을 상대로 제기했던 13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비공개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당사자들은 이번 사안의 비공개 합의에 도달했으며 각자 변호사 비용과 기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미니언은 2021년 린델이 2020년 대선과 관련한 허위 음모론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3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도미니언은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투표 시스템 업체로 2024년 대선에서도 27개 주에서 해당 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회사는 지난해 10월 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선거관리 책임자를 지낸 스콧 라이언 데커가 이끄는 기업에 인수되면서 사명이 리버티 보트로 변경됐습니다. 린델은 이번 합의에 대해 안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도 과거 유사 소송에서 대규모 합의금을 지불한 폭스뉴스 사례를 언급하며 그들이 더 버텼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린델은 현재 미네소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한편 그는 지난해 배심원단으로부터 도미니언 전직 임원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로 23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스마트매틱 관련 소송에서도 명예훼손이 인정됐으며 추가 손해배상액은 아직 결정되지

0: 포럼의 주인공 자리를 내줄 정도였습니다. 워시 의장은 지금이 우리 생애 각국 경제에 가장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시기라며 인터넷이 탄생했을 때 누가 우버 운전사 15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알았겠는가. 우리는 이 혁명에 1, 2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구체적 경로로는 자산 거품과 시장 조작이 먼저 거론됐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현재 AI 투자 붐의 규모와 속도가 1840년대 영국 철도 열풍, 광란의 1920년대 닷컴 붐 등 역사적 자산 거품 붕괴 사례와 유사하다며 단기 하방 리스크를 경고했습니다. 대부분 AI 인프라에 투자되는 자본 지출이 미 국내 총생산을 이미 1%포인트 끌어올린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AI 주식 거품이 최근 몇 주 새 조정을 받고 있다고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로크는 진단했습니다. 그는 AI가 기대 이상으로 작동해도 기대 못 미쳐도 금융 안정이 위협받는다며 어떤 시나리오도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이타이 골드스타인 교수는 AI 알고리즘이 가격 조작 경로를 공모해 거품을 만들고 폭락을 야기하는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것이 금융 안정에 더 심각한 함의를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AI가 신용결정에 깊숙이 침투할 경우 기존 감독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토비아스 아드리안 IMF 국장은 감독당국이 이런 AI 에이전트의 대출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일종의 블랙박스나 다름없다.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설명하기 어렵고 이게 바로 핵심적인 감독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세라 브리던 영란은행 부총재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금융기관을 위해 예금 보험 제도와 비슷한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인터넷도 상상 이상의 새 산업을 만들어냈지만 닷컴 거품을 피하지는 못했다며 AI 투자 과열 후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AI가 낙관적인 기대에 부응해 인간을 대량 대체하면 대규모 실업과 소비 위축으로 불황이 올 수 있고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면 막대한 투자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양방향 리스크가 이번 포럼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뉴욕시가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세컨하우스 과세 시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는 약 만 가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오는 8월 말부터 첫 세금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시가 재정 적자를 메우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뉴욕 시내 초고가 주택을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 B다테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제비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재정국은 지난달 30일 초고가 세컨하우스를 소유한 과세 대상자들에게 오는 8월 30일까지 첫 세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세는 소란 만단이 뉴욕시장과 캐티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해온 부유층 증세 정책의 일환으로 뉴욕시 전역 5개 부로에 걸쳐 약 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연간 약 5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소유주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용 고가 주택으로 제한되며 부동산 가치 기준 500만 달러 이상의 가구 또는 100만 달러 이상의 콘도와 코합이 해당됩니다. 과세는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1단계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주택 유형과 가치 구간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1에서 3가구의 경우 주택시장 가치가 5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일 경우 세율은 0.8%, 주택가치가 1,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주택은 1.05%, 2,5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은 1.3%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콘도와 코합은 100만에서 300만 달러 구간은 4%, 300에서 500만 달러는 5.25%, 500만 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6.5%가 적용됩니다. 시행 2단계는 2028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부과되며 과세 기준이 시장 가치에서 실거래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2028년 7월부터는 주택과 콘도, 코합 등 주택 유형과 무관하게 500만에서 1,500만 달러의 주택은 0.8%, 1,500만에서 2,500만 달러의 주택은

0: 1.05%야. 2,5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은 1.3%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규정은 오는 7월 9일 공공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 가운데 상당수가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세컨하우스를 보유한 초고액의 자산가들이 뉴욕시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1: 미 원자력 발전 스타트업 발라 아토믹스가 마이크로 원자로를 가동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 보도했습니다. 전력 규모는 미미한 정도였지만 미 역사상 차세대 원자로가 실제 전력을 생산하면서 AI 전력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발라 아토믹스는 모듈형 원자로인 5메가와트급 마이크로 원자로 워드 250을 유타주의 산라팔 에너지 연구소로 옮겨 여기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이곳 데이터 센터 내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AI 칩 아키텍처를 구동하는 장면을 시연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원자로는 미니밴보다 약간 큰 크기로 이동이 매우 쉬운 게 장점입니다. 지난 2월 미 공군은 C-17 글로브마스터 3 수송대 3대를 동원해 캘리포니아에서 유타주 연구소까지 이 원자로의 구성품들을 공수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원자로는 붕괴 열과 사고 위험이 매우 낮은 3중 피복 입자 핵 연료를 사용하며 헬륨가스로 냉각하고 흑연을 감속제로 씁니다. 이번 시연 성공으로 데이터 센터 냉각용 물 소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나타났습니다. 발라 아토믹스는 엔비디아의 수랭식 블랙웰 플랫폼과 우리 폐쇄루프 냉각 시스템을 결합하면 냉각용 물 소비량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라 아토믹스는 2023년 아이지아 테일러가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방산 기술 기업 오큘러스 창업자 파머러키와 팔란티어 최고 기술 책임자 샴 생커 등 거물급 인사들이 투자했습니다.

11월 2일 목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아요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유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0: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을 멀리 미국에서 모셨습니다. 최근에 두 번째 세바시 강연이 공개돼서 아주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컬럼비아 대학교 버나드 칼리지 심리학과 우리 리사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메타인지 학습법이야 좀 들어봤는데, 메타인지.
1: 네,
0: 메타인지. 임포스터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 네. 것 같아요. 이 임포스터란 뜻이 뭔가요?
1: 네, 임포스터는 이제 미국 단어잖아요. 원래 임포스터.
0: 영어라고.
1: 네, 영어, 임포스터. 네, 임포스터는 이제 가면을 쓴 사람이에요.
0: 아, 가면? 네. 마스크.
1: 마스크. 가면. masquerade. 네. 약간 가면을 쓴 사람이지만 근데 또 그런 가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할로윈 날 뭐 가면을
0: 그쵸,
1: 쓰잖아요.
0: 약간 놀이 같은.
1: 네. 또 화장도 일종의. 가면이잖아요. 근데 이런 임포스터에 대한 가면은 조금 달라요. 심리학에서 나오는 임포스터라는 가면은 아주 얇게 쓰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안 들키게.
0: 안 들키는 가면. 네. 가면을 썼는지.
1: 썼는데.
0: 모르는.
1: 네, 모르고, 그리고 어떤 때는 진짜 제일 위험한 이런 임포스터 가면은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거든요. 자기도 가면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0: 아,
1: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0: 네. 가면인 거네요.
1: 네.
0: 심각한 건데.
1: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들 속일 수 있는 이게 임포스터예요. 네, 그런 가면을 쓰는 사람.
0: 근데 왜 근데, 그런 가면을 써요?
1: 네, 여러 가지 이유가
0: 우리가
1: 있는데요.
0: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쓰려고 하는 가면은 아닌 거네요.
1: 어떤 때는 일부러 쓰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0: 네네.
1: 근데 한국 사람이라고 들키면 미국 애들한테
0: 아,
1: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본 모습에 숨기고 싶은 게
0: 그럴
1: 있거든요.
0: 때는 일부러 쓰는
1: 일부러 게... 그래서 일부러 그때 말을 안 하고 뭐 영어를 잘 못하면은 그거를 숨기면서 그 다음에 어떤 가면을 쓰게 됐는데 그것도 또 우연히 제가 막 가면을 쓰려고 했던 거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시험을 잘 볼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가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더 말하면 안 되겠다. 영어 못하는 거 들키면 안 되겠다. 근데 영어 시험은 더 잘 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0: 그거 우리 한국 학생들이 되게 잘하죠.
1: 이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교포들도 가면 이런 천재 가면 완벽하다는 가면을 그냥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임포스터는 제일 힘든 게 불안이에요.
0: 불안에 관련된
1: 네.
0: 그러니까 가면이 들킬까봐
1: 네. 들킬까봐 그리고 가면을 썼다는 것을 들킬까봐 그래서 그게 임포스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하고 같다 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가면을 쓰고 또 뭐 교수 됐을 때 막 나 완벽한 교수 있는 자격을 보여줘야 된다. 그럼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 앞에서는 더 잘하는 척, 더 타고난 척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가면을 쓰게 되는 이유들.
0: 살짝 떠오르는 단어들은 뭐 가면 증후군일 테고,
1: 네,
0: 완벽주의
1: 맞아요.
0: 뭐 이런
1: 네,
0: 것들.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나요?
1: 많아요.
0: 그리고, 저도 사실은 네. 이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1: 네.
0: 이건 내 얘기네.
1: 네.
0: 이런 생각을 하면서
1: 완전히,
0: 읽어서
1: 네, 제 얘기도 되고 모든 사람들 얘기도 네.
0: 이게 불안이라는 그 뭐랄까요 되게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 감정에
1: 네.
0: 관련된 문제라면
1: 네.
0: 제 생각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임포스터들이 네.
1: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처음에 연구가 나왔을 때 78년도에 나왔거든요. 이런 임포스터에 대한 그 단어가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성공한 여자들이 느끼는 불안 이게 임포스터리즘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조금씩 더 연구가 나오면서 아니 성공한 여자만 아니고 어린 아이들부터 뭐 어른들까지 남자 여자 다 이런 불안이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어려운 게 솔직히 예를 들어 이런 책을 쓰면서 아니 내가 임포스터라고 말하면은 누가 이거를 읽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상상했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나도 임포스터인데 근데 고백을 못하죠. 임포스터면은
0: 숨기고
1: 숨기고 평생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임포스터예요. 그래서 연구를 보면은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사람들은 가서 너 임포스터지 어떻게 느끼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임포스터면은 진짜 완벽한 임포스터면은 나는 뭐 아닌데 나도 조금 열심히 했는데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0: 그렇군요. 그 완벽한 임포스터.
1: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척도가 있거든요.
0: 아, 그 임포스터를
1: 척도를
0: 너는 임포스터라고 하는 그 척도가
1: 네네, 뭔가요? 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뭐 완벽주의 이름들이 쭉 있거든요.
0: 그런데 뭐가 있어요?
1: 뭐 완벽주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을 이제 나의 진짜 실력보다 다르다.
0: 약간 타인의 평가를 좀 두려워하는
1: 것도 있고 여기 책 뒤에 있거든요.
0: 아 맞아요.
1: 네, 여기 몇 개 있어요.
0: 이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실제보다 훨씬 유능한 척을 한다.
1: 네,
0: 내가.
1: 네.
0: 그러면 체크.
1: 체크 임포스터.
0: 체크했습니다.
1: 네.
0: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두렵다. 평가받는 일을 피하고 싶다.
1: 네.
0: 이것도
1: 들키는
0: 맞아요.
1: 네, 상황이에요.
0: 스스로 뭔가를 성취해도 이보다 더 잘했어야 한다고 여긴다.
1: 네, 그 완벽주의 되는 거예요.
0: 성취해도 아직 부족해.
1: 아직 부족해요. 그리고 운이었어요. 이게 겸손 감면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0: 아, 이 성공은
1: 네.
0: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1: 맞아요. 나는 아니야.
0: 아니다.
1: 네.
0: 이것도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1: 네.
0: 내가 최선을 다한 일보다 다하지 못한 일을 더 많이 기억하는 편이다.
1: 네. 네.
0: 저는 그런 스타네요.
1: 많은
0: 100% 다 맞아요.
1: 네. 이런 게 진짜 그 실수의 두려움. 그리고 좀 특별한 거는 사람들이 생각 잘 못하는 게 성공의 두려움이거든요. 이제 많은 한국 학생들 보면은 막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게 약간 뭐 약간 성공하는 게 인정받는 게 좀 부끄럽고 좀 창피하고 이렇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왜 싫어할까요? 한 번 성공하잖아요? 그럼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대가 커지니까 갑자기 이 기대 큰 사람들이 이제 실망할까봐 앞으로 계속 성공해야 되잖아요.
0: 더 어렵게 사는 거지.
1: 더 어렵고 그래서 임포스터들은 아무튼 사기꾼이잖아요. 속이는 건데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가 없는 걸 아니까 처음부터 나 성공하면 안 되겠다. 인정 안 받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0: 뭐 보통 또 운 때문에 제가 성공했어요.
1: 맞아요.
0: 라고 말하는
1: 네.
0: 이제 성격이 있겠네.
1: 그래서 들킬 거니까 약간 누구지? 아이유였나요? 아이유가 이런 가면 중국군을 얘기를 했거든요.
0: 아, 가수 아이유.
1: 네. 조금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성공할수록 더 불안하다.
0: 불안하다.
1: 네. 이게 성공하는 게 좋지만 너무 이게 불안한 게 커지잖아요. 점점. 왜냐하면 사람들 기대
0: 그렇죠.
1: 때문에.
0: 아, 근데 성공하면
1: 네.
0: 불안한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1: 네. 근데 그 당연한 게 가면을 썼으니까.
0: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
1: 왜냐하면 이렇게 성공이 나 아니고 내 노력 아니고 운이었어. 그렇게 가면을 쓰면은 불안한 거죠. 근데 다르게 성공을 했으면 성공을 해서 나 정말 힘들었어. 열심히 했어. 근데 열심히 해서 이제 성공을 했다.
0: 그러면 또. 다른 것에서 성공해야 되는 부담감은 없어지는
1: 없어요. 노력을 하면 되니까 운 믿을 필요 없잖아요. 운 같은 거.
0: 저는 임포스터였네요.
1: 네.
0: 저도 늘 불안해서.
1: 저도 평생 임포스터였으니까 이 책을 쓴 거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다른 사람들 보면은 임포스터면은 누가 임포스터인지 알거든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자신감 있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0: 아, 사실은. 네. 그 가면을, 보면.
1: 네. 더 세게 나와야 되는 게 들키면 안 되니까.
0: 그런데
1: 네.
0: 그, 예를 들면 뭐, 임포스터들.
1: 네.
0: 내가 좀 성공을 향해서 그래도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 건 분명하잖아요.
1: 네.
0: 완벽을 위해서 조금 더 애쓰는 사람인 건 분명하잖아요.
1: 네.
0: 그런 점은 긍정적인 건 아닌가요?
1: 그게 좋은 건데 문제가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보면은 타고난 것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0: 타고난 것을?
1: 네. 천재 가면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네. 문제가 뭐냐?
1: 네. 노력을 계속 숨겨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제 임포스터들은 그게 제일 많거든요. 약간 혼자서 외롭게 과하게 울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리밋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저도 사실은 미국에서 이런 임포스터였거든요. 혼자서 과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힘들 때 혼자서 못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임포스터면은 도움을 못 받아요.
0: 들키니까.
1: 제가 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게 너무 어려웠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알 거잖아요. 나는 타고난 게 아니구나.
0: 너는 모르는 거구나.
1: 모르는구나. 근데 한국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사람들 앞에서 들키면 안 되니까 외롭게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 애들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들고 불쌍하고 뭐 너무 막 우울하지? 그 외로움이잖아요. 공부는 혼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0: 그게
1: 애들이.
0: 너무 강하죠.
1: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우리 같이 하자. 들킬 수 있잖아요. 나 바보라는 거. 이거 아직 못 배웠다는 거.
0: 그러네요, 진짜.
1: 그래서 점점
0: 돌이켜보건데 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네요, 진짜.
1: 네, 그래서 애들 보니까 이제 뭐 부모들이 빨리 가서 공부해. 그 이제 약간 그 우울해지는 외로움. 아, 나 이거 혼자서 어려운 거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제 약간 가면을 없애버렸으면 조금. 그냥 나 친구랑 할 거야. 약간 친구한테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너는 했어? 어떻게 했어? 그러면 서로 이렇게 좀 하면은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외로움이.
0: 그러네요.
1: 네.
0: 이건 뭐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네요.
1: 부모도
0: 맞죠.
1: 더 심해요.
0: 어른들도.
1: 왜냐하면 개구리 척해야 되잖아요.
0: 개구리.
1: 개구리 가면이 제일 심해요.
0: 개구리 가면은 뭔가요?
1: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 척. 기억 못하는 거죠. 따먹었잖아요.
0: 올챙이였죠.
1: 네, 올챙이였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0: 아, 개구리 가면은 올챙이적 기억을 못해서
1: 아니면 안 해서 안 하려고 그게
0: 안
1: 창피하니까 나는 이제 원래 타고난 어른으로 태어났어. 원래 천재 성공하는 어른이었어 원래부터.
0: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걸 보고
1: 너 왜 이렇게 답답해? 너 왜 이렇게 못해?
0: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네.
1: 어린이었는데 근데 약간 이제 부모들하고 선생님 봐도 조금 이제 올챙이 아니고 개구리 같은 애들을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0: 바로
1: 그게,
0: 개구리로?
1: 네. 바로 개구리를 바라니까 애들도 또 그게 가면을 씌워주는 방법이거든요. 애들이 갑자기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왜냐면 엄마가 답답해야 한다.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 내가 조금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냥 몰래 공부 막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앞에서는 다 잘했어, 다 괜찮아. 이게 다 가면이거든요.
0: 네. 개구리 가면이요.
1: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들킬까봐. 가면을 쓰는 거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도 약간 들키고 싶지 않은 게 있거든요.
0: 나를 속이는 가면.
1: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가끔씩 공부를 뭐 예를 들어 책 쓰면서 아니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어렵고 뭐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시작하잖아요. 공부를 시작하면은 나 바보구나. 나 천재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들키는 게 자신한테 불편하거든요. 좀 슬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슬프고 우울하고 좀 힘들고 괴로운 그 때문에 미루기를 하는 거예요.
0: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 네. 그래서 저도 진짜 그런 거 있거든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한국말 연습. 제가 이제 뭐 세바시 이런 거 했으면 한국말 연습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아, 나 스피치를 연습해야 되게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아, 15분 뒤에 할게. 아, 1시간 뒤에 할게.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뭐 한 번 스피치를 시작하면 실수할까 봐. 그러면 아, 나는 아직도 한국말이 너무 어렵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다시 슬프거든요.
0: 와,
1: 그래서
0: 말씀이다.
1: 조금씩 미루기를 하는 거예요.
0: 저도 무슨 뭐 어떤 무슨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1: 네.
0: 이거를 작성하다 보면
1: 네.
0: 이 사업 아이디어가 아주 허술한 것이 들통날까 봐
1: 네.
0: 나한테
1: 네, 들키는 거죠.
0: 그래서 이거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1: 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 속이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자기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해서 실수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0: 그 우리가 이 미룬다는 게 그냥 제가 게을러서인 줄 알았더니
1: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게을릴 수도 있지만 근데
0: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네. 이 임포스터
1: 이제
0: 때문에.
1: 나도 나 자신한테 들키고 싶지 않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0: 그게 아까 그 개구리 가면이라는 것도 그
1: 네.
0: 여기서는 이제 뭐 사후 과잉 확진 편이 네, 뭐 이런
1: 네. 영어로 hindsight bias인데
0: 그건 더 어렵네요.
1: 네, hindsight는 네. 저한테 쉽고 네.
0: 사후 과잉 확진 편향도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1: 어려워요.
0: 네. 뭐 이제 근데 설명이 나가겠지만 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후 과잉
1: 네.
0: 편향
1: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개구리인데 이상하게 원래부터 개구리였다. 이게 바이어스가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거든요.
0: 몰챙이적을 기억을 못해요.
1: 네, 네.
0: 내가 원래 이렇게 말을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1: 원래 그랬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뭐 딸한테 가서 아기였을 때 딸한테 책 읽어봐. 이게 이제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뭐 쉬운 단어 뭐 cat 이거를 계속 못 읽는
0: 못
1: 거예요.
0: 읽고,
1: 근데 옆에서 개구리 된 나는 아니 왜 이렇게 못 읽지? 되게 쉬운 단어인데.
0: 이거가
1: 네, cat인데 cat. 그래서 그 답답해지는 게 그 hindsight bias 때문이에요.
0: 그게 사후 과잉 확신 편향.
1: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또 그렇게 큰일 아닌 거 제 이런 말을 그 전에 했었는데 그런 얘기 있거든요. 제가 알파고랑 이세돌 그 게임 있잖아요. 그
0: 바둑
1: 했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막 기대했잖아요. 누가 이기지? 뭐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는 할 때
0: 인공지능 이길 거냐, 사람이 이길
1: 네,
0: 거냐?
1: 사람이 이겨, man and machine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뭐 이제 바둑이 되게 어려운 게임인데 뭐 machine 같은 거, 로봇 같은 거 못하지 아직은
0: 사람을 못 이길 것이다.
1: 네, 그래서 이대로 이 세돌이 이기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0: 그쵸, 계속 이겼죠.
1: 근데 점점 이기면서 현재를 알게 되잖아요.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알파고가 이기면서 갑자기 이제 친구들한테 뭐 로봇들 얼마나 똑똑한데 이렇게
0: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1: 그 갑자기 이제 바꾼 거예요. 나 원래부터 알파고가 이긴 줄 알았다.
0: 알파고가 이길 줄 알았잖아.
1: 이게 가면이죠. 천재 가면. 타고났다는 가면. 그래서 이런 얘가 약간 뭐 큰일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뭐 그랬어?
0: 그렇죠.
1: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이제 진짜 약간 이런 뭐 예를 들어 아이들 보면서 짜증내는 거.
0: 그렇지.
1: 아이들 이제 짜증내는 것도 자기 자신 속이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런 것 너무 재밌었는데 재밌으면서 아 내가 가면을 썼구나 했을 때가 피아노 칠 때였었어요. 아,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학습해야 되겠다. 이제 30년 만에 피아노를 다시 연습했어요. 근데 이렇게 됐거든요. 첫 곡이 이제 뭐 쇼팽 좋아해서 쇼팽 쳐보자. 그래서 한 손 오른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왼손 천천히 며칠 동안 땀 흘리면서 그다음에 아주 천천히 두 손으로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며칠 뒤에 조금 괜찮게 쳤어요. 이제 완전히 올챙이에서부터 조금 개구리가 됐어요. 한 곡 보니까.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 두 번째 곡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첫날 그냥 두 손으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두 손으로 치고 계속 실패. 그 다음에 머릿속에 나 왜 이렇게 못 치지? 아니 나 잘 치는 사람인데 이렇게 연습하고 했는데 근데 왜 그렇지? 그게 그 올챙이었던 그 피리어드를 까먹고 아니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내 자신한테 리사 너 피아노 천재잖아. 이렇게 점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재 가면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네. 공부도 똑같아요.
0: 그렇겠네요.
1: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되게 이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어요. 시험은 뭐 1등 했어요. 100점 다 맞았는데 이제 중학교 가서 열심히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작하는데 왜 이해 못하지? 이거 왜 안 되지? 나 원래 똑똑한 학생인데 그거를 이제 속여서 착각을 하니까 원래 학습은 올챙이부터 시작하는 건데 우리 그거를 까먹은 거예요.
0: 그거를 드러내서 개구리를 네. 없애버리고 개구리처럼 행동하는 거고
1: 개구리 가면을 이미 썼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학습이 어려워지는 게 계속 짜증나니까 계속 나 왜 이렇게 느리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볼까봐. 나 느린 걸 볼까. 알까? 그래서 둘 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이게 굉장히 심각한
1: 중요해요. 네, 심각한 심각해요. 네.
0: 그러면은 우리가 노력한다라는 거를
1: 네.
0: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메타인지에서 너무 중요한
1: 너무
0: 거잖아요.
1: 중요해요.
0: 네. 실제로 그러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
1: 네.
0: 나를 좀 이렇게 네. 닦아가는 거, 실력을 닦아가는 거 이런 건 어떤 겁니까?
1: 네.
0: 임포스터
1: 그래서
0: 없이.
1: 네. 근데 저는 진짜 책에서 이렇게 쓰고 이제 썼는데 사실은 임포스터들은 들킬까 봐 너무 불안하잖아요.
0: 네, 네.
1: 근데 그 불안이 왜 올라가는지 들키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0: 아, 그 가면을 들키지 않아서
1: 계속
0: 불안해지는군요.
1: 계속 가면을 성공하니까 계속 다 사람들 속이는 것을 성공하니까 불안만 올라가거든요. 똑같이 계속 미루기 하잖아요. 그냥 나 천재 척하면서 근데 불안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 근데 이제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들키기 학습을 해야 된다.
0: 아, 들키기 학습.
1: 네, 일찍 들키기
0: 귀엽고,
1: 학습.
0: 귀엽고 재밌네요.
1: 네.
0: 들키기 학습이 필요하다. 뭔가요, 이거?
1: 그게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불안해지기 전에 뭐 다른 사람한테 들키기 전에 내 스스로, 나 스스로 들키기 학습을 제가 정하는 거예요. 언제 들킬 거지?
0: 그러니까 들키기 학습이란 말은 알겠는데.
1: 네.
0: 그럼 뭐 어떻게 들키나요?
1: 네,
0: 뭘
1: 그래서
0: 하면 들켜지나요?
1: 우선은 학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0: 학습을
1: 일찍.
0: 시작하고.
1: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미루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끝까지 불안만 올라가고. 근데 이제 일찍 들키기 하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먼저 지금 해보자. 먼저 지금 읽어보자. 공부 시작하자. 근데 1초만 해도 나 이거 모르네.
0: 들켜요.
1: 근데 작은 들킴이잖아요. 큰일 아니고 뭐 큰 시험도 아니고 이제 일찍이고 이제 그렇게 들키면은 아 어떡하지 나 모르는구나. 근데 작아서 시간도 많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아 오케이 조금 더 하면 돼요. 근데 약간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아직도. 왜냐면 불안이 원래 컸으니까 조금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요. 뭐 진짜 몇 초만 하고 오케이 이거 좀 어렵네. 근데 이제 머릿속에 알거든요. 아 이게 조금 생각보다 어려웠으니까 30분 뒤에 할게. 닫아요. 조금 미루기를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계속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치. 너무 불안해서.
0: 이제 들켰으니까. 들킨 뒤에는 미루기도 괜찮아요.
1: 괜찮아요. 들키면서 작게 들키고 그다음에 30분 뒤에 오케이 다시 한번 보자. 제가 좀 똑똑해졌나? 근데 안 똑똑해졌겠죠. 그래도 열어서 읽어요. 또 몇 초? 몇 분? 그래서 아 이게 좀 어렵구나. 근데 약간 이렇게 하면서 들키기 스케줄을 제가 정하니까 불안이 조금씩 내려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들키는 게 불안한 이유가 언제 들킨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 만나면 대화해야 되면은 갑자기 내가 바본지 알게 되니까 그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 조금씩 들키기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 30분 뒤에 들킬게 또.
0: 그거는 나한테 들킨다는 거거든요.
1: 네. 그러면 괜찮거든요. 그 이제 불안한 것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아요.
0: 질문 있으신 분은 한번 손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께 리사선 교수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신간 임포스터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손 들어주십시오.
2: K라디오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7: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6: 703-354-1950 703-354-1950
8: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ollar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9: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10: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9: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0: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레이첼 님이 바로 레이첼 보라킴. 안녕하세요. 네, 레이첼 님.
1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잠깐만 이렇게 가면을 벗고 소개 좀 해주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 레이첼이라고 하고요.
0: 네.
11: 칫솔 MA 과정을 전공하고 영유아와 초등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0: 오늘 딱 들으셔야 할 분이 들으셨네요.
11: 네. 네. 네. 그 제가 리사성 교수님 오랜 팬이어서 클럽하우스에서도 이제 미국에 계실 때 열어주시면 이제 꼭 시간이 되면 이제 참여하고 했었거든요.
0: 네, 감사합니다.
11: 처음에 이제, 네, 2019년에 메타인지 학습법 나왔을 때가 이제 제가 그 공부하고 있을 때여서 메타커그니션, 커그니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와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 중에도 임포스터 신드롬이 있었어요. 네, 그 책 안에도. 그래서 그 리사순 교수님 말씀 중에 그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이제 실수하거나 그 아까 피아노 연습하셨던 내용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계속 연습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롤 모델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도 실수나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완벽주의가 있었어서 교수님이 쓰셨던 내용이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제가 노력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질문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가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게 결과가 성공이 아닐 때가 또 있잖아요. 실패나 뭐 실수나 좌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될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엄마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것도 아이들이 봤을 때 괜찮은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것도 결국에는 저도 어떤 아직 가면을 다 벗지 못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렇게 결과적으로 성공이 아닌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롤 모델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1: 네.
0: 중요한 질문.
1: 네. 그, 네. 우선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1: 감사합니다.
1: 네. 우선은 그 성공, 그 모든 결과가 가면이거든요.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이제 뭐 엄마가 뭐 어렵고 실패하고 또 계속 끝까지 실패잖아요. 완벽하게 못 가잖아요. 성공까지.
11: 네네.
1: 아이가 그런 과정 이제 생각에 가는 길 실패 길을 보면은 너무 좋거든요. 이제 목표가 가면을 안 쓰게 하면은 그것만 실패만 보면 되거든요. 엄마도 실패를 하는데 안 죽었어. 괜찮구나. 뭐 큰일 아니구나. 뭐 들키는 이런 뭐 창피한 거 없구나. 그런 게 있거든요.
0: 근데
1: 그래서
0: 이제 막
1: 성공까지 갈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0: 근데 이제 약간 두려운 거는 이것도 가면일 수 있는데 네. 우리 아이가 나를 좀 얕잡아 보면 어떨까. 야 우리 엄마는 이것도 못해. 우리 네. 아빠는 뭐야 이런.
1: 사실은 이제. 그래서 대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뭐 뭐든지 엄마로서 성공을 못하죠. 실패를 많이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냥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엄마 이거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오늘은 뭐 한 시간 정도 하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드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성공이거든요. 자기의 메타인지를 말해주는 거. 그걸 성공하고 아무 소용 없거든요. 순간이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조절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더 길게, 이제 길게 example를 주면은 제가, 작년부터 이제 COVID 때문에 많은 아시안 사람들이 힘들어 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많았어요. 랠리 같은 거. 그리고 막 동양 사람 스피치 하라고. 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런 게
0: 이야기하라고
1: 동양 사람들이 뭐가 문제고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우리 다 가면 쓰고 있잖아요. 다 아무 문제 없는 척 가면 근데 이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리사 제발 스피치 하라고 그래서 스피치를 몇 번 했어요. 막 진짜 큰 랠리에서 막 몇 백명 몇 천 이렇게 있는데 마이크로 밖에서 너무너무 떨리죠. 그리고 완벽하지 않는 다르다는 나는 동양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면을 쓰고 숨어 있고 싶죠. 그래도 이때는 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동양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많이 다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면서 우리 딸 세린이와 같이 걸어갔거든요. 근데 그냥 대화. 이제 엄마 세린아, 엄마 너무 지금 무서워. 지금 너무 겁나고 사람들이 막 미사는 뭐 에이전이네, 미국 사람 아니네. 뭐 미사는 뭐 성공한 사람이네. 뭐 왜 컴플레인해? 뭐 동양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왜 말? 약간 이런 거잖아. 이렇게 들켜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미국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가면서 세린이한테 말을 했거든요. 막 거의 막 눈물 너무 막 떨리면서 거의 못할 뻔했어요. 너무 긴장돼서. 근데 세린이가 그때 엄마 뭐 안 해도 되고 하면은 잘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냥 막 눈물 또 고마워 세린아. 그래서 같이 갔거든요. 그리고 세린이 다 그거 들었죠. 뭐 기욱이 동생하고도 남편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공 완전히 완벽하게 성공하는 것보다 세린이한테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제가 좀 자랑스러운 게 나의 메타인지였거든요. 그래서 스피치가 너무 긴장하게 만드니까 첫 번째 스피치 하는 말이 이거였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바로 들키기. 여러분, 나 너무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nervous해서 그리고 이게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스피치를 잘 못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스피치를 읽을 거다. 이게 조절이잖아요. 완벽하게 그냥 아무 노트 없이 스피치를 할 수 없었어요.
0: 난 들키지 않으려고 네. 안 보고 했다가는 결국
1: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세린이하고 기욱이하고 그거 봤던 게 그거를 바로 봤거든요. 아, 엄마도 진짜 힘들 때가 있구나. 그거 혼자서 극복 못하니까 그런데 메타인지 방법을 조절해서 가능할 때까지 뭐 그 리밋을 알고 엄마는 그냥 사람들한테 나 그냥 읽겠습니다. 그래서 더 조금 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성공을 보여주는 게 그 목표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힘들 때 어떻게 조절을 해갈 건지 그게 제일 좋은 그 솔직한 그거거든요. 네.
0: 그러네요. 레이첼님?
11: 네네.
0: 어떻게 답이 됐나요?
11: 네, 너무 말씀해 주신 사례가 너무 와닿아서 딱 저도 여전히 좀 더 완벽한 모습, 엄마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더 노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임포스터라는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 감사합니다.
11: 네, 오늘 네 답변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0: 신필 네. 저자 사인이 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 네, 감사합니다.
0: 레이첼링 감사합니다.
11: 네. 네, 감사합니다.
0: 자, 다음 질문은 카카오 음에서 받아보겠습니다. 아이디가 일타 강사하시네요. 선생님이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0: 네, 잘 들립니다.
2: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입니다.
0: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 관련... 강사는 아니시고요.
2: 예, 강사는 아니고 그냥 닉네임으로 해봤습니다.
0: 그냥.
2: 예, 가면 증후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칭찬을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뭐 성적이 진짜 좋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거나 아니면 뭐 교수님이 저한테만 따로 칭찬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친구가 뭐 칭찬을 해줘도 뭐 운이 좋아서 그래 아니면 뭐 빈말이겠지 이렇게 진심으로 느껴져요. 뭐 물론 표현을 할 때는 A상 뭐 감사합니다라고는 하는데 칭찬이 받아 진심으로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잘 수용할 수 있을까요?
1: 네.
0: 칭찬이 진심 네. 안 받아진다.
1: 이게 딱 그 한국의
0: 전형적인...
1: 겸손 가면을 너무 오래 쓰신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안 믿는 거잖아요, 칭찬을. 근데 저 너무 이해하거든요. 우리는 벌써 뭐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뭐 성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 내 자신을 칭찬해주면 아니 이 사람 왜 거짓말하지? 왜 나를 뭐 좋게 보지? 그리고 이 성공의 두려움, 인정을 받을 때 있잖아요. 또 아까 말한 거 이제 앞으로도 완벽해야 될까봐 그 너무 무서운 거죠. 얘 천재다. 얘 뭐 서울대 가겠다. 얘는 뭐 큰 거 큰일 하겠다. 이런 애들이 많이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안 되죠. 너무너무 불안해서 이 기대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많은 어른들이 애들한테 너 천재 아니야? 너 천재지.
0: 우리는 되게 뭐
1: 근데
0: 3살에 뭐
1: 3살부터 뭐 2살 때부터 너 천재 아니야? 그리고 뭐를 뭐 초등학교 때 뭐 1등 한번 했으면 걔는 천재잖아. 그럼 이 기대 이 실망 못 시키게 약간 칭찬들을 이제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건 너무 이해했는데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 뭐 니스 천재다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전 되게 느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천재 말을 들은 적 있거든요. 딱 운동에 무슨 운동 스포츠를 하면은 니스는 뭐 타고난. 근데
0: 운동 천재야.
1: 네. 근데 너무 그게 무서웠던 게 인정을 받잖아요. 점점 내가 항상 이겨야 돼요. 앞으로 싫죠. 인정 그래서 인정이 점점 더 무서워지면서 그렇게 이제 됐거든요. 책에서도 썼거든요. 이제 사람들 왜 올림픽스 가? 올림픽 왜 나가? 인정을 받을 건데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생각했거든요. 나는 올림픽스 가면은 꼭 4등 할 거라고. 왜냐하면 잘하고 싶은데 메달 인정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슬퍼지는 게 이제 이분도 좀 슬픈 게 말하고 싶은 거는 칭찬하고 인정을 못 믿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걸 뭐 이렇게 기회가 생기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피해야 할 거예요. 점점. 왜냐하면 그 인정을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그 뭐 운 덕분이다. 뭐 다른 뭐 결과보다는 진짜 그냥 자신을 보면서 메타인지 사용하면서 순간마다 나 이거를 어떻게 배웠지? 이 방법으로 배웠구나.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못난 실패했던 것보다는 실패하고 나서 작은 성공들이 있을 거잖아요. 작은 성공들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겸손 가면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실패만 기억하고 성공은 없어졌어요.
0: 그러면 우리 이타 강사님은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작은 성공들을
1: 네, 계속 생각해야 돼요.
0: 기억하고
1: 네.
0: 이렇게 축하하고 그래야겠네.
1: 네, 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되거든요.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항상, 나 못난 것만 기억했거든요. 근데 딸 키우면서 보니까 딱, 아니야, 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도 성공까지 갔거든? 갑자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딸 보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개구리 됐으면 칭찬을 받고, 근데 칭찬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나 지금 개구리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올챙이였거든요. 오랫동안. 그 얘기 조금씩 하면은 그럼 그 사람들 그렇구나. 너 천재 아니고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 이 칭찬이 믿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말이니까. 네.
0: 그러니까 내가 칭찬을 받게 되는데 내가 칭찬을 나 스스로도 믿지 못할 때는
1: 네.
0: 일단은 감사하게
1: 감사합니다.
0: 받고 자기의 여러 가지 실패들을 네. 이야기.
1: 이제 이야기. 그러면 이쪽 사람도 약간 천재다.
0: 라는 생각은
1: 이거는 안 할 거잖아요.
0: 제가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1: 네, 네.

0: 노력이 이렇게 꼽아보면 너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 티피컬한 그 겸손 가면 쓰면서 살아왔던 한국 되게 대단한 분. 네.
0: 우리 그 일타강사님 그 임포스터 저자 사인본 책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구석구석 잘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friends@sebasi.co.kr로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클럽하우스에서 제이님.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잘 들리시나요?
0: 잘 네. 들립니다. 어떤 분이신지 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네. 저는 지금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제가 이제 세바시를 너무 좋아하고 또 가면 증후군에 대해서 잘은 몰랐지만 그런 비슷한 친미적인 그런 걸 겪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강연 들으면서. 그래서 용기 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주십시오.
3: 아, 네. 저는 이제 제가 뭐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잘 말을 못하던 좀 수줍음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 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냥 뭘 잘한다, 못한다를 조금 더 가감 없이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는 편으로 변했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지금 현재 한국에 살고 있다 보니 제 주변에 이제 주로 한국 사람들인데 이게 반응이 그런 거예요. 이제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좋게 보는 사람들은 제가 잘하는 거나 못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아,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저를 그런 반응,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저걸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약간 무시를 하거나 좀 안 좋게 보거나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거침없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솔직한 반응이 대려는 상대방에게는 저를 판단하게 하고 저를 얕잡아보거나 좋게 보거나 이런 어떤 판단의 근거가 돼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면 증후군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걸 좀 요즘은 말을 잘 못하게 될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점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저의 이런 좀 솔직한 마음을 좀 말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좀 강하게 멘탈을 유지하고 또 좀 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뭐 이런 좀 고민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1: 네.
0: 네, 진짜 네. 솔직한 반응이 좀 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도 많으니까.
1: 네. 이런 생각 뭐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제 들으면서 우선은 그런 이제 메타인지 큰 착각이 진짜 그런 거거든요. 뭐 이 애는 메타인지가 좋다. 얘는 메타인지가 없다. 뭐 얘는 똑똑한 애다. 얘는 뭐 이런 애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약간 카테고리로 막 하는 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가면이 되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다.
1: 네, 얘는. 어떤 역할을 딱 맞게. 그래서 이 책에서 솔직히 그런 저도 그런 거에 빠져서 뭐 착한 큰 딸. 항상 동의해야 되는 착한 딸, 뭐 착한 며느리, 뭐 똑똑한 교수. 이게 역할에 빠지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누구한테 뭐 일하는 사람한테 나 이거는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면을 벗을 때 진짜 이 순간만 생각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 다른 직원한테 이거를 조금 읽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같이 조금 더 디스커션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내가 벌써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할 필요 없고 지금은 약간 이 순간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내가 무엇을 아는지 아직 모르는지 이게 맞는 메타인지고 근데 나는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왜 그래? 잘난 척 아니야? 그리고 또 나는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쪽에서

0: 무시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냥 딱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먼저 말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역할에 누가 리사를 판단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거 배울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누가 그렇게 말을 하면 예를 들어 리사는 이런 이런 사람이다. 그럼 바로 말하거든요. 누가 그래?
1: 아니다.
0: 나 아닌데? 그런 그런 사람 없는데? 이 몸 안에? 그냥 저는 뭐를 배우고 싶을 때 시작. 들키기. 조절. 그거를 하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솔직히, 나는 이런 이런 사람 아니고, 나 이거 근데 배우고 싶다. 그럼 배울게. 오늘 집에 가서 프로젝트를 시작해볼게. 생각해보고 싶다. 이제 약간 내가 누구다 보다는 메타인지는 뭐를 배우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순간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사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쁜 게 이제 우리 아들이 되게 메타인지 많이 알거든요. 제가 너무 하도 얘기해서 기욱이 초등학생인데 근데 가끔 저도 모르고 잘못 말하거든요. 막 기욱이야 너 이거 몰라? 이렇게 딱 말하거든요. 막 모르는 애인가? 약간 잘 못하는 애인가? 그리고 잘못 말 약간 기욱이는 운동 못하는 애다. 이렇게 가끔 말하거든요. 근데 기욱이 앞에서 말을 하잖아요. 기욱이가 딱 엄마 나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못하는지? 그래서 맞아. 시작해. 해봐. 그래서 그게 너무 건강하거든요. 네. 무시할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 솔직한 반응이라는 것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0: 네.
1: 따라서
0: 네. 뭐 상대가, 이런 애다. 천재다. 절대로 안 돼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디자인 작업에 대해서 많이 해본 사람이라 잘 아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니지.
0: 맞아요. 아니에요.
1: 공격받기 쉽상이다.
0: 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조금 용기가 생겼으니까 저는 가면을 벗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제 뭐 교수들하고 말하면 이렇게 실험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완전히 veto 그냥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나 지금 1분 동안 생각한 건데 시간을 좀 줘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바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시간 더 해. 약간 그렇게 말을 할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바로 순간 메타인지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용기를 생기는 거. 나 틀린 말 안 했거든요. 그냥 조금 디스커션 하자. 뭐 너는 벌써 알아? 이건 아니잖아요.
1: 알겠습니다. 제이님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2: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냥 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맞아요. 말을 하고 그걸 듣는 이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거를 좀 골고루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이런 솔직한 반응이나 질문도 메타인지스럽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0: 네. 그 순간 동안 그렇죠. 배우는
1: 알고,
0: 동안
1: 모르고 배운 것들을 하는 이게 표현하는 방법 그런 거라는
0: 그럼
1: 거죠.
0: 그럼 표현이 그럼 쉬워. 나 이거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여기는 아직 시간 필요해. 근데 이제 이것도 안 하는 이유가 겸손 가면. 이것도 안 하는 이유가 완벽하면. 이거
1: 가면 많이 쓰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나 이거를 잘하는데 지금까지 근데 더 배워야 된다. 이거 두 개 다 말을 해야 되거든요.
1: 알겠습니다. 제이님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그 프렌즈 골뱅이 세바시.co.kr로 받으실 주소와 휴대폰 번호 보내주시면 임포스터 교수님 저자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방송으로 연결된 오디오 클럽하우스 카카오에서도 질문도 받아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마지막 클로징 할 텐데요. 이제 1월이잖아요. 지금 이게 방송이 나가면 뭐 1월 말이나 2월이 될 텐데 새해 초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나를 성찰하든가 아니면 성장을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겠다, 공부해야겠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어떤 뭐 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이제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다 힘들고 그래서 더 불안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진짜 새해부터 조금 이제 자기 불안을 피해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 방법이 가면을 어떤 거 썼는지, 그리고 뭐 완전히 가면을 버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가 조절하면서 언제 살짝 벗고, 언제 쓰고, 그렇게 했으면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불안이 늘 문제예요.
0: 네.
1: 늘 문제인데, 우리 그 리사 선 교수님이 요번에 낸 임포스터 책을 보시면 그 불안을 좀 없애는 네. 방법을 좀 배우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네.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네, 너무
1: 지금까지
0: 감사합니다.
1: 리사 선 교수님 모시고 세바시 나머지 45분 구범준 PD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래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6: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우리는 날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7월 2일이죠. 그리고 또 긴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미국의 축제의 날, 독립기념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죠. 12월 25일, 생일, 기념일.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바꾸는 순간들은 특별한 이름이 붙은 날보다 평범한 어느 날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죠. 제가 오늘 아주 짧지만 따뜻한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김용택 시인의 어느 날입니다. 나는 어느 날이라는 말이 좋다. 어느 날 나는 태어났고 어느 날 당신도 만났으니까. 그리고 오늘도 어느 날이니까. 나의 시는 어느 날의 일이고 어느 날에 썼다. 네, 이 시에는 거창한 수식도 복잡한 철학도 없지요. 하지만 짧은 몇 줄 안에 삶을 바라보는 깊은 시선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김용택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데요. 그의 시는 참 단순하면서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젠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언젠가가 아니라 어느 날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왠지 이 어느 날이라는 표현에는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희망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느 날 우리는 태어났고 어느 날 소중한 사람을 만났으며 또 어느 날은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어느 날에는 새로운 기쁨과 뜻밖의 선물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인이 말하는 그날, 오늘도 어느 날이니까. 이 한마디가 참 좋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저 평범한 수요일일 수도 있고 목요일이죠.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또 출근길이 반복되는 하루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훗날 돌아보면 오늘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 그 어느 날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는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을 그냥 함부로 흘러보내지는 말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의 어느 날, 이 날이 언젠가는 소중한 추억이 되고 또 한편의 이야기가 되고 한편의 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어느 날,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만남도 되고 위로도 되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김용택 시인의 어느 날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첫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아, 참 좋다 하시면서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들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 곡은 파샤칼리아인데요. 네, 핸델이 지은 곡입니다. 파사칼리아는 짧은 저음 선율이 반복되는 가운데 끊임없이 새로운 변주가 펼쳐지는 음악 형식인데요. 같은 길을 걷는 듯 하지만 결코 같은 순간은 반복되지 않는 우리 또 인생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핸델의 파사칼리아 역시 단순한 주제에서 시작해서 점차 깊이와 긴장감을 더하면서 웅장한 감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연주자들이 또 새롭게 편곡도 하고 연주도 하는 정말 아름답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여러 변주곡들이 나오는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피아노 곡으로 들려드리기보다는요. The Eternal Bond라는 이 노래로 또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그 버전으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전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내었습니다. 친밀함에서 장엄함으로 또 슬픔에서 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오늘 제가 처음 전해드린 어느 날처럼 우리의 삶도 또 이름 없는 그 어느 날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소중한 인연이 된다는 것을 이 곡과 함께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 돌아보면 가장 아름다웠던 어느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여운을 마음에 담아서 핸델의 파사칼리아를 영원한 인연으로 노래한 The Eternal Bond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네, 제가 앞서서 어느 날이라는 말을 드렸는데요. 그 어느 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 또 7월 4일이죠. 내일 모레입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리 이번 주말을 어떻게 보내실지 또 계획을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50주년 기념하는 대규모 축제, 하이라이트는 역시 단연 밤하늘을 수놓을 85만 발의 불꽃놀이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약 81만 발의 기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새로운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행사는 본격적으로 오후부터 7월 4일 시작이 될 텐데요. 군악대와 군의장대 공연, 유명 가수들의 축하 무대, 각종 시민 참여 행사에 이어서 대통령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밤에는 약 40분 동안 초대형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미국의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행사인 만큼 올해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과 또 시민들이 워싱턴 DC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축제만큼 준비도 정말 역대급인데요. 연방정부와 또 워싱턴 DC 당국은 이번 행사를 사실상 국가 최고 수준의 보안 행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비밀경호국, 연방기관이 대거 투입이 되고 또 주요 도로는 통제되면서 행사장 입구에서는 공항 수준의 보안 검색도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대규모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만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의 변수가 날씨입니다. 날씨가 지금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워싱턴 DMV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된 상태지요. 날씨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그냥 보통 우리들에게는 또 불꽃놀이를 보는 즐거움이 있지요.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의미에서 커다란 아주 정말 멋진 불꽃놀이를 모두가 즐기는데요. 올해 정말 25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더해지면서 미국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큰 의미를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사회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적지 않은 분열을 겪고 있지요. 이런 국가적 기념 행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의 의미를 또 함께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행사 세계인의 관심도 크게 받고 있죠.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에 도전하는 기록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화려한 볼거리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그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들, 관계자들의 철저한 준비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불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자유와 희망이라는 가치는 오래 남지요. 이번 독립기념일이 단순히 기록을 세우는 축제를 넘어서서 미국 사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미래를 향해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 정부가 무려 17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7조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면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단순히 원전을 하나 더 짓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의 산업 경쟁력과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를 사용하는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금은 원전 10기를 건설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며 또 2기씩 5개 프로젝트로 나눠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미국이 원전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 답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때문이죠. 최근 미국에서는 생성형 AI와 또 클라우드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공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전력을 24시간 내내 소비를 하게 됩니다. ChatGPT와 같은 AI 서비스, 자율주행, 로봇, 양자 컴퓨터, 초대형 클라우드까지 모두 안정적인 전기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는 이러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시 원자력을 해답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번에 지원되는 AP1000 원자로는 약 11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것은 중형 도시 하나 전체 또는 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전력 약 20%를 원자력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규 원전 건설은 거의 30년 가까이 정지되어 있었지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요. 조지아주의 보글 원전을 말할 수 있는데 당초에 약 14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 비용이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공사 기간도 7년 이상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비용 폭증으로 결국 중단이 되었고요. 이러한 실패 때문에 미국에서는 원전은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죠? 정부에서는 표준 설계 적용, 고정 가격 계약, 정부 금융 지원을 통해서 비용과 공사 지연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AI 산업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원전 투자도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는 판단에서겠지요.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서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체결한 약 8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 협력 계획까지 더하면 미국은 사실상 원전의 르네상스를 선언한 셈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정책 단순히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산업 전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로 세계 에너지 시장을 주도해왔지요. 이제는 AI 시대를 맞아서 전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나라가 미래 산업을 지배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원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고 데이터 센터 경쟁 역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원자력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과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 강조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을 동시에 키우는 현실적인 에너지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미국 원전 산업의 최대 호황기가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지요.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한 원전, 기자재 기업들은 물론 건설, 전력설비, 우라늄 공급 기업들까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자체 원전 확보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높겠지요. 이미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 소형 모듈 원자료 투자와 원전 전력 구매 계약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을 보유한 나라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한국 기업들과 또 미국과의 협력 기회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형 원전 기술과 원전 기자재 공급망이 미국의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앞으로는 AI 경쟁이 곧 전력 경쟁이고 전력 경쟁이 곧 원자력 경쟁이라는 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다시 원전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것은 단순히 전기를 더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AI 시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더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을 좀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수도권 DMV 지역,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의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체감 온도가 최고 107도에서 109도까지 화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도까지라고 하지만 또 습기까지 더해서 실제 체감 온도는 훨씬 높게 나오면서 폭염주의보가 지금 발효가 되었지요. 오늘 2일부터 내일 3일 저녁까지는 한 단계가 높은 Extreme Heat Watch가 발효 중이고요. 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은 네, 목요일인 오늘 최고 체감 온도는 108도, 그리고 금요일에는 11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독립기념일인 토요일 4일에도 낮 기온이 102도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라 워싱턴 DC 아메리카 250주년 행사를 비롯한 야외 축하 행사 참가자들에게 상당한 위험이 또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뮤리얼 바우저 DC 시장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익스트림 히트 얼럿을 발령을 했고,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도 화요일을 주 대비 태세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네, 올여름은 이른바 더블 히트 돔 현상으로 미 전역이 기록적인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DMV 지역은 하필 독립기념일 연휴와 또 겹치면서 옥외 행사 이동, 불꽃놀이, 관람, 인파가 몰리는 시점이라 위험도가 더 높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평소 건강하신 분들도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엔 40% 확률로 강한 뇌우 가능성도 있어서 기온이 다소 꺾일 수는 있지만 또 돌풍을 동반한 갑작스러운 소나기라 야외 행사 안전에는 오히려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일요일부터는 다행히 또 94도 선으로 한풀 꺾일 전망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목이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충분히 좀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서 오후 8시, 특히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좀 최소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헐렁하고 가벼운 밝은색 옷차림을 추천드립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노동은 이른 아침이나 또 저녁 시간대로 조금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 또 어르신들,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차량에 혼자 두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지요. 그리고 이웃에 독거 어르신들 계시면은 안부도 한번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지요. 그리고 이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을 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텐데요. 어지럽거나 두통, 근육 경련, 그럴 때는 즉시 그늘로 가시거나 실내로 반드시 이동을 하시고요. 수분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외식 저하, 고체온, 땀이 멈출 때는요. 열사병을 의심을 하시고 즉시 911으로 신고를 하셔야겠지요.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 지역별로 DMV 지역에서는 쿨링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라고 할 수 있죠. DC에서는 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근의 쿨링센터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도서관 레크레이션 센터, 시니어 센터를 오픈해서 쿨링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버지니아 지역도 각 카운티별로도 쿨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네. 좀 집안이 너무 덥거나 또 에어컨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쿨링센터를 방문하셔서 또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립공원관리청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7월 4일 불꽃놀이가 시작되면서 내셔널몰과 워싱턴 DC 중심부 그리고 알링턴 일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건강에 매우 해로운 수준까지 치솟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PM 2.5 농도가 600에서 120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24시간 평균은 PM2.5 기준은 15마이크로그램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또 심하게 예측하는 곳에서는 지금 2000마이크로그램까지 넘길 가능성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높은 농도라고 하죠. 왜 이런 농도가 이어질까요? 전문가들은 불꽃놀이의 화려한 색을 만드는 구리와 각종 금속 성분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어린아이 고령자분들은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실내에 머물거나 또 우리 마스크 있죠.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꽃놀이가 끝난 뒤에도 연기와 초미세먼지가 3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 정도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좀 주의 깊게 좀 시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머무르실 시간을. 네, 이번 소식은 단순히 불꽃놀이를 보러 갈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대형 행사와 환경 그리고 공공보건이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독립 250주년 불꽃 그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또한 역사적인 의미를 기념을 하면서도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을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중요한 정부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DMB 지역에 거주하시는 한인 동포 여러분들 현장을 찾으실 때 좀 건강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또 실제 생중계가 좀 가까이서 보시기 어렵다면은 다른 장소에서도 또 즐기시는 것도 또 노약자나 건강이 또 폐질환을 안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에서는 드론쇼나 또 친환경 불꽃 기술처럼 환경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또 드론으로 굉장히 그 불꽃놀이와 함께 화려한 쇼를 보일 예정이죠. 대규모 축제를 계속 이어가면서도 시민 건강과 또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불꽃놀이 추억도 만드실 계획이 많으시면서 또 언제 어떻게 방문할지 어디를 가실지를 생각하실 텐데요. 네, 제가 전해드린 이번 주말의 날씨와 또 오염 공기 대기 오염에 대한 것도 생각하시면서 네,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불꽃놀이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GNB의 지역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 소식인데요. 워싱턴 광역권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워싱턴, 알링턴,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1년 동안 4.1%가 상승했다고 하고요. 특히 휘발유 가격 등 더 많이 올라가고 있지요. 지금 조금 이제 이란 정부와 MOU가 체결이 되면서 좀 더 낮아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높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높은 생활비가 맞물리면서 올 하반기에도 가계부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경제도 다소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브루킹 연구소의 DNB 모니터에서는 워싱턴 지역 주택 시장과 경제가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워싱턴 DC 도심은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또 고금리 영향 때문에 거래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페어팩스 카운티, 또 라우든 카운티 등 버지니아 북부는 여전히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학군과 또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수요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네, 전문가들은 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지난해와 같은 급격한 집값 상승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학부형분들께서는 네, 학부모님들께서는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메릴랜드 주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그 제도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지요. 메릴랜드 주도 2027년에서 2028년 학년도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학교 생활 전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물론 의료상 필요나 또 장애 학생 지원, 비상상황, 교사의 수업 활용 등은 예외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목적은 분명합니다.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스마트폰 의존과 또 SNS로 인한 갈등을 줄이면서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자는 것이지요. 실제로 미국 여러 주와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수업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학생들이 서로 더 많이 대화하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놓고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볼 문제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문제라기보다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뭐 학생들뿐만 아니겠죠. 우리들의 습관이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휴대전화는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될 수도 있고요. 또 긴급 상황에서는 가족과 연락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것은 금지 자체보다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배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죠. 어디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핸드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또 이 핸드폰 때문에 휴대전화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어쩌면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메릴랜드 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들도 비슷한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버지니아와 워싱턴 DC 지역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이로 인해서 DMV 지역의 학부모들의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좀 약간은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정한 규칙 아래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세계 소식 중에 하나로 베네수엘라 지금 지진으로 너무나도 큰 피해를 받고 있죠. 이분들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죠.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서는 휘발유가 없어서 지진 구조 작업이 멈춰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2,295명, 부상자는 1만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생자는 계속 늘고 있고 정부는 이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조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 상황에서 피해 숫자는 또 사망자는 점점 늘어나겠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구조 현장의 현실입니다. 무너진 건물을 치워야 할 정부 소유 굴착기조차 연료 부족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구조대원들과 또 주민들은 중장비 대신 곡괭이와 삽, 심지어 맨손으로 콘크리트 잔해를 파헤치면서 생존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철근을 자를 장비도 부족해서 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고 있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지요. 여기에 또

포퓰리즘 정책과 석유 의존 경제, 그리고 국가 기능 약화가 결국 재난 대응 능력까지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2013년 이후에 국내 총 생산이 약 75% 감소했고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나라를 떠날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 기반 시설이죠. 공항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운항을 재개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항공 물류와 국제 구호 활동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죠. 이번 재난은 한 여러 가지 중요한 또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재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의 규모는 결국 국가의 준비와 시스템이 결정한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라고 해서 반드시 국민의 안전과 부가 보장이 되는 게 아니지요. 결국 위기 앞에서 국민을 지키는 것은 자원이 아니라 투명한 행정, 탄탄한 인프라,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 시스템이라는 점을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아직도 잔해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어서 김승규 기자가 전하는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아름다운 가곡을 함께 또 들려드리고, 그리고 저는 2부 순서로 다시 여러분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한국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신의 삶이 아름답다고 느껴지시나요?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일까요? 꿈꾸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일까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노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묵묵히 살아는 시간들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할 곡은 시와 곡을 직접 쓴 김효근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소프라노 김순영과 바리톤 이승황의 따뜻한 듀엣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김효근 작곡가는 첫사랑, 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등 수많은 한국 가곡을 통해 우리 시대의 감성을 노래해온 작곡가이자 시인입니다. 그의 작품에는 화려한 기교보다 사람을 향한 위로와 희망이 담겨 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경쟁해서 이기라고 말하지 않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충분히 아름답다고 말해줍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간의 결을 품었나? 세월의 흔적 남았나? 참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 얼굴에 주름, 손에 남은 굳은 살,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기억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남긴 흔적입니다. 하지만 노래는 그것을 늙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성실하게 살아온 훈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노래에서 가장 마음을 울리는 부분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숨겨진 꿈도 잊은 채 지나왔던 그날들, 남몰래 눈물 감춘 채 묵묵하게 걸었네.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잠시 내려놓았던 날, 말하지 못한 눈물을 혼자 삼켰던 순간,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하루를 버텨냈던 시간들. 이 노래는 그런 평범한 우리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당신은 참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는 더욱 따뜻합니다. 서로 위로하며 함께 사랑하며 후회 없이 살았네.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삶을 비교하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누군가는 앞서 걷고 누군가는 조금 천천히 걸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 아닐까요? 특히 해외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는 많은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도 이 노래는 큰 위로를 건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온 시간. 이민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오늘의 가족을 만들고 다음 세대의 꿈을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말합니다. 이름 없이 지나온 날들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노래의 마지막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름답게 지금 여기 그대로 빛나. 참 따뜻한 위로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 더 성공해야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해야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고. 혹시 오늘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계셨다면 잠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남은 하루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소프라노 김순영과 바리톤 이승황의 깊은 울림이 담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듀엣으로 이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떠올려보며 힘들었던 순간도 기뻤던 순간도 묵묵히 걸어온 날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1: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네,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또 반가운 우리 MC 크리스찬 오 함께 하십니다. K-Culture on K-Ra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Good morning, Washington.
0: 네, 좋은 아침.
1: 네.
0: 잘 지내셨어요?
1: 아, 잘 지내고 좀 바쁘죠.
0: 네,
1: 여기
0: 출장도 가시고.
1: 예. 뉴욕에서 가야
0: 네.
1: 되는데, but 뭐죠? 저기 월드컵도 계속 보는데,
0: 네.
1: 아,
0: 아, 이제,
1: 한국에서 난리 난 거는 저기
0: 네.
1: 우리 일찍 끝나고 일찍 저기 어떻게 4년 있다 다시 만들고 다시 더잘 나오게 지금 다 생각해줘. 대통령도 얘기 좀 많이 했고요.
0: 네.
1: 아, 너무
0: 아유, 마음이 지금 너무 상하셔가지고,
1: 그래요.
0: 아직 지금 좀한 며칠이 지났는데도
1: 기분
0: 여전히,
1: 아직도
0: 네.
1: 슬프죠.
0: 근데
1: 아,
0: 참 신기한 게요.
1: 예.
0: 우리가 사실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1: 맞아요.
0: 이 한인 동포분들은 미국 축구보다 한국 축구에 더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1: 야, 되게 아이러닉이죠.
0: 네.
1: 저기 또 다른 거는 뭐지? 한국 사람 저기 멕시코 오는 사람도
0: 네.
1: 뭐 비행기 값, 호텔 값다
0: 아,
1: 준비했는데.
0: 맞아요. 굉장히 이번에 멕시코로 또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도 가까우니까 많이
1: 예, 많이
0: 가셨잖아요.
1: 가셨죠. 아, but 할수 없죠. 저기 우리 4년 있다 기다려야 되고
0: 그렇죠.
1: 또 여자분은 요번 9월달 여자 월컵도 있고요.
0: 네네. 여자 월드컵.
1: 예,
0: 네.
1: 저것도 봐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0: 아,
1: 되냐.
0: 네. 아, 우리 그 크리스티아노 MC께서
1: 네.
0: 지금 약간 마음이 좀 상하셔가지고
1: 아니요, 괜찮. 지금은 제가 다른
0: 네.
1: 포커스 있고요.
0: 네.
1: 아, 요즘에 7월달 오늘 7월달 시작, 아니 어저께
0: 네.
1: 시작했는데,
0: 7월 2일입니다, 오늘.
1: 너무 더워요.
0: 너무
1: 너무.
0: 덥죠. 네, 뭐 100도가 넘으니까요.
1: 알아요. 7월
0: 네.
1: 4, 아니 7월 4일 날도
0: 지금
1: 어떻게 사람
0: 행사가
1: 예,
0: 맞아요.
1: 또 fireworks 때할 거면
0: 네.
1: 늦게 시작할까요? 10시 반이요.
0: 10시 반에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1: 와,
0: 네.
1: 되게 늦게 좀.
0: 평소 때보다는 좀 늦는 거죠.
1: 예.
0: 네.
1: 아니 원래는 뭐 9시
0: 9시 보통
1: 10시
0: 네.
1: 반은 진짜 늦게
0: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걸까요?
1: 날씨 때문에.
0: 날씨
1: 날씨하고
0: 때문에
1: 또 사람도 더 많이 나오게.
0: 더 많이 나오게요.
1: 예,
0: 네.
1: 늦게 그 학교 없죠.
0: 네, 학교 없으니까. 네.
1: 뭐 애들하고 같이 나오면 늦게 볼수 있고 늦게 잘수
0: 네.
1: 있고.
0: 아, 근데 이제 뭐 차, 주차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하니까 좀
1: 예.
0: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될것 같은데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힘들죠.
1: 맞아요.
0: 지하철 타고 아이들, 어린아이들 데려가는 거는.
1: 쟤는
0: 네.
1: 안 갈까요? 쟤는 없을 거예요.
0: 네.
1: 아르타운
0: 아, 안
1: 때문에.
0: 가실 거예요?
1: 예,
0: 네.
1: 아르타운 때문에
0: 네.
1: 바쁠 거고 또 뭐죠, 저기, 퍼포먼스도 모르겠는데, 어떤 퍼포먼스 나올 거고, 또, 드론 쇼도 혹시
0: 이번에
1: 있을,
0: 드론
1: 예,
0: 쇼도
1: 드론
0: 또
1: 쇼도 있을 거고요.
0: 얘기하더라고요. 네.
1: 예.
0: 아무래도 이제 불꽃이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기 오염을 또 시키는 것이 있으니까 드론으로 하면 조금 이제 낫죠.
1: 예.
0: 그리고 드론으로 펼쳐지는 풍경들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1: 아니, 혹시 강아지 뭐, 같이 오면요.
0: 네.
1: 불꽃 같은 거는 소리 너무 크고
0: 동물들이 굉장히
1: 예
0: 무서워하더라고요.
1: 무섭죠.
0: 네, 막 숨고
1: 아
0: 그런 거.
1: 애들도 조그만
0: 조그만
1: 애들도 예.
0: 애들도. 네.
1: 그래서 드론쇼 더 낫죠.
0: 네. 드론쇼가 앞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불꽃 지금은 합쳐서 같이 하잖아요.
1: 예.
0: 드론쇼가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1: 예. 아니
0: 네.
1: 한국에서도
0: 많이 하죠.
1: 많이 좀
0: 요즘은 많이 하죠. 네.
1: 예, 요즘에. 아, 또 요즘에 저기 7월달 때문에 새로운 뭐지? 드라마하고 영화 많이
0: 아.
1: 나왔어요.
0: 우리 크리스찬 오 MC께서는 굉장히 드라마를 또 나오시는 건다 보시는 것 같아요.
1: 아, 시간은
0: 네.
1: 없는데 맨날 늦게 보고요.
0: 아,
1: 뭐 어떤
0: 네.
1: 때는 뭐 새벽 시까지
0: 아,
1: 보고요.
0: 네네. 한번 보면 멈출 수가 없어서.
1: 그래요.
0: 그래서 저도 그래서 참이 시작을 하면 저도 끝까지 좀 결말을 내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래서
1: 예.
0: 웬만하면 좀 시작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 뭐 시작을 하면은 보게 되죠.
1: 예,
0: 어떤
1: 맞아요.
0: 것을 또 요즘 새로
1: 아,
0: 보십니까?
1: 제가 지금 보는 거는 뭐지? 김부장.
0: 김부장, 네.
1: Agent Kim reactivated. 영어로 하면요. Agent Kim
0: 네.
1: reactivated. 저기 누구지 소지섭.
0: 아 소지섭 씨가 오래간만에 정말
1: 진짜 오랜만이죠. 예, 예.
0: 아, 저도 이 소지섭 씨 참 좋아했었거든요. 와, 네네. 아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1: 1년 전에는 네. 다른 네. 넷플릭스 드라마 나왔는데
0: 네.
1: 뭐 싸우는 거 하고 뭐 복수하는
0: 아,
1: 건데
0: 네.
1: Mercy for None 한국말은 모르겠는데 Mercy for None인데 지금은 1년 있다 또 나왔어요. 이거
0: 아, 네.
1: 이것도 복수하는 것도 조금 있고.
0: 네, 약간 폭력적인 것도.
1: 싸우는 것도 약간, 많고.
0: 네, 네. 외국편만 좀 봤는데.
1: 예.
0: 네, 그렇더라고요.
1: 아, 재밌어요.
0: 재밌어요.
1: 진짜 재밌어요.
0: 네. 네.
1: 아니, 뭐, 우리 길어야 되죠. 저기 2편만 나오는데, 1주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길어야
0: 아,
1: 되죠.
0: 아, 매주 하나씩 나오는 예. 거죠.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하나요?
1: 예, 맞아요.
0: 네.
1: And then 하는 거 뭐, 최민식 나오는 거.
0: 어, 저 그거 보고 있어요.
1: 예, 너무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어요.
1: 재밌고, 또 어떻게. 누구 이거 원래 프랑스 스토리 같은 이야기인데 모르겠는데 저기 라이팅 너무 인텔리젠트예요. 너무 머리 너무 잘 쓰는 거죠.
0: 그렇죠. 저도 그 극본이 너무나도
1: 예. 네,
0: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1: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다 뭐 여섯 개만 나온 예 6편인데 다 나왔어요. 넷플릭스에서 또 뉴스에서 누구죠? 저기 손석구
0: 씨.
1: 예, 선댄스에서 할리우드 영화 만들었대요.
0: 아, 그분은 또 뭐 영어를 또 잘 하시는 분이니까.
1: 맞아요. 필리핀에서 네. 살고 뭐 다른 데서 사는데
0: 아, 네.
1: 영어 잘했죠.
0: 아,
1: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직
0: 미국에서 만든 선댄스에서
1: 예, 예.
0: 만든
1: 소니 거면, 소니 픽처스인데.
0: 네. 소니 픽처스에서. 네.
1: 저거는 언제 나왔건지 모르겠는데, 선댄스에서
0: 네.
1: 먼저 언제죠? 저거는 2월 달에서 저기 선댄스에서 보여주고
0: 네.
1: 박수도 되게 많이 받고 어워드도 많이 받고
0: 아,
1: 진짜
0: 그렇군요.
1: 손석구
0: 네.
1: 진짜 할리우드에서 들어오면 크로스오버 아니 옛날에는 이병현도 했고
0: 그렇죠.
1: 뭐
0: 네. 비씨도
1: 했고 네. 이정재도 했고 혹시 손석구 영어 잘 하면 진짜 잘 보고 사람들 잘 뭐지? relate 할 수
0: 네.
1: 있죠. 예.
0: 그 손석구 씨가 굉장히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1: 예, 예. 네.
0: 그 좀 기존의 다른 배우들이랑은 조금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0: 네, 쌍꺼풀 없고 요즘에는 쌍꺼풀 없는 눈이 우리 MC 크리스찬님처럼
1: 맞아요.
0: 쌍꺼풀 없는 눈을 또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아이 어, 저것도 지금 얘기할게요. 저기 어떤 친구
0: 네.
1: 미국 사람인데 미국 여자
0: 네.
1: 한국 가서 쌍꺼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 사람 가는 저기 한국 가는 거 아니고
0: 네.
1: 미국
0: 사람들이 한국 성형 많이 하죠.
1: 저기 쌍꺼풀 하고
0: 아, 미국 사람들은 쌍꺼풀이 거의 다 있지 않나요? 근데 한국에서
1: 쌍꺼풀... 있는데 없는 사람도 있고요.
0: 아, 쌍꺼풀이 저거... 없는 분
1: 예.
0: 미국 분들
1: 예예. 아니 미국 분만 마미 뭐 멕시칸
0: 아, 그렇죠.
1: 사람
0: 맞아요.
1: 거기 뭐지 아프리카 아메리칸 백인들 다 많고
0: 네.
1: 예. 저것 때문에 제 친구 저기 투리즘으로 이 아. 메디컬 투리즘으로
0: 아 그렇죠
1: 저기서 맞아요. 한국 갔어요.
0: 네.
1: 저것도 하고 또
0: 의료 관광 요즘 많이 하죠.
1: 예예. 근데 뭐 저거 뭐죠? 저기 컬러 프로파일 혹시
0: 아,
1: 저거 들어봤어요?
0: 맞아요. 색깔 그
1: 색깔 맞추는 거 색,
0: 맞습니다.
1: 예.
0: 네.
1: 색깔
0: 요즘 많이 하죠. 네.
1: 쟤는 맨날 까만 거 입고 다른 컬러 프로파일 없는데
0: 네, 네.
1: 여자분은 어떤 컬러 프로파일 좋아하는 거, 뭐,
0: 네.
1: 뭐 핑크 입으면 이렇게
0: 얼굴이랑
1: 잘...
0: 어떻게 얼굴이 가장 잘 예. 아름답게 보일
1: 맞아요.
0: 수 있는 그
1: 색을... 화장품도 맞춰야 되죠.
0: 화장품도 다.
1: 예.
0: 근데 개인의 굉장히 그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옷 색깔, 뭐
1: 네.
0: 헤어 메이크업, 뭐
1: 예.
0: 머리 스타일까지 다 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1: 예. 그래서 제 친구는 2주 저, 아니 2주, 3주에서 한국 가서
0: 네.
1: 저거 다 했어요.
0: 아, 그 지금 말하는 친구가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1: 아, 여자죠.
0: 여자분.
1: 아, 예, 예.
0: 네.
1: 여자분인데 우리 1년 전에 여기서 라디오에서
0: 네.
1: 우리
0: 아,
1: 방송했어.
0: 아,
1: 예,
0: 그러셨군요.
1: K-pop Gateway
0: 아.
1: 사장님이에요.
0: 아, 네.
1: K-pop Gateway는
0: 그, 여기서 지금 밝혀도 되는 건가요?
1: 아니, 아니 K-pop
0: Gateway
1: 예, K-pop Gateway에서 저기서
0: 네.
1: 뭐지 저기 버지니아 비치 있는 거 가게인데
0: 네.
1: 다 K-pop 하고 한류 저기
0: 네.
1: 파는 거죠.
0: 그렇군요.
1: 가게, 예,
0: 그래서 이번에 가셔가지고 이제 얼굴까지 다 이제
1: 아직 못 봤어요.
0: 이제
1: 아직도
0: 활동.
1: 뭐 사진은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에서
0: 네.
1: 붙이는데 잘 모르겠어. 뭐
0: 어떻게 이제
1: 인 퍼슨 네. 봐야 되죠.
0: Before after를 봐야죠. 이번에 한번 다음에 한번 모시고 오면 또
1: 얘기해 네. 줄게요. 설명
0: 네.
1: 좀 해줄게요.
0: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요즘 뭐 한국에 성형도 많이 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1: 어, 맞아요. 네. 아니 뭐 쌍꺼풀 뭐 서지 플라스틱 서지 같은 네. 거는 말고요. 뭐
0: 스킨 관리 같은
1: 스킨
0: 거.
1: 스킨 관리 네. 뭐 저쪽에 화장품 때문에. 네.
0: 화장품
1: K-뷰티.
0: K-뷰티가
1: and then K-패션.
0: K-패션.
1: And then 머리도 깎는 것도 여기서 미국에서 안 하고 한국에서
0: 가서
1: 해요. 그렇죠. 할리우드는 네. 진짜 너무 많이 뭐 K-뷰티, K-드라마, K-팝인데 다른 것도 많아요.
0: 네.
1: 타투도.
0: 타투.
1: 한국말로 타투는 뭐죠?
0: 갑자기.
1: 아니 모르겠어요.
0: 문신.
1: 문신. 문신이 네. 있는 거는 저기도 저것도 한국에서 가서 하는 거예요. 왜요? 케이팝 좋아하면, 할리우드 네. 좋아하면 한국 말도 붙이고, 혹시 케이팝 네. 그룹 네. 이름도 네. 붙이고, 네. 또 뭐 한국식 뭐 뭐지 뭐 한국 있는 거 뭐 꽃 뭐 저기 뭐죠 저기 빌딩 있는 거
0: 네.
1: 어떻게 뭐 아름답게 뭐 네. 이쁘게 하고 대충 한국에서 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제가 며칠 전에 DC를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그 백인 분이 여자분이 지나가시는데
1: 예.
0: 한국 말로 된 티셔츠를 입고 계셨어요.
1: 예.
0: 그런데 내용이 일본에 관한 거였었어요. 그냥 일본 음식을 소개하는 뭐 그런 일본 뭐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저걸 한국 분들이 보시면 좀 웃기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글로 쓴 그분들이 그 뜻이 뭔지를 알고 입으시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한국 글자가 굉장히 또 아름답잖아요. 또 디자인으로 했을 때.
1: 예.
0: 그래서 사실 이제 유럽 패션계에서도 한글을 가지고 디자인을 예. 이렇게 예. 해서 의상에도 이렇게 받기도 하고
1: 아.
0: 그런 또 흐름이 있더라고요.
1: 아, 아니요. 정말, 네. 10년 전, 아니 10년, 한 20년 전에는 셀레브리, 여기 미국 셀레브리 뭐 티셔츠, 뭐 태투 받으면 어떤 때는 잘못
0: 아 맞아 거꾸로
1: 거꾸로도 한 거도 또 뭐지 저기 뭐 브리니 스피어스도 타투 있었어요 한국말 네. 타투 네. 있는데 또 뭐 옷도 뭐 잘못 얘기하는 네. 거로 한국말 뭐 일본말 뭐 네. 중국말도 네. 네. 뭐 원래는 뭐 fortune 뭐 luck 같은데 뭐 원래는 다른 말이었어요
0: 아, 네.
1: 잘못해
0: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아랍어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1: 예.
0: 뭐 거꾸로 되어 있든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그렇지만 이제 점점 더 한국어가 굉장히 요즘 한국어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어 맞아요.
0: 굉장히 대학교에서 뭐 각 학교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넘쳐서 뭐 남미 같은 데는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아니, 하니까.
1: 요즘에 네. 저기 전화기도
0: 네.
1: 뭐 앱 같은 거 한국말 배우는 것도 앱도 많고.
0: 아, 한국말 배우는
1: 또 트랜슬레이션도
0: 네.
1: 있고
0: 네.
1: 뭐 구글 트랜슬레이트 같은
0: 그렇죠.
1: 거 다
0: 네.
1: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한국 사, 아니 할리우드 팬도
0: 네.
1: 다 지금 배우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그 MC 크루시안 오께서는 사실 이제 한류, 한국 뭐 문화 또 가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미국 현지에서 소개해 주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1: 예, 맞아요.
0: 오래 하셨어요. 한 지금 10년 넘지 않으셨어요?
1: 아, 제가 여기서 DC 에리어는 언제 왔죠? 저기 그 1990 네. 왔어요. 그래서 벌써 36 됐어요. 36 네. years 벌써 됐죠.
0: 36 years.
1: 예.
0: 네. 그런데 36년. 이 36년이 되셨는데
1: 네.
0: 그래도 이 한류를 위해서 한류는 하는 그거를
1: 맞아.
0: 이제 좀 활동을 하신 거는 몇 년 되셨어요?
1: 아, 한류는 제가 코러스 페스티벌 도와줬어요. 언제죠?
0: 네.
1: 2006년.
0: 2006년.
1: 2006년.
0: 네. 한 10년 벌써 지금 되셨네요. 그렇죠.
1: 20년 됐어요.
0: 2006년이니까 20년이네요.
1: 아니, 2006년.
0: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이니까 20년이 되셨네요.
1: 20년 됐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2006년 저기 코러스 페스티벌 도와주는데 되게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요.
0: 네.
1: 우리 저기 사인은 언제 나왔죠? 2010 언제죠?
0: 뭐 그쯤 될 것 같아요.
1: 13년
0: 네,
1: 10,
0: 네, 네. 10년도 훨씬 더 지났죠. 네.
1: 저 우리 사이 인기 아니 언제 저기 2월 달 코러스 페스티벌 준비했는데
0: 네, 네.
1: 원래 코러스 페스티벌 9월 달인데요. 제가 싸이 매니지먼트한테 레이블한테 연락했는데 우리 싸이 부를 수 있는 거 컨트랙트 네. 저기 프로포즈 받았는데
0: 네.
1: 원래 뭐 얼마죠? 한 4만 불?
0: 네.
1: 4만 불 부를 수 있게 우리 컨트랙트 했어요.
0: 네.
1: But 코러스 페스티벌 회장님은 아 이거 너무 비싸다.
0: 네.
1: 우리 혹시 했으면 7월 달 강남스타일 노래 나왔어요. 인기 엄청 많이 올라갔죠.
0: 네.
1: 우리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컨트랙트 했으면 어떤 때는 컨트랙 깨질 수 있죠. 뭐 네. 아, 못하게. 네. 진짜 우리 불런에서 코스 페스티벌 했을 거예요.
0: 네.
1: 불런에서 했으면 진짜 3만 명 나왔을 거예요.
0: 네.
1: 진짜 저기 코스 페스티벌 때문에 강남 스타일 때문에 저거 때문에 제가 한류 생각하는 건 어떻게 더 뭐 혹시 싸이 같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너무 비싸고 네. 너무 인기 네. 많고 그래서 저기 뭐 루키 그룹 새로 나온 거 그룹도 저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오게
0: 네.
1: 프로모션 하고 so 많이 했어요. 뭐 BAP, Infinite, 2PM, Wonder Girls, J 박재범 네. 다 불렀어요.
0: 아 그러셨군요.
1: 저거 네. 어떤 때는 돈 못 만들고 어떤 돈 루즈하고 아, 힘들었어요.
0: 맞아요. 막. 이게 사실 공연을 한번 한다는 게 엄청난 돈이 들고
1: 예.
0: 그게 이익을 남기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1: 아니요, 안 쉬워요.
0: 더군다나 요즘은 특별한 어떤 인기 그룹이 아니면은 네. 나머지 분들은 좀 쉽지가 않죠.
1: 우리 박재범은 2014년, 15년에서 불렀는데 네.
0: 그때랑 지금은 또 완전히 다르죠.
1: 다르죠. 훨씬
0: 인기가 다르죠. 많이 아니, 올라갔으니까.
1: 박재범은 혼자 AOMG 컴퍼니 있었어요. 저 컴퍼니 그래서 사이먼 다미닉하고 그레이하고 다른 사람 다 많이 왔어요.
0: 네.
1: 우리 에코 스테이지 다운타운 DC에서 하고 한 2천 명 나왔어요. 2천 명 원래는 5천 명 꼭 네. 나와야 되는데 2천 명만 그래서 우리 언제였죠? 12월 달 하고 너무 추웠어요. 추우고 네. 좀 and 위켄드는 안 했어요. 위켄 Thursday 했어요.
0: 이번에 이제 또 하잖아요.
1: 예, 예.
0: 9월 10일 날.
1: 9월 10일 날 다운타운 네. DC. 예,
0: 다운타운 DC에서 예, 예. 제이박, 예, 예. 박재범 또 공연이 아. 지금 또 예정되어 있고.
1: 예. 그래서 네. 지금은 티켓표 아직도 잘 팔고 에픽 하이도 올 거고요.
0: 아, 에픽 하이.
1: 에픽 하이 그리고 또 에스파, 라세라핌. 요즘에는 DC, 옛날에는 DC에서 한국 가수 오는 거는 진짜 힘들고 많이 안 나왔어요.
0: 네.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이제 DC로도 많이 오는 걸까요?
1: 미국 팬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1: 미국 한국 사람한테 뭐 프로모션 하는 거 아니고 미국 팬한테 다
0: 미국 분들이시군요.
1: 예, 저기 다 아, 한류 좋아하는 네. 사람들 미국 팬한테 뭐 뭐지 저기 어떤 때는 뭐 가수도 한국말 노래만 부르는 네. 거 아니고 미국 노래도 많이
0: 네,
1: 부르죠.
0: 팝도 하고.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사실 여기 뭐 워싱턴 DC의 DMV 지역에 한인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지만
1: 예, 예.
0: 그분들이 다 팬층이 아니기 때문에
1: 예.
0: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는 또 이게 그 공연을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기도 한데
1: 예, 예.
0: 미국 분들이 그만큼 많이
1: 맞아요.
0: 팬층이 두텁다는 거죠.
1: 예, 저기 BTS도 보세요.
0: 그렇죠. 사실
1: BTS도 뭐, I mean 제 생각은 워싱턴 DC or 혹시 뭐 Patriot Center,
0: 네.
1: Fairfax에서 와오면 다 한국 사람 나올 거죠.
0: 네.
1: 뭐 Baltimore에서 하면 뭐 DC 있는 사람 팬도 있고, Virginia 네. 있는 팬 또 뭐 Delaware, New Jersey, 뭐 Pennsylvania에서 다 올 거죠.
0: 다 위치가 사실 볼티모어가 예. 좋긴 하죠.
1: 예.
0: 접근성이 여러 주에서 함께 올 수 있는 분들이.
1: 뭐 있어요. Army 팬은 뭐. 한 번만 보는 거 아니죠.
0: 아. 다 쫓아다니죠. 그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한국 다 한국 사람 아니죠.
0: 그렇죠. 한국 예. 사람들이 아니죠.
1: 예. 네. 또, 어떤 때는 저기 대단하고 또 어떤 때는 무섭고.
0: 근데 저는 참 이분들의 삶을 또 생각을 하면요.
1: 예.
0: 사실 이제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1: 예.
0: 그분들이 전 세계를 지금 월드 투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개인적인 삶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뭐 힘들, 뭐,
0: 부와 예. 명예와 또 이제 아티스트로서 공연을 하면서 그 성취감은 어마어마하겠죠.
1: 예.
0: 본인들의 꿈을 이루긴 것도 사실이지만 힘든 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1: 저거 맞아요. 맞는데 나중에 혹시 저기 BTS 그만되면
0: 네.
1: 다 하나씩 인디비주얼로
0: 네.
1: 뭐 어떤 때는 뭐 연극도 하고 어떤 때 프로듀싱
0: 네.
1: 되고 뭐 봐야 되죠. I mean, and then BTS 혹시 끝나면 다음 그룹은 누굴까요? 적어도 지금 궁금한 것도 있는데
0: 다음 요즘에는 그룹은 누가 될까요?
1: 아 요즘에는 지금 새로 나온 그룹 인기 계속 올라가는데 제 생각은 여기 미국에서 잘 뭐 한 20년, 30년 보면
0: 네.
1: 우리 뭐 New Kids on the Block 뭐지 저기 NSYNC, Backstreet 네. Boys 다 있었죠. 네. 남자 그룹. 나중에는 우리 그런즈, 너바나, 뭐 록밴 같은 거 네. 인기 좀 올라갔죠. 한국은 지금도 똑같을 거야. 뭐 Stray Kids 말고 뭐 The Rose, or 혹시 뭐지? 음악 인스트루먼트 하는 사람들 네. 혹시 더 인기 올라갈까요? 네. 또 지금 있는 그 그룹 새로 나온 그룹 코르티스. 코르티스도 남자 그룹인데 아, 네. 지금 인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so, 봐야 되죠. 뭐 Stray Kids, NCT, 뭐 you know, ATEEZ 다 있는 건데 but 방금 말씀 얘기하는 거는 나이 되면 네. 뭐 군대도 가야 되면 뭐 다른 네, 거 해야 네. 되면 어떤 때는 파퓰러리 인기 좀 내려갔죠.
0: 아, 그렇죠.
1: 그래서 so 네. 새로운 그룹 나오면 젊은 사람, 진짜 젊은 사람 아, 나오면 그렇죠. 더 인기 올라가야 되고, and then 음악도, 제 생각에는 음악도 많이 바꿨어요. 우리 AI, 지금 AI 많이 쓰는 네, 것도, 그렇죠. 뭐, AI가 노래 만드는 뭐 거.
0: 음악도 만들잖아요.
1: 예. 예. 그래서 저것 때문에, we have to see, wait and see, 봐야 되죠.
0: 네. BTS는 사실 이제 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네. 다 군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그룹들은 또 군대라는 게 또 걸려 있으니까 참 이게 계속 인기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1: 안 쉽죠. 네. 맞아요. 아, 재밌을까요? 제 생각은 재밌게 보고 어떻게 해놓은 것도 아, 어떻게죠? 어떻게 얘기하죠? 저기 컴피티션 쇼도 네. 요즘에 음악 부르는 거 쇼도 많고 또 힙합 하는 것도 쇼도 네. 많고 그래서 봐야 되죠. 뭐 쇼미더머니 같은 거.
0: 아, 네.
1: 저거는 다른 라우트도 올라갈 수 있죠.
0: 네.
1: 아, 누구지? 보이스 투 플래닛도 보이그룹도 있고 또 다른 건 누구죠? 저기 아, 제목, I mean, 제목하고 아, 알파 드라이브 1. 지금 오늘 준비해놓은 거 노래.
0: 아,
1: 저거
0: 네.
1: 새로 나오는 그룹인데 김부장 OST에서 나오는
0: 네.
1: 거.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하신 알파 네. 드라이브 1의 네. 그 노래
1: 예.
0: 김부장 우리 MC에서
1: 예, 예. 이거
0: 지금
1: 고고
0: 있는 예. 이 OST 한번 들어볼까요?
1: 예, 예.
0: 네, 네. 제가 그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1: 잘

0: 장담.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신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네, K-Culture on K-Radio with MC 크리스찬 오와 함께하는 2부 순서입니다. 네, 앞서서 우리 MC 크리스찬 오께서 K-POP 그리고 또 여러 가지 K-드라마 지금 관심 갖고 계신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또 소개해 주실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1: 아, 예. 저기 K-카메디도 있고요.
0: 네.
1: K-카메디는 저기 이상준. 원래 개그 코미디에서 시작했는데 네. 지금 스탠드업 코미디한테 바꿨어요.
0: 그렇군요. 이상준 씨가 보니까 네. 저도 요즘 보니까 이 개그 스탠드업 코미디를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네.
1: 아니 우리
0: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1: 예, 우리도 저기 뭐죠? 한 달 전에 저기 김동하
0: 네.
1: 유튜브에서 진짜 인기 많은
0: 네.
1: 남자인데 조금 말은 조금 띠임은 조금 뭐죠 저기 조금 더럽게
0: 네.
1: 얘기만 했는데
0: 네. 이게 너무 속어를 많이 쓰신다는
1: 예,
0: 거죠.
1: 예, 욕도 네. 많이 하고
0: 네.
1: 이게 아니 원래 개 카메디는 우리 생각하면 개 카메디는 뭐죠 저기 스크립트 있는 거
0: 네.
1: 뭐 웃기게 보여주는 거 뭐 어떤 때는 여자 옷 입고
0: 네, 네.
1: 뭐 다른 것도 했는데 저거는 젊은 사람한테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요즘에 젊은 사람은 뭐 미국 코미디 비슷한 거 스탠드업, 임프로브, 임프로브 코미디인데 임프로브는 뭐 아무런 거 얘기
0: 네.
1: 아무런 얘기는 뭐 생각하면 네. 바꿀 수 있고 뭐 저렇게 재밌게 뭐 어떤 때는 뭐지 픽업 하는 거 뭐
0: 네.
1: 이렇게 혹시 늦게 왔으면 왜 늦게 왔어요? 저렇게 손님한테도
0: 네, 네.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딱 만들어진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코미디를 우리가 많이 즐겼죠. 근데
1: 네.
0: 미국에서는 사실 스탠드업 코미디가 굉장히 앞섰잖아요.
1: 네.
0: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1: 예, 로빈 윌리엄스, 뭐 짐 캐리 같은 거. 예.
0: 그분들 다 스탠드업 코미디 코미디언 출신이죠.
1: 예, 예.
0: 그리고 한국계 또 유명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1: 예, 예.
0: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스탠드업 코미디가 지금 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1: 예, 인기 계속 올라.
0: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요즘 이제 트렌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1: 예, 예.
0: 코미디가 좀 바뀌고.
1: 예.
0: 그러면 이런 거 하려면 굉장히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1: 예,
0: 머리도 좋아야 될 것 같고
1: 예.
0: 사람들이 이렇게 훅 하는 거를 훅 굉장히
1: 하는 거,
0: 예. 잘해야 될 것 예, 예. 같아요.
1: 네, 뭐 아무런 거 얘기하면 뭐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학교 어디서
0: 네.
1: 다녀, 다 되게 빨리 얘기해.
0: 어떻게 그런 걸 할까요, 참.
1: 연습을
0: 맞아요. 그것도
1: 이거 진짜 연극이죠.
0: 네.
1: 연극도 조금 해야 되죠.
0: 네. 아무래도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은
1: 네.
0: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리 그것도 또 본인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1: 예, 예.
0: 네.
1: 머릿속에서는
0: 여러 가지가 막 순간순간
1: 예.
0: 머리가 막 돌아가겠죠.
1: 예, 예.
0: 아, 네.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1: 예,
0: 네.
1: 8월 12일 날요. 저기 노바 쪽에 레이첼 슬래싱거 오디토리엄
0: 네.
1: 티켓 값이는 제일 싼 거는 65불, VIP는 150불.
0: 네. 그래서
1: 이거는 one night only. But 지금 투어
0: 네.
1: 하는 거죠. 지금 다른 시리도 계속 가는데 어디죠? 저기 또 LA,
0: 네.
1: 저기 뉴욕, 댈러스, 시카고, 애틀랜타도 다 가요.
0: 네.
1: 그래서 이거 처음 미국 투어예요.
0: 그러네요. 네. 월드 투어예요.
1: 예, 예.
0: 코리안 랭귀지로 하는 콘서트.
1: 예,
0: 네.
1: 예.
0: 이상준 씨.
1: 예.
0: 8월 12일 8시네요.
1: 예, 예. 맞아요.
0: 네.
1: 재밌을까요? 혹가 티켓표 제가 링크
0: 네.
1: 보냈어요. 링크 보면
0: 네, 네, 네.
1: 저기
0: 그러네요.
1: 1310
0: 네.
1: 웹사이트에서 붙여 주세요.
0: 예. 네. 콘서트인 워싱턴에서
1: 예.
0: 하는 공연이고요. 네. 이것도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은 자세히 또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려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1: 예.
0: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설치하셔서 보시고
1: 예.
0: 싶으신 분들 아시면 티켓 구매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요.
1: 예.
0: 네.
1: And then 마지막 얘기는 저기 우리 페스티벌 얘기 좀 할게요.
0: 네, 페스티벌.
1: 예.
0: 네. 어떤 페스티벌입니까?
1: 우리 Asian Night Market. 타일랜드 가면 뭐 월남 가면
0: Night
1: Market은 맨날
0: 항상
1: 저녁
0: 있죠.
1: 때
0: 네.
1: 늦게까지.
0: 맞아요.
1: 먹는 거, 뭐
0: 거리 음식들, 스트리트,
1: 예.
0: 네.
1: 예. 스트리트 푸드 같은
0: 네.
1: 거
0: 많죠.
1: 그래서 우리도 7월 12일 날, 다음 주.
0: 다음 주.
1: 다음 네. 다음 주. 요번 Sunday, 요번 토요일 날 말고 다음 토요일 날.
0: 네.
1: Falls Church is a Crescendo Studios.
0: 네.
1: 저기 H-Mart Gallagher 바로 뒤에 5시에서 시작하고 11시까지 푸드마켓이에요.
0: 아,
1: 이거는
0: 네.
1: 뭐 공짜 아니고 돈 내야 되는 뭐 10불, 20불 돈 내야 되면 아, 들어갈 수 있고.
0: 그러니까 네. 들어가셔야 되는 거군요. 예.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셔서.
1: 맞아요. 따로 사야 되죠.
0: 아, 따로 사셔가지고. 예. 그 들어가시면 이제 그
1: 에이시안 퍼포먼스도 있고.
0: 퍼포먼스도 있고.
1: 퍼포먼스도 있고 뭐 뭐지 뭐지 뭐 음악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춤추는 거 다른 네. 거 뭐 퍼포먼스 많을 거야.
0: 아, 그러면 에이시안 그 퍼포먼스도 즐기시면서 또 예. 음식도 에이시안 푸드도 같이 드실 수 있는 거네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이런 행사들이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곳곳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저희가 잘 알지 못해서
1: 예.
0: 근데 이런 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1: 예.
0: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에이시안 다른 음식들도 먹을 수 있고,
1: 맞아요.
0: 또 문화도 느낄 수 있고. 근데 미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 K-culture, K-food를 좋아하지만
1: 예.
0: 또 우리 미국이 여러 다국적 이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1: 예.
0: 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1: 아니 네. 뭐 우리 미국은 되게 넓고
0: 네.
1: 또 뭐지 자리도 많고 저것 때문에 페스티벌 하는 거는
0: 네.
1: 한국보다 더 쉽죠.
0: 네.
1: 한국에는
0: 그렇죠. 네.
1: 뭐 자리 찾아야 되면 뭐 네. 사람도 모임도 하면 너무 힘들죠.
0: 네. 한국도 요즘 그 지방마다 굉장히 지방 고유의 축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한국에 사시면서 전국을 그 지방 축제 페스티벌을 다니시면서
1: 예.
0: 즐기면서 사시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1: 예, 예, 예.
0: 그렇게 해도 1년이 간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지방마다 뭐, 너무나도 축제가 많으니까요.
1: 예, 네. 뭐 혹시 뭐 김치 페스티벌 같은
0: 김치
1: 거
0: 페스티벌,
1: 뭐 다른 뭐 음악
0: 많죠.
1: 페스티벌도
0: 네.
1: 또 요즘에는 워터밤 페스티벌.
0: 아, 워터밤 페스티벌을 또
1: 인기
0: 요즘...
1: 엄청 많죠.
0: 아,
1: 워터밤 페스티벌은 서머타임에서
0: 네.
1: 뭐
0: 물을 뿌리면서
1: 수영복 네. 있고 음악도 있고 뭐 퍼포먼스도 있고 but 이거
0: 네,
1: 물캐는도
0: 네.
1: 다 풀려고
0: 네.
1: 어떤 때는 한국도 지금도 비슷하게 덥죠.
0: 아 그렇죠. 한국도 지금 덥죠.
1: 예, 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워터밤 페스티벌 좀 인기 엄청 많아요.
0: 싸이가 또 워낙
1: 예.
0: 흠뻑쇼로 유명하잖아요.
1: 예. 맞아요. 싸이하고 다른 인기 많은 저기 가수도
0: 네.
1: 이 워터밤 페스티벌 네. 뭐 트로트도
0: 네, 네. 예. 트로트도 많이 하고.
1: 예.
0: 근데 이제 또 이제 물을 또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이제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1: 아,
0: 계신데.
1: 아, 젊은 사람들은 이건 너무 좋죠.
0: 네, 뭐.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또 한여름에 그런 그 음악과 함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여서 굉장히
1: 또.
0: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예.
0: 네.
1: 아, 예. So 이번 위켄은 진짜 조심하고
0: 네.
1: 더운데 저기 뭐 불꽃 봐야 될 거면. 저기 진짜 조심하고 참 물도 많이 마시고
0: 네 맞아요 정말 관리를 잘 하시면서
1: 예.
0: 그런 시간을 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1: 예.
0: 네
1: 알겠습니다.
0: 아 오늘도 우리 MCO와 함께 예. 한 시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 또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도 예. 전해주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할까요
1: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봐요
0: 네
1: and happy 4th of July
0: 네 맞습니다. 내일 모레가 생일이지 않으세요?
1: 맞아요. 내일 제 생일이에요. 아,
0: 내일이 생일이시군요.
1: 예.
0: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행복한 생일 보내시고요.
1: 예,
0: 또
1: 예.
0: 건강한 모습으로 더위 너무 먹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오늘 MC와 함께 또 K 문화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의 그 이야기들을 또 나누어 봤는데요. 맞습니다. 요즘 전 세계 한국 문화가 더 많이 알려지고 있죠.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드라마나 K-POP, 웹툰, 영화가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한국 문화가 정말 대단해졌구나 하고 느끼신 적 많으시죠? 예전에는 해외 나가서 한국을 설명할 때 자동차나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세계인들이 한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BTS와 블랙핑크, 넷플릭스, 드라마, 웹툰, 한국 음식, 그리고 K-뷰티, K-컬처입니다.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 1년 동안 문화와 콘텐츠, 관광 분야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콘텐츠 수출인데요. 지난해 한국 콘텐츠 수출액이 무려 149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2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콘텐츠가 뭘까요?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출판 등 문화산업 전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한국은 자동차나 반도체만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문화 자체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콘텐츠 산업이 단순히 문화적 자부심에 그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도체를 수출하면 공장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콘텐츠를 수출하면 작가, 배우, 가수, 제작진, 디자이너, 번역가, 마케팅 전문가 등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또 함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 음식을 찾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문화의 경제적 힘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올해 문화 영화 분야의 펀드를 7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글로벌 펀드도 새롭게 조성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 자금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불법 콘텐츠 단속 강화를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영화나 드라마가 공개가 되면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무단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창작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만든 작품을 도둑맞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정부는 불법 콘텐츠 긴급 차단 제도를 시행을 하고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안표를 근절하기 위해서 최대 50배 과징금과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전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확장되고 있는 K문화 너무 자랑스럽지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덩달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지요. 미국이 독립을 영국으로부터 선언한 지 독립 선언서가 채택된 날이지요. 그리고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그 의미가 아주 더욱 특별한 것 같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프레이드와 음악회, 가족 모임, 바베큐 파티,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겠지요. 자유와 희생,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에게는 독립기념일은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축제를 즐기면서 또 이민 선조들의 노력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기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내일은 저도 연휴를 맞아서 저희가 제휴 방송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미리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또 연휴를 맞이해서 주말에 어디를 가서 불꽃을 보시고 또 공연을 보시는지 좋을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DMB 지역에 다양한 행사들이 열릴 예정인데요. 역시 가장 대표적인 곳 워싱턴 DC 내셔널 몰입니다. 워싱턴 기념탑과 링컨 기념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국 최고의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250주년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금 너무 복잡한 것이 싫으신 분들은 덜 붐비면서도 멋진 전망을 원하신다면 버지니아 알링턴의 아이오시마 해병대 전쟁 기념관과 또 네덜란드 카리움 공원도 추천드리고요. 이곳은 워싱턴 DC의 야경과 함께 불꽃놀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숨은 명소이기도 합니다. 강변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워싱턴 DC의 더 와프로 가셔도 좋은 선택이실 것 같고요. 다양한 음식점들이 즐비하고 공연을 함께 즐기면서 여유롭게 불꽃놀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적한 곳을 찾으신다면 이스트 포토맥 공원, 헤인스 포인트도 추천을 드리고요. 가족 단위 나들이나 또 여유롭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도 가실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역시나 볼티모어 이너 하버가 대표적인 명소죠. 항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불꽃놀이가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또 아나폴리스 시티 녹에서도 체스픽만의 또 운치와 함께 불꽃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마운트 버넌 또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가를 배경으로 역사 체험 행사와 함께 특별한 독립기념일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요. 행사장을 찾으실 계획이라면 좀 오후 일찍 출발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또 올해는 특별히 다른 해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 행사 종료 후에는 교통 혼잡과 메트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낮에는 무더위가 또 밤에는 불꽃놀이로 인한 화약 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물과 또 여러 가지 간단한 간식, 돗자리도 준비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호흡기가 약한 분들 꼭 마스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연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미국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여름밤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쉬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 1, 2부 함께 하는 우리 리김밥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먹던 그 김밥, 맛있는 김밥, 이 페어픽스에서도 드실 수 있고요. 네, 또 카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 20불 상당의 쿠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Radio DC를 카카오톡에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K는 대문자, 그리고 Radio DC는 소문자입니다. 친구 추가하셔서 또 사연도 보내주시고 노래도 신청하시는 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 맛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맛있는 한국인 입맛에 맞는 정통 중화요리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All You Can Eat을 제공하면서 무제한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에서도 센터빌에서도 드실 수 있는 또 20불 쿠폰을 함께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K-Radio 라디오 워싱턴 초대와 함께 하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쉬고 월요일 여러분 곁으로 오겠습니다. 행복한 연휴 또 불꽃놀이도 하시면서 함께 축제를 누리실 수 있는 행복한 기억들 이번 7월 4일 그리고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신 손님에게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엌에 백스플래시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물어오셨어요. 예쁘게 공사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나 또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카운터탑을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셔서 역시 공사를 잘 마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몇 주가 지난 후에는 페인트와 조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집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우선 권하기는 이사 들어가신 집에서 해야 할 것들을 모두 적어보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쭉 나열한 후에 시간적으로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보시고 계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도 구별해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리서치가 당연히 필요한데 간혹 본인만의 독특한 취향을 고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본인의 만족이 최우선이지만 또 언젠가는 팔아야 하는 집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는 페인트라든가 타일 등은 개인 취향을 따를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변경이나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운홈에 작은 방 두 개가 필요 없다고 벽을 터서 방을 크게 만든다든가 패밀리룸을 넓힌다고 서재를 없애기도 하고 부엌을 크게 하려고 선룸을 없애고 하는 일들입니다. 집의 구조, 동네 분위기, 리셀 밸류, 최근 유행 등을 고려하시고 집을 가장 많이 보고 다니는 리얼터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업체에서 견적을 오면 디자인 컨설팅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참조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수정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은 반드시 여러 군데에서 받은 후에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주변의 소개나 잘 아는 분들과 일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다른 곳의 견적은 받아보고 비교하셔서 가격, 서비스, 사용하는 자재들의 차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님의 경우처럼 각각의 공사마다 전기 따로, 플러머 따로, 페인트, 바닥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만 제네럴 컨트랙터를 고용하셔서 모든 공사를 한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 절약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작던 크던 어떤 공사이든지 라이선스와 보험을 가진 회사인지는 꼭 확인하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계절에 따라 이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덱 or 페리오 혹은 큰 나무를 잘라야 하는 아웃사이드 일의 경우에는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쯤에 가격이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일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지붕이나 사이딩 같은 경우는 소유하신 보험회사에 클레임해서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헤어 데미지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때를 위하여 보험이 있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카운티 퍼미시나 속해 있는 HOA의 어프루블이 꼭 필요한지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집을 거래해 주셨던 리얼터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리얼터는 주택을 거래하는 전문가입니다. 사고 파는 일 외에도 집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프로페셔널한 에이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CGN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한 존스법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조선 해운산업 보호 기조가 더욱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 해법으로 소형 원자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마이크로 원자로로 엔비디아 AI 칩을 구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픈 AI가 미 정부의 자사 지분 5%를 제공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가 창출하는 부를 국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방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이 AI가 금융시장과 노동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잠재적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AI 혁명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기대와 함께 금융 불안과 일자리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 독립기념일 대규모 불꽃놀이를 앞두고 워싱턴 DC 일대에 건강에 유해한 수준의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당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오를 것으로 보고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적 소매 판매를 공식 허용하며 최대 350개 판매점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방 차원의 불법 규정과 별개로 합법 시장을 열어 세수 확보와 불법 시장 축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조치입니다. 한국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가 상반기 기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 증가가 실적을 이끌며 양사 모두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주택에서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사실상 감금 생활을 하던 아동 16명이 구조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부모와 조부모를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 법무부가 1일 반자동 소총의 판매와 제조 등을 금지한 버지니아주의 새 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당 버지니아주의 새 법은 1일부터 발효됐으며 같은 날 미 법무부는 해당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버지니아주 법은 특정 공격용 화기로 분류되는 반자동 총기의 구매, 판매, 이전, 수입 및 제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 시 경범죄로 분류되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올해 초 에비겔 스펜버거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이번 규제가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대행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헌법은 권고사항이 아니며 수정헌법 2조는 2등급의 권리가 아니다. 법무부는 역사상 어떤 행정부보다 수정헌법 2조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왔으며 필요할 경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민권국의 하르미트 딜런 차관보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은 자신과 동일한 무기를 수백만 명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위협 아래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은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AR-15 계열 소총의 상업적 구매를 사실상 범죄로 규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가 시민들의 헌법상 무기 소지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정부 측은 해당 법이 공공안전을 강화하고 총기 범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와의 법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법 시행과 동시에 제기되면서 향후 미국 내 다른 주들의 유사 총기 규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주정부와 수정헌법 2조 확대 해석을 강조하는 연방정부 간의 정면 충돌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메디케어가 비만 치료용 GLP-1 계열 약물을 월 $50 본인 부담으로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고령층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는 조치이지만 의료비 증가와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메디케어에서 비만 치료 목적의 GLP-1 계열 약물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브릿지라는 한시적 프로그램 형태로 시행되며 2027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메디케어를 통해 비만 치료 목적으로 GLP-1 약물을 공식 보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 중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체질량 지수 BMI가 35 이상인 고도 비만 환자가 기본 대상이며 BMI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당뇨 전 단계, 심혈관 질환 병력, 뇌졸중 이력, 고혈압 등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자격이 인정됩니다. 대상자는 의사의 임상평가를 거쳐 자격이 확인되며 승인 절차를 통과할 경우 약국에서 월 $50만 부담하고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600 이상하던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비용과 비교하면 큰 폭의 인하입니다.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는 약 6,900만 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수백만 명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는 최대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까지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약물에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경구형 제형,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잿바운드 일부 제품이 포함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주사제보다 복용 편의성이 높은 약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민간보험 중심 구조와는 달리 납세자 재원과 본인 부담금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보험사가 아닌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자격을 판단하고 이후 CMS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사전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승인 이후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행정 부담과 혼선이 예상됩니다. 의료진은 환자 증가에 따른 사전 승인 요청이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약국 역시 처방 물량 증가로 업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MS는 승인 절차를 72시간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7년 말 종료 예정으로 이후 장기 보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메디케어는 민간 보험사 참여를 통한 장기 보장 체계를 추진했지만 주요 보험사들이 비용과 구조 문제로 참여를 거부하면서 계획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반면 비만 관련 질환 예방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메디케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트럼프 행정부가 친이란 세력과 거리를 두도록 이라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막았던 이라크행 달러 수송을 수개월 만에 일부 재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신임 총리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총리실의 하이다르 아라부디 대변인은 이라크로의 달러화 수송이 재개됐으며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고 총리 재정고문인 무다르 무함마드 살리 역시 이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이라크가 뉴욕 연방준비은행 계좌에 예치해둔 자국의 원유 판매 대금 인출 및 현금 수송을 전격 동결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 중앙은행은 국제은행 계좌가 없는 국내 기업과 개인들의 수입 대금 결제를 위해 뉴욕 연준 계좌에서 매일 달러를 인출해 공급해왔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들이 이 시스템을 악용해 막대한 양의 달러를 이란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제재는 이라크가 새 총리를 뽑는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친이란 성향으로 평가받는 총리 후보의 등장을 막으려 했으며 정부 통제 밖에서 활동하고 미군 시설을 공격해온 친이란 민병대를 억제할 것을 이라크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전격적인 달러 동결 직후인 지난 4월 말 취임한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신임 총리는 미국의 묵인하에 정권을 잡은 정치 신예입니다. 그는 취임 직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이라크 내 모든 민병대를 국가 정규군 지휘체계 아래 강제 귀속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친이란 세력 압박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알자이디 총리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관료 수십 명을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하는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미국의 이번 달러 수송 재개는 이러한 이라크 신임 정부의 친미 개혁 행보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다만 이라크 정부 관계자는 달러 수송은 재개됐지만 미국이 취했던 이라크 보안군에 대한 군사협력 및 자금 지원 중단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란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압박은 지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라크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닙니다. 이라크 내 가장 강력한 친이란 무장 세력인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알자이디 총리의 통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버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버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쿠버프 제공입니다.
1: 차고 있지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2: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2: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드리스콜 딸기 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용 수박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4: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세컨하우스 과세 시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는 약 만 가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오는 8월 말부터 첫 세금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7: 뉴욕시가 재정 적자를 메우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뉴욕 시내 초고가 주택을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 삐다테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제비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재정국은 지난달 30일 초고가 세컨하우스를 소유한 과세 대상자들에게 오는 8월 30일까지 첫 세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세는 소란만단이 뉴욕시장과 캣티오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해온 부유층 증세 정책의 일환으로 뉴욕시 전역 5개 보로에 걸쳐 약 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연간 약 5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소유주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용 고가 주택으로 제한되며 부동산 가치 기준 500만 달러 이상의 가구 또는 100만 달러 이상의 콘도와 코합이 해당됩니다. 과세는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1단계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주택 유형과 가치 구간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1에서 3가구의 경우 주택시장 가치가 5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일 경우 세율은 0.8%, 주택가치가 1,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주택은 1.05%, 2,5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은 1.3%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콘도와 코합은 100만에서 300만 달러 구간은 4%, 300에서 500만 달러는 5.25%, 500만 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6.5%가 적용됩니다. 시행 2단계는 2028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부과되며 과세 기준이 시장 가치에서 실거래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2028년 7월부터는 주택과 콘도, 코합 등 주택 유형과 무관하게 500만에서 1,500만 달러의 주택은 0.8%, 1,500만에서 2,500만 달러의 주택은 1.05%, 2,5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은 1.3%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규정은 오는 7월 9일 공공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 가운데 상당수가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세컨하우스를 보유한 초고액의 자산가들이 뉴욕시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이입니다.
6: 뉴저지주가 직원들의 건강보험이 고용주 제공보험이 아닌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기업들에 대해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저지는 최근 주 예산과 함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직원 또는 그 가족이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고용주에게 인당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직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있는 기업은 해당 직원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과액은 기업 규모와 수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메디케이드 이용자 50명에서 249명 규모 기업은 1인당 연 $325, 5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은 최대 연 $725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올해 약 1억 4,500만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이키 셰릴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했으며 향후 공공의료보험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정책 변화로 인해 주정부가 부담해야 할 메디케이드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부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즉각적인 부과 조항은 없지만 향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는 내년 이후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을 지지하는 측은 기업이 저소득 노동자에게 고용주 보험 대신 공공의료보험 혜택을 활용하게 하는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직원에게 보험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세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료비 혜택을 받는 구조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주 보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까지 기업의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진보 성향 정책 연구기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영향을 미쳐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의 고용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채용이나 해고, 사업장 위치 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저지주의 이번 조치는 일정 조건의 임시직, 계절직, 시간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의 채용 결정에서 메디케이드 가입 여부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원정 출산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원정 출산 사건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검찰에 전격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반이민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8: 법무부가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검찰에 지시했다고 언론들이 30일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모든 연방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원정 출산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한 출생시민권 제도를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인 채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법무부의 이런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이날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수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출산 관광 계획은 이민법을 악용하고 형사법을 자주 위반한다며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일선 검사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를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수사 요원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에 집중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법무부의 이번 지시는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라며 의회 입법 등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6: 뉴욕의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첨탑에서 아찔한 고공 청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유명 고공 스턴트 커플이 허가 없이 건물 첨탑에 올라 평화를 담은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친 뒤 청혼 퍼포먼스를 펼쳤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돼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9: 1일 뉴욕의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첨탑에 올라 대형 현수막을 내건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유명 고공 스턴트 커플로 미리 계획했던 고공 청혼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약 450m 높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테나 꼭대기에 검은색 옷을 입은 남녀가 올라 대형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검은색 현수막에는 흰색 대문자로 사랑의 힘이 권력에 대한 사랑을 이길 때 세상은 평화를 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 안테나 구조물 아래쪽 플랫폼으로 내려온 뒤에 한 사람이 한쪽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청혼했습니다. 이들은 포옹하고 입을 맞춘 뒤에 반지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캣우먼을 연상시키는 머리 장식을 한 니콜라우는 등반 장면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주인공들은 러시아 출신의 고공 스턴트 아티스트 커플인 안젤라 니콜라우와 바냐 비어쿠스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높은 건물이나 구조물에 오르는 이른바 루프탑핑으로 유명해졌으며 2024년 다큐멘터리 영화 스카이워커스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뉴욕 경찰은 사건 직후에 건물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대응에 나섰으며 오후 1시께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이 첨탑에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1년 완공 당시에 세계의 최고층 건물이었으며 지금도 뉴욕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일반 관광객은 86층과 102층 전망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외부 첨탑 구역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물 측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이 허가받지 않은 무단 행동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주요 건축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오는 4일 독립기념일 기념행사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경계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에 8일째 매몰돼 있는 40대 남성 생존자를 구하기 위한 다국적 구조대의 사투가 진행 중입니다. 2일 AFP 통신에 따르면 7개국 합동 구조팀이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주의 항구 도시 타티아 라마르의 건물 붕괴 현장에서 43세 생존자 에르난 힐에 대한 구조 작업을 사흘째 벌이고 있습니다. 경비원인 힐은 지난달 24일 대지진 발생 당시에 자신이 일하던 7층짜리 건물 안에 초소해 있다가 매몰됐습니다. 실종자 힐의 부인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나라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라 놀랍다며 남편의 생환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2,295명, 부상자는 11,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1일 오후 6시부터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 여당 신민주주의당 소속 정치인들의 아파트 바깥에 폭발물이 잇따라 터지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일 오전 4시부터 4시 45분께 그리스 북부 테살로니키에서 여당 정치인이 사는 아파트 3곳을 겨냥한 폭발물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들 폭발물은 캠핑용 가스통으로 조잡하게 제조됐다고 현지 수사당국이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신민주주의당의 국회의원 후보인 아프로디테 네스토라가 화상을 입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화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네스토라의 아버지도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 2명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테살로니키를 방문해 부상자를 병문 안했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극단주의자들로 인한 피와 그들이 심은 분열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지난 5월 낮은 가격을 앞세운 중국 업체의 점유율이 처음으로 일본 자동차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일 보도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 5월 신차 판매 통계에 따르면 유럽 주요 31개국에서 BYD, 상하이 자동차, 저장, 지리 홀딩그룹, 체리 자동차 등 5개 중국 자동차 업체의 판매량은 138,410대로 전년 같은 달보다 65%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토요타, 닛산 등 일본 업체 차량은 같은 기간 13만 424대로 전년 동월보다 3%가 줄었습니다. 지난달 유럽 31개국에서 중국 업체 자동차의 점유율은 12%를 차지했으며 일본 업체는 11%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의 정부 보조금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왜곡됐다고 보고 2024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세 부과에도 여전히 중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BYD는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유럽 수출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유럽 주요 31개국에서 지난 5월 판매 대수가 전년 동월보다 2.4배 늘어났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혼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강한 햇볕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 체감온도도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장시간 외출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화씨 100도, 섭씨 38도, 최저 기온 84도, 섭씨 29도로 전망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낮 최고 기온은 화씨 101도, 섭씨 38도, 최저 기온은 82도, 섭씨 28도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와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강한 일사와 함께 매우 무더운 날씨가 예상돼 한낮에는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03도, 섭씨 39도, 최저 기온 81도, 섭씨 2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102도, 섭씨 39도, 최저 기온 81도, 섭씨 27도로 전망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물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 전에 기온과 자외선 지수 확인하시고 냉방이 가능한 실내에서 적절히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2: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의 일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원자력 발전 스타트업 발라 아토믹스가 마이크로 원자로를 가동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 보도했습니다. 전력 규모는 미미한 정도였지만 미 역사상 차세대 원자로가 실제 전력을 생산하면서 AI 전력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발라 아토믹스는 모듈형 원자로인 5메가와트급 마이크로 원자로 워드 250을 유타주의 산라팔 에너지 연구소로 옮겨 여기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이곳 데이터 센터 내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AI 칩 아키텍처를 구동하는 장면을 시연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원자로는 미니밴보다 약간 큰 크기로 이동이 매우 쉬운 게 장점입니다. 지난 2월 미 공군은 C-17 글로브 마스터 3 수송대 3대를 동원해 캘리포니아에서 유타주 연구소까지 이 원자로의 구성품들을 공수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원자로는 붕괴 열과 사고 위험이 매우 낮은 3중 피복 입자 핵 연료를 사용하며 헬륨가스로 냉각하고 흑연을 감속제로 씁니다. 이번 시연 성공으로 데이터 센터 냉각용 물 소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나타났습니다. 발라 아토믹스는 엔비디아의 수랭식 블랙웰 플랫폼과 우리 폐쇄루프 냉각 시스템을 결합하면 냉각용 물 소비량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라 아토믹스는 2023년 아이지아 테일러가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방산 기술 기업 오큘러스 창업자 파머 럭키와 팔란티어 최고 기술 책임자 샴 생커 등 거물급 인사들이 투자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남부 지역 최초로 대마초 소지를 합법화한 지 5년 만에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적인 판매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관련 시장과 규제 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6: 버지니아주가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적인 소매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9일 제정된 주 예산 관련 법안에 따라 버지니아주는 이번 달 1일부터 주 전역에 최대 350개의 대마초 판매점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대마초가 불법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주정부 차원의 정책을 통해 합법적인 유통시장을 확대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됩니다. 대마초 합법화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라슈레스 에어드 주 상원의원은 버지니아는 이미 성인의 대마초 소지를 합법화했지만 합법적인 판매 시장이 없어 불법 시장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며 이번 절충안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검증하며 불법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장을 만드는 보다 현명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이미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을 운영해 환자들이 지정 판매소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주 규제 당국은 올해 2월 1일부터 소매 판매 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21세 이상 성인은 이번 달 1일부터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대마초 한도는 기존 1온스에서 2온스로 확대되며 가정에서 소량의 대마초를 직접 재배할 수 있는 현행 규정도 유지됩니다. 버지니아주는 일반 판매세 외에 별도의 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주의회 예산 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 해에만 약 5,100만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책을 형평성과 형사사법 개혁의 문제로 접근해왔습니다. 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흑인 주민들이 대마초 관련 단속과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다른 인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당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공공안전과 건강 문제를 우려하며 합법화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합법화 지지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민사벌금을 인상한 조항에 대해서는 인종에 따른 단속 편차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첼시 XYZ 시민단체 마리화나 저스티스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이용하려는 성인들조차 무엇이 허용되는지 혼란을 겪어왔다며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오랜 불확실성을 끝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에는 의료용 또는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절반가량의 주에서는 기호용 대마초까지 합법화한 상태입니다. 특히 버지니아주는 남부지역에서는 드물게 대마초 규제를 완화한 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대마초를 불법 약물로 분류하고 있어 주 정부 정책과 연방법 사이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주 정부가 허가한 의료용 대마초의 위험 등급을 낮추고 대마초 분류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2010년대부터 의료용 대마초 사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2021년에는 남부 최초로 21세 이상 성인의 대마초 소주와 자가 재배를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의료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호용 판매 시장을 구축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합법적인 판매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1년 선거를 계기로 주 정부 권력이 공화당 중심으로 바뀌면서 관련 입법은 수년간 중단됐고 글렌 영킨 전 주지사는 2024년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올해 1월 취임한 에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합법적인 대마초 판매 시장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올해 의회에서 통과된 민주당 법안에 일부 거부권을 행사한 뒤 의회와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종 합의 내용은 주 예산안에 포함돼 법률로 확정됐으며 버지니아주는 올해부터 합법적인 기호용 대마초 판매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안전과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향후 버지니아주의 핵심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캐디 오컬 뉴욕 주지사가 올 여름 저소득층 아동 약 160만 명에게 총 1억 8,900만 달러 규모의 식료품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학교 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의 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뉴욕주 전역에서 약 200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7: 캐티 오컬 뉴욕주지사는 2026 Summer EBT 여름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약 160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총 1억 8,900만 달러의 식료품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동안 학교 무료 급식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연방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격을 갖춘 가정에는 학생 한 명당 $120가 한 차례 지급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뉴욕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연방정부에서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축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뉴욕주는 아이들과 가정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제공하는 Summer EBT 프로그램 지원금은 6월 중순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약 2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이 약 2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 학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가정의 경우 오는 9월 8일까지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대상자와 자격 내용은 웹사이트 otda.ny.gov/programs/summer-ebt 또는 구글 검색창에 NY Summer EBT를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용 EBT 카드로 지급되며 스냅 사용이 가능한 식료품점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에서 과일과 채소, 유제품 등의 식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된 지원금은 발급일로부터 122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뉴욕주 임시지원 및 장애지원국은 지난해 썸머 EBT 카드를 사용했던 과정에는 동일한 카드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나 지난해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았던 과정에는 새로운 카드가 발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 학생은 무료 또는 할인된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으로 스냅과 메디케이드를 지원받는 가정의 학생들은 자동으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뉴욕주는 썸머 EBT를 비롯해 아동과 가정을 위한 생활비 경감 정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올 예산을 통해 학교 무상급식 프로그램 확대, 아동 세액공제 확대, 보육 지원 강화는 물론 긴급 식량 지원과 푸드뱅크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했습니다. 또 스냅 수급자들의 카드 복제 사기가 급증하면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아이스 칩이 내장된 새로운 EBT 카드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썸머 EBT 지원이 저소득층 가정의 식량 부족 현상을 약 3분의 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학기 중에 무료급식에 의존했던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에도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썸머 EBT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오픈 AI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트럼프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올트먼은 AI로 창출된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최선의 방법이 재정적 지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초기 협의에서 5% 규모를 제안했다고 두 명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CNBC도 올트먼이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에 처음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후 1년 넘게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지난달 초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픈 AI의 3월 기업 가치는 8,520억 달러로 5% 지분의 가치는 약 426억 달러에 달합니다. 오픈 AI는 이르면 올해 기업 공개를 추진해왔지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상장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안의 골자는 오픈 AI가 지분을 정부에 제공해 공공자산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가 장기 분산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석유 기업들의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는 알래스카 연구기금과 유사한 모델입니다. 제안에는 엔트로픽과 구글, 메타 등 다른 AI 기업들도 유사한 지분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이들의 동의 없이

0: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올트먼 CEO는 6월 3일 샌더스 의원을 직접 방문해 공공지분 개념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6월 5일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국민이 이 혁명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며 AI 대기업 지분 취득이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현재 논의는 초기 단계이며 합의가 이뤄지려면 의회 입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행정부가 지분 취득을 추진할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미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규제를 다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특히 쿠팡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쿠팡 측 주장과 자료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 연방의회 보고서가 1일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절반 이상을 쿠팡 문제에 할애하며 이 같은 차별적 대우가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상대로 한 쿠팡의 대대적 로비 속에 쿠팡 측 주장이 보고서에 대거 담겼습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란 제목으로 35장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증언과 문서를 토대로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며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그리고 미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 기업에 대한 공격에 공격적이라며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조사가 개시되고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미 기업들의 불만을 전했습니다. 한국이 자국시장에서 미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관련 법률과 규제를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대우는 미국과 최근 체결한 무역 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이 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주장도 상세히 포함됐습니다. 한국이 쿠팡에서 고객을 빼내 자국 경쟁업체에 몰아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쿠팡이 해킹 피해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작전으로 규정하며 국정원의 지시였다는 쿠팡 측 주장을 자세히 담아줬습니다. 쿠팡이 국정원에서 받았다는 협조 공문도 영문 번역본으로 첨부됐습니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한국 정부 최고위층에서 국정원 지시에 따라 쿠팡이 움직인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에서 표적이 되면서 쿠팡의 시가총액이 40% 이상 떨어져 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쿠팡을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 업체와 생산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서는 부연했습니다.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미 기업이 한국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전제 하에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소개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2월 로저스 대표를 불러 증언을 듣는 등 미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우를 문제 삼아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쿠팡은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그동안 벌여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미국 기반 결제 대행사 AUS 머천트 서비스가 미국 내 불법 의약품 등의 판매를 막지 못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종결짓는 조건으로 6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미 법무부가 1일 발표했습니다. AUS 먼천트 서비스는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중국 엔트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법무부는 알리바바 그룹이 B2B 플랫폼 알리바바.com과 B2C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판매자들이 불법 의약품, 규제 약물, 등재 화학물질, 의약품 위조 장비 등을 포함해 미국에 수입되는 불법 제품 판매 행위를 막지 못해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습니다. 2016년에서 2024년 판매된 불법 제품이 약 8만 건에 이르며 거래 규모가 2억 달러를 넘는다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알리바바는 금지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갖고 있었지만

0: 직원들은 회사의 준법 통제가 충분하지 않으며 불법 제품의 판매, 수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알리바바는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플랫폼 내 비공개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일부 판매자는 이를 통해 불법 거래를 촉진했고 알리바바는 판매자들의 이러한 불법 활동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익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레슈메이트 법무부 차관보 대행은 오늘 결정은 전자상 거래와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불법적이고도 위험한 외국 의약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케이 라디오 정오 뉴스는 뱅코프 제공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유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구독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자 몸을 낮추고 검지를 치켜드는 남자, 잡지사의 지도교수,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시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곽시식입니다.
3: 자, 오늘은 곽시식 작가님과 함께 지도의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반출할지 말지 정해야 하는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최종 결정은 9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과학적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니까 일단 지금 구글에서 요청하는 지도가 구글 측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축척이 1대 5천 수치인 고정밀 국가 기본도이다. 이게 1대 1천 정도의 고정밀 지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달라,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고정밀 지도란 게 일단 뭐고, 1대 5천 지도는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나오고, 또 구글은 왜 이 지도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일단 뭐 고정밀 지도 뭐 이런 말은 그냥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너 잘생겼다라고 하면 뭐 못생겼다가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영화배우 할 정도로 잘생겼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그냥 고정밀 지도라는 말은 쓰는 거기 때문에.
3: 아, 그래요?
4: 그건 그냥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는 건 있던 것보다 더 정밀한 거를 원한다, 뭐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논쟁을 위해서 쓰는 그냥 말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3: 아, 예.
4: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숫자죠. 이 축적 숫자, 축적 숫자. 1대 5천이냐, 1대 1천이냐.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도가 많이 나가서 사용되고 있는 거는 1대 2만 5천이거든요.
3: 아, 1대 예. 2만 5천.
4: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3: 네.
4: 1대 5천은 실제 공간에서 5,000cm가 지도상에서 1cm로 나타나 있는 게 1대 5,000입니다.
3: 그렇죠.
4: 간단하죠. 5,000cm면 이게 몇 미터입니까? 공 두 개를 떼면 되죠.
3: 50m.
4: 50m가 1cm로 나타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가로, 세로, 폭이 50m짜리인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지도상에서 1cm짜리 표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1대 5천 지도인 것입니다.
3: 그렇죠.
4: 그럼 1대 2만 5천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2만 5천cm가 지도상에서 1cm로 나타나는 지도가 1대 2만 5천 지도입니다.
3: 그렇죠. 예.
4: 그러면 250m가 1cm로 나타난다는 뜻이겠죠.
3: 네. 그러니까
4: 가로, 세로가 한 250m 정도 되는 운동장 같은 좀 큰 그런 규모의 뭐가 있어야지 지도상에서 1cm짜리 사각형으로 보인다.
3: 덜 정밀한 거죠.
4: 그렇죠.
3: 예, 예.
4: 그래서 이제 1대 2만 5천 지도는 지금 이제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3: 네,
4: 그래서 1대 2만 5천 지도를 바탕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예를 들면 뭐 지도 앱 이런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250m가 1cm에 나타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3: 그렇죠.
4: 예를 들어서 혹시 사시는 집 건물의 그 크기, 가로 폭이 250m 정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 집이 택도 없지 않겠어요?
3: 택도,
4: 진짜
3: 아, 집은, 설마, 집은.
4: 설마 생각해봐야 될 정도입니까?
3: 집도 택도 없고 건물도 안 될 거예요.
4: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뭐 단독주택 같은 거 이런 거 조금만 이렇게 있으면 뭐 폭이 크게 해봐야 뭐 한 뭐 10m, 20m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텐데.
3: 그렇죠. 예.
4: 250m가 1cm에 나타나고 하면 건물, 단독주택 건물 하나하나가 거의 구분되기 어렵단 말이죠.
3: 그렇죠. 예.
4: 그렇다고 하면 큰 도로는 좀 식별이 되겠지만 단독주택 하나하나 사이를 나 있는 그 골목길 같은 거 이런 거는 나오지가 않겠다. 라고 해서 예. 지도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지도를 달라. 1대 5천까지만은 좀 달라. 우리나라에 그보다 더 정밀한 지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대 1000 이런 것도 분명히 국정원 이런 데서 들고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요구한 건 아니고 1대 5000 정도까지만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3: 네.
4: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3: 네.
4: 이게 왜 그럼 뭐 구글이 뭐 하든 말든 뭐 우리 허용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 좀 받고 그냥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 할까요?
3: 안보 문제 아니에요?
4: 그게 네.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조심스럽다는 이유인데
3: 예, 예, 예.
4: 사실은 이게 이제 뭐하고 엮여 있냐면
3: 예.
4: 우리나라의 기존의 사업을 하던 업체들이 있잖아요. 기존의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지도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거나 혹은 뭐 지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온갖 일들 다 하다못해 무슨 뭐 요즘에 뭐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예. 만난다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시세를 확인한다거나 다 지도하고 상관 있잖아요.
3: 그렇죠.
4: 이런 거를 국내에서 하던 업자들이 다 있겠죠.
3: 있죠.
4: 이 업자들은 다 국내에서 국내 규제를 받아가면서 우리나라 정부 당국의 여러 가지 통제와 간섭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세금도 다 우리나라 정부에 다 내고 있잖아요.
3: 세금 내야죠, 기업들은.
4: 네, 그래서 그 네. 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또 지도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3: 아.
4: 그런데 구글은 다 국적 기업이잖아요.
3: 아, 세금
4: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운영을 하면 네. 분명히 국내에서 뭐 이렇게 온전히 다 사업을 하기보다는
3: 아.
4: 다국 본사로 들고 가가지고
3: 그렇지.
4: 다국적 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3: 아.
4: 그러면 여러 가지로 그런 규제에서 좀 이탈하기도 쉽겠죠.
3: 아, 네.
4: 그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구글이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한국에 내기보다는 미국에 주로 많이 그렇지, 내지 않겠습니까?
3: 네, 그 문제 있죠.
4: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국내에 경쟁하는 지도로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껄쩍지근 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뼈빠지게 사업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내가지고 만든 지도인데
3: 아하.
4: 이걸 구글한테 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글이 더 잘 된다고 할 때 그 이익도 어차피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많이 안 돌아올 것 같은데
3: 네.
4: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니 더 강한 업체하고 경쟁을 요즘 글로벌 시대에 경쟁을 더 활발히 해가지고 서로 피터지는 경쟁 와중에 더 품질이 좋아지고 뭐 더 많은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그러면 뭐 기술의 발전 면에서도 소비자들에 대한 이익 면에서도 또 좋지 않겠느냐. 또 해외에 구글이 익숙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데 구글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해외의 관광객들이 어디에 놀러 가면 뭐 유럽에 간다, 뭐 미국에 간다, 다 구글 지도를 살펴보면서
3: 맞습니다.
4: 여기저기 네. 돌아다니는데 네. 한국에 와서는 구글 지도가 품질이 좀 떨어져가지고 잘 안 통한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잘 못 놀러 온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많이 놀러 오고 있죠, 사실은.
3: 그렇죠.
4: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구글 쪽에서는 좀 얘기를 해요.
3: 아, 외국인 관광객들은 우리나라 걸로 쓰나? 보통.
4: 아니, 그런 걸 약간 팁처럼 좀 이야기를 하죠.
3: 네,
4: 근데 이제
3: 예.
4: 당황하는 사람들도
3: 그렇겠죠,
4: 있다고
3: 그렇죠.
4: 하고
3: 모르면,
4: 그런 이야기 특히 과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구글 지도도 품질 좀 올라오고 있는데
3: 예.
4: 특히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이렇게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3: 네.
4: 국내의 지도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정부 쪽 입장 또 그 사이에서 실제로 지도를 개발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 여러 가지 입장들이 좀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3: 그렇죠, 그렇죠.
4: 이 문제가 사실 되게 복잡하고 뭘 털어주면 과연 그럼 이 문제가 풀릴 거냐
3: 네.
4: 그래서 뭘 해다 주면 지도를 줄 수 있느냐
3: 아.
4: 혹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지도를 지금 못 주고 있느냐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특히 짧게 나온 보도일수록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3: 아,
4: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3: 되는구나.
4: 좀 이렇게 네. 좀 깊게 보고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한 문제로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얽혀 있다라는
3: 아.
4: 정도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예.
4: 진짜로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세계를 누가 정복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지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3: 아.
4: 뭐 당연히 이제 전쟁을 하려면 어디에
3: 군사적으로,
4: 뭐가 있고 뭐
3: 예.
4: 지형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어디를 뚫고 들어가서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가 파악이 될 테니까
3: 예.
4: 군사적으로 지도가 중요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상으로 이런 좀 세밀한 디지털화되어 있는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저장되어 있는 지도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어떤 것도 꼽아볼 수가 있냐면
3: 미사일을 쏘더라도
4: 그렇죠.
3: 네, 그렇죠. 네.
4: 특히 현대 미사일 같은 경우에 옛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발사를 했냐면 그냥 대충 종이 지도를 보고 방향과 높이를 계산해가지고 그냥 쐈습니다.
3: 아,
4: 이 정도 속도로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쏘면
3: 네.
4: 우리 로켓에 달려있는 연료의 양이 얼마니까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저쯤 떨어지겠다라고 하면서 쐈거든요.
3: 잘 떨린다.
4: 네, 그러면 당연히 잘 안 맞겠죠. 그죠? 대충 근처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뭐 원자폭탄을 던진다든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 근처에 다 뭐 엄청난 파괴가 일어날 테니까
3: 네.
4: 별로 명중 안 시켜도 되잖아요.
3: 네.
4: 그럼 미사일을 한 100발 정도 쏴가지고 근처 일대에 여기저기 떨어지면
3: 네.
4: 어차피 우리는 그 근처를 다 파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3: 아하.
4: 그냥 100발 쏜다 뭐 이런 작전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3: 예예.
4: 그러다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예전에 이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죠. 관성항법 장치라는 게 나왔어요.
3: 아, 예. 원소할 때 썼는데.
4: 네, 우리 그
3: 루비듐인가?
4: 우리 그 이야기 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자동차, 아니, 버스 같은 거 타고 갈 때.
3: 아,
4: 버스 타고 와서 이렇게 눈 감고 버스 안에 있으면서 버스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좌회전하는지 우회전하는지 몸이 쏠리는 그 느낌만 가지고.
3: 그거 좋아하신다고.
4: 내가 예. 어디쯤 왔는지 대충 추측해보기.
3: 예, 예.
4: 이런 거 우리가 놀이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장치로 만들어가지고 미사일 안에다가 쏠리는 느낌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넣어놓고
3: 예, 예.
4: 미사일이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지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지 왼쪽으로 쏠리는지 오른쪽으로 쏠리는지를 감지를 해가지고 이 미사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컴퓨터가 파악하고 하게 한 다음에
3: 네.
4: 그러면 이거 왼쪽으로 너무 쏠린 것 같은데 그럼 오른쪽으로 좀 꺾자. 오른쪽으로 너무 쏠렸잖아. 왼쪽으로 좀 꺾자. 앞으로 좀 더 가자. 요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맞춘다. 이런 게 관성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이렇게 유도하는 조종하는 방법입니다.
5: 예, 예.
4: 당연히 이것도 오차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현대의 뛰어난 관성 항법 장치들은 이 오차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줄이는데요. 그래서 막 바람 같은 거 막 재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차가 좀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 GPS를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3: GPS
4: 이용하는 방법 많이 씁니다.
3: 예.
4: GPS 그래서 막 이게 자꾸 딴 이야기로 딴 얘기 과감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GPS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3: 예, 예.
4: GPS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GPS는 인공위성하고 통신을 하면서 전파를 주고받으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거든요.
3: 그렇죠.
4: 그래서 누가 방해 전파를 주변에다가 쏴버리면 미사일이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로는 누가 방해 전파를 그냥 통화가 안 되게, 통신이 안 되게 방해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GPS 위성이 보내는 신호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가짜 신호를 딱 심어주는데 미사일에 달린 컴퓨터가 그걸 속는다라고 하면 GPS 해킹이라고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미사일이 방향을 완전히 방향과 위치를 완전히 착각할 수 있겠죠.
3: 예, 예.
4: 그럼 미사일이 엉뚱한데 예를 들면 내가 쐈는데 우리 편 땅에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3: 진짜 무섭다 이거.
4: 그래서 GPS는 네. 외부와 통신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해 전파 위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우리가 원격으로 조작해주는 방법 이런 것도 방해전파 위협이 있잖아요.
3: 네, 그렇죠.
4: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이거 미국에서 아마 제일 먼저 개발됐을 거예요.
3: 예.
4: 미국에서 개발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꽤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지형 대조 방식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3: 지형을 파악해서
4: 이게 뭐냐면 미사일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3: 네네네네.
4: 그래서 예를 들면 땅바닥을 이렇게 보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사일의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3: 그렇지.
4: 그래서 내가 바닥에서 촬영하는 이 모양하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 이 모양하고
3: 대조.
4: 내가 들고 있는 이 지도하고 얼마나 일치할지 보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일치하면 내가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3: 그렇지.
4: 봤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도상에서는 강이 좀 약간 왼쪽에 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카메라로 찍은 영상에서 강이 좀 오른쪽으로 있는 거예요.
3: 이건 아니, 거짓이다.
4: 이거 좀 약간 좀 더 가야 되겠는데 이쪽 오른쪽으로 좀 더 가야지 좀 제대로 일치하겠는데 미사일이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방향을 잡아가면서 정확한 위치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이런 유도 미사일 무기들이 이런 지형 대조 항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거를 방해 전파의 위험도 줄이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3: 네.
4: 이거를 하려면 전 세계 각 지역, 특히 우리 편이 공격을 하고 싶은 적 지역에 대한 세밀한 지도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겠죠.
3: 그렇죠.
4: 참고로 이거를 그래서 사막 같은 데서 쓰기가 좀 어렵대요.
3: 뭐 사막에는 게 없으니까.
4: 사막에는 그냥 다 이렇게 하면 모래판만 펼쳐져 있고 바람 부는데 따라서 모래건데 생겼다가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3: 고장나요.
4: 사막에서는 좀 쓰기가 어렵대요.
3: 네.
4: 그래서 뭐 예전에 사막에서 전쟁하던 그 미군이 발표한 내용 보도한 거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일부러 직진으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경로가 있는데도 일부러 산이나 강이 있는 쪽으로 미사일이 좀 돌아가게 만들어서 쏘는 경우가 있는 게
3: 대조할 거리를 찾았다.
4: 대조할 거리를 찾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현대에도 이런 진짜로 세계 정복을 누가 하려고 결심을 하면
3: 알았다고요.
4: 예, 그때에도 이렇게 지도가 정말 중요한 세상이다.
3: 중요하다.
4: 예,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3: 예.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평면으로 된 세계 지도 중엔 완벽한 게 없다.
4: 당연하죠.
3: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인데 그거를 종이에
4: 때문에.
3: 옮기면은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4: 그렇습니다.
3: 건데.
4: 네.
3: 그런 것만 봐도 지도 만드는데 엄청난 과학 기술과 계산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4: 맞습니다.
3: 뭐 이런 지도도 좋고 고정밀 지도 만들 때는 또 어떤 기술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4: 예. 일단 뭐 현대의 고정밀 지도 만드는 방법은 과거에 이제 항공 촬영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비행기로 사진을 쭉 다 찍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사진을 주로 맞춰놓고 아 강이 여기에 있고 산이 여기에 있고 집이 여기에 있고 도로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이제 지도를 만드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3: 네.
4: 현대에는 이제 GPS라는 강력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3: 네.
4: GPS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GPS를 보고 위도 경도 좌표를 보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뭐가 있는지를 계속 다 써놓으면 그게 그냥 지도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GPS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실은 소위 말하는 고정밀 지도라고 통상 말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에 현대에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 네.
4: 뭐 거기다가 추가로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뭐 스트리트 뷰다. 뭐 거리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인다.
3: 그렇죠,
4: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3: 네.
4: 요즘에는 뭐 이렇게 자동차나 차량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런 GPS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해놓고 주변 사방을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달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3: 네.
4: 돌아다니면서 이동식 뭐 MMS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모바일 매핑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원칙상으로 이야기해 보기에는 좀 간단하죠. 네, 그렇게 위도 그래요. 경도
3: 위도,
4: 그
3: 경도
4: 위도 경도에서 포착되는 정보 네. 이걸 그냥 다 기록해 놓는 게 현대의 지도다라고 네. 할 수 있으니까.
3: 예, 예.
4: 그런데 과거에 이런 게 없을 때는
3: 예.
4: 지도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이제 피곤한 일이었죠.
3: 그게 더 신기했죠.
4: 네. 옛날에 이런 뭐 장비 같은 게 없을 때는 오히려 더 힘든 방법이었죠.
3: 어떻게?
4: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지구가 동그란데 그거를 펼쳐서 그릴 거냐도 사실은 이게 되게 피곤한 문제거든요.
3: 예, 예.
4: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3: 네.
4: 불가능합니다.
3: 네.
4: 그래서 뭔가 왜곡을 감수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3: 아.
4: 우리가 하다못해 이제 사과 껍질만 깎아봐도
3: 네.
4: 사과 껍질은 사과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껍질을 쭉 까면 껍질은 보면 약간 판판한 느낌 들잖아요.
3: 네.
4: 근데 껍질을 그렇다고 바닥에 펼쳐놓는다라고 해가지고 바닥에 딱 달라붙게 종이처럼 붙일 수 없죠.
3: 아, 그게 안 되지.
4: 바닥에 달라붙게 이렇게 누르면 사과 껍질 약간 이렇게 부러지는
3: 듯한 아,
4: 네, 이런 아, 느낌이 예, 예. 나잖아요. 그죠?
3: 그렇지.
4: 네, 그래서 동그란 면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평면을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예.
4: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한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지만, 오류가 너무 커가지고, 요즘에는 껄쩍지근함이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도 또 왕왕 많이 쓰고 있는 걸로,
3: 네.
4: 흔히 말하는 이제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라는 게 있죠.
3: 예.
4: 네모, 우리가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 세계 지도라는
3: 그렇죠,
4: 것인데,
3: 그렇죠, 예.
4: 그거는 생각을 그, 네모나게 지도를 딱 펼친 모양으로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남극이나 북극은 단 하나의 점이잖아요.
3: 그렇죠. 네, 예.
4: 넓이가 없는 거예요.
3: 네.
4: 남극 점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나 딱 꽂았다라고 하면 손가락만큼의 면적밖에 안 차지하는 정도의 공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잘라가지고 넓게 펼쳐놓았기 때문에
3: 네.
4: 메르카토르 도법상의 이 지도에서는
3: 네.
4: 지구 한 바퀴의 둘레만큼에 해당하는 정도의 길이로 단 하나의 점이 쭉 펼쳐져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극, 북극으로 가까이 갈수록 땅이 너무 넓어 보이는
3: 그렇죠.
4: 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3: 예.
4: 메르카토르 도법의 문제입니다.
3: 그래서 그린란드가 거의 뭐 아프리카랑 맞먹게 나오고
4: 그렇죠.
3: 그러죠.
4: 그래서 예. 세간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지도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크기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보다 너무 작게 느끼게 되고.
3: 아, 스스로?
4: 네. 유럽 사람들은 유럽이 좀 북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3: 맞아, 맞아.
4: 유럽 사람들은 땅이 훨씬 더 작은데도 되게 크게, 스웨덴 땅 되게 크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되게 크게 느끼게 된다. 예, 네. 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3: 아프리카, 네. 남미 이런데. 예, 그렇죠?
4: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디지털 시대에는, 지도를, 특히 세계를 표시해주는 지도를 다 사실은 이렇게 지구 본 모양을 확대하는 형태로 요즘에는 제공하는 것들이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는 지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3: 네.
4: 그래서 이런 현대의 디지털 시대의 지도를 보면
3: 네.
4: 헷갈릴 리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3: 예.
4: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3: 아, 그러시죠.
4: 하나만 예. 말씀드리면
3: 예. 예.
4: 이게 이 옛날식 지도를 만들 때도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야지만 지도를 잘 그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3: 아, 기준점을 내가 기준이 그러니까 돼야
4: 지금
3: 돼서.
4: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세계 지도상에서, 뭐 세계 지도가 아니라 한국 지도라도,
3: 예.
4: 한국 지도라든 세계 지도든 지도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 찍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3: 아, 그렇죠, 그렇죠.
4: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딱 오니까, 아, 여기 계곡이 흐르고 있고 산이 보인다. 그래, 이 위치에다가 계곡하고 산을 그려야지라고 하는데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산하고 계곡을 그릴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4: 내 위치를 아는 게 지도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데,
3: 예.
4: 옛날부터 이 남북으로의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기는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위도를 알기는 쉬웠어요.
3: 그거 왜 쉽죠?
4: 예? 왜냐면,
3: 예, 예.
4: 해가
3: 네.
4: 적도로 갈수록 이렇게 높이 뜨잖아요.
3: 네.
4: 그래서 적도로 가가지고 정오의 적도에, 그 남극과 북극이 딱 중간 지점.
3: 네.
4: 제일 더운 날씨가 많이 온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지점.
3: 네, 적도.
4: 그 지점에 가서 낮 12시에 이렇게 서 있으면 해가 머리 꼭대기에 딱 올라가가지고
3: 그렇지. 아.
4: 정확하게 위에서 내려 쪼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안 보이는 순간이 발생하고
3: 아, 예, 예, 예.
4: 그때 사진 찍어놓은 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묘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에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 나와 있으면
3: 예, 예, 예.
4: 꼭 현실 세계를 찍은 사진인데도 무슨 뭐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비슷한 느낌이 들고 되게 묘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진이 촬영이 되거든요.
3: 예.
4: 그런데 그렇게 정오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림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대로 얘기해보면 아... 더 북쪽으로 갔다라는 뜻이죠.
3: 그러네.
4: 조금 더 천문학적인 걸 사용을 하면 우리 하늘에 뜨는 별 중에 북극성 있지 않습니까? 네. 북극이 항상 하늘이 돌아가는 거에 맨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북극이 얼마나 높이 떠 있느냐를 보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북쪽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북극에 딱 와 있으면 북극이 내 머리 위에 딱 떠 있어요.
3: 네.
4: 제일 하늘에 제일 높은 곳에 북극이 북극성이 올라와 있어요.
3: 밤에는 또 그렇게. 네,
4: 그래서 북극성을 살펴본다든지 해를 살펴본다든지 하면 남북으로의 위치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 예.
4: 이거 굉장히 옛날 사람들도 이건 알고 있었어요.
3: 예.
4: 왜냐면 남북으로 오르내리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북쪽으로 하면 아, 북쪽은 겨울이 되면 밤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 여기 왜 이렇지? 스웨덴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 보면 겨울이 돼도 여름이 돼도 해가 뜨고 지는 게 별로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이거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위도를 알아내는 건 남북으로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내는 거는 쉽고 쉽다.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3: 경도는요?
4: 그런데 경도, 동서로 네. 내가 어디 있는지 아, 알아내는 방법이
3: 경도.
4: 골치 아픕니다. 이게 사실상 마땅한 방법이 잘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왜 없냐면 지구가 자꾸 돌잖아요.
3: 아,
4: 지구가
3: 그렇구나.
4: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자꾸 돌잖아요.
3: 예, 예,
4: 그러니까
3: 예.
4: 내가 아, 동쪽에 내 위치 여기다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땅치가 않아요.
3: 그러네. 이게 않아요. 쉽지 않구나.
4: 그렇죠.
3: 진짜. 예.
4: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
3: 예.
4: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해서 경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인위적인 방법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3: 예.
4: 그래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정밀한 지도를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 이 경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낸 거예요.
3: 당연히 중요하죠.
4: 경도를 모르니까 이게 막 항해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세계 여기저기 침략하고 정복 많이 하러 다닐 때 야, 여기 내 땅이다 점령했다 정복했다 여기 사는 원래 살던 사람들 우리가 다 쓸어버렸다 여기 우리 세상 한 다음에 배를 하나 보내가지고 야 이제 본국에 돌아와가지고 네. 사람들 다 데려오라 그래 여기 우리 땅이야 라고 했는데
3: 예, 예.
4: 본국에서 사람들이 못 와 그 어딘지 못 찾아 그 땅이 그럴 수 있잖아요.
3: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4: 있지. 그러면 이 막 괜히 쓸데없이 거기 원래 침략해서 원래 살던 사람들 괜히 다 몰아내는 그렇죠. 나쁜 짓만 하고
3: 말짱황이네요.
4: 기다리다가 사람 아무도 안 와가지고 침략했던 사람도 아 혼자서 외롭게 있다가 쓸쓸히 있어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유럽 사람들이 세계 정복을 하던 시기에 왕왕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이거 위도는 아는데 이게 경도를 모르는 게
3: 너무 중요해요.
4: 큰 문제구나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3: 예.
4: 그래서 경도를 알아내는데 세계 여러 나라들이 현상금도 막 걸었습니다.
3: 아,
4: 영국에서는 경도위원회라는 게 결성됐어요.
3: 아, 멋있다.
4: 수많은 최고의 학자들이,
3: 예, 예, 예.
4: 최고의 과학자들이 경도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고야 말겠다. 라고 해서 경도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경도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을 개발을 하면, 그 사람한테 뭐, 임금님이 상금도 팍팍 주고, 그런 거를 한 17세기,
3: 예,
4: 지금부터 한 400년 전, 뭐, 그 무렵부터
3: 예.
4: 되게 강하게 시행을 했었어요.
3: 어떻게 하나요?
4: 답을 알아내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잘 안 나왔습니다.
3: 아, 그래요?
4: 애매하게 대충 알아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알아낼 수는 있는데 그 알아내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
3: 아.
4: 이런 방법들이 하나둘 나오긴 했어요.
3: 예, 예, 예.
4: 근데 깔끔한 방법이 계속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약간 경도꾼 막 이런 사람들도 나왔어요. 경도 사기꾼 약간 뭐 경도 때문에 이상해진 사람 경도 때문에 맛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등장했어요.
3: 경도 미치광이.
4: 예, 예를 들면
3: 진짜요?
4: 내가 경도를 알아내는 아주 쉬운 방법을 개발했다.
3: 아, 예, 예.
4: 이런 거를 막 뭐 전혀 뭐 그런 연구도 별로 안 해. 연구 조금 해 보고 그냥 이상한 환상에 빠져 가지고 자기가 왠지 천재라는 걸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3: 예.
4: 뛰어난 천재 학자들이 아무도 개발하지 못한 것을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은 내가 해냈다. 막 이런 걸 자랑해
3: 내고
4: 하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사기를 진짜 생으로 친 사람들도 있고요. 스스로도 그거를 믿었던 사람들도
3: 그렇죠,
4: 있어요.
3: 그렇죠, 예. 예,
4: 뭔가 좀 착각해가지고.
3: 정신적으로 그렇게
4: 됐죠. 예, 뭔가 예. 착각해가지고.
3: 예.
4: 이렇게 하면 경도 구할 수 있잖아. 이걸 왜 몰라줘. 세상이 천재인 나를 안 알아준다.
3: 예.
4: 근데 과학자들이 검토해보면 이게 말도 안 되잖아.
3: 아.
4: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고 자꾸 변한다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약간 사회 문제 비슷하게 되던 시절까지.
3: 세상이 있습니다. 경도에 집착하던 시절.
4: 왜냐하면 예. 이거를 알아내면 엄청난 명예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으니까. 예. 이런 거에 뛰어드는 이상한 그런 뭐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뭐 학자가 되다만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3: 이게 언제까지 안 풀려요?
4: 네. 공식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경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3: 예.
4: 지목하는 사람들이
3: 예.
4: 사람이 1773년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인정받은 영국의 존 해리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3: 존 해리슨.
4: 존 해리슨 이 사람 직업 이 사람이 뭘 하던 사람이? 이 사람 무슨 기술을 개발했던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
3: 뭐 배 몰던 사람 아니에요.
4: 아니에요. 아마 배도 좀 몰았을 수 있겠죠. 이 사람 주특기로 사람을 삼는 기술이 따로 있었어요.
3: 뭐죠?
4: 이 사람이 뭘 만들던 뭘 개발하는 사람이었느냐? 이거 들으면 감이 빡 오실 거예요.
3: 달력? 아
4: 비슷한 방향으로 갔어요. 시계 만들던 사람. 시계.
3: 아, 시계 만들던 사람.
4: 시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3: 예. 예.
4: 경도에 따라서 동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시차가 생기잖아요. 아,
3: 그러네,
4: 시차가.
3: 그러네, 지금. 예.
4: 그래서 예. 시계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에서 출발할 때 영국 시간으로 영국의 낮 12시가 될 때 이 시계도 12시가 되도록 딱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 놓는 거예요.
3: 네.
4: 내가 배를 타고 세계 여기저기 뭐 여기 아메리카로 어디로 막 간 거예요.
3: 네.
4: 그리고 나서 이 아메리카 여기에서 해를 보면서 해가 제일 높은 데 올 때 정오가 될 때를 딱 따져보는 거예요.
3: 어허.
4: 지금 내가 있는 곳의 정오 12시는
3: 12시에요.
4: 지금 그 순간이겠죠. 그죠?
3: 그렇죠, 그렇죠.
4: 그때 영국에서 맞춰 놓은 시계를 딱 봐요.
3: 네, 몇 시간 왔나?
4: 그러면 시차가 나겠죠.
3: 그렇죠,
4: 분명히
3: 그렇죠.
4: 시차가 나겠죠. 왜냐하면 그 동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시차를 보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해내면 경도를 간편하고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상금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계 만들던 사람.
3: 아, 지금 들으면 뭔가 생각해낼 법한 것 같은데.
4: 근데 생각한 사람들은 있었어요.
3: 아, 그래요?
4: 생각한 네. 사람들은 꽤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오랫동안 항해를 하면서 파도도 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도 틀리지 않고 계속 정확하게 유지되는 시계를 만드는 게 나아요.
3: 시계 기술이.
4: 예를 들어서 뭐는 회중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뭐 진자로 돌아가는 회중시계. 그런 시계 있죠.
3: 예.
4: 이런 시계 같은 거 만들었다.
3: 예.
4: 근데 배에다 올려놨어. 파도가 칠 때마다 이렇게도 울렁울렁 할 텐데.
3: 아, 그렇구나.
4: 그럼 진자가 엉망으로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3: 아,
4: 그러니까 시계 만드는 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3: 아.
4: 정밀 시계를 만드는 게 어려워가지고 포기한 예.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야 시차를 이용해서 뭐 경도를 알아낸다고. 야 발상은 좋은데 야 그렇게 정확한 시계를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포기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3: 미스터 해리
4: 존 해리스는 성공을 했다.
3: 이야,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경도 수수께끼도 풀리게 되었다. 자, 오늘은 지도의 과학에 대해서 예, 최근의 사안과 관련해서 곽지식 작가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6: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한때 래퍼를 꿈꿨다는 천문학자죠. 네, 우주먼지 지은배 교수를 모시고 우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오세요.
8: 네, 반갑습니다. 래퍼를 꿈꿨지만 지금은 다행히 하고 있지 않은.
3: 사실인가 보네. 저희 막내 사실... 에디터가 이런 고급 정보를 알아왔거든요.
8: 아, 네, 제가 아마 다른 채널에서 흘러가듯이 이제 얘기했던 사소한 이야기였을 텐데.
3: 아, 꿈꾼 네. 적은 있군요.
8: 네, 고등학교 때 좀 흑역사이긴 한데.
3: 아, 고등학교 때?
8: 네, 저희 고등학교에 힙합 동아리를 저랑 친구들이 만들었습니다.
3: 아, 만들 정도면 진심이었네. 네.
8: 그래서 막 그때 학교에서 막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제 실력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닫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힙합계가 천문계 인재를 뺏겼다. 네,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발음과 발성이 근데 워낙 좋아서. 저 전에 네.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그 제가 우리 방송국에서 예, 기획안 쓸 때 먼지님 동의도 안 구하고 먼지와 함께한 뭐 심야 우주 DJ 뭐 이런 거
8: 아,
3: 라디오 프로 이런 걸 더 쓸까 생각만 했었어요. 만약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8: 네, 뭐 불러주실지는 모르겠지만
3: 제 기획이 채택될지도 네, 네, 전혀 네. 알 수 없지만
8: 네, 네.
3: 예 그렇습니다. 자 세상에 알려진 모든 별들을 만나보는 그날까지 먼지님이 들려주는 별 이야기 시리즈죠. 스타리안 나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스타를 우리가 공개하기 전에 오늘은 프라모델 이야기로 뜬금없이 시작을 하신다고 하네요.
8: 네, 맞습니다.
3: 프라모델.
8: 그 아마 프라모델 좀 취미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되게 많죠. 비싼 어른의 취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2018년에 한 장난감 회사가 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은 이제 독일 분대 지역에 회사를 두고 있는데 원래는 미국에서 출발한 레벨이라고 하는 장난감 회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막 뭐 세탁기나 이런 가전제품 프라모델을 만들다가 나중에 이제 한창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밀떡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밀리터리 덕후들을 위해서 무기 프라모델을 막 만들었어요. 뭐 군함, 탱크 막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예. 이 2018년 때 이 레벨 장난감 회사에서 이상한 프라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
3: 어떤 이상한?
8: 네, 뭐냐면 네. 독일에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되는 네. UFO 모양의 비행함선 그 장난감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3: 아, UFO 모양의 비행 접시네요.
8: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이제 UFO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 그 모습을 하고 있고 네. 저 우주선 비행기라고 해야 될지 저 네. 전투기의 예. 이름이 하우네브2거든요. 근데 저게 발매가 되고 나서 좀 이슈가 됐어요. 예. 왜냐하면 네. 저 레벨사에서 장난감을 낼 때 안에 뭐 조립 설명서도 있지만 이 우리가 모델로 둔 무기가 정확히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뭐 참전이 됐고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이제 밀리터리 덕후들을 위한 일종의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예. 근데 그 하우네브2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좀 음모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저런 무기가 나치 독일에서 개발했다는 거는 증명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실제 입증된 역사인 것처럼 설명서를 너무 구체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3: 그래요? 네. 그래서 논란이 됐구나.
8: 그래서 이제 아니 저거 역사적으로 입증도 안 됐고 예, 예. 막 나치 독일이 외계인하고 교신했다고 주장하는 네. 그런 음모론자들이나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애들 장난감으로 실제 역사인 양 내면 되겠냐? 라는 이제 이슈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당시 그 장난감 회사 CEO가 네. 이제 사과문도 올리고 다 회수하고 판매 중지하고 이제 이런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3: 그런 일이 있었군요.
8: 네. 그렇죠. 네. 특히나 이 UFO 나치 독일에서 외계인을 접촉해서 이제 그들로부터 뭔가 힌트를 얻어서 UFO를 만들었다, 비행 접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게 디테일하게 이제 일종의 완결성을 갖추어 가거든요.
3: 아 그래요.
8: 그래서 네. 이 음모론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지목하는 별이 하나 있어요.
3: 아 별.
8: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나치 독일의 히틀러 그 친위대들이 접촉했던 외계인의 고향이 여기다.
3: 그래요?
8: 지목하는
3: 아, 이 서사에서 특정하는 네, 별이 있어요. 예.
8: 그게 바로 황소 자리에 있는 알데바란입니다.
3: 아, 이게 스타리안 나이트 오늘의 스타인가요?
8: 맞습니다.
3: 아, 황소 자리 알데바란을 지목한다.
8: 네.
3: 히틀러 나치 히틀러가 교신을 했던
8: 네, 별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잠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3: 예, 예, 예, 예.
8: 그 1960년대에 루이스 포엘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예. 그 세 번째 밀레니엄으로의 출발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해요. 예. 이건 그냥 다 허구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당시 나치 독일의 배후에 불일협회라고 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집단이 있고 얘네가 어떤 인간을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를 만났다. 그래서 불일 에너지를 활용해서 막 기술을 발전시키고 막 뭔가 지구에서 지구를 장악하고 이제 이런 음모를 꾸몄다. 예. 근데 당시에 그 알데바란에 살고 있던 외계인들이 이제 지구에 와서 네. 그 당시 지구에 살고 있던 나치 독일 SS라고 하는 네. 그 친위대들에게 네. 뭔가 힌트를 주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비행 머신을 초월하는 예. 어떤 특별한 기계 설계도를 주었고 그게 당시 이제 그 나치 독일이 개발한 하우네브2.
3: 아, 그 프라모델로
8: 네,
3: 나온 거?
8: 그 프라모델을 만들게 한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요. 심지어 나중에는 그 나치 독일이 이제 지구를 도망가서 예. 다 우주선 타고 알데바논으로 돌아갔다.
3: 아,
8: 이런 주장까지 하기도 합니다.
3: 아, 브릴협회 이런 것도 다 이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인 건가요?
8: 사실 예. 이 개념은 좀 기원이 따로 있어요.
3: 아, 브릴협회에 네. 대한 기원이?
8: 그 1960년대 루이스 포엘스라고 한 작가가 이야기하기 전부터 그 19세기에 예. 영국의 이제 에드워드 블루어 리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소설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주인공이 그 우연히 땅 깊이 들어가는 구멍을 하나 발견합니다.
3: 예.
8: 그리고 그 구멍을 쏙 들어가니까 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땅 밑에 예. 또 다른 문명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살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브릴리아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3: 예, 예, 예.
8: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원래는 과거에 우리 인간들하고 잘 살았는데 이제 지구가 한번 뒤집어 엎어지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네. 이제 더 이상 우리와 같이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지하 세계로 숨어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은 일종의 우생학적인 맹신을 하고 있어요.
3: 아, 우생학?
8: 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열등해 보이는 유전자는 이제
3: 도태되고
8: 도태시키고 우월해 보이는 유전자만 또 교배를 해서 계속 우리 후손들은 더 훌륭한 유전자를 남겨야 한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3: 이 나치식 논리죠.
8: 맞아요. 네. 정확하게 당시 그 히틀러가 심취해 있던 네. 잘 왜곡된 진화론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본인들의 어떤 게르만 인종의 우월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네. 다른 인종들을 막 탄압했는데 네. 이제 그런 공통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아. 나중에 그 불일 협회라는 이때부터 이어진 어떤 비밀스러운 집단이 있고 아. 이제 그것이 나중에 나치 독일을 만들어서 지구를 장악할 뻔했다.
3: 아.
8: 심지어 그 잔당이 달에 숨어 있다.
3: 달에 숨어
8: 있고 알데바란까지 도망갔다.
3: 소통하고
8: 네. 아.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약간 만들어 간 겁니다.
3: 아, 인물은 서사 이 세계가 깊네.
8: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전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던 게 완전 허구의 이야기거든요. 네. 뭐 증명된 근거도 없고. 근데 이 허황된 이야기라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쌓이고 역사가 생기면 이제 분석이 가능한 아, 수준에 그러니까. 이르러요.
3: 예.
8: 어떤 문학 작품 분석하는 것처럼 예. 되게 연구대 사항의 이제 지위까지 올라가는
3: 애초에 것처럼. 허구인데 막 개연성 같은 게 덧붙여지고
8: 네, 막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3: 자, 황소자리 알데바란과 관련한 또 나치 독일 음모론 얘기를 해봤고, 근데 이제 알데바란을 향해서 우리 인류의 우주선이 떠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8: 네. 네. 이게 아까 제가 그 음모론의 결말, 네. 결국 나치 독일은 우주선을 타고 알데바란으로 날아갔다. 그렇죠. 라고 하는 이야기가 네. 굳이 따지면 100% 거짓말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나치 독일이 탄 건 아니지만 예. 인류의 탐사선이 실제 알데바란으로 가고 있긴 하거든요.
3: 알데바란 엄청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8: 맞아요. 우리 지구에서 한 65광년, 68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3: 거기 탐사선이 간 적이 있다고?
8: 지금 가고 있습니다.
3: 아, 가고 있다고?
8: 네.
3: 아, 예.
8: 그래서 이게 누가 예. 가고 있냐면 예. 1972년에 예. 지구에 발사되었던 파이오니어 10호라고 하는 탐사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태양계를 벗어난 그 성간 우주 탐사선이라고 하면 보이저를 제일 많이 떠올리지만 보이저보다 조금 더 일찍 먼저 떠났던 선발대 탐사선이거든요.
3: 네.
8: 그래서 파이오니어 10호는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계 바깥을 향해 날아갔기 때문에 한동안 매번 신기록을 다 이 친구가 세웠어요.
3: 아, 그랬겠네요.
8: 그래서 예. 가장 먼저 소행성대를 지나가고 가장 먼저 목성 곁을 지나가고 이런 모든 신기록을 세웠다가 이제 지금은 물론 다 에너지가 고갈돼서 예. 이제 교신도 주고받지 못하고 혼자 날아가고 있거든요.
3: 아, 예.
8: 아마 지금은 지구에서 200억 킬로미터 이상 멀리 날아가 있을 텐데
3: 아.
8: 교신이 끊기기 마지막 전까지 파악됐던 네. 그 날아가는 방향이나 속도를 보면 앞으로 200만 년 지나면 네. 알데바란 곁을 지나갈 것 같아요.
3: 기능을 멈춰도 가던 방향으로는 계속 갈 테니까.
8: 네. 관성에 떠밀려서 계속 속도를 유지하며 날아갈 테니까.
3: 아, 몇 년 후에요?
8: 200만 년 후.
3: 아, 200만 년
8: 후. 네. 그래서 200만 년이 지나면 네. 이제 그 불일협회를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의 아.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다.
3: 아하.
8: 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 예. 그리고 이 알데바란이 인간이 품고 있던 우주에 대한 거대한 착각을 무너뜨린 별로도 유명하다고 하던데요.
8: 아, 맞습니다. 그 과거 이제 고대의 천문학부터 쭉 보면 지상계랑 천상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고
3: 예.
8: 또 하늘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사방으로 뻥 뚫린 우주 공간, 입체 공간으로 인식을 하지만 고대 천문학에서는 하늘을 크리스탈 구슬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돔 형태로 하늘이 덮여 있고
3: 예.
8: 거기에 밝게 빛나는 별들이 고정돼서 콕콕 박혀 있다
3: 예.
8: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조금씩 의심을 품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 중에 하나가 알데바란이었어요.
3: 아, 또 왜요?
8: 고대 천문 기록을 보면 예. 되게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3: 예.
8: 서기 509년 3월 11일 날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봤다고 주장하는 기록이에요.
3: 예.
8: 그래서 당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알데바란 별이
3: 예.
8: 갑자기 달 뒤로 사라집니다.
3: 달 뒤로 사라졌다.
8: 그러니까 달이 알데바란 앞을 가리고 지나간 거예요.
3: 네, 그렇죠. 네,
8: 그래서
3: 네.
8: 그 모습을 이제 보고 기록을 남겼는데
3: 네.
8: 이걸 근거로 당시 사람들이 뭘 알 수 있었냐면 일단 적어도 알데바란 같은 별은 달보다 멀리 있다.
3: 아, 그렇지. 그래야 달이 앞으로 네. 가니까. 그러니까
8: 옛날에는 그냥 똑같은 크리스탈 구슬 위에 네.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다 똑같다.
3: 아, 맞네.
8: 네.
3: 같은 평면에 있었던 건데. 사실.
8: 같은 하늘 평면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3: 예.
8: 거리라는 게 다르구나.
3: 오.
8: 입체감을 드디어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 어, 그러네요.
8: 네,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사건이었고
3: 예, 예, 예.
8: 나중에 또 이게 509년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3: 네.
8: 가끔씩 이제 찾아오거든요. 왜냐하면 달은 우리가 지구의 하늘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목을 황도라고 하는데 네. 그 황도에 대해서 한 5도 정도 기울어진 궤도 기울기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가끔씩 달이 우리가 황도면에 보이는 별들 근처를 싹 가리고 지나가는 일종의 엄폐 현상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간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그 서기 509년에 벌어졌다고 하는 사건 이후로 네. 한 1000년 지나고 나서 1347년 네. 당시 영국 옥스포드의 하늘에서도 똑같이 알데바란이 달 뒤로 숨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건을 주목했던 천문학자가 영국의 그 사이먼 브래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은 원래 알데바란을 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이제 보고 있던 거는 그 당시 밤하늘에 금성이랑 또 사자자리 레귤러스라고 하는 밝은 별이 네. 되게 가깝게 붙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별이 붙어 있는 모습을 이제 관측을 하고 금성의 움직임을 기록을 하고 이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우연히 이제 알데바란이 달 뒤로 가려지는 순간을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그 계기로 옛날 사람들도 이런 걸 본 적이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3: 찾아봤군요.
8: 그렇죠. 예. 그래서 고대 그리스 기록을 이제 열심히 찾아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브래든이 되게 재밌는 계산을 하나 하게 됩니다.
3: 그래요? 어떤 계산?
8: 당시에 뭐 태양계 천체들, 달 이런 천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다 대충 알고 있었으니까 거꾸로 추적하면 서기 509년, 그러니까 당시 기준 한 1000년 전 옛날 사람들이 봤던 밤하늘에 달이 어디쯤 있었어야 할지를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쭉 계산해 본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당시 브래든이 거꾸로 추적을 해보니까 예. 당시의 밤하늘에서는 알데바란이 달 뒤에 안 걸어지는 거예요.
3: 아, 역산해서 네. 509년으로 가봤는데 네. 509년 기록이랑 달의 위치가 안 맞는다?
8: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옛날 사람들이 기록을 네. 남기기로는 네. 알데바란이 달 뒤에 숨었다. 그렇죠. 얼마 네. 안 떨어져 있었다. 네. 이런 기록을 했는데 네. 내가 계산해서 1000년 전에 달의 위치가 어디였을지 딱 찍어보니까 네. 달의 위치에서 알데바란이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3: 그럼 브래든이 계산 잘못했거나 아니면 고대 그리스인이 잘못했거나 아닌가요?
8: 그렇겠죠. 예. 근데 당시 이제 브래든은 옛날 사람들의 기록이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달 뒤에 별이 숨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았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근거로 되게 과감한 주장을 합니다.
3: 아, 새로운 주장을 했구나. 네. 어떤 주장이죠?
8: 혹시 네. 지금 있는 알데바란의 위치랑 1000년 전 사람들이 봤던 알데바란의 위치가 달랐던 거 아닐까? 별이 지난 1000년 동안 스물스물 이동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 별 이동하죠?
8: 실제로 이동하죠.
3: 하죠?
8: 네.
3: 아, 이걸 이때 처음 생각한
8: 네.
3: 거예요?
8: 그때 당시에 브래든이 별의 위치가 하늘에 고정된 점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은 움직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 아, 진짜 훌륭한 사람들. 네. 저 같으면 그냥 다 고대 그리스나한테 뒤집어 씌웠거든요.
8: 예. 아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3: 야, 이런 생각을 네. 하네.
8: 근데 예. 되게 훌륭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아쉽지만 시대적인 한계를 극복하진 못했어요.
3: 왜요?
8: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별들이 뜨문뜨문 우주 공간에 각기 다른 거리에 놓여 있다 이런 인식은 아니었고 어떤 절대적인 천구가 있어서 하늘에 껍질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별들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였잖아요.
3: 아, 이때 브래든 때도요?
8: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냐면 네. 당시 브래든이 추정해보니까 509년이랑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밤하늘에서 적어도 이 알데바란의 위치가 각도로 한 18도는 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 별들이 박혀있는 저 천구,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늘을 당시에 프리멈 모바일이라고 불렀거든요. 아, 예. 그 절대적인 하늘 천구가 네. 지난 천년 사이에 18도 회전했나 보다.
3: 아, 천구가? 네. 아, 그렇게 해석했구나. 네. 천문대 지붕 막 움직이듯이.
8: 아,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당시에 브래드는 예. 이것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그 크리스털 구슬, 천구의 회전 속도를 보여주는 관측 증거다라고 생각했어요.
3: 한 단계 가긴 했는데 별의 움직임까지는 도달을 못했네요.
8: 네, 맞습니다. 예.
3: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헨리 혜성의 출현을 예측한 걸로 유명한 천문학자죠. 에드먼드 헨리가 또 이 수수께끼에 관심을 가졌다고요.
8: 맞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그 아크투루스 소개해드릴 때도 네, 네. 이 에드먼드 헨리가 움직이는 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짧게 드린 적이 있을 텐데 네. 이 헨리가 똑같이 509년 기록에 등장하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알마게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고대 천문서가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거를 쭉 또 따라가면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네. 그리고 똑같이 브래든처럼 과거의 알데바란의 위치가 지금과 똑같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가도 달 뒤에 안 가려지는데
3: 안 맞아.
8: 대체 뭐지 이제 생각을 하는 예, 거죠. 헨리는 좀 더 과감하게 네. 천구가 도는 게 아니라 네. 우주 공간은 그냥 그대로 있고 별이 움직이는 거다. 아,
3: 드디어 네. 그 생각을 했구나.
8: 드디어 별이 홀로 자신만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시 헨리가 고유 운동이라고 이제 단어를 딱 붙여서 네. 이름을 짓게 되고요. 네. 사실 원래 헨리는 얘 말고도 시리우스, 아크투루스, 베텔기우스 이미 다 제가 이 스타리안 나잇을 통해서 네,
3: 그, 다뤘던 별이죠.
8: 네, 다뤘던 별들인데 네. 이제 이 네 개의 별들 이번에 소개해드린 알데바란을 포함해서 예. 얘네 모두 고유 운동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 아, 그렇군요. 헨리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몇몇 밝은 별들은 수천 년 전과 현재의 위치가 상당히 다르며 이는 별이 스스로 천구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리스인과 그 시간이 지난서 천문학자들의 그 차이가 이제 좀 풀리는 느낌인데요.
8: 네. 예. 근데 아, 이게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 예. 헨리가 맞긴 하거든요. 네. 별 움직이잖아요. 네. 고유 운동 우리 지금 다 재고 있어요. 근데 헨리 틀렸어요.
3: 틀렸다고?
8: 네, 그러니까 네. 헨리가 맞는 말을 하긴 했는데 네. 근거가 좀 틀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당시 헨리가 이용했던 509년 3월 11일 뭐 아테네 하늘 위로 달 뒤에 알데바란이 가려졌다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지금 정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예. 이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3: 그렇죠.
8: 해보면 예. 사실 없었어요.
3: 안 가렸어요?
8: 안 가렸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네.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 기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3: 주작인가요?
8: 주작은 아닐 거고 예, 예, 예. 이제 약간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예. 아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그 헨리가 이 분석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예. 17세기 당시에는 몰랐던 게 하나 있거든요.
3: 어떤 걸 몰랐죠?
8: 지구의 자전 주기도 변해요.
3: 지구의 자전 주기. 네. 1년.
8: 하루.
3: 하루.
8: 그래서 우리가 대충 24시간이라고 부르고 예, 예. 정확하게는 지금 지구의 자전은 23시간 56분이에요.
3: 지금요?
8: 네.
3: 아, 그래요?
8: 네, 정확하게 24시는 아니에요.
3: 아, 그렇습니까?
8: 네.
3: 차이가 꽤 크네.
8: 아, 그렇죠.
3: 4분 차이가 나요.
8: 그런 게 누적이 되면 또 이제 나중에 막 윤년, 윤초 해가지고 다
3: 아,
8: 맞추는
3: 그렇지.
8: 거죠.
3: 아, 그렇죠, 그렇죠.
8: 네. 그래서 이 지구의 자전 주기가 네. 옛날에는 더 빨랐는데 네. 점점 이제 느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달을 그 지구를 붙잡고 있는 달의 중력도 있거든요.
3: 예, 예, 예.
8: 그러면 서로 서로 중력을 주고 받으면서. 지구의 바닷물이 달과 함께 움직이게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지구 자체의 몸뚱이의 속도랑 달 중력에 붙잡힌 바닷물의 속도랑 좀 어긋나게 돼요.
3: 네.
8: 그럼 일종의 마찰 같은 게 생겨서 예. 계속 지구가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서서히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거든요.
3: 아, 그래서.
8: 우리가 이거를 뭐 조석 마찰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미세하게 100년마다 0.002초씩 자전이 느려집니다.
3: 그걸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8: 네.
3: 정확하게 하려면.
8: 그거를 했다면 사실 이런 실수가 좀 덜었을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걸 다 고려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의 하늘에서 달 뒤에 알데바란이 가려지진 않아요. 각도로 한 30분 정도 이제 벗어나 있기는 해요.
3: 예.
8: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좀 기록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은 거죠.
3: 네. 그렇군요. 예. 심지어 그 뭐 아테네도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죠?
8: 아 맞습니다.
3: 관측했던 데가
8: 그 이거를 이제 기록했다고 하는 네. 천문학자가 헬리오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아테네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0: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헨리가 틀렸지만, 하지만 결론은 또 맞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별의 고유운동이라는.
1: 뭐로 가도 맞긴 했던 거죠. 아,
0: 그러네.
1: 네.
0: 그럼 헨리의 당시 주장은 뭐, 바로 이제 받아들여졌나요? 학계에서?
1: 사실, 이때에는 이런 정교한 문제들을 다 몰랐기 때문에, 네. 헨리가 이야기했던 고유운동에 대한 개념은 이제 물론 받아들여지긴 합니다.
0: 네.
1: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프랑스 파리에 자크 카신이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가 있어요.
0: 네.
1: 참고로 이 카신이란 이름을 듣고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더 유명한 그 토성을 발견한, 아, 토성의 위성을 발견하고 토성의 고리를 찾고 했던 그 조반니 카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0: 아, 그렇군요.
1: 네, 이거든요. 그래서 예. 대를 이어서 아빠처럼 천문학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0: 예.
1: 이 사람이 그 1738년에 예. 헨리가 주장했던 그 근거들을 다시 좀 분석을 해봅니다.
0: 예.
1: 그러면서 보니까 좀 헨리의 주장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다. 내가 다시 정교하게 오차를 좀 바로 잡고,
0: 네.
1: 또 다른, 그니까 이 자크 카시니가 훌륭한 게 뭐냐면, 헨리는 단순하게 고 천문학 기록만 모아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0: 그렇죠.
1: 카시니는 직접 관측을 다 했어요.
0: 아,
1: 그래서 네. 본인이 또 최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0: 예.
1: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관측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오차를 줄이고 또 이거를 수학적으로 통계를 내서
0: 예.
1: 이 오차는 믿을 만한 오차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수치고 이런 걸 다 체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0: 네.
1: 그렇게 해보니까
0: 자전 주기가 짧아지는 것도 고려를 하나요?
1: 아, 이때는 그거는 미처
0: 네,
1: 신경 쓰진 않았고요.
0: 예.
1: 근데 조금 수학적인 도구를 더 많이 쓴 거죠.
0: 네.
1: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헨리가 당시에 분석했을 때는 알데바란이 밤하늘에 보이는 그 수직 이동만 생각했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밤하늘 동그란 밤하늘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네. 위도선을 따라서 별이 움직인 것만 비교했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사실 별은 입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의 하늘에서 봤을 때 위아래 말고도 오른쪽 왼쪽으로도 움직이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투영된 하늘에서 별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니까 사실은 Y축, X축 둘 다 고려하는 뭐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벡터적인 움직임을 봐야 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당시에 헨리는 이 Y축
0: 네,
1: 그렇죠. 방향의 움직임만 보고 이야기를 한 건데 카시니는 이 수평 방향 움직임까지 고려를 다 해서
0: 아~
1: 더 정교하게 별의 움직임을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한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보니까 네. 당시 헨리가 주장했던 네 개의 별들 중에 시리우스, 베틀기우스, 알데바라는 사실 밤하늘에서 뚜렷한 위치 변화가 없었던 것 같다. 이 세 별은 고유운동이 난 없다고 생각한다.
0: 아, 그래요?
1: 라고 이야기를 하고
0: 예.
1: 딱 하나 살아남은 아크투루스만
0: 네.
1: 고유운동이 실제로 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꽤 정확한 분석이었고요.
0: 그렇습니까?
1: 네. 그래서 사실 이 고유운동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제안하고 이 개념을 먼저 이야기한 건 물론 헨리이기는 하지만
0: 네.
1: 헨리의 주장과 근거에는 좀 많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평가한다면 제 생각에는 별의 고유운동, 별이 움직인다는 걸 진정한 의미에서 이야기했던 최초의 인물은 카시니, 자크 카시니라고 보는 게 또 좋지 않을까
0: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1: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스타리안 나이트, 황소자리의 별, 알데바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 얘기로 잠깐 생각해보면 그 알데바란 별 근처에 뭐 행성이 있고 거기 뭐 나치가 교신을 한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게 지금은 검증 보류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 음모론자들의 기대가 정말 실현이 되려면
0: 네.
1: 적어도 알데바란 곁에 행성은 있었어야 할 것 같거든요.
0: 네.
1: 아무것도 없는데 별 주변에 있긴 좀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뭐 아쉽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그 불일 종족이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행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음모론을 쭉 보면서 한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0: 네.
1: 왜 우리는 이렇게 그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끔찍한 악적인 존재인데 그걸 자꾸 이런 외계인 어떤 절대적인 존재랑 연결짓는 음모론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만들어낸 걸까?
0: 그러게요.
1: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0: 답을 찾았나요?
1: 뭐 정답은 아닐 거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 스스로가 믿고 있는 인류에 대한 미련 혹은 집착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인류 역사가 경험했던 그런 끔찍한 악마 같은 존재
0: 네.
1: 그거는 우리 인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0: 아,
1: 네. 그 정도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건 인간 본연의 모습일 리는 없다.
0: 우수한 지구인끼리 네. 그럴 순 없다. 스타리안 나이트, 황소자리 알데바란 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잡지사는 내일도 문 여니까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당에 돌아오면서 8월 민주당 당권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충북 청주를, 정청래 전 대표는 광주를,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대학 동문회 개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모교를 찾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수석을 통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과 영남 중진 의원 등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화제입니다. 잠시 일부 순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한재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서 징계 논의가 나오고 있는 당내 상황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비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이제 시그니처 코너가 되어버렸습니다. 승부사들 이제 네 분을 만나봅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1: 그리고 유인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4: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그리고 이분을 먼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강스타. 예.
5: 자,
1: 강수영 변호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1: 예, 그리고 요즘 건강이 약간 걱정되는 서정욱 변호사님.
7: 예, 안녕하세요.
1: 여기 목소리 힘이 안 좋아.
7: 괜찮으세요? 제가 장동혁 대표하고 거의 똑같다더라고요.
1: 증세가?
7: 예.
1: 어떤 증세가?
7: 저 여기 머리가 좀 어찌러찌라 뭐 어지럽고 이래가 갔더니
1: 예.
7: 저 물어봤더니 이거 동서가 변호사거든요.
1: 아, 예, 예.
7: 장동인 대표.
1: 아.
7: 우리 장 대표하고 정세 똑같다 이러더라고.
1: 그럼 한 6일 정도 입원하시고 다시 수요일 방송 때.
7: 그냥 하나 사진만 찍고 왔죠.
1: 아유, 건강하게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조합원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현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3파전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김민석 전 총리가 충북을 갔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틀 연속 호남, 어제는 전북, 오늘은 이제 광주를 갔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제 모교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일정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전략은 무엇인가 해석해 주세요. 강선필 대변인.
8: 일단 지금 뭐 저희 민주당 안에서는 예, 예. 가장 큰 이슈가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발표하셨던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이제 반도체 공장이
1: 예.
8: 광주 전남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광주 지역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1: 예.
8: 사실 이제 광주 전남에서 이렇게 많이 붐업이 되어 있어요. 기대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김민석 총리 전 총리도 어쨌든 이 호남과 관련된 반도체 공장에 있어서
1: 예.
8: 이슈를 좀 선점하려고 하는 그리고 본인이 총리 시절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1: 아하.
8: 삼성과 정부와의 나름대로 역할 조율을 좀 하셨다고 알고 있어서
1: 예.
8: 저는 사실 중국 얼마 전에 가셨잖아요.
1: 예.
8: 갔다 오셔서 저는 바로 광주에 있는 삼성 관련된 행사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발표 이후에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부수는 광주 전남 그리고
1: 당원들이 제일 많은
8: 맞습니다.
1: 예.
8: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신 것 같은데
1: 예.
8: 다만 제가 이제 조금 아쉽고 상당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낄 수가 있는 지점이
1: 예.
8: 아니 지금 대통령의 3대 메가 프로젝트 해가지고
1: 예.
8: 나름대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광주 전남에서는 아 이제 우리도 집권 여당 됐으니까 이제 몇십 년 만에 우리도 좀 혜택 좀 보나
1: 예.
8: 이렇게 들떠있는데 이것을 지역의 어떤 갈라치기
1: 그러니까요.
8: 그러니까 전북은 뭐 소외감, 상실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전북 가셔서 하셨더라고요.
1: 이원택 이제 그
8: 취임식
1: 가서
8: 네.
1: 지사 취임식 가서
8: 네.
1: 전북 지사 취임식 가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네.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8: 그래서
1: 걱정하지 마라.
8: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당내에서
1: 네.
8: 지금 정말 정청래 전 대표께서
1: 네.
8: 조금 악수를 둔 것이 아니냐.
1: 네.
8: 요즘 네. 자꾸 이제 친문 세력으로부터 좀 선절당하는 느낌이 있어서
1: 아하.
8: 자꾸 조급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
1: 네.
8: 그리고 어쨌든 꾸준히 15% 정도의 어떤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1: 예, 예.
8: 어쨌든 본인의 모교에 가서 나름의 예. 이제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제 조금 몸풀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1: 아직은 이제 몸풀기 정도다.
8: 네.
9: 뭐 일정을 보면 정청래, 송영길 두 분은 이제 호남을 향한 특히 송영길 전 대표는 호남 출신이시니까
1: 예.
9: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김민석 총리는 거기서 차별화를 하나 더 두는 거죠.
1: 예.
9: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행보를 함으로써 내가 진짜 이재명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진짜 여당 대표가 되겠다. 이걸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결론은 이제 세 분이 나오시는 걸로 생각하면 뭐 다른 분도 나오시겠지만
3: 예.
9: 저는 그냥 그거 봐요. 결선이 되냐 안 되냐. 네. 결선이 되면 예. 정청래 의원이 최소한 얻을 수 있는 거는 많이 얻는 거고 결선 가게 될 때는 김민석 후보 쪽이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겠다. 이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3: 예.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7: 근데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추겠다.
3: 예.
7: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충청도 아산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 갔죠.
3: 예.
7: 그리고 이제 본인도 충청에 가서 호흡을 맞추는 원팀이다. 이걸 보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성래 대표는 전북이 아마 텁하실 겁니다.
3: 그렇죠.
7: 그나마 이게 이원택 후보도 당선 시키고
3: 예.
7: 이번에
3: 아하.
7: 그래서 아마 이게 그
3: 당원들이
7: 전북이 상대적으로 약간 소외감이 있어요. 왜 광주 전남만 둘 다 주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3: 예.
7: 물론 새만금에 뭐 현대차는 있지만
3: 예.
7: 따라서 그걸 약간 이게 그 소외감을 부추겨서 전북에서 내가 몰표 얻어보자 뭐 이런 전략으로 이제 강김에 전남도 갔지만 저는 예. 오히려 전북에 상당히 공을 들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예, 황 변호사님.
4: 뭐 지금 보면 송영길 의원은 연세대 방문하시고 하는 걸 보면 이제 호남에서 뭔가 중첩되는 것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3: 예.
4: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전 총리는 이제 대통령과 발을 맞추려는 이미지 더 강력하게 SK이닉스 예. 공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미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정청래 의원은 계속해서 이제 방어 전략을 계속 구사하는 것 같아서. 지방선거 말미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수, 뭔가 지킨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예. 여러분 지적해주고 계시지만은, 이때까지 정치하면서 계속 이제 이용해왔던 기재, 기술이, 피해자, 그리고 적, 이걸 상정해 놓고, 내가 지켜줄게요. 공격해서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상대방은 참 나빠요. 이걸, 이 구도를 지금도 활용하는 게 참 유감이었어요. 전북도 마찬가지거든요. 오, 우리 소외됐어요. 피해자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근데 그 사필이면 이게 가해자가 대통령인 것처럼 되는 구도가 돼버리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죠.
9: 그렇죠.
3: 그죠.
4: 이게 어떻게 여당 대표 출신 이럴 수가 있느냐.
3: 아니.
4: 만약에 그 자식이 오시는 그 길에 뭐 전북 도민께서 진짜로 이제 섭섭하게 표현하시고
3: 네.
4: 또 지역 언론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3: 네.
4: 본인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분들을 다독일 생각을 하시고
3: 네, 네.
4: 그다음에 뭐 전북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뭔가를 제시를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섭섭하시죠. 뭐 이걸 강화시키는 것은 대통령에게 섭섭함 느끼는 사람들의 표를 내가 흡수하겠어. 그런 걸로 읽히니까 도저히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가 저는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네, 조금 전에 우리 강성필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송영길 의원 12% 결과는요. 한국갤럽이 지난 6월 23일에서 25일 전국의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거고요. 무작위 추출 가상번호 전화 조사 인터뷰 방식으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이 당권 유자 중에 13%를 네. 기록했다. 12% 내외라고 하셨기 때문에 13% 기록한 조사였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대통령이 정치인들 여기 이런 것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한 활동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어떤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지만 또 민주당 어떤 정청래 전 대표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9: 그 당연히 이제 대통령 기분이 나쁘시죠. 근데
3: 예.
9: 그걸 표출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예. 관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전당대 상황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돌아가나?
3: 아.
9: 굉장히 많이 견제를 하신다.
3: 아.
9: 누가 봐도 김민석 총리가 결선 가냐 마냐 정도를 생각하지 뭐 당선자가 바뀌거나 한다는 예상은 이제 안 하잖아요.
3: 예.
9: 대부분.
3: 예.
9: 근데 야 이렇게까지 연이어서 지역에서 반도체 행사 하시고 김인석 총리도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민주당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3: 예, 예, 예.
9: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뭐라고 할까요? 확신은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대통령의 말씀 측으로는 좀 거친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8: 근데 이게 근데 최근에 우리 윤희석 네. 대변인 아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9: 응?
8: 그 삼성과 뭐 SK가 호남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광주 전남에 가는 것에 있어서 이게 조건이 어떠니 많니 많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고 예. 또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분은 구미로 보내야지 왜 거길 광주 전남으로 보내냐 막 이렇게 비판이 있어서 예. 우리가 풍력은 어떻고 태양광은 어떻고 예. 아리백은 어떻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방어를 했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공격보다 예. 저는 민주당 전 대표가 아니라 뭐 민주의 힘인 것 같아요. 어. 아니 왜 우리 편인가?
5: 민주의 힘. 네. 민주의 힘.
8: 국민의힘인지 민주당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아니 정말 이렇게 옆구리 치는 거 상도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새만금에요. 현대차가 34명품 부지에 9조 원을 투자를 해요. 뭐 AI 센터,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 태양광 발전소 일자리만 7만 개가 창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광주 전남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지만 예. 그러면 다른 지역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예. 국민의힘의 대표도 아니고 예. 민주당의 대표가 할 소리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 좀 잘못됐다고 봐요.
4: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이유는 예. 이게 투자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외국의 펀드나 이런 투자도 유치가 돼야 될 거예요.
5: 맞아요.
4: 예. 그게 포함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 여당 내에서조차 이렇게 뭔가 쟁점이 되는 사업이다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5: 그러니까 불확실해 뭐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4: 그렇죠 지금. 그래 버리면 외국계 자본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지장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대통령은 지금 헬기까지 타서 네. 방송까지 해가면서 이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이게 좀 뭐 어디는 좀 소외돼서 좀 문제가 있고 이런 듯한 이야기를 하시면 정치 쟁점화가 돼 버리면 예. 이거 잘못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들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들
5: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광주가 후보지가 네. 될 거라고 직접 언급도 했고 네. 대통령이 두 명의 그 재벌 CEO들과 함께 대국민 보고회까지 한 상황인데 이틀 후에 그 전북에 가서 소외감 느끼시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상대에 어긋난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거고
4: 그렇죠. 그래서 예. 차라리 뭐 이제 새만금 관련된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또 최선을 다하겠다든가 뭔가 지금 이제 이미 전북에 화두가 됐던 것들을 표류하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5: 예.
4: 그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적 아젠다를 제시하는 게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게 중요한데.
5: 예.
4: 그런 항상 약해요. 정청래 의원이 하는 거 보면은 예. 그런 디테일에 굉장히 약하고 우리 지켜드릴게요. 이런 포지션을 항상 하시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7: 그런데 두 분 민주당 평론가들이 뭐 철거 용역 받은 건 알겠지만 철거 용역은 아니겠지만 너무 게 정청래 대표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니까
5: 그러면 정청래 대표 평론 한번 들어보세요.
7: 듣기가 말씀해서. 좀 그런데 옛날에 예. 저희도 친윤하고요. 예. 친한동훈하고 한 명씩 출연식이라 방송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5: 예.
7: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예, 대립할 때 그 예, 친한 패널.
5: 예, 예.
7: 그러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너무 패널들이 정청래 대표를 예. 지금 너무 때리패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쭉 그렇잖아요.
5: 아 그냥 비판한다. 이 정도 예, 해주세요. 예.
7: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뭐 바른 지적도 있어요.
5: 예, 소정 변호사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7: 그러니까 저는
5: 균형감 있게.
7: 제하고 이게 요즘 생각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5: 뉴 정청래.
7: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5: 예, 예.
7: 제일 먼저 이 문제는. 노골적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전당대회 개입해가지고 김민석을요
5: 예.
7: 도대체 총리 1년 동안에 뭘 했어요? 아니 뭐 국민의 생명을 구했다고 자살 이게 줄였다고
5: 예, 예.
7: 이게 김민석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왜 이게 무슨 관계 있어요? 자살 줄은드는 게 김민석 총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5: 아니 뭐 이제 정부 총리로서 예. 정부 기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장려를 했다거나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7: 그거는 인과관계가 너무 멀고
5: 예.
7: 제 말은 이런 식으로 띄울 게 없으니까 오죽하면 그걸 띄우겠나 1년 동안 기억이 안 나요. 차라리 강훈식은 특사도 몇 번 갔다 왔지만 저는 김민석 총리 한 것도 없는데
5: 예, 예.
7: 마치 1년 동안 엄청나게 성공한 것처럼 그러고 정청래 대표는 선거를 마치 망치문 것처럼
5: 예.
7: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개입하는데 곧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5: 예, 예.
7: 만약에 정청래 이기면 바로 이게 임기 끝나버려 레임덕 돼요.
5: 끝나는 건 아니고 레임덕. 예, 임기는
7: 그러니까 레임덕. 예, 사실상 예. 이기면
5: 예.
7: 또 만약에 김민석 이기다
5: 예.
7: 그럼 정청래 대표가 흔쾌하게 인정하고 수용하겠습니까? 탈당해서 조국당 합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후유증이 오래갈 것 같아요.
5: 예. 진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7: 아니, 걱정 안 하죠. 저는 좋아하죠.
5: 아, 좋아요.
7: 계속 분열이 하죠. 좋아하죠.
5: 좋아하면서
7: 아주 좋아합니다.
4: 김민석 후보한테 져서 정청래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으로 갈 정도의 정치인이면 지금 대표 선거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게 뭐예요?
9: 근데 네? 나오잖아요.
4: 그러니까.
7: 아니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9: 아, 예. 예. 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8: 뭐 모르는
5: 그 얘기잖아요 지금.
8: 선거는 항상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9: 그 심각성을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당선자는 나오겠죠. 전당대회 끝나고 질서를 잡을 텐데 제가 결선 얘기를 한 이유가 결선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총력 지원하는데도 과반이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취약성이 드러나는 거고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로 거의 뭐 될 정도로 결선 갈 정도다라는 세력을 확인하는 거니까 향후에 정치적 격변기 예를 들어 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어떻게 될 건지 조금 멀리 더 보면 30년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를 건데 거기에 명분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4: 네 맞습니다 가능한 얘기죠 근데 정청래 대표 전 대표가 지금 입지가 눈에 띄게 하루하루 눈에 띄게 좁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선명성을 내세울 수 있는 요소들 공간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5: 예.
4: 근데 그걸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별로 없어 보여요. 뭐 보안수사권 폐지도 마찬가지고,
5: 예.
4: 뭐 1인 1표제도 그렇고 지금 정청래 대표는 직접 메시지를 내는 것을 대단히 자제하고 있지만 친청계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의 SNS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5: 예.
4: 정말 좀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나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빨리 하는 사람, 저 김민석 총리 조금 늦게 늑장 부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억지로라도 이제 차별성을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설득력을 굉장히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5: 그 부분이죠. 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네네. 두 분이 어제 7월 1일이죠. 시간이 그죠? 어제 그렇죠. 오찬을 함께 했는데 뭐 단합에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두 분이 공통적이었다고 이렇게 결론을 하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달라. 이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도 오케이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거 맞는데 만에 하나라도 정말 어떤 그것도 피해가 가는 일이 있는지 좀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말씀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4: 그런데
5: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말이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8: 그러니까 어제 네.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네. 대통령 회동 이후에
5: 네.
8: 정청래 전 대표 캠프는 상당히 멘탈이 붕괴됐을 거예요.
5: 네. 그러니까
8: 본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거든요.
5: 네.
8: 하나는 이슈고 하나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슈에서 가장 핵심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5: 예.
8: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민주당 안에서
5: 예.
8: 바로 정청래 전 대표와 그 캠프에서
5: 예.
8: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선명성을
5: 예.
8: 조금 담보하기 어려워졌고 두 번째는 세력인데
5: 예.
8: 결국에는 지금 세력 자체가 친문 쪽에서 지금 분화가 되고 있어요.
5: 고민정 의원이.
8: 고민정 의원, 네. 뭐 윤건영 의원 윤건영. 같은 핵심. 그러니까 네. 진짜 누가 봐도 저 친문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분들도
5: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는
8: 그 지금 김민석 총리를 지지한 듯한 발언과 태도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5: 네.
8: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정청래 전 대표의 가장 핵심 우군이 예. 김호준 씨 아닙니까?
5: 예.
8: 근데 이분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인데
5: 프랑스에 가죠.
8: 프랑스에 또 갔어요.
5: 한식당.
8: 그러니까 이게 왜 갔겠어요?
5: K푸드 홍보하기 위해서 간 거죠.
8: 그러니까 K푸드도 네.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김호준 씨가 지지하고 있는
5: 예.
8: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5: 예.
8: 혹은 지지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5: 예.
8: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5: 예.
8: 그래서 저는 이 정청래 전 대표가 사면 초과에 몰렸다. 그렇게 봅니다.
4: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당내 갈등이라고 표현되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이
5: 예.
4: 민주당 당내에 국회의원들이 그 친청이냐 뭐 친석이냐 나눠가지고
5: 예, 예.
4: 서로 세결집이 돼서 막 예. 대결 구도로 가가지고 적어도 뭐 한 30대 30 뭐 이 정도 의원들이 막 손에 꼽혀서 막 서로 격론을 벌이고 그런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말이 당내 갈등이지 바깥 세상의 미디어 세계에서 지금 투닥투닥 하는 거라 당내에서는 그래 그렇게 파열음이 없어요. 친청계 의원이라고 해봐야 뭐 10명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5: 김원주 씨 얘기 아까 했잖아요.
8: 네.
5: 지난주에 이제 유시민 작가 출연했던 그 다스베이다인가요? 그 출연에서 이제 유시민 작가 막 말을 하려고 할 때 김원주 씨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아, 이제 내 방송에서 하지 마. 본인 채널 만들어.
8: 네.
5: 이렇게 언급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편집하려는 듯한 그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4: 맞아요.
5: 그러니까 아, 김원주 씨도 뭔가 액면 그대로 유시민 씨의 발언을 다 실어주기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9: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네. 기본적으로
5: 네.
9: 뭐 정치인이거나 언론인이
5: 네.
9: 아니라
5: 네.
9: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 자체를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5: 예.
9: 그런데 김어준이라는 분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거나 의지를 했었던 민주당 의원들 또는 지지자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어떨까
5: 예.
9: 생각해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씁쓸한데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정치 전반을 봤을 때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권에 개입을 한다거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분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5: 예.
9: 뭡니까 이게 지금 입한국에 프랑스에 넘어와서 자기 사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김어준 뉴스공장 나왔고 절하고 노래 부르고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6: 그건 좀 다르죠.
9: 뭐가 다른데요?
6: 시점이 다르고.
5: 시점이 다르고.
6: 근데 네. 말씀하셨지만 네. 확실히 제가 뭘 느꼈냐면 네. 확실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5: 예, 예.
6: 뭐니 뭐니 해도 네. 구독자, 동시 접속자, 조회수 이게 중요하나 보구나.
5: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
6: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최욱 씨의 매불쇼도
5: 2주간 결방.
6: 네, 결방하고 나서 네. 사실 동시 접속자가 줄었죠.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5: 아니, 줄었어요,
6: 근데 김어준 씨도 줄었다가 다시 회복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5: 예, 예.
6: 근데 제가 누가 줄었다고 하길래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네. 정말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 진영 내에서 예민한 문제 가지고 예. 싸우면 기존에 본인을 사랑하고 지지해줬던 분들이 예. 또 분열될 수밖에 없거든요.
5: 아하.
6: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한 발씩 빼고 예. 있는 거 아니냐.
5: 아.
6: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주는 참 긍정적인 효과다.
5: 아하.
6: 앞으로 우리 정치가 예. 양당이
5: 예.
6: 정말로 이 극단적인 유튜브라든지 선동적인 유튜브에 좀 휘둘리지 않고 뭔가 바로 설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 아까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제 수사권 얘기를 좀 잠깐 했었는데 광주고생 사회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재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그러자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의 보안 수사 단계에서 밝혀냈다.
9: 그러니까.
5: 하면서 이제 이 경찰의 수사 자체가 완전 무결한 게 아니다. 어떤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를 이제 많이 보여준 거거든요. 서 변호사님도 신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7: 근데 문제는 저는 정청래 대표보다요. 오히려 김민석 총리가 문제있다 봐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5: 갑자기요? 보안수사권 물어봤는데.
7: 아니, 그 보안수사권이요.
5: 예, 예, 말씀하세요.
7: 보안수사권이 정청래 대표는 일관되게 전면 폐지였어요.
5: 아, 예.
7: 그러면 이게 이걸 막아야 될 게 대통령하고 총리 아닙니까?
5: 그렇죠. 예, 예.
7: 근데
5: 아하.
7: 그분들이
5: 아하.
7: 그렇게 주장하더니 갑자기 당원들이, 강성 당원들이 원하니까
5: 아.
7: 갑자기 자기가 먼저 보안수사권 뭐
5: 폐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7: 먼저 한 것처럼.
5: 아.
7: 이렇게 하고 여기 정부 안이 없다. 당에서 알아서 통과시키라.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대통령이 또 총리가
5: 예.
7: 보안수사권을 끝까지 일부 남겨놨어야죠.
5: 예.
7: 왜 자기들이 그거 정청래 대표보다 훨씬 나쁜 거 맞잖아요. 무책임한 거죠.
4: 저는 좀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요. 청와대에서.
5: 예?
4: 그 정부는 정부 안이 있고 또 뭐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뭐 자문단도 있고 추진단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들였고 근데 왜 정부 안도 발의 안 하냐. 이제 당연히 지적이 나올 수는 있는데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특히 이제 그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김어준 뉴스공장에 자주 출연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해왔던 그 안이 무엇이냐를 드러내게 하는 저는 기술이랄까?
5: 예.
4: 뭐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없더라. 예, 없다는 게 저는 사실상 드러났다고 봐요. 민주당 자체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5: 예.
4: 연구가 안 돼 있고 토론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5: 예.
4: 폐지됐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안을
5: 예.
4: 이런 것 문제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안이 없다. 민주당 내부에
5: 예.
4: 토론이 없었다.
5: 예.
4: 이게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
5: 토론조차도 못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말을 꺼내면 이거 검찰개혁 방해하는 거고 방해하는 지연시키는 것처럼. 거고 예. 이거 뭐 첩자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5: 예.
4: 의원들도 다 소극적인 거고요.
5: 예.
4: 그러니까 요지는 지금 참 더 황당한 이야기 들었는데 방금 그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5: 예. 예.
4: 경찰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증거를 갖다 숨긴 거 아니에요?
5: 예.
4: 그 인형을 뭐 숨겼다는 건데. 근데 이걸 이렇게 비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범죄자의 아버지가 검찰이었으면 더할 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감정으로 접근하는 거지. 검찰과 경찰을 견제를 시켜서 그 누구도 월권을 못하게 만드는 구조를 뭐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지.
5: 예.
4: 검사 나쁜 놈들이니까 검찰 없애야 돼. 여기에 천착한다는 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접근이죠. 그걸 국민들이 누가 호응하겠습니까?
6: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 잘하고 있다.
5: 아.
6: 이번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법사위에서는
5: 예.
6: 빨리 이제 그 간사 선임해가지고
5: 예.
6: 형사소송법 개정하겠다라고
5: 예.
6: 했지만
5: 예.
6: 한병도 원내대표는
5: 예.
6: 이거 의원총회도 열고
5: 아하.
6: 또 야당하고도 의견 물어보면서
5: 예.
6: 우리가 충분히 숙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5: 숙고숙의.
6: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방적으로
5: 예.
6: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말했고 정호 법무부 장관이 말했던 그런
5: 예.
6: 걱정할 것들을
5: 예.
6: 저는 어쨌든 여당에서 전당대회와 또 상관이 없는 자들은
5: 예.
6: 아유 잘한다. 원내대표는
5: 없는 분들은
6: 네, 없는 예. 분들은
5: 예.
6: 또 나름대로의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
8: 나갈 거라고 봅니다.
9: 근데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 자격으로 김민석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 속마음은 부분 존치잖아요. 보안수사권 부분 존치. 근데 이걸 폐지다. 정부 공식 입장 폐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술을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은 총리직을 면한 후에 기술을 걸었어야 되는데 현직 총리 신분으로 기술을 걸었다는 게 잘못됐다. 이게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인데 100% 공감합니다.
10: 네.
9: 건강 잘 챙기세요. 네.
5: 시청자들이 다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종희 아파트 승부사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10: 감사합니다.
5: 자, 2부에서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SBS 라디오 박종현 평론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자, 22대 국회 원구성 난항을 겪고 있죠. 여당에서 단독으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개의 상임위라도 먼저 회의를 열겠다. 7월 임시국회 소집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한재하 의원을 모시고 현재 국회 상황, 당내 현안의 입장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잘 지내셨죠?
1: 예, 잘 살아 있습니다. 눈에 가시로.
0: 아, 네. 눈에 가시로 잘 살아 있다. 네. 아까 이제 스튜디오 안에 오셨을 때 인사하니까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뭐 당내 상황이 좀 안 좋긴 하신가 봅니다.
1: 예, 제가 22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0: 예.
1: 아, 그렇다고 또 좋아질 거 바닥에 치면 올라간다고 하는데,
0: 예, 예.
1: 아직 올라가는데 좀 더 여유가 필요한가 봅니다.
0: 아, 예. 또 국민의 당내 상황도 좋지 않고,
1: 예.
0: 또 의원님 예. 개인적으로도 체감도 나아진 것 같지 않고.
1: 그렇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 사실상 좀 예.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지지율도 예. 올라가다가
0: 맞아요.
1: 오늘 보니까 또 다시 내려가는 예.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0: 아, MBS 조사 말씀하시는군요. 예, 예. 자, 아무튼 차근차근 또 현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1개를 이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다른 그 나머지 상임위를 하라는 의사인 것 같은데,
1: 예.
0: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격앙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 뭐 의총을 했습니다.
0: 마, 예.
1: 근데 의총 중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였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지금은 안 된다. 지금 원구성 협상이 완료된 게 보니까 20대, 21대가 한 57일, 후반기 57일, 53일 이렇게 걸렸더라고요.
0: 예, 예, 예.
1: 지금 한 35일 정도 됐으니까
0: 예.
1: 보통 통상적으로 7월 중순이나 7월 말 정도에 협상이 완료가 되니까
0: 예.
1: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걸 살펴보고 진짜 민생 현황에 있어서 중요한 상임위들은 우리가 갖고 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강력해서요.
0: 예.
1: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0: 아,
1: 예.
0: 민생 관련해서 꼭 가져와야 된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법사위라고 보시는 것 같아서.
1: 예. 그, 사실 그, 뭐, 의회라는 곳이 협치라고는 하는데
0: 예.
1: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이기도 하지만 공화주의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0: 예.
1: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공화주의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0: 예.
1: 우리가 공동체로서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기본 명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0: 예.
1: 지금 의총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 자체 야당은 우리가 줄 거 이 정도니까 너희들 받든지 말든지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0: 예.
1: 법사위가 가장 쟁점이긴 합니다. 근데 법사위를 하는 갖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
0: 예.
1: 책임 정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0: 예.
1: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의총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0: 국민의힘에서
1: 예. 예. 정말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공소 취소 특검은 안 하겠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그래도 줘라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믿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0: 예.
1: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법사위원장을 서영교 의원님을 드리지
0: 맞아요.
1: 않았습니까?
0: 예.
1: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대치 상황으로 가겠다. 그리고 공소취소 특검 이재명 죄지우기 특검이라고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던데
0: 예.
1: 그런 것들은 밀어붙이겠다라는 의견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 임기를 제대로 채운 것도 아니고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남긴 이제 자녀 임기만 채웠던
1: 예.
0: 거기 때문에 이분이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긴 하더군요.
1: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0: 상징성.
1: 뭐 제가 서영교 네. 의원 네, 뭐 여가위에서 같이 이제 상임위 활동도 하고
0: 예, 예.
1: 그러시지만 그런데 상징성에 있어서는
0: 예.
1: 대치 국면을 갖고 갈 적임자로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0: 그래요.
1: 그러면은 뭐 법사위원장을 다른 분 온건파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그럼 좀 추천해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0: 예.
1: 우리는 이렇게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이 받을 거면은 받고 아니 안 할 거면은 그럼 우리는 그냥 밀어붙이겠다. 근데 여당이 언제까지 여당일 건지 이런 선례를 남긴다는 게 23대 24대. 여당이 언젠가는 소수당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0: 그렇죠.
1: 예, 이거는 정치의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사실 이제
1: 예.
0: 법사위의 모양과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쟁점이긴 한 것
1: 예.
0: 같습니다. 들어보면
1: 예.
0: 뭐 여야가 항상 공수교대가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 예.
0: 항상 또 만약에 민주당이 또 소수당이 되면 또 같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1: 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뭐 철 지난 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적통 논란이 네.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적통을 할 거면 사람으로 적통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정신, 협치의 정신 네. 이게 원래 도의적으로 그냥 관례상 이어왔던 게 이제 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보니까 그거를 진보 또는 보수 언론에서 다 비판하는데 진보 언론을 어제 보니까 그래도 이거를 이제 구체화해야 된다. 예. 이 권한 분산을 위해서 우리가 법제화나 그런 대안들을 좀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되지 않겠냐. 이걸 매번 국민들께서는 관심도 없는데 이런 모습을 하반기, 상반기 때 원구성할 때마다 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에 대한 필요성은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구체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일단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상임위 뭐 선임기도 다 취소를 한 상태고 이제 다 거부를 한 건데 언제까지 날 것이냐. 사실 이제 냉정하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의힘에서 더 쓸 카드가 없잖아요.
1: 네. 예. 이렇게도 예. 볼 수 있죠.
0: 예. 예.
1: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쓸 카드는 없지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도 6.3 지방선거의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입법 독주나 아니면 이런 폭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걸 국민께서 그 성적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민주당도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것 플러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 같은 거는 우리는 안 하겠다.
0: 예.
1: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의힘도 좀 그러면 이런 진정성이 있나? 라고 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0: 예.
1: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대여 공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0: 그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에서 좀 얘기 나눌 게 더 있겠다. 예. 예 그런 예. 부분 말씀.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이 항상 그 최고위나 여러 상황에서 충돌을 하다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배재고 야구부 문제. 제가 일부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그 수벅데이, 탱크데이, 예. 예. 그 얘기를 또 소환하면서 조롱성 응원 논란. 그래서 지금 이제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다 이제 과하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대체적인 주장인 거죠?
1: 뭐 그런 의견들이 정치권 예. 저희 쪽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0: 예.
1: 근데 이제는 5.18 민주화운동에서 벌어진 일은요.
0: 예.
1: 그거는 과거가 아닙니다.
0: 예.
1: 진행형 아픔입니다. 국가가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시민을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죽였죠.
0: 그렇죠. 예.
1: 아직 그거를 경험한 가족들이 살아계십니다.
0: 예.
1: 그래서 그 죽음을 조롱하는 것은 그거는 진영을 초월한 문제입니다.
0: 네, 네.
1: 그거는 혐오 발언이 맞고요.
0: 예, 예.
1: 그리고 무관용 원칙이 맞습니다.
0: 근데
1: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혐오를 이념의 언어로 포장하는 건 정치권에서 했습니다.
0: 예.
1: 우리 어른들이 일차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요.
0: 맞아요. 예.
1: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지금 아이들은 맞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이 그러면 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정치권 먼저 반성하고요. 그리고
0: 예.
1: 학생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0: 예.
1: 그런데 미래까지 막히게 하는 거는 그런 반성보단 분노로 그리고 배움보다는 그런 절망으로 그들을 이제는 몰아세우는 거기 때문에
0: 예.
1: 잘못됐고 혐오성 발언 맞고 무관용 맞지만 모를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용의 미덕을 베풀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0: 예.
1: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이번에 아마도 배재고가 대한체육회에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1: 학생들이 잘못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게 징계가 이렇게 6개월 동안 아예 정지가 되면은 사실상 대학교 진학이나 이런 것 선수로서의
0: 예.
1: 치명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시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0: 예.
1: 그런 부분, 학생이라는 부분 그리고 혐오성 발언을 맞다는 걸 인정하지만 용서를 좀 부탁하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정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죽은 부분을 조롱하는 거는 그거는 무관용 원칙이 맞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몰랐다는 그 나이에는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허용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정치화하는 어른들이 나쁜 거지. 그 아이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좀 부탁하게 됩니다.
0: 사실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걸 또 진짜 정치적으로 막 갈등 양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앞에 두 가지 종류의 화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조화환이 있고 응원을 하는 화환이 있고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를 맡았던 이하상 변호사 이분 화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른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
1: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과연 그 학생들을 위한 건지
0: 그러니까요.
1: 좀 묻고 싶습니다.
0: 예, 예.
1: 자기 정치하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언론에 본인 이름 한 줄 나오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용하는 거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혐오를 이념으로 포장한 겁니다. 그래서 반성하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야말로 국민께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좀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0: 예.
1: 이런 곳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분들의 이름이 한 번 더 오르는 것 자체도 그냥 그 시간 자체가 좀 아깝습니다. 예.
0: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1: 아, 예.
0: 예. 국민의힘.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일각에서 징계 돌풍이 불 수도 있겠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국민의 윤리위가 가동되겠다는 것이고 지금 한 50여 건이 이제 접수가 됐다라는 것인데 그게 또 뭐 다양한 건이 비슷한 건도 있을 것이고 한데 네. 의원님도 그 중에 있으신 거죠? 징계.
1: 저는 언론을 통해서 이름이 나오는 건 봤습니다.
0: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의사 출신이기도 한데 학창 시절에 뭐 이렇게 가장 받았던 징계가 뭐 인생 최고 징계가 뭐예요? 일단 반성문 혹은 뭐 화장 신청서 여러 가지 있어요.
1: 사실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
0: 없죠, 그렇죠?
1: 별로 없습니다.
0: 예, 없겠죠.
1: 뭐, 예. 그리고 저는 외국에 오래 살아갔고요. 소수로서 지내온 경험들은 많습니다. 제가 살았을 때는 한국이 그렇게 위상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동양 여성으로 이젠 지냈으니까요. 근데 그 소수의 경험은 했지만 징계를 받은 적은 없고 지금도 당내에서 소수의 경험이지만 이제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징계까지도 경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징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돌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돌풍은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지금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0: 힘이
1: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는 징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같이 화합의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개파를 떠나서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만약에 징계를 할 거면은 똑같은 기준, 원칙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무소속 뭐 후보를 도와서 징계를 할 거면은 우리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을 때 한덕수 총리를
0: 그러네요.
1: 가서 응원했던 분들 똑같은 원칙, 똑같은 기준으로
0: 당원이 아니었으니까
1: 징계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윤리위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칼이 됐고요. 윤리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한 그런 결론들을 낼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사심 정치의 어떤 일환으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힘이 없어졌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 또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몸부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크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0: 아, 그래요?
1: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의 인물로 이제 가고 계시기 때문에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몸부림으로만 비춰집니다.
0: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된 징계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사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뭐 이 징계 관리 이슈뿐만 아니라 사실은 재선거 문제라든지 굉장히 두 분의 메시지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이게 좀 다르거든요 결이 그런 차원에서 좀 원내에서는 이 문제에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1: 오늘 의총에서도 어떤 의원님께서 징계 얘기 그만하자. 아마 국민들께서도 지치실 겁니다. 장정희 대표 언제 사퇴하냐, 징계는 언제 하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뭐 1, 2주도 아니고 지금
0: 아이템으로 너무 오랜 시간
1: 오랜 시간 해서 아마 말씀하시기도 좀 힘드시지 않나.
0: 아, 힘들진 않습니다. 예, 뭐 제 일이기 때문에 예, 예. 괜찮습니다.
1: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 징계 문제는 더 이상 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민들께 바라보기도 그렇고 우리가 근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징계 대상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0: 그렇죠. 네.
1: 마치 그걸 좀 훈장처럼 네. 여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0: 네, 네.
1: 뭐 지금 당 지도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6.3 지방선거 결과를 앞두고 우리가 보면은
0: 예.
1: 모두 다 겸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겸허하고
0: 예.
1: 우리가 스스로 반성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될 것 같습니다. 예.
0: 의원님도 만약에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예.
0: 뭐 징계 받아도 상관없다. 혹은 훈장처럼 여길 수도 있다. 이런
1: 아니 저는 훈장처럼 여기지는 않고요.
0: 예.
1: 그냥 징계를 받으면은 받겠죠. 아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기준 원칙에 대한 부분은 강조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계엄 이후에
0: 예.
1: 한 번도 뭐 그런 입지가
0: 예.
1: 경고했거나
0: 예, 예, 예.
1: 그리고 제가 당론을 많이 반대했기 때문에
0: 예, 예,
1: 그거와
0: 예.
1: 차이가 나는 행보들을 했기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예. 이게 만약에 뭐 경징계라도 나오게 되면 의원들께서 뭐 이렇게 좀 집단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행동을 하거나 어떤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다고
1: 예,
0: 하셔서
1: 예.
0: 드릴 질문입니다.
1: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 예전에 뭐 친윤이었던
0: 그렇죠.
1: 분들마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0: 친윤
1: 때문에
0: 친윤 의원들조차
1: 예.
0: 이제 징계 그만해야 된다.
1: 징계 얘기 그만하자.
0: 예, 징계 그만하자.
1: 예, 그만하자.
0: 아.
1: 예, 그러니까 집단 행동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 예.
1: 그러니까 이게 뭐 당대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미 과거의 인물이 되는 듯합니다. 본인께서 뭐 사퇴를 하겠다 안 하겠다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0: 네.
1: 지금은 언제 할 거냐의 결정은 사실 원내 대표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는 건 이미 퇴진은 기정사실화 한 거기 때문에요.
0: 예.
1: 그 시기는 다음 공천권
0: 그러니까요.
1: 유리한
0: 예, 예.
1: 그런 타임라인에 맞춰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0: 그러면 뭐 6일 윤리위 일정도 있긴 한데
1: 예.
0: 뭐 그러한 모든 타임라인이나 그런 진행도 원내대표가 그래도 약간은
1: 뭐 윤리위는 당대표가 소집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0: 예.
1: 모두 다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근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사실 언론에서도 부각될 만한 부분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는 언론에 계속 징계 얘기가 나오고
0: 예.
1: 하지만요.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0: 네,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 원내대표의 권한이 무게중심이 많이 간 상태다. 뭐 그렇게.
1: 지금은 거의 원톱이 되셨죠.
0: 아, 원톱이 됐다.
1: 저는 그렇게. 김해추는 이미 그쪽으로 갔고.
0: 예.
1: 그리고 비대위 구성보다도 지금 현재가 원내대표께서는 더 이제는 싫지 않지 않을까.
0: 아,
1: 그래서
0: 그래요.
1: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0: 사실 이것도 좀 약간은 뭐 좀 질문들이 좀 마이너한 이슈인 것 같은데 단톡방이 아니라 이제 텔레그램 단톡방이겠네요. 거기서 이제 한동훈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아, 우리들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그 글로벌 외교 안보 포럼 단톡방에 이제 가입을 돼 있고 인사를 했는데 하자마자 이제 장동욱 대표가 또 바로 나갔습니다.
1: 네.
0: 근데 우리 한지화 의원님도 여기 들어가 계시죠?
1: 예, 저도 외교안보포럼
0: 네.
1: 멤버입니다.
0: 네.
1: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전화번호도 바뀌고
0: 네.
1: 구성원도 좀 바뀌니까 새로 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네.
1: 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나가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아,
1: 너무나도
0: 네.
1: 노골적으로 이제 나가는
0: 네,
1: 거니까요.
0: 네.
1: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의 행보가
0: 네.
1: 그러니까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보다는
0: 네.
1: 분노 그리고 어떤 싫은 감정 또는 억울함 그 억울함은 어디서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0: 예.
1: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그분의 모든 행보를 지금 좌우하는 게 아닌가 뭐 징계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도 그게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마이너한 건데 그게 또 언론에서 이제는 얼마나 이게 화두가 되면서 좀, 예. 좀 안타까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아, 이 가게에서 뭐 또 좋아요 개수도 별로 없었다. 좋아요 누른 것도 친한 기회였다 하는데 맞습니까? 한재호님 누르신 거 맞아요?
1: 아니, 저는 아닙니다.
0: 안 눌렀어요.
1: 저는 안 눌렀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보시면서 아 국회의원들도 좋아요 개수 세는구나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자, 우리 의원님이 최근에 이제 인유한 대한적십자협 회장 이제 인선을 두고 의사 출신이시니까 예. 더더욱 심각하다 이렇게 바라보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제일 문제였다고 보셨을까요?
1: 일단은 적십자라는 곳은 예. 인도주의적 그렇죠. 그리고 공공성, 도덕성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적십자사 세계 국제 적십자사 적십자사 이제. 직원들을 전 많이 만나고 예. 그분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열정을 갖고 임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인요한 전 의원께서는 정말로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침묵한 분입니다. 계엄 당시 탄핵 당시 오히려 목소리를 냈을 때는 그야말로 이번 정권에서 얘기하는 내란 옹호 발언들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4천 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자리에 뭐 본인들은 아무런 관여를 안 했다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4천 명 있는 대한적십자사 자리에 청와대가 전혀 모르고 깜깜이 인사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 어떤 분에게 물어봐도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뭐 이번에 뭐 외연 확장을 구조적으로 하겠다. 구조적 외연 확장에 이제는 그런 뉘앙스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데 예, 예. 근데 그게 그러면은 내란 옹호까지 포함되는 건지 윤어게인까지 포함되는 건지 그런 것들 좀 되묻게 되고요.
0: 예.
1: 실용 그리고 이번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기조들이 철학 없고 그냥 위선적인 그냥 구호에 불과했나라는 생각을 해서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인준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 예, 그렇군요. 예. 일단 뭐 청와대 임명하는 건 아니지만 적십자 중앙위원들이 이제 추천을 해서 하면 이제 그걸 인준.

0: 대표님을 향해서 네. 섭섭하다.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데 누가 시키기는 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 근데 그 아, 뭐 당연히 누가 시킨 거는 없고요. 예. 원래 논리가 밀리면은 메신저를 공격하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관심 없습니다. 윤요한 의원이 저에게 섭섭한지 누가 시켰는지 이런 거 아무런 그 본질을 흐리는 거고요.
0: 예.
1: 저는 이뇨한 전 의원에게 사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아,
1: 그게
0: 스스로?
1: 예. 소시민으로 돌아가시는 게 맞고요.
0: 예.
1: 그게 한때 공인으로서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행적은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요.
0: 예, 예.
1: 그거를 반성하시고 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 사과를 책임 있게 소시민으로서 지내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0: 사과도 이분이 하긴 했는데 그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그 사퇴밖에 없다.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0: 한재현님 오랜만에 모셨지만 여전히 단호하시고 소시민은 말씀을 해주셔서 인터뷰가 명확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1: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다시 뵙겠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CBS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셨습니다. 본방송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현장방송으로 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0: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니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1: 김밥.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6: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여름이 싫은 이유. 햇볕이 쨍쨍 뜨겁다 못해 따갑고요. 비가 자주 오는 날이면 끈적끈적 습하고요. 온몸이 땀범벅 서로 붙어있기 힘들고요. 불쾌지수 치솟지요. 딱히 입맛도 없는데 음식은 금방 상해버리고요. 여기에 각종 벌레 곤충이 활개를 칩니다. 여름이 좋은 이유. 해가 강렬한 만큼 울창한 숲을 만날 수 있어 좋고요. 에메랄드빛 바다는 더 반짝이고 팥빙수와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죠. 공식적인 휴가에 더해서 해가 저문 뒤 특유의 밤 풍경도 이 계절에만 가능한 특권입니다. 이렇듯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늘 함께하나 봅니다.

0: 여름이 아무리 좋은 점 찾으려고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바람 한점안 부는 오늘 정말 덥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그닥 높지는 않아서 끈적거리는 건 없는데, 아유,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저절로 줄 흐르는데요.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은 계절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지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여름은 네, 찾아왔습니다. 흔한 이야기이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이왕이면 여름에 좋은 것들을 많이 많이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저도 열심히 찾아봐야겠어요. 오늘은 2026년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옴니화재 강고은 대표와 함께 쓸데있는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부에서는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금요일의 남자, H마트 방정일 부장님과 하루 빨리 만나서 독립기념일에 특별 세일하는 품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바쁩니다.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리커시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커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날씨 이야기. 프랑스 파리가 역대급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명문 브랜드이죠. 루비똥이 패션 위크 행사를 위해 대형 인공폭포를 설치했다가 수자원 낭비라는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루비똥은 지난달 말에 파리 국제대학촌 야외에서 세계적인 뮤지션이자 브랜드 디자이너인 퍼럴 윌리엄스의 2027 봄, 여름 남성복 패션쇼를 개최했는데 이 쇼의 배경으로 모래가 깔린 런웨이 뒤편에 약 8m 높이의 거대한 인공폭포를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전역이 섭씨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 부족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 같은 대형 수자원 조형물이 등장을 하자 현지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고급 패션 브랜드가 매년 12,000명의 학생이 거주하는 공공주거단지를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했다는 논란이 다시 점화되면서 현지 반응은 싸늘했다고 하는데요. 파리 부시장 또한 폭염 속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며 진행이 된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잘못된 메시지를 심어줄 뿐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일부 대학촌 주민들 역시 임대료를 내고 살면서도 루비똥 행사 때문에 시설 이용을 제한받고 일상을 바꿔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파리는 지난 6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인 40.9도를 기록했고요. 당국에 따르면 더위를 피하려다 익사한 사람만 최소 55명에 달했습니다. 병원 시설 포화 상태로 인해 공공장소 음주 금지령이 내려졌는가 하면 프라이드 축제 일정까지 변경을 명령받는 등 폭염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뮤지션이자 브랜드 디자이너인 퍼렐 윌리엄스는 지난 2023년 루비똥 데뷔쇼 당시에도 루브르와 노틀담 인근의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를 통째로 폐쇄를 해 공공장소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현재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는 끔찍한 소식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집계한 지난달 21일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96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3년과 2024년의 기존 최고 기록을 넘어선 수치라고 합니다. 유럽 관측 기관들은 이 같은 관측 결과에 대해 지구 온난화와 함께 엘니뇨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을 했는데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현재 태평양에선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엘니뇨가 형성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준의 해수면 온도에 엘니뇨까지 겹친다면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최고 온도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직전 엘니뇨 기간에도 전 세계 해수면 온도는 매달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엘니뇨는 지역에 따라 태풍과 홍수,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수면이 높아지면 대기가 더 오랫동안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태풍 형성에 필요한 에너지와 수증기도 더 많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엘니뇨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상황이 훨씬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의 온도도 그렇지만 지구의 온도도 이제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은 그저 바람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번 독립기념일 워싱턴 DC 지역에서 기록상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화씨 10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세 번째로 이어지는 기간이 될 거라고 합니다. 기상캐스터는 워싱턴 DC 지역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역 공항에서 최고 기온 신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높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오늘과 내일 오후 체감 온도는 약 110에서 112도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립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폭염경보는 내렸는데요. 오늘 날씨는 대체로 맑겠으며 시원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매우 낮습니다.
워싱턴 DC 지역 곳곳에서는 폭염에 대비해 냉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녁에는 최저 기온이 80도 아래로 약간 떨어지겠지만 체감온도는 자정 이후까지 90도 안팎을 유지하며 더위와 습도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7월 4일에는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기상예측센터는 내일과 토요일 모두 심각한 위험단계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위험도가 더욱 높아 강풍, 폭우, 잦은 천둥과 번개로 인해 7월 4일 독립기념일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7월 4일 오전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기온은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불꽃놀이 시간에는 여전히 습도가 매우 높을 것이고 약한 바람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을 해 토요일 밤에는 대기질이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위험한 폭염이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늦은 오후와 저녁에는 대기가 더욱 불안정해져서 국지적으로 뇌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발생하는 뇌우는 돌풍과 폭우, 우박, 위험한 낙뢰를 동반한 심각한 폭풍으로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날씨, 기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록적인 폭염은 다음 주 초부터 약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일요일에도 폭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요일은 최고 기온이 90도대로 약간 선선해지겠지만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랭전선이 지나가면서 최고 기온이 80도대로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매우 덥고 습하겠고요. 앞으로 며칠 동안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강한 비가 내릴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기온은요, 100도입니다. 섭씨 38도이고요. 자외선 지수 10으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9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여름아 부탁해. 정말 좀 살살 달아주지. 인디고가 부릅니다.

0: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매주 이 시간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보험의 강고은 대표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1: 네. 이제 완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0: 그렇죠.
1: 7월입니다.
0: 네네. 줄라이 폴스 때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1: 아, 줄라이 폴스, 줄라이면 바베큐 해야죠.
0: 아, 먹는 거 진심이신 것 같은데? 아,
1: 완전 저 미식가입니다. 맛집 찾아다니고,
0: 아,
1: 맛있는 거 해 먹고. 얻어먹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0: 제가 알기로 주로 쓰시는 편이라 그러던데.
1: 아, 뭐 그게 그겁니다.
0: 그러면 이 바베큐 하실 때 직접 구우세요? 아니면은?
1: 굽는 거는 저희 남편께서 해주시죠.
0: 그럼 맛있게만 드시는 거죠?
1: 네, 저는 코치만 합니다.
0: 아, 근데 이 바베큐 굽는 것도요, 이 요령 있어야 되더라고요.
1: 맞아요. 근데 해볼수록 느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실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죠.
0: 저는 해마다 뉴저지에 있는 사촌 동생네 가거든요. 근데 걔가 바베큐 하는 거하고 달라요. 뭔가 달라.
1: 이게 확실히 온도도 있지만 맞아. 몇 번을 뒤집냐.
0: 이야.
1: 뭐 이런 거. 언제 얹어서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영향이 끼칩니다.
0: 아, 또 말씀하니까 갑자기 또 출출해지는데. 자, 이 줄라이 폴스 때 이제 바베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그걸로 인해서 또 생기는 또 사건 사고가 많아요.
1: 일단은 네. 이제 7월이면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때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보험 전에 제가 몇 가지 안전한 바베큐를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고 싶어요.
0: 아우, 그래도 굉장히 좋은 팁인데요.
1: 첫 번째는 네. 날고기를 만지기 전에 손을 좀 깨끗하게 씻읍시다. 보통 그냥 뭐 이렇게 막 구우시니까
0: 남자분들은
1: 그 두 번째는 탄 고기를 되도록이면 요즘에는 안 드시려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암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약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세 번째는 너무 햇빛에 바베큐를 하느라고 노출되시는 거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요즘엔 저희가 조심해줘야 되거든요.
0: 남자분들도 기미 생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1: 기미뿐만 아니라 수분이 노출이 되면 네네. 거기에 따라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시면 또 큰일이 생길 수도 있는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예. 요즘에는 내가 아무리 지켜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또 거기에 관련한 어떤
0: 파생되는
1: 사건들이
0: 거,
1: 많기
0: 예, 예,
1: 때문에
0: 맞습니다.
1: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보험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스 그릴로 인한 화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깥에 피크닉 하듯이 나가셔서 하시는 경우보다는 집에 댁에서 그릴을 이용해서 바베큐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뚜껑을 열고 점화를 하셔야 되는데
0: 아, 뚜껑 닫고 점화합니까?
1: 뚜껁을 닫힌 상태에서
0: 그 처음 그릴 사고 처음 하시는 분이구나. 어쩌면 좋아.
1: 아니 이게
0: 너무 씩씩한데?
1: 그릴 뚜껑을 열고
0: 네네.
1: 점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0: 지금 이 방송 들으시고 뚜껑 하시는 분 분명히 있으세요.
1: 실제로 가스 그릴에 불을 붙일 때
0: 네네.
1: 뚜껑을 열고 하셔야 하는데
0: 네.
1: 뚜껑이 닫혔을 때 점화할 경우에 그 안에 가스가 남아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부상이나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0: 와.
1: 클레임이 된 적이 있어서
0: 네네.
1: 진짜 뭐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0: 그 그릴을 사용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1: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0: 예, 예.
1: 그냥
0: 더군다나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1: 맞아요.
0: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1: 그 두 번째는 저희가 고기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찹코를 사용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게 완전히 꺼졌다고 생각해서 댁에서 구우시다가
0: 네네.
1: 안으로 들어가서 드시고 계셨는데
0: 예예.
1: 그 댁에 있는 불씨가 남아있어가지고
0: 바람에 날리면
1: 네, 딴 데로 튀어 그 불씨가 화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거 저희가 그 공원에 파크 갔을 때도 그 차콜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화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보셔야 돼요.
1: 그래서 그릴은 집이나 차고 또는 다른 구조물에서 10피트, 약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두고
0: 네네.
1: 바베큐를 하셔야 안전하고요. 또 그릴로 인한 주택 화재 피해는 주택보험으로 커버하실 수 있어요.
0: 그래요?
1: 네. 하지만 뭐 디덕터블이 있잖아요. 우리 주택보험에. 네. 보통 1000불인데 그 정도 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인을 조사를 했을 때 인텐션이 있거나 너무 부주의했다라고 된다면 디클라인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안전을 위해서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물론 뜻하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가 드는 것이 보험이기는 하지만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먼저 항상 주의하고 미리미리 예방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July 4th, 예, 독립기념일 때 예, 특히 바베큐 하시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근데 꼭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꼭 화제가 나더라고요.
1: 더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0: 네네네. 하나의 원인이다 생각을 하시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님 나와주셔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0: 버지니아 703-642-2225 메릴랜드는요?
1: 410-465-2700번
0: 메릴랜드는 410-465-2700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 우리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님이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비싼 프로젝트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건설 과정에서 3만 8천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미국이 1달러에 파나마의 운영권을 넘긴 것을 언급한 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선박 요금을 4배 올린 것이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수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것뿐이었다.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다라고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이어 이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지협을 가로질러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길이 82km의 운하입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이 돼 1914년 8월 15일에 완공이 됐지만 지미 카터 행정부 때 합의로 1999년 운하 소유권이 파나마 정부로 이양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파나마 운하가 미국 선박의 운임을 요구하고 중국이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환수를 언급하고 나섰었는데 이후 파나마 대법원은 홍콩 CK 허치슨사가 보유한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고 파나마 정부는 해사청이 항구를 점유하도록 했는데 중국은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도서관에서 인공지능 AI로 구현이 된 루즈벨트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기도 했는데 파나마 운하를 당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운하 건설은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이지만 위대함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 정도에 따라 평가된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 트럼프 대통령 그 패기는 아주 좋지요. 이 항상 미국 우선 좋지요. 근데 AI도 트럼프 형님의 성품은 아는가 비네. 아이고.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첨탑에 올라 대형 현수막을 내건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유명 고공 스턴트 커플로 미리 계획했던 고공 청혼 퍼포먼스였다고 하는데요. 어제 날 12시경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약 450m 높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테나 꼭대기에 검은색 옷을 입은 남녀가 올라 대형 현수막을 펼쳤는데 검은색 현수막에는 흰색 대문자로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 The Love of Power, 권력에 대한 사랑을 이길 때 세상은 평화를 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이후 안테나 구조물 아래쪽 플랫폼으로 내려온 뒤 한 사람이 한쪽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포옹하고 입을 맞춘 뒤 반지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캣우먼을 연상시키는 머리 장식을 한 사람은 등반 장면을 촬영을 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주인공들은 러시아 출신의 고공 스턴트 아티스트 커플로 두 사람은 높은 건물이나 구조물에 오르는 이른바 루프 토핑으로 유명했으며 2024 다큐멘터리 영화 스카이워커스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뉴욕 경찰은 사건 직후 건물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대응에 나섰으며 오후 1시경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구금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첨탑에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1년 완공 당시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으며 지금도 뉴욕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일반 관광객은 86층과 102층 전망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외부 첨탑 구역은 출입이 제한돼 있으며 2001년 9.11 테러 이후 주요 건축물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고 하네요. 아니 결혼이 뭐 장난이요? 이 뭔 지랄들이랴 도 죽었는디 까딱
1: 하단 결혼식 날이고 장례식 날이 될 뻔이었구만. 이 안 떨어진 것이 용이야. 이.
0: 미국의 30대 남성이 선천적인 신체 문제로 배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확대 시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모금에 나섰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살고 있는 38살의 마이클 필립스라는 남성은 의학적으로 외서 음경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 부위 길이가 0.38인치, 약 97cm라고 밝혔는데요. 이 남성은 이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으며 의사의 권고에 따라 평소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한다고 합니다. 여행이나 외출 때에도 어려움이 이어져 자신감과 독립적인 생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상태가 연애와 대인관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다만 이번 시술은 단순히 외형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뇨와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남성은 온라인 모금 페이지에 매우 개인적인 의학적 문제로 도움을 구한다며 더 큰 존엄성과 독립성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그가 추진하는 시술은 반영구적인 피부 필러를 주입하는 비수술 방식으로 길이를 직접 늘리기보다는 신체 부위의 둘레를 보완해 화장실을 보다 편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남성은 시술비 일부를 직접 마련했지만 전체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2만 2천 달러를 목표로 온라인 모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205명이 참여해 12,009달러를 후원을 했고 목표액의 57%를 채웠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번 시술이 질환 자체를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성인용 기저귀에 의존하는 생활을 줄이고 일상의 편안함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남성이라고 주장을 하며 기네스 세계 기록 등재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그의 신체 치수와 세계 최소라는 표현은 본인이 언론과 모금 페이지를 통해 밝힌 주장이며 기네스 측의 공식 측정이나 인증을 받은 기록은 아닙니다. 외소 음경은 같은 연령대의 평균보다 신체 부위의 길이가 현저히 짧을 때 내리는 의학적 진단으로 남성은 자신의 사연을 공개하는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질환으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리고 도움을 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이 적은 것이 뭐 자랑이오. 이 쪽팔린 것도 모르고 그걸 까발리는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네. 이 남자 3대 자존심 상하는 넘버원이 그 시기가 뭐 좀 시기하다는 것인데 잊어본 게 그도 아닌 게비네. 앞으로 방글라데시에서는 온라인 도박이나 스포츠 경기 승부 조작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최장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 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박 예방 법안을 가결했는데 법안에는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최장 징역 7년형뿐만 아니라 최고 5천만 타카, 약 6억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스포츠 경기 승부 조작으로 걸려도 최장 징역 7년형과 최고 1천만 타카, 약 1억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글라데시는 1947년 영국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인도에서 분리 독립한 파키스탄의 일부였는데 당시 동파키스탄이었던 방글라데시는 1971년 서파키스탄, 그러니까 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해 현재의 국명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예전 영국 식민 지배 시절인 1867년 만들어진 느슨한 도박 관련법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대폭 손질해 처벌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네요.
1: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근데 이렇게 헌다고 혀도 죽어도 하겠다는 종자들은 꼭 있으니까 술, 담배는 끊어도 도박은 못 끊는데 자녀.
0: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한 네팔에서 조류 독감이 번지면서 가금류 약 60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팔에서는 지난 3월 18일 올해 들어 처음 조류 독감 발병이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전국 11개 지역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수도 카트만두를 포함한 카트만두 밸리의 경우 3개 지역에서 발병을 했는데 확산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당국은 조류 독감 확산을 막느라 닭 등 가금류 5만 9,6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계란 100만 여 개를 폐기 처분했다고 농업부는 전했는데 네팔 농업부 축산국장은 조류독감이 야생 까마귀에 의해 번지는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류독감으로 죽은 까마귀들이 발견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야생 까마귀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조류독감 확산으로 네팔 내 유일한 동물원도 이달 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카트만두에 있는 이 동물원의 무기한 폐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후 처음인데 동물원에 있던 사양 고양이와 올빼미, 독수리, 비둘기 일부가 조류독감에 걸려 죽었다며 동물원은 조류독감이 통제된 이후에 문을 다시 열 것이라고 합니다. 조류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가금류와 야생 조류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조류독감으로 숨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조류독감에 따른 치사율은 같은 조류의 경우 거의 100%이나 소나 고양이 등 동물이나 사람에게 옮겨지는 경우는 드물고 지금까지 인간 간 전염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게 닭도 조류 맞잖요. 이 지구상에 최소 227억 마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근데요. 끓이고 지지고 튀겨도 안 죽는 균이 있다고도만서도 이 조류는 아니겠죠? 독일 수사당국이 월드컵 조기 탈락 이틀 만에 독일 축구협회가 연루가 된 비리 의혹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범죄수사국과 검찰청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2024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개최도시 행정기관에 수사관 15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사당국은 독일에서 열린 유로 2024 당시 범죄수사국과 유럽축구연맹이 합작을 해차린 대회 운영사가 개최도시 공무원들에게 티켓 수천 장과 호텔 숙박권을 뇌물로 뿌렸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개최도시에서 일하던 피의자가 주최 측 관계자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국가대표 경기 관람 초청 등 부당한 이익이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도르트문트, 뒤셸도르프 등 유로 2024 경기가 열린 지역 행정당국 사무실이 대부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독일 축구대표팀은 지난달 29일 파라과이와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해 3회 연속 16강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나겔스만 감독은 영

0: 손노을이야? 손빼 홍명보 이 강아지야.
1: 그룹 BTS의 데뷔 이후 첫 벨기에 공연을 앞두고 유럽 수도인 브뤼셀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BTS는 어제 그리고 오늘 저녁 브뤼셀 북서쪽에 자리한 수용 인원이 5만 명인 보드앵 국왕 경기장에서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을 펼칩니다. 티켓 판매 개시 30분도 채 안 돼 매진이 된 이틀간의 콘서트에는 벨기에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BTS 팬 아미의 집결이 예상이 되는데요. 브뤼셀은 접근성이 좋은 서유럽 중앙에 자리한 데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기구가 즐비한 도시 특성상 국제항공편도 잘 갖춰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까닭에 네덜란드, 독일 등 인접국은 물론 동유럽과 북유럽, 심지어 중동과 북미에서 오는 팬들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 최대 12만 명의 팬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BTS 덕분에 브뤼셀이 유럽 K-POP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도시 전체가 특수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다수의 원정 관람객 덕분에 숙박시설이 대목을 맞았고요. 공연 전후로 브뤼셀 시내 호텔 수요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 가까이 늘었고 첫 공연일인 어제 숙박 예약률은 3월 하순에 비해 90%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브뤼셀이 평소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니고 도시 규모 자체도 작아서 숙박시설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데 3에서 뭐 많게는 5배가량 심지어 10배 이상 비싸게 책정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해외 방문객이 대거 들어오는 만큼 식당과 박물관, 상점들도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브뤼셀 관광청은 BTS 콘서트가 부모와 함께 공연장을 찾는 어린 팬들이 많은 점에 주목을 하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브뤼셀 시내도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관광 상품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뤼셀은 시내 중심부의 오줌 싸게 소년 동상을 제외하면 외부인들이 즉각 떠올릴 만한 관광 명소가 없어 일부러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도시는 아니지만 브뤼셀의 대표적 관광 그랑 플라스를 중심으로 스머프 등 만화를 접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박물관과 각종 미술관 등 가족 단위로 둘러볼 만한 곳들이 다수는 있습니다. 공연 기간 매일 최대 6만 명이 보드앵 경기장 주변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브뤼셀 대중교통 운영기관도 지하철을 증편하고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등 특별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역사의 직원도 추가로 배치를 해 승객 안내와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BTS 콘서트 첫날인 어제 저녁 10시부터는 벨기에 축구 대표팀이 세네갈을 상대로 벌이는 월드컵 32강전도 예정돼 있어 브뤼셀 시내는 심야 시간 큰 혼잡이 예상되는데 BTS 공연 종료 직후 한꺼번에 경기장을 빠져나온 팬들과 월드컵 거리 응원자들이 섞이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현지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제 20대 후반, 30대 촌디 말이오. 이 얘들은 세계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니 얘들이 50이나 60, 70이 되면 말이오. 아이 뭐하고 지낼라나 모르겠네. 그때까정 삐그덕거리지 않고 춤이나 잘 출라나 모르겠네. 참 쓸데없는 걱정도.

0: 아리랑의 BTS의 아리랑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방송, 편안한 방송, K-Radio,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그리고 H마트의 우리 방정일 부장님 하루 일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코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오늘은 2026년 7월 2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 송은경과 함께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에 지쳤을 때 스스로를 다독이거나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마법 같은 문장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비록 짧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말. 오늘 같은 날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더 아쉽고 또 많이 해주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지금 바깥을 바라보는데요. 와, 바람 한 점이 없는 것 같아요. 나뭇잎이 미동이 없네요. 햇살은 너무 따사롭고 잎은 푸르르고 좀 죄송하지만 스튜디오에는 글쎄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서 그런지 그렇게 더운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카톡글을 보니까 아유 덥긴 더운가 봅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나훈아의 목소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

오늘은 목요일, 목요일에 어울리는 글귀, 시, 노래 같이 하고 싶네요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입니다. 늘 수고해주시는 은경님께 감사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라라랜드 오후 방송 매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계셔 주신다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목요일은 다가오는 주말의 설레임과 한 주의 피로가 교차하는 요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목요일은 유난히 시간이 안 가는 날인 것 같아요. 조금 지치기도 하죠. 따뜻하고 활기찬 인사말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하시면서 마음을 전하기 좋은 목요일 글귀 모음 보내주셨습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미소와 행복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벼운 발걸음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에너지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즐거운 목요일,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떠올리며 미소 짓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 구구절절 다 듣기 좋은 말이네요. 그러면서 나태주의 오늘의 꽃도 보내주셨어요.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예쁘다. 오늘은 네가 꽃이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내주셨네요. 우리 복별님. 소망 중에는 당연히 즐거워하는 거 있는데 환난 중에 참는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환난이 오거나 고민거리가 많이 생길 때 속상할 때 아 내가 기도가 없었구나 그동안 아이고 기도하시라고 또 이렇게 또 환난을 주시네요 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아무리 환난이 오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덥다 덥다 하면 정말 덥거든요. 사우나도 하는데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참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쪽은요. 이 날씨 때문에 그동안 이 에어컨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 뒤늦게 폭염 때문에 이 에어컨 사재기 때문에 난리도 아니랍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거는 맞죠? 날씨가 상당히 습하고 덥습니다. 텃밭에 일을 하려고 나갔다가 땀만 바가지로 흘리고 들어왔어요. 아유, 돈 안 드리고 사우나 하셨네. 일사병에 걸릴 것 같아 물 많이 마시고 사랑하는 별이와 만사를 제쳐놓고 쉬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위 조심하세요. 앞으로 며칠 더위가 더 기승이니 정말로 정말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집 앞에 숲속에 개울물에 가서 별이와 물놀이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내가 조그만 물놀이 구덩이 만들어놔서 아주 시원해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비치 보이스의 Surfing USA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 노래 안 들을 수 없죠. 여름에 꼭 빠지지 않고 듣는 노래인데 십자가도 만들어 놓으셨고 개울가 근데 이 물 색깔은 그렇게 깨끗한 것 같지는 않은데 사진을 잘 못 찍으셨는지 어쨌든 시원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나의 쉼터라고 하셨는데 아 우리 복별님 참 너무 재미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쉴 수 있을 때 쉴 수 있는 거 이것도 큰 복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연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박지현이 부릅니다. 무. 오늘은 노래만 쏙 두고 가요 하셨습니다.

우리 복별님 눈치 빠르신데요. 내일 방송 없으시죠? 예, 내일 방송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H마트에 우리 방정일 부장님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계실 텐데요. 아, 오셨나? 아이고, 벌써 오셨네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말 좀 푹 쉬고요. 아마 뉴저지에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항상 해마다 뉴저지에 살고 계시는 저희 작은아버님 댁에서 저희가 바베큐 파티를 하거든요. 특별히 올해는 또 저희 친정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겸사겸사 올라갑니다. 가서 좀 푹 쉬고 그리고 월요일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텐데요. 아, 지금 또 라라라 퀴즈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도 만나야 되고요. 아직 라라랜드 안 끝났습니다. 끝까지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또 퀴즈 우리 뽀들현도님이 거의 답을 맞추셨어요. 거의. 그런데 보내주신 답에서 하나만 삭제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게 뭔지 한번. 라라라 퀴즈. 자, 뽀들현도님 지금부터 다섯 곡 다 들려드릴 텐데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정답자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 미스 박이 아주 재미 붙이셨어요. 예, 퀴즈를 또 한 두세 개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선별을 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를 내주시는 분들이나 또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이나 역시 두 분 모두에게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정성을 다해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을 맛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드리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우하우. 하우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곡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죠. 아무리 널 뜯어봐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번 주 퀴즈는요, 제가 가수와 제목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갓세븐이 부르는 곡이죠. 딱 좋아.

자, 다섯 번째 곡은 BTS의 Fake Love. 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곡 갓세븐의 딱 좋아, 두 번째 NCT DREAM의 트윙컴, 세 번째 곡은 몬스타의 춤, 네 번째는 인피니티의 내꺼 하자, 다섯 번째 곡은 지금 들으시는 BTS의 Fake Love. 자, 이 다섯 곡, 다섯 가수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집 탕도 703-354-1950, 703-354-1950.
1: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5: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어? 오늘이 금요일인가? 네, 하루 일찍 인사드리게 됐네요. H마트에 우리 방정희 부장님 함께하는 세일 품목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 하루 일찌감치 달려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0: 저기 내일하고 내일 모레부터 이제 뭐 휴가 되고 떠나고 뭐 바베큐 준비하고 지금 H마트도 너무 바쁘죠?
1: 제가 나올 때 보니까 어제는 좀 한가했었어요.
0: 네네네.
1: 근데 지금은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더운데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0: 아유, 세상에. 맞아요. 네. 그런데 내일 저희가 그 세일 상품 하기에는 또 시간도 늦고.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우리 방 부장님께서 하루 좀 일찍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때마침 내일 또 제 방송이 쉽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싶어갖고 오늘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와 주셨어요.
1: 예, 손발이 작정 왔습니다.
0: 아, 우리는 장수팔 고춘자라니까.
1: 아까 여기 나오기 전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셨어요.
0: 예.
1: 얼굴이 새빨개지셔가지고.
0: 왜?
1: 제가 전주에 우리 어르신들 날 더운데 텃밭에 가서 이러지 마라. 그랬더니 오늘 새벽같이 가셔가지고 그걸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얼굴이 새빨개가지고
0: 타신 거야.
1: 또 기운이 빠지잖아요. 이 더위에.
0: 세상에.
1: 거기 나가시지 마시지. 왜 나가셨냐.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어떻게 안 가냐 하면서 거길 나가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0: 네.
1: 그 텃밭 대여서 하는데
0: 네네네.
1: 대여 그 퍼셔츠에 보면 거기 있더라고요.
0: 그렇죠. 예.
1: 거기를 몇 개를 대여를 받아가지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발 좀 나가시지 마라. 그러면서 너무 미안해. 내가 상추락도 뜯어다 주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상추를 못 뜯어왔어.
0: 아이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 그런데, 마음만이 너무 감사하네요.
1: 그러신데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이제 방송 올라고 하니까는 그분이 부추를 집에서 드시려고 했던 걸 하는 거를 차에서 꺼내다가 저희 커스터머 서비스에 맡겨놨더라고요.
0: 네네.
1: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더운데 그거를 이렇게 가져가지고.
0: 결국은 받긴 뭘 받긴 받으시네.
1: 아무튼 근데 그거를 받았는데 마음은 편찮아. 그 좀 젊으신 분이면은 내가 뭐 그러려니 좀 할 수 있는데
0: 네네네.
1: 연세도 지극하신 분이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0: 또 마음 약한 그래. 우리 방 부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1: 그래가지고 보카레스 했잖아. 이거 갈증 빨리 이거 드셔야 된다 이거
0: 역시.
1: 큰일 쓰러지시니까
0: 네, 그렇죠.
1: 절대로 그리고 이렇게 더울 때 네네. 나가지 마라. 아침에 5시에 나가서 일을 하셔도 7시 이전에는 꼭 들어와라.
0: 그럼요.
1: 그렇게 아침 7시 이전에 꼭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또 나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0: 그런 분은 또 나가.
1: 네.
0: 근데 나가시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나가실 때 반드시 물 꼭 네. 챙겨갖고 나가시기 네, 바랍니다.
1: 물 꼭 챙겨가죠. 하셔야 됩니다. 이제 7월달 이제 시작했죠.
0: 네.
1: 7월달 시작하고 이제 6월달 저희 건강식품 세일 끝나고 이제 7월달에 세일 나온 거는 이게 속이 편해야 반사가 편해.
0: 아유 그럼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1: 근데 하루 한 포로 속이 아주 편해.
0: 뭔지 알겠다.
1: 이거 락토피.
0: 락토피.
1: 야, 이거 락토피 세일이 이제 7월 한 달 동안 이제 세일이 나왔습니다.
0: 예.
1: 락토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일 나온 상품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락토피 코어 3세트 선물용하고요.
0: 네.
1: 락토피 골드 3세트 선물용이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락토피 골드는 그냥 우리 온 가족이 이걸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이렇게 장 건강 위해서 드시면 참 좋고요.
0: 예.
1: 락토피 코어는 특별히 장이 진짜 안 좋으신 분, 또 배에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
0: 예.
1: 이런 분들한테 참 좋아요. 이게 장내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유산균이 이제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대장까지 이렇게 가는 데 있어가지고, 락토피 코어는 장내에 이렇게 사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0: 아하.
1: 그래서 장 건강에 너무 좋은 거죠.
0: 오케이.
1: 그러니까 락토피코 요게 49불99, 59불99에 하던 거 49불99 나와 있고요.
0: 네.
1: 락토피 골드는요. 요거는 49불99 하던 거 39불99 요렇게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그 7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들 장 건강을 책임지는 락토피 세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1: 다음은 이제 40주년 세일 안내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네. 훌라면.
0: 아, 훌라면.
1: 저희 에치마트 PB 상품 훌라면인데요. 요거 너무 맛있어요. 요게 어느 유튜브가 요거 진짜 강력 추천드린다고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훌라면 기존에 나왔던 게 약간 매콤한 맛이 있었어요. 근데 매콤한 거 못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요번에 마일드 제품. 마일드 제품이 새로 나왔거든요. 요게 지금 10불 99, 박스에 10불 99에 판매하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번들로는요, 2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가격 괜찮네요.
1: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딱 드셔보면, 우리 라면 하면 뭐 신라면, 진라면,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0: 네.
1: 신라면 하면 약간 매콤한 맛이잖아요.
0: 그렇죠, 아무래도.
1: 그러면 훌라면 매콤한 맛. 진라면 하면 약간 좀 마일드 하잖아요.
0: 그렇죠.
1: 깔끔하잖아요. 예, 예, 예. 그렇다 그러면 훌라면 마일드. 이게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믿고 드셔보시면요. 예, 절대로 예. 후회 안 하십니다.
0: 가격도 괜찮고 하니까 이참에 한번 트라이해보는 것도 좋을 그렇죠. 듯 하네요. 리밋 걸려있습니까?
1: 리밋 안 걸려있어요.
0: 굿.
1: 안 걸려있으니까 네. 그냥 필요하신 만큼 사시면 되는데
0: 네네.
1: 이게 또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0: 그쵸?
1: 싸다고 그냥 들이사다 집안에 남겨놓으면
0: 쫀내납니다. 라면도.
1: 나중에는 유통기한 지났네.
0: 맞아. 뒤늦게 돼요. 발견하면 네. 아깝죠.
1: 근데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뭐 보통 어르신들일 거예요.
0: 네네.
1: 저희 집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사다가 이제 쟁겨놓잖아요.
0: 네.
1: 저희 아들이 한번 와가지고 네네. 한번 스캔을 다 합니다. 일단 그 싱크대 다 열어봐가지고 오래된 네. 소스
0: 네.
1: 물어보지도 않고 다 버려요.
0: 아우, 그건 네. 진짜 잘하는 거다.
1: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0: 네. 난리 났었어요?
1: 아, 저희 와이프하고 그거 이러니 막 싸우고 그랬어요.
0: 네.
1: 싸우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0: 맞아요.
1: 왜 유통기한이 있겠어요?
0: 그럼요.
1: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드시라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 이후에 드셔도 되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다.
0: 저도 버리는 쪽이거든요. 왜 유통기간 지난 걸 내 뱃속에 버리냐.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아깝다고.
1: 맞아요. 맞아요.
0: 예.
1: 그래서 아무리 싸다고 한들 사다 놓으면 다 드시지 못할 거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0: 그래서 코스코 안 가시는 분도 많아요. 싸다고 이렇게 크게 대량으로 구매해 놨다가 그거 다 처리 못 하니까 결국은 버리더라는 거죠.
1: 맞아요.
0: 그래서 옛날 구멍가게 가듯이 H마트 가서 그냥 그때 갔다 맞아요. 필요한 거 사오신대요.
1: 필요한 게 하나 사고 필요한 거 하나 사고 이렇게 예, 예. 하시면
0: 그게
1: 됩니다.
0: 오히려 더 예. 알뜰할 때도
1: 요거
0: 있습니다.
1: 요거 훌라면 번들에 299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박스 10불 99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40주년 세일 아이템. 참 덥잖아요. 지금 너무 덥잖아요.
0: 덥죠, 덥죠.
1: 이렇게 더울 때 막 아이스크림 생각나지 않나요?
0: 아유, 아이스크림 뿐만이에요. 네.
1: 뭐, 물도 생각나고.
0: 저 보세요. 아이스크림 먹었잖아요.
1: 맞네요. 근데 요번에 우베 아이스크림 세트가 40주년 세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요게 14불 99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리밋이 두 개가 걸려 있어요. 아이고. 근데 리밋은 뭐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제가 항상 지혜롭게 해라고 네, 말씀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베가 근데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있어요.
0: 아, 브랜드 아닌가요?
1: 아니요. 이게 필리핀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지역에서 나오는 네. 참마의 일종이에요.
0: 아, 마 종류예요?
1: 네. 오. 이게 색깔 자체가 보라색이에요.
0: 보라색이 그렇게 좋대잖아요, 몸에.
1: 고구마도 보라색 고구마도
0: 그렇죠.
1: 좋고요.
0: 예.
1: 근데 요게 이게 국내외에서요. 뭐 네. 이런 디저트 제품으로 핫하게 지금 이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베가 맛이 어떠냐. 우리 구황작물 하면은 감자,
0: 네.
1: 고구마.
0: 고구마.
1: 그런 맛도 나면서.
0: 마 종류니까 아무래도.
1: 네, 네. 그 다음에 바닐라와 코코넛 맛이 은은하게 난다고.
0: 매력 있겠는데.
1: 그리고 그 다음에 단맛이 네. 이게 막 이렇게 단 게 아니고 부드러운 단맛. 부드러운 단맛에서 드시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너무 좋아.
0: 일단은 일단, 그렇죠.
1: 일단은 보라색이야.
0: 네.
1: 보라색이.
0: 보라색의 마야.
1: 아무튼 마 종류가 위 건강에도 좋다 그러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이제 그 한국에서 마 채취하시면
0: 네.
1: 그거 마즙 짜가지고 드시기도 했는데 요거 우베 아이스크림 세트
0: 네.
1: 요거 14불 99전 40주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전주까지 브랜드 모험전 청정원 모험전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풀무원 브랜드 모험전을 2주간 진행합니다. 대표적으로요, 부추참치 만두, 요게 7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른콩, 한국산 콩물, 요게 599짜리가 3불 99전 나와 있는데, 요거나 강력 추천.
0: 어, 그래요?
1: 콩물.
0: 오케이.
1: 콩물.
0: 오케이.
1: 우리 한국분들 이렇게 막 더울 때 콩국수 많이 생각나시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그러니까 요 콩물 갖다가 네. 콩국수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게
0: 너무
1: 드시잖아요.
0: 고맙지.
1: 그 다음에 풀무원을 하잖아요.
0: 네네네.
1: 풀무원하면 왠지 신뢰가 가지 않아요? 바른 먹거리.
0: 바른 먹거리.
1: 100% 한국산 콩.
0: 예.
1: 서리터로 만든 한국산 콩물을 3불 99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제품 외에요. 이제 풀무원 전 품목 다 세일하고 있는데요. 뭐 네. 대표적으로 뭐 로스팅 짜장면, 파래김, 뭐 그다음에 만두, 뭐 냉면,
0: 냉면
1: 이런 제품 한 자리에 모아서 지금 아유.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풀만두 너무 믿고 드셔도 됩니다. 네. 너무 네. 좋은 제품이고요.
0: 네.
1: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하우스웨어 제품 조금 안내드릴게요.
0: 예,
1: 세일이
0: 예.
1: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요 스테인리스 스틸 바드 용기가 22불 9개에서 28불 9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용 저당밥솥. 요거 29불 9구. 정상가 44불 9개 파면 그게... 저희 집에서 이 저당밥솥을 이... 사용하거든요.
0: 네네네.
1: 여기다 쌀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니까 밥이 그냥 딱 대요? 되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그 다음에 그 물이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0: 예, 예, 예, 예.
1: 그래서 당이 없나 봐요.
0: 오호.
1: 너무 맛있고 너무 밥도 맛있다. 잘 돼요.
0: 이거. 이거 비쌌었는데 가격 내렸네요.
1: 네, 29불 99.
0: 이참에 하나 장만해야겠는데요.
1: 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 냉장고.
0: 네.
1: 풀무원 김치 냉장고가 세일이 나와 있는데요.
0: 네네.
1: 999불에 판매하던 거 829불에 판매하고요. 1099불에 판매하는 거 879불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네. 냉장고 좀 뭐 한두 개씩은 다
0: 있죠.
1: 있잖아요.
0: 예, 예.
1: 근데 내가 냉장고가 지금 하나가 필요해. 근데 이게 뭐 코스코라든지 아니면 뭐 홈디파 이런 데 가서 냉장고 작은 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데 요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맞게 만들어 놨어. 김치도 보관하게 돼 있고 이런 거. 근데 그런 데서 사시는 제품은 그런 게 좀 부족해.
0: 아무래도. 네네.
1: 그리고 만약에 지금 냉장고가 필요하시다 그러면요. 이번에 세일하니까.
0: 네.
1: 풀몬에서 나온 냉장고 한번 매장 들려가시고요. 한번 보시고.
0: 예예.
1: 딱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가부 쪽 안내해 드릴 건데요.
0: 예.
1: 첫 번째로 감자.
0: 감자.
1: 자, 감자 5파운드 짜리가 2불 49전 나와 있고요. 노란 옥수수가 3개에 1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노란을 강조하신 거 보니까 맛이 굉장히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1: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옥수수 하면 그런 생각이 나요. 옛날 시골에서 있을 때 여름에
0: 네.
1: 밤에 모기향을 피워놓고 옥수수, 감자, 단호박을 쪄서 수박을 옆에 놓고 온 가족이 밖에 둘러앉아서
0: 예.
1: 할머니는 부채가지고 손자,
0: 예, 예, 예.
1: 손녀 목에 쫓아주시고.
0: 맞아요.
1: 하는 그랬던 정감이 생각이 나는데, 이 옥수수, 그럴 때 많이 먹었잖아요.
0: 많이 먹었죠.
1: 뭐, 그때 뭐 간식거리도 없었지만은, 뭐, 참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이블 오렌지 패키지 4불 99전 나와 있고요. 이제 제철이죠. 백청도 황도 복숭아 파운드에 2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허니망고 지금 박스에 14불 99전 나와 있고요. 드리스콜 딸기 스마트카드 온리세일로 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리플라워 개당 2불 49전 스마트카드 온리세일 나와 있고요. 파가 이것도 스마트카드 온리세일로 5개에 2불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고요. 금토일 한정 판매 깻잎 네 번치에 2불에 나와 있습니다.
0: 와, 진짜
1: 이건 거저예요. 이건 거저예요.
0: 네.
1: 거저.
0: 이 수거비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1: 수거비도 안 나. 저거 깻잎 나오면 오늘은 제가
0: 알죠.
1: 안정하는데 아마 좀 모종 사시다가 다 이렇게 심었던 분들 집에서 깻잎 이렇게 따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0: 네네.
1: 근데 어떤 분은 좀 크게 키우신 분도 있겠지만
0: 네.
1: 어떤 분은 이제 작게 했는데 요거 지금 네 번째 2불이면 너무 쌉니다.
0: 예.
1: 그다음에 7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0: 7월 1일 오늘이잖아요.
1: 오늘이에요.
0: 예.
1: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0: 목요일이요. 예.
1: 오늘이 체리데이래요.
0: 체리데이?
1: 체리데이래요. 한국에서는.
0: 왜 체리데이일까?
1: 치리치.
0: 아하!
1: 이래도 좀 체리돼 이래요.
0: 요건 한국식 나라
1: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체리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오늘이 체리데이더라고요.
0: 그래서 말 되네요.
1: 그래서 왜 체리데이지? 77이라서.
0: 그래서 체리를 갖고 오셨구나.
1: 그래서 체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네네. 체리가 6월에서 8월까지가 한 시즌이에요.
0: 제일 맛있죠.
1: 이 시즌 또 예. 지나면은 또 워싱턴 체리 드시기 힘드니까 네, 또 예. 가격 너무 좋잖아요. 네. 파운드에 2불 99전입니다. 네. 이 체리가요. 항암 효과도 있대요.
0: 그럼요.
1: 그다음에 예. 이게 당 높으신 분들 단 거 많이 못 드시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게 당도가 낮아 가지고 예, 그분들도 예. 쉽게 섭취할 수가 있다고는 합니다. 예. 그다음에 수박 씨 없는 수박 699.
0: 어, 좀 올랐네요.
1: 그래도 그래요? 제일 싸다.
0: 네.
1: 제일 싸다 강조합니다.
0: 네, 네.
1: 요거 개당 699 나와 있고요. 전주에 동일하게 한국 오이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상추 번치에 1불 29전 세일 나와 있네요. 다음은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 안내 드릴 건데요. 하루하루 쌀이 10불 99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햇반 12팩짜리가 9불 99전. 그 다음에 골든키 박스 24불 99 나와 있습니다. 가도야 참기름 1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그로서리 상품은요. 아까 네. 이거 풀무원 행사하는 거 꼭 얘기해 주시고요. 참소스 드셔보셨어요?
0: 아니요, 아직요.
1: 아, 이 참소스가요. 고기를 찍어 먹는 소스인데요. 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다 어울려요.
0: 애니고기.
1: 애니고기. 다 어울려요. 이거. 오. 그냥 찍어만 드시면은 진짜 고기를 맛나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아,
1: 이제 그 독립기념일 바베큐 이제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1: 그 참사수 한번 구매해서 한번 찍어 드시면은 네.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에 헤어룸 바베큐 양념 전품목 3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골곰탕, 진가 사골곰탕이 9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통통배 절단꽃게 5불 99전 나와 있고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3개에 11불 99전, 정식품 배지밀이 12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안내인데요. 네. 첫 번째로 연어 스테이크 파운드에 7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조개, 요게 파운드에 199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강력 추천. 바베큐 할 때.
0: 아유, 최고지, 최고. 이거 있어야 돼.
1: 조개구이.
0: 아유.
1: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이거 독립기념일 세일을 뭐를 낼까 네네. 회의를 하면서 네네. 우리가 조개를 좀 내자. 저는 기억에 을왕리.
0: 을왕리.
1: 을왕리에서 조개구이를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0: 예.
1: 이게 근데 평상시에 너무 비싸. 3국 정도 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1국에 아, 아주 좋은 가격이 있으니까요. 요거 살아있는 조개 1국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
1: 그 다음에 금병어가 파운드에 4불 99전,
0: 네.
1: 홍더미 파운드에 899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육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0: 중요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1: 중요한데요.
0: 네.
1: 자, 이때 되면 또 의뢰의 사시는 게 있잖아요. LA갈비.
0: LA갈비.
1: LA갈비. 의뢰의 사시기 때문에 또 의뢰의 세일을 냈습니다. 가격 좋아요. 13불 99 파운드에 냈고요.
0: 예.
1: 근데 또

0: 소금구이요, 목살.
1: 입맛대로 그냥 다 준비하셨네요.
0: 5불 99전 네.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아, 근데 난 이것도 싫고 그냥 불고기 해서 먹을 거야.
1: 아.
0: 그래서 돼지불고기 4불 99전 나와 있고요.
1: 네.
0: 요거 강력 추천 또 하나. 네. 양념마늘 언양식 불고기.
1: 와,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0: 요 소스가 양념이 그냥 그 마늘 소스.
1: 마늘 하세요, 마늘.
0: 마늘 소스예요.
1: 오, 진짜.
0: 마늘 소스예요.
1: 너무 맛있겠는데?
0: 이거 딱 불고기 하셔가지고 쌈 싸먹고
1: 이거 차콜에 구워 먹으면 완전 끝내주겠네.
0: 끝내줘요.
1: 여기 아삭이 고추.
0: 아삭이 고추. 탁 찍어서.
1: 아유,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
0: 그래서 정혁은 네.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상품 전품목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놨습니다.
1: 네.
0: 이번 독립기념일 바베큐 하실 때 가까운 애치마트 들리셔가지고요 맛있는 고기도 구매하시고. 네. 저렴하게 과일도 구매하시고
1: 네.
0: 또 저렴하게 수산물도 구매하셔가지고 네. 아 즐거운 독립기념일 되시기 바랍니다.
1: 앞으로 목요일날 할까봐
0: 그럴까요?
1: 자 하루 일찍 여러분에게 인사드린 오늘은 장보러 가는 날 정말 오늘 장보러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그렇죠.
1: 예예 예.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입맛대로 여러분들 골라서 즐거운 July 4th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일 체리 데이 목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라라랜드는 쉽니다. 그리고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무더운 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라랜드는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리커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커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맡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 오신 분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와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전시 관계가 됩니다. 손님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관계입니다.

0: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와 계약 파기나 만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clusive Right To라고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파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부당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면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님께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거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없다면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경우는 마음이 안 맞는 에이전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약의 릴리즈를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브로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의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로커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고객의 신뢰를 잃은 에이전트와 함께 지속해서 일하기는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해당 에이전트가 아주 부당하거나 원칙이나 법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 MBAR 또는 저희들의 라이선스를 주관하는 DPOR 같은 기관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30명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브로커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부득이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서 합당한 이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친분만 믿고 혹은 현혹하는 광고에 덥석 에이전트를 고용하셨다가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소개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고 리뷰도 확인하시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고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헤이 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미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관련 수사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붕괴한 건물 잔해 속에 갇혀있던 40대 경비원이 8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견조한 흐름을 이어오던 미 고용시장이 예상밖의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이 이번 주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립기념 250주년 행사와 월드컵 경기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뉴욕시 경찰국은 수천 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대규모 안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김상우 총영사 부임 이후 처음으로 뉴욕 지역 주요 재외동포 단체 대표들 및 언론인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역대 최대 규모인 607억 달러의 새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뉴저지 교통공사 NJ 트랜짓이 전 노선 요금을 3% 인상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직원들의 건강보험이 고용주 제공보험이 아닌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미세 기생충에 의한 식중독 감염이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이 농산물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반자동 소총 판매 등을 금지한 버지니아주의 새총기 규제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쥐와 접촉한 캐나다의 11세 소년이 광견병으로 숨진 사례가 보고됐다고 CNN이 1일 보도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NFL 스타 트래비스 켈시의 비공개 결혼식이 이번 주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기념 250주년 행사와 월드컵 경기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뉴욕시 경찰국은 수천 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대규모 안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미 프로풋볼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스타 선수인 트래비스 켈시의 결혼식이 3일 금요일 뉴욕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욕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사람은 결혼식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뉴욕시와 뉴욕시경의 발언 그리고 행사 준비 상황을 종합해보면 3일부터 4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법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2일 저녁에는 약 100명의 가족들만 참석하는 리허설 만찬이 이어지고 3일 금요일 저녁에는 약 1,100명이 참석하는 결혼식 본식과 피로연이 개최될 예정이며 행사는 4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해집니다. 초청장을 받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객들에게 전자 초청장과 함께 비밀 유지 계약서가 발송됐으며 여러 유명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도 준비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결혼식장 내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 본식 자체가 행사 준비는 이미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매디슨 스퀘어 가든 앞에는 대형 트럭들이 각종 장비를 반입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각 출입구에는 대형 카펫이 잠시 설치됐다가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장에는 테일러 스위프트 앤 트래비스 켈시 웨딩이라고 적힌 행사 문서철을 들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도 포착되면서 결혼설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뉴욕시도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대형 행사 개최를 위한 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행사장 주변 도로 통제와 대형 천막 설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2: My recommendation to all New Yorkers is to stay inside and stay cool. And if you happen to be getting married at Madison Square Garden, you will be staying inside and you will be staying cool. And I think it's a good example to set for the city at large.
1: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 역시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예정된 행사에 대해 경찰 인력을 배치해 경비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보안 내용과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위프트의 팬들이 행사장 주변으로 대거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케네스 코리 전 뉴욕시경 국장은 현재 스위프트 팬덤 규모는 전성기에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에 맞먹는다며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수백 명의 경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은 외부 창문이 거의 없고 전용 출입구와 차량 진입 시설을 갖추고 있어 유명인들의 사생활 보호와 보안 측면에서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이번 주말 독립기념일 대형 행사뿐만 아니라 월드컵 경기까지 동시에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욕시경은 독립기념일을 맞아 허슨강과 이스트강에서 열리는 세일 250 행사와 메이시스 불꽃놀이 행사로 인해 수천 명의 경찰 인력과 대테러 부대, 폭발물 처리반, 항공대와 드론 대응팀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일대에서는 약 8만 5천 발의 불꽃이 발사되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예정돼 있으며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해서는 즉각 압수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6일에는 뉴저지에서 브라질과 노르웨이의 월드컵 경기가 열리며 이에 관람객들이 대거 팬스테이션으로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경은 현재까지 독립기념일과 관련한 구체적인 테러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초대형 행사들이 한꺼번에 예정돼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고 수준의 경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2일 4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건물 잔해에 있던 이 남성은 70시간에 걸친 다국적 구조대 작업 끝에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라가이라주 카티아라마르의 한 쇼핑센터에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에르난 알베르토 힐 플로레스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붕괴한 건물 잔해 약 9m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지난달 28일 음향 탐지 장비와 레이더 등을 이용해서 그의 신호를 감지한 뒤 생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스타리카 적십자의 한 구조대원은 AP에 발견 당시 그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아내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를 두고 떠날 생각이 없었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후 칠레 구조대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와 미국,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합동구조대가 70시간에 걸친 대규모 구조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불안정한 건물 구조와 폭우, 계속되는 여진으로 굴착 통로가 여러 차례 무너지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구조대는 인접 건물의 추가 붕괴 위험을 고려해서 금속 구조물을 조심스럽게 절단하며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구조대는 콘크리트 틈새로 수색용 카메라를 투입해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또 호수와 주사기를 이용해서 물과 전해질 음료, 의료용 수액을 공급하며 그가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칠레의 한 베테랑 구조대원은 구조 작업 내내 그와 대화를 이어가며 안정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구조 직전에 공개된 영상에는 힐 플로레스가 잔해 속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현장에 참여한 UN 재난평가조정팀 관계자는 CNN에 지진 발생 7일이 지난 시점에서의 생환은 오직 기적적인 구조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재난 발생 후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은 72시간 3일로 여겨집니다. 힐 플로레스는 지진 당시 주변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자신이 머물던 경비 초소가 형태를 유지한 덕분에 잔해에 깔리지 않았고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돼 생존할 수 있었다고 AP가 전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진 그를 보며 각국 구조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고 구조 성공을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의 아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슬픈 나날을 보내다가 생존 소식을 듣고 한 줄기 희망을 본 것 같았다며 그는 정말 영웅처럼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부부에게는 10살과 8살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드리스콜 딸기 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물 수박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추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 목살 소금 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6: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7: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미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의를 밝혔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날 ICC가 점점 더 무법적, 불법적 방식으로 행동한다며 도모코 아카네 ICC 소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블랜치 대행은 아카네 소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ICC에 선택적인 법 집행과 내부 비위 의혹이 있다면서 공정성, 신뢰성, 정당성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법상 조약은 동의하지 않는 국가를 구속할 수 없다며 미국은 로마 조약의 비당사국으로 ICC의 권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ICC는 세계 어디서든 미국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미국은 ICC의 수사, 조사, 소환 또는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서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그간 전쟁 범죄, 대량 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국가 원수 등을 기소해 국제법의 심판대에 올려왔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ICC 관할권 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 강요들이 퇴임 후에 기소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트럼프 퇴임 후 불기소를 보장하도록 규정 개정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ICC에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지난해 말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 안팎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여학교 오폭 사건이나 카리브해에서 민간 선박들을 대상으로 벌인 일련의 공격 등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반자동 소총 판매 등을 금지한 버지니아주의 새 총기 규제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 시행과 동시에 대응한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총기 규제와 수정헌법 2조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미 법무부가 1일 반자동 소총의 판매와 제조 등을 금지한 버지니아주의 새 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당 버지니아주의 새 법은 1일부터 발효됐으며 같은 날 미 법무부는 해당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버지니아주 법은 특정 공격용 화기로 분류되는 반자동 총기의 구매, 판매, 이전, 수입 및 제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 시 경범죄로 분류되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올해 초 에비겔 스펜버거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이번 규제가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대행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헌법은 권고사항이 아니며 수정헌법 2조는 2등급의 권리가 아니다. 법무부는 역사상 어떤 행정부보다 수정헌법 2조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왔으며 필요할 경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민권국의 하르미트 딜런 차관보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은 자신과 동일한 무기를 수백만 명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위협 아래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은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AR-15 계열 소총의 상업적 구매를 사실상 범죄로 규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가 시민들의 헌법상 무기 소지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정부 측은 해당 법이 공공안전을 강화하고 총기 범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와의 법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법 시행과 동시에 제기되면서 향후 미국 내 다른 주들의 유사 총기 규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주정부와 수정헌법 2조 확대 해석을 강조하는 연방정부 간의 정면 충돌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체감 온도는 최고 115도, 섭씨로 약 4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대기질 악화까지 겹치면서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자제, 또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국립기상청은 뉴욕시 일대에 4일 토요일 오후 9시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폭염기간 동안 오후 체감온도가 화씨 105도에서 115도, 섭씨 41도부터 46도까지 오를 수 있다며 장시간 야외활동 시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여행과 야외 행사, 불꽃놀이 등을 계획한 시민들이 많은 만큼 바깥 활동이 늘어나며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낮 최고 기온은 목요일과 금요일 모두 화씨 100도, 섭씨 38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기념일인 토요일도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극심한 더위에 더해 대기질 악화까지 동반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2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오존 농도 상승에 따른 대기질 건강주의보가 함께 발령됐습니다. 덥기도 덥지만 대기질도 좋지 않아 바깥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특히 천식이나 심장질환,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격렬한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일 목요일 아침 센트럴파크의 기온은 화씨 80도대 초반, 섭씨 약 27에서 29도를 기록했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화씨 90도대 초반, 섭씨 32도에서 34도까지 올랐습니다. 뉴저지 뉴워크 역시 실제 기온은 아침 기온이 화씨 80도대 중반을 기록했지만 체감온도는 화씨 90도대, 섭씨 약 32에서 37도로 아침부터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폭염으로 뉴욕시의 낮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냉방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며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 노동자나 쓰레기 수거 등 야외 근무자들은 가능하면 작업 시간대를 이른 아침 또는 저녁으로 조정하고 고령자와 냉방시설이 없는 이웃,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 Please build flexibility into this week and look out for your people. No job is worth someone's health or their life. And please, check on the people around you. Older neighbors, young children, anyone living alone or without working air conditioning.
2: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메스꺼움, 과도한 발한이나 심한 피로감, 의식 혼란, 실신 등이 있으며 열사병이 의심될 경우 즉시 911으로 신고해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으며 토요일 오후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독립기념일 연휴 야외 행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매우 더운 날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00도, 섭씨 38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맑은 날씨는 계속됩니다. 밤 최저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100도, 섭씨 38도, 최저 기온은 82도, 섭씨 28도로 매우 덥고 습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거센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뉴욕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96도, 섭씨 36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역시 흐리고 매우 더운 날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03도, 섭씨 39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102도, 섭씨 39도로 오늘과 같이 무덥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일원 역시 토요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거센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102도, 섭씨 39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입니다. 폭염 이후 이어지는 토요일 오후부터 예고된 천둥번개를 동반한 거센 비에도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월부터 연방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약 4,300만 명에 달하는 대출자들이 새로운 상환 방식과 대출 한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핵심 변화는 기존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세이브 상환 프로그램의 폐지입니다. 이에 따라 약 700만 명의 이용자는 앞으로 90일 이내 새로운 상환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상환 방식은 상환 지원 계획과 단계별 표준 상환 방식 두 가지로 단순화됩니다. 교육부는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상환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월 상환액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도 강화되는데요. 현재까지는 등록금과 각종 비용 전액까지 대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2만 500달러 총 10만 달러까지만 연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위해 이용하는 학부모 플러스 대출도 평생 한도가 6만 5천 달러로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대학 교육비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웨체스터 지역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지역 서비스 KCS가 시작합니다. KCS 한인 봉사센터는 7월 1일 웨체스터 지역의 첫 여름학기 프로그램을 공식 개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강식에는 약 40명의 수강생과 지역 주민이 참석했으며 KCS 한인 봉사센터 관계자와 피터 하크햄 뉴욕주 상원의원, 쉘리 메이어 상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이와 함께 케빈 조 미주 한인위원회 정책국장과 박윤모 웨체스터 한인회장도 자리를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여름학기 프로그램은 지역 한인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됐는데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비롯해 서예, 키보드 연주, 건강교육 등 다양한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웨체스터 지역 한인들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뉴욕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프로그램 개설로 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CS 한인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더 많은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에서 한국 여성 재즈 아티스트들의 특별 공연이 열립니다. 주 워싱턴 한국문화원은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현지의 대표적인 재즈 클럽인 블루스 엘리 재즈에서 한인 여성 재즈 뮤지션 시리즈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음악의 예술성을 현지 관객에게 소개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여성 음악가들에게 무대에 오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공연이 열리는 블루스 엘리 재즈는 1965년 개관 이후 6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온 워싱턴 DC의 대표 재즈 명소로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들이 거쳐간 상징적인 공연장입니다. 이번 무대에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한국인 여성 재즈 피아니스트 3인이 참여합니다. 첫날인 7월 6일에는 국제 재즈 콩쿨 수상 경력을 가진 류다빈 피아니스트가 모던 재즈의 정교한 사운드를 선보입니다. 둘째 날인 7월 7일에는 서사적 작곡으로 주목받는 유하영 피아니스트가 그리고 마지막 날 7월 8일에는 허지희 피아니스트가 한국적 감성과 전통 재즈를 결합한 트리오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 여성 재즈 아티스트들의 창작 세계를 조명하는 동시에 한미 문화 교류의 의미를 더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 한국문화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홉 홈모기지.
4: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홉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4: 재융자도 뱅크오홉 홈모기지.
5: 뱅크오홉 홈모기지.
6: 뱅크오브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7: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8: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7: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8: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7: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8: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7: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0: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엠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5: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창고.
4: 703-354-1950 703-354-1950.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7: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시 함께합니다.
8: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9: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8: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9: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1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김상호 총영사 부임 이후에 처음으로 뉴욕 지역 주요 재외동포단체 대표들 및 언론인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동포사회의 안정망 구축과 민원서비스 개선, 팀코리아 협력체계 강화를 임기 내 핵심 과제로 지시하며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현장에 이하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1: 주 뉴욕 총영사관은 1일 수요일 저녁 맨해튼 파크 에비뉴 이스트 57스트리트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뉴욕 지역 주요 재외동포단체 대표와 언론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1일 공식 부임한 김상호 총영사가 관할 지역 동포단체 대표들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동포사회의 의견을 직접 듣고 향후 공관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총영사는 부임 당시 지시했던 소통, 협치, 도전의 3대 핵심 추진 방향을 소개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3가지 중점 과제로 재외동포 안전망 구축, 총영사관 민원서비스 개선, 팀코리아 협력체계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12: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서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가 총영사로 부임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동포사회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둘째, 동포사회의 역량을 모으는 협치를 강화하겠다. 콜라보레이션. 셋째, 대한민국 북익과 우리 동포사회의 차세대들과 함께하는 도전을 하겠다. 챌린지,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챌린지. 이 세 가지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11: 먼저 총영사관은 재외동포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인회와 종교단체, 직능단체, 봉사단체와 다양한 동포단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SNS를 활용한 상시 긴급 연락체계를 운영해 각종 안전공지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긴급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접수창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총영사관은 동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민원서비스 개선 요구를 반영해 민원관리관을 신설하고 그동안 혼선이 있었던 예약과 방문 민원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민원 거버넌스 확대,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설문이나 피드백 강화, 상담 역량과 책임성 강화, 또 사무 자동화 업무 확대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미숙 뉴저지 한인회장, 그리고 이현탁 퀸즈 한인회장 역시 총영사관의 민원 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민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재외공관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팀코리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 소재 19개 공공기관과 3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K-이니셔티브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청사 시범사업과 문화공공외교 거점 공관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총영사는 동포단체들이 K-이니셔티브와 문화공공외교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총영사관이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차세대 전문직 동포들이 K-이니셔티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동포단체와의 소통을 정례화해 제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총영사는 동포사회의 안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공관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 곳곳에서 자신의 삶으로 조국의 이름을 빛내고 계신 여기 계신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주역이십니다. 미국에서 우리 동포들이 관중이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 총영사관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K-Radio 이하입니다.
13: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식중독을 유발하는 미세 기생충 사이클로스포라 감염 사례가 17개 주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미 전역에서 총 145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감염자가 31명에서 80명 사이로 분류돼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저지주를 포함한 나머지 14개 주는 1명에서 10명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결과 감염자 전원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해외를 다녀온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 연령은 5세부터 86세까지 다양했으며 중간 연령은 42세였습니다. 또 여성 감염자가 전체의 61%를 차지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증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매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CDC는 특히 라즈베리와 상추, 허브 등 신선 농산물이 주요 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다며 식재료를 충분히 씻어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상하거나 멍든 부분은 제거한 뒤 섭취해야 하며 껍질을 벗기거나 조리한 과일, 채소는 2시간 이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역대 최대 규모인 607억 달러의 새회계 연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마이키 쉐릴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예산을 생활비 부담 완화 예산이라고 평가하며 재산세 감면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교육 및 복지 투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1: 뉴저지주가 2026-2027 회계연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7억 달러로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지난달 30일 예산안을 잇따라 통과시켰고 마이키 쉐릴 뉴저지 주지사는 30일 늦은 밤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저지주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쉐릴 주지사는 이번 예산을 생활비 부담 완화 예산이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쉐릴 주지사는 이번 예산은 뉴저지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산세 감면을 담고 있다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세 감면 혜택 확대, 재향군인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과 메디케이드를 위한 추가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쉐릴 주지사는 공교육 예산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소수계와 여성 소유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이를 통한 경제적 기회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성도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이번 예산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예산안이라며 개인 소득세는 인상하지 않는 대신 구조적인 재정 적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의 핵심 변화 가운데 하나는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인 Stay NJ 개편입니다. 현재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였던 자격 기준은 내년부터 20만 달러 이하로 대폭 낮아집니다. 환급액 역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인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

0: 입니다. 기업의 영업 손실에 따른 세금 공제는 앞으로 3년간 연간 100만 달러까지만 인정됩니다. 또 메디케이드 가입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에는 새로운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메디케이드 수혜 직원이 50명에서 249명인 기업은 직원 1인당 325달러, 직원이 250명 이상, 500명 미만은 535달러, 5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원 1인당 725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체르 주지사는 연방정부 정책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체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물가 상승 등 경제적인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뉴저지주는 자체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차세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뉴저지주가 직원들이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부담금을 도입합니다.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주정부와 기업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업계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2: 뉴저지주가 직원들의 건강보험이 고용주 제공보험이 아닌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기업들에 대해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저지는 최근 주 예산과 함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직원 또는 그 가족이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고용주에게 인당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직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있는 기업은 해당 직원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과액은 기업 규모와 수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메디케이드 이용자 50명에서 249명 규모 기업은 1인당 연 325달러, 5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은 최대 연 725달러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올해 약 1억 4,500만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이키 셰릴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했으며 향후 공공의료보험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정책 변화로 인해 주정부가 부담해야 할 메디케이드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부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즉각적인 부과 조항은 없지만 향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는 내년 이후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을 지지하는 측은 기업이 저소득 노동자에게 고용주 보험 대신 공공의료보험 혜택을 활용하게 하는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는 직원에게 보험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세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료비 혜택을 받는 구조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주 보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까지 기업의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진보 성향 정책 연구기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영향을 미쳐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의 고용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채용이나 해고, 사업장 위치 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저지주의 이번 조치는 일정 조건의 임시직, 계절직, 시간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의 채용 결정에서 메디케이드 가입 여부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셨습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폭염과 함께 보내게 될 독립기념일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K-Radio.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룡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이번 주말에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와 워싱턴 DC 인근에서 펼쳐지는 독립기념일 축제 정보들을 모아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이프 페이지에서는요. 국제금융의 중심축이자 개발도상국 지원의 상징인 세계은행이 2031년부터는 중국에 대한 신규 대출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과연 세계은행이 하는 일과 역할은 무엇인지 역사까지 함께 더불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말이면 미국이 건국된 지 무려 2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독립기념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 전역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는 가운데 특히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시는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버지니아와 워싱턴 DC를 잇는 동부지역에서는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이벤트들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단순한 불꽃놀이를 넘어서서 건국 25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공들여서 기획된 행사들이 가득한데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 이번 주말에 지역별로 독립기념일 축제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미 전역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 바로 수도인 워싱턴 DC입니다. 건국 250주년의 메인 무대답게 국가적 차원의 초대형 행사들이 7월 4일 하루 종일 이어지는데요. 축제의 서막을 여는 퍼레이드는요. 오전에 내셔널몰에서 열리는 국립독립기념일 퍼레이드입니다. 전국의 군악대, 의장대 그리고 역사적 인물들을 재현한 플로트카들이 행진을 하고요. 또 저녁 시간의 하이라이트는요. 국회의사당 서쪽 잔디광장에서 펼쳐지는 A-Capitol 4th 콘서트입니다. 매년 최고의 팝스타들 그리고 국립교향악단이 협연하는 이 무료 콘서트는요. 올해는 특별히 250주년을 맞아서 쟁쟁한 라인업으로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하지만 역시 콘서트의 피날레는 밤 9시경부터 시작되는 내셔널몰의 기념탑 상공을 수놓을 공식 불꽃놀인데요. 워싱턴 기념탑 그리고 링컨 기념탑을 배경으로 해서 터지는 불꽃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프로그램과 함께 워싱턴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의 중심가는 이날 엄청난 인파 그리고 차량 통제가 예상이 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뉴욕과 뉴저지입니다. 뉴욕의 독립기념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축제 바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메이시스 독립기념일 불꽃놀인데요. 특히 올해는 메이시스 불꽃놀이 50회째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여기에 건국 250주년까지 겹치면서 더욱 특별한 스케일을 예고를 했는데요. 올해 불꽃놀이는 허드슨강과 이스트강에 배치된 바지선에서 밤 9시 25분경부터 일제히 쏘아 올려집니다. 수만 발의 불꽃이 맨하튼 서쪽 하늘을 가득 채울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뉴욕의 맨하튼 서쪽의 강변 북로뿐만 아니라 강 건너편인 뉴저지의 호보큰, 저지시티 그리고 위호킨의 워터프론트 공원들이 최고의 명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꽃놀이에 앞서서 낮 시간대 뉴저지에서는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행사도 열리는데요. 독립전쟁의 격전지였던 뉴저지 모리스타운 국립역사공원 그리고 몬머스 배틀필드 주립공원 등지에서는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당시 대륙군의 전투를 생생하게 재현을 하는 리엔액트먼트, 그러니까 재현 행사와 퍼레이드가 펼쳐져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요, 미국의 뿌리 깊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바로 버지니아주입니다. 버지니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행사는 바로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에서 열리는 독립기념일 특별축제인데요. 이곳은 도시 전체가 18세기 식민지 시절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세계 최대의 야외 역사 박물관입니다. 7월 4일 당일에는 미국 독립선언서가 처음 낭독되던 그날의 현장이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로 재현이 되는데요.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또 전통 고적대 행진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저녁에는 주지사 관저 뒷마당 잔디밭에서 대규모의 애국 음악회가 열리고요. 이어서 하늘을 찌르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축제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250년 전 미국이 처음 탄생하던 그 시절의 분위기 속에서 독립기념일을 가장 뜻깊고 또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외에도요, 토머스 제퍼슨의 생가인 버지니아 샤를로츠빌의 몬티첼로에서는요, 매년 독립기념일마다 열리는 전통있는 귀화인 선서식이 올해 250주년을 맞아서 더욱 엄숙하고 또 감동적인 스케일로 거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타이틀에 걸맞게 이번 2026년 독립기념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축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웅장함, 뉴욕과 뉴저지 허드슨강의 화려함, 그리고 버지니아의 깊은 역사성까지 저마다의 색깔이 뚜렷한 행사들이 가득한데요.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실 계획이라면 각 행사장의 교통 통제 시간 그리고 보안 검색 지침을 미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50번째 미국의 생일,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 가득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벼랑 끝의 혈투로 단두대 매치가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 32강전. 어제 7월 1일 치러진 세 경기는 축구가 가진 잔인함과 짜릿한 반전의 미학을 가감없이 보여준 위대한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애틀랜타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콩고 민주공화국의 맞대결은 우승 후보의 두터운 스쿼드와 기적을 쓰려는 언더독의 투지가 정면으로 충돌한 한판이었습니다. 토마스 투헬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는 경기 전부터 심각한 수비진 균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주전 풀백 리스 제임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데 이어 백업 자원인 나렐 콴사마저 발목 부상으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투엘 감독은 왼쪽 풀백 디제드 스펜스를 반대편으로 이동시키는 고육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포르투갈과 비기는 이변을 연출했던 콩고는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템포 역습으로 잉글랜드의 불안한 측면 수비를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에는 해결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최상의 폼을 유지하고 있던 주드 벨링엄과 해리 케인의 정교한 공격 연계가 불을 뿜으며 잉글랜드의 막강한 화력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잉글랜드가 해결사 해리케인의 멀티골을 앞세워 2-1 역전승을 거두며 16강의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시애틀 루멘필드에서 펼쳐진 벨기에와 세네갈의 경기는 월드컵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명승부였습니다. 세네갈은 초반부터 벨기에의 높은 수비안을 가차없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빕 디아라의 선제골에 이어 롱패스를 한 번에 이스마일라 사르가 가슴으로 볼을 받은 후 그대로 발리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세네갈은 2-0으로 대이변의 승리를 바로 눈앞에 두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패색이 짙던 후반 11분 벨기에 벤치는 케인 드브라이너와 제레미 도쿠를 조기 교체하는 전술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선택은 경기 템포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윽고 후반 41분 로멜루 루카쿠의 정교한 헤더 추격골이 터진 데 이어 후반 49분 유리 틸레만스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숨막히는 사투가 이어지던 연장 후반 추가 시간 125분 세네갈의 라민 카마라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을 범했고 비디오 판도 끝에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동점골의 주인공 유리 틸레만스가 이를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벨기에는 3-2 이날 대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이 결승골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늦은 시간에 터진 골로도 기록됐습니다. 산타클라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는 개최국 미국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상대로 기쁨과 우려가 교차하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미국은 전반 종료 직전 플라린 발로곤의 환상적인 선제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후반 19분 발로곤이 보스니아 수비수 타릭 무아레모비치와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발목을 밟는 거친 반칙을 범했습니다. 브라질 출신인 클라우스 주심은 VAR 리뷰 끝에 가차없이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판정에 대한 논란은 뜨거웠습니다. 폭스스포츠 심판 분석가 마크 클레덴버그는 동작의 강도가 약했고 단순한 사고성 접촉이었기 때문에 레드카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VAR의 잘못된 사용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흔들리지 않았고 수적 열세 속에서도 신속하게 4-4-1 대형으로 전환하며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후반 37분 말릭 틸만의 정교한 프리킥 추가골이 터지며 미국은 결국 2-0 이날 완승을 거두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다가올 16강 벨기에전에서 주전 공격수 발로곤이 징계로 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미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와 맞물려 세계 축구의 거인들이 16강 무대에서 피할 수 없는 진검 승부를 펼칩니다. 7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는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아프리카 축구 돌풍의 팀인 카보베르데와 32강 최종전을 치릅니다. 카보베르데는 조별리그에서 스페인, 우루과이를 상대로 강력한 로우블록을 가동해 무승부를 이끌어내며 32강에 진출한 숨은 복병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절대 우세가 점쳐지지만 단판 승부의 특성상 카보베르데의 극단적인 수비 전술이 메시의 공간을 어떻게 억제할지가 이 경기의 포인트입니다. 이번 대회 대진표상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서로 반대편 CD에 위치해 있어 두 전설의 역사적인 만남은 오직 결승전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흥미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개최국 캐나다가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강력한 모로코를 상대합니다. 캐나다는 홈팬들의 압도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역사적인 8강행을 노리고 있지만 모로코의 날카로운 측면 전환 공격을 제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필라델피아 스타디움에서 프랑스가 파라과이와 격돌합니다. 프랑스의 호화로운 공격진이 파라과이의 끈끈하고 조직적인 질식 수비 라인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가 전술적 핵심입니다. 그 다음 날인 7월 5일 일요일 오후 4시에는 뉴욕 뉴저지 멜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우승후보 브라질이 복병 노르웨이와 맞붙습니다. 브라질의 삼바 테크닉과 엘링 홀란을 앞세운 노르웨이의 압도적인 피지컬이 맞붙어 축구팬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운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휴에 대미를 장식할 최고의 경기는 이날 오후 8시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에서 벌어질 공동개최국 멕시코와 축구종가 잉글랜드와의 외나무다리 승부입니다. 지옥의 원정이라 불리는 아스테카의 광적인 열기 속에서 잉글랜드의 전술적인 완성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휴도 월드컵과 함께 멋진 독립기념일 연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에서는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매장에서는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자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4: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5: 그럼 푼토와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4: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5: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4: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5: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4: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여러분께서는 7월 2일 목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였죠. 7월 1일 글로벌 경제계에 이목을 집중시킨 중대한 뉴스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국제금융의 중심 축이자 개발도상국 지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은행이 오는 2031년까지 중국에 대한 신규 대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계획을 제시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다자 간 기관에서 원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번 대출 중단은 아주 올바른 방향이다라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침에는 그동안 미국 같은 주요 주주국들이 제기해온 문제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세계은행은 정확히 어떤 곳이길래 한 국가의 경제에 이토록 큰 결정권을 가지는 걸까? 또 중국이 세계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그간 세계은행이 걸어온 역사 그리고 역할, 이번 중국 졸업선언이 남긴 경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은행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부터 짚어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세계은행을 일반적인 시중은행이나 혹은 뉴스에 자주 나오는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와 헷갈려 하십니다. IMF가요,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나라에 긴급 자금을 수혈해주는 그런 경제 응급실 역할을 한다면 세계은행은 IMF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돕기 위해서 장기적인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건설 자금 조달처라고 보시면 구분이 확실히 되는데요. 세계은행의 설립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계은행은요, 빈곤 종식 그리고 공동 번영 증진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 또 중남미의 좀 낙후된 국가들이 도로를 닦고 댐을 짓고 학교나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단순한 돈 빌려주기를 넘어서서 기술 원조라던가 경제개발 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전 세계 빈곤 퇴치의 컨트롤 타워인 셈인데요. 그런데 이런 세계은행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이제는 오히려 전 세계에 막대한 자본을 수출하는 중국에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요, 과거에 경제 기반이 취약했던 시절에는 세계은행의 핵심 차입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연간 대출 규모가 24억 달러에 달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후에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서 대출 규모가 꾸준히 축소돼서 작년인 2025년에는 7억 5천만 달러로 감소를 했다가 이번 계획안을 통해서 아예 최종 졸업 시한이 2031년으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은행은 언제,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이 조직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에 뉴햄프셔주의 브레턴 우즈라는 휴양지에서 전 세계 44개국 연합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무너진 국제 경제 질서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댄 건데요. 여기에서 탄생한 전쟁 이후에 세계 경제 전반을 지탱하는 무역 질서의 기반이 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GATT, 그리고 금융 분야의 IMF, 또 마지막으로 국제부흥개발은행인 IBRD가 출범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 IBRD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산하기관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세계은행, 월드뱅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들이 세계은행을 만든 최초의 목적은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재건이었습니다.
폭격으로 부서진 철도, 항만, 공장, 이런 전쟁으로 파괴된 기반시설을 복구를 하고요. 무너진 공장을 다시 세울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유럽 국가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것이 첫 임무였습니다. 실제로 최초의 대출 수혜국은요, 1947년 2억 5천만 달러를 빌려간 프랑스였고요. 이후에 유럽의 재건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세계은행은 1950년대부터는 타깃을 조금 바꿉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같은 식민지에서 갓 독립을 했거나 아니면 경제가 낙후된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지금의 형태로 임무를 확장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은행의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는 나라인데요. 세계은행 역사에 한국이라는 이름은 아주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6.25 전쟁 직후인 1955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세계은행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시작하면서 세계은행으로부터 수많은 차입금을 빌려왔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이용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라던가 포항제철의 기반시설 마련, 그리고 전국의 철도망과 전력망 확충, 심지어는 주요 대학의 이공계 실험 장비 도입까지 한국 현대 경제사의 굵직한 이런 인프라 사업 뒤에는 언제나 세계은행의 차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 쓰던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요. 마침내 1995년 세계은행 차입국 지위에서 공식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돈을 빌리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은행의 재원을 분담을 하고 또 다른 낙후된 나라를 돕는 공여국으로 완벽하게 지위가 바뀐 것인데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 가운데 하나로 대한민국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이번에 세계은행이 중국을 향해서 2031년에 졸업하라라고 고지를 한 것은 중국에 대한 세계은행의 개발금융 지원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런 선진 경제체제로 인정을 하고 홀로서기를 시키겠다는 구조적인 선언인 셈인데요. 하지만 이번 세계은행의 결정 이면에는 단순한 경제적 성장 축하를 넘어선 아주 팽팽한 국제 정치적 이해관계, 미중 경쟁 구도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 기관의 구조상 돈을 출자한 회원국들의 지분율에 따라서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분을 가장 많이 쥐고 있는 최대 주주가 바로 미국입니다. 전통적으로 세계은행 총재를 미국 대통령이 지명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고요. 따라서 미국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같은 서방 국가들은 지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중국이 이미 수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가졌고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 수천억 달러를 빌려주면서 자국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세계은행에서 저렇게 돈을 빌려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이었는데요. 다자개발은행에 한정된 재원은 정말로 돈이 없고 굶주리는 그런 최빈국들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거대 경제국인 중국이 그 몫을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에 세계은행은 유럽의 폴란드에 대해서도 2031년까지 대출을 종료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경우에는 인접한 우크라이나 사태나 원자력 발전 같은 특수한 분야에 한해서 일부 예외 조항을 열어둔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신규 대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서방의 견제 기류가 얼마나 명확한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세계은행의 탄생부터 또 한국과의 인연을 돌이켜보면 세계은행의 대출이라는 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서 자금을 지원받는 해당 국가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일종의 보증수표였습니다.
이제 세계은행이 중국에 내린 2031년 최종 졸업 통보는 중국이 더 이상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는 현실을 확인시켜주면서 동시에 글로벌 금융무대에서 미국 같은 주요 주주국들이 이런 기조를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2031년이라는 시한폭탄이 설정된 지금 중국이 앞으로 자체적인 대안금융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키워나갈지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경제 지형은 또 어떻게 재편이 될지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파고를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0: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드리스콜 딸기 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루스 밖에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미국발 반도체 과잉 투자 우려에 오늘 우리 증시가 검은 목요일을 맞았습니다.
2: 코스피가 8%가량 급락해 7,600선까지 밀려났고 코스닥 지수도 6%가량 하락해 86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1: 미국발 반도체 한파에 코스피가 7,6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피 8,000선이 깨진 건 지난달 11일 이후 15거래일 만입니다. 7,900선에서 개장한 코스피는 장중 8,100선까지 회복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넓혀 결국 7,6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급락장이 펼쳐지면서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미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소식에 투심이 얼어붙었습니다. 남는 인공지능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팔겠다는 건데 이 때문에 거대 기술 기업들이 AI 공급 과잉 문제를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4조 3천억 원가량 대거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섰고 기관도 2조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홀로 6조 2천억 원 대규모 사자에 나서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주 삼성전자가 9% 하락해 28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14%가량 급락해 210만 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다만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면 AI 거품론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잦아들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3: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그 반도체 업체들 같은 실적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우려 자체는 어느 정도는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1: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환율은 또다시 1,550원을 웃돌았습니다.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1,555.8원으로 나흘 연속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동탄 아파트 값이 여전히 1%대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반도체 벨트 주요 지역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2: 전월세 매물 부족난에 올해 서울 전세 가격 누적 상승률은 사실상 매매 가격 상승률만큼 높아졌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최근 정부가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동탄, 기흥, 구리. 동탄구의 상승폭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집전주 대비 1%대 올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13%로 전국 1위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기흥구는 전주 대비 오름폭이 0.18%포인트 커졌고 구리시는 0.3% 올랐습니다. 본격적인 규제 여파는 다음 주 조사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5: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세를 낀 매물을 매수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됨에 따라서 당분간 수요 감소에 따른 거래 및 가격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지역들의 경우 필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4: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직전주 대비 평균 0.27% 오르며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습니다. 도봉, 동대문, 구로, 노원, 중랑구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이 지속적인 실수요 유입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울 전세난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전세의 누적 상승률은 5.1%로 매매 상승률과 사실상 같은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상반기 기준 2015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6: 전월세 시장이 매물이 감소됨에 따라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요. 더군다나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이제 압력과 함께 이제 세제 개편 정책 변수가 지금 맞서고 있어서 꾸준한 우상향을 나타날 것 같아요.
4: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발표된 호남권은 아직 뚜렷한 가격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주 광역시는 0.05% 하락했고 전남 지역은 0.06% 올라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7: 중동전쟁 여파가 물가 지표에서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소비자 물가는 두 달째 3%대를 이어갔는데요.
2: 여기에 먹거리 물가도 다시 들썩이며 체감 부담을 키웠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4: 물가 상승률이 두 달째 3%대에 머물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2% 올랐습니다. 지난 5월 3%대로 올라선 뒤 오름폭을 더 키우며 2023년 12월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가를 끌어올린 건 역시 기름값이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4.7% 급등했습니다. 석유류만으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93%포인트 밀어올린 셈입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가 6월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는 게 정부 추정입니다. 먹거리 물가도 부담을 키웠습니다. 농축수산물은 3.2%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고 파와 쌀, 달걀 가격도 뛰었습니다. 자주산은 품목 중심의 생활물가지수는 3.4% 올라 26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7월엔 석유류 가격이 다소 내려가며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8: 아마 최고 가격제 하락한 부분만큼 이번 달에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뭐 소비자 전체 물가도 하락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4: 한국은행도 국제유가 하락과 물가 안정 대책 영향으로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단 낮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둔화 흐름이 곧바로 본격적인 안정세로 이어질진 불확실합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7: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년마다 공개하는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 OECD는 보고서에 지난 2년간의 한국 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을 담았는데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9: OECD가 한국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을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외국이 적은 보유세 비중은 낮은 반면 거래세 비중은 높다고 OECD는 지적했습니다. OECD가 세제개혁 제언을 담아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부동산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4%로 OECD 평균인 56%의 절반 수준입니다.
10: 부동산 세수 그 자체로 봐서는 OECD 대비해서 높은 편이긴 한데 보유세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9: 빠른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납입 상한 연령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1: By 2060, the old age dependency ratio will reach 80%, which will be the largest in the OECD.
9: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한국 경제 동향에 대해 공식 성적표를 낸 OECD. 계엄 사태와 중동 전쟁 등 위기 요인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하나로 소비 쿠폰 지급 등 확장 재정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했다고 보면서도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단계적 폐지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비용이 들고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이 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6%, 물가 상승률은 2.6%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7: OECD는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대한 효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OECD 경제검토국 더글라스 서더랜드 국가분석실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기업 투자 확대가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더글라스 서더랜드 실장은 모든 기업이 모든 지역에 투자할 수는 없다면서 가용자원을 활용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집중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광주에 이어 충청권에서도 메가 프로젝트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강요에 의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압박으로 종용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구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시혜적 조치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열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을 중심으로 대대적 투자가 이뤄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물 나눠주기가 아니라며 기업들 입장에선 가장 효율이 높은 지역에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집적해야 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방 정부가 기업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들이 부화뇌동해서 같이 화를 내면 결코 발전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투자를 유치한 거란 주장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12: 안치 행정하는 그 시절 생각으로 이렇게 압력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죠.
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을 들으며 고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했던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면서 이재용 회장의 결단이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프로젝트 실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면서 보수와 진보, 역대 정부들의 성과를 예로 들었습니다.
13: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 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습니다.
7: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취임식 날 천명한 실용주의를 재차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13: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7: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이 하나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통합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14: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기업들이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에 나섭니다. 모두 392조 원 규모인데요.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인공지능의 성패는 충청권 소재 부품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프라 적기 지원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15: 이재명 대통령이 찾은 충청 투자의 상징 장소는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였습니다. AI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최첨단 기지로서 충청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등 4대 분야를 성장 엔진으로 삼아온 충청권에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쏟아붓습니다. 전체 392조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140조 원을 투입하는 삼성은 천안, 아산 등을 HBM 팹과 패키징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6: 삼성의 꿈이 이곳 충청에서 뿌리내리고 자라고 결실을 보았습니다. 국토의 중심 충청은 앞으로 IT 소재 부품의 글로벌 허브로서 더 큰 성장을 이뤄갈 것입니다.
15: SK하이닉스 역시 청주를 거점 삼아 오는 2029년 신규 공장 건립을 목표로 100조 원을 투입합니다. 이 대통령 임기 안에 메가 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정부 역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17: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수의 복합 규제를 큰 폭으로 풀어주는 메가 특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15: 다만 무엇보다 산업 특성상 필요한 많은 양의 용수와 전력을 투자 일정에 맞춰 적기에 공급하는 게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18: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생산 팹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대규모 부지와 안정적인 전력 그리고 용수 등 인프라 확보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15: 여기에 처우 개선과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노조의 목소리도 새로운 변수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는 범부처 TF를 가동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연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당권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2: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당 복귀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충청을 찾았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틀 연속 호남 공들이기에 나섰습니다. 홍서연 기자입니다.
4: 여의도로 돌아온 김민석 전 총리가 첫 지역 일정으로 찾은 곳은 중원, 충청이었습니다. 청주시장을 돌며 민생행보를 부각하는 한편 SK하이닉스 청주공장도 방문해 현장을 살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는 당대표의 이미지를 내세운 걸로 풀이됩니다.
19: 대통령과 정부도 거기에 전력 투구 하시는 만큼 저는 당도 거기에 전력 투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당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4: 경쟁 과열 우려 속에 김 전 총리는 민주당 상임 고문들을 만나 싸우지 않고 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 연일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전날 전북에 이어 광주를 찾아 지방선거 당시 공천 잡음 문제로 상처입은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정 전 대표는 5월 어머니 집을 찾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 중인 송영길 의원은 지방 일정 소화 대신 서울에 머무르며 숨을 골랐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민주당은 경선 일정이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도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경선을 정 전 대표 고향인 충청에서 시작하고 정작 정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호남은 뒷순서로 밀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전준희는 그간 관례와 절차에 따랐다며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
14: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투표함이 보관된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첫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27일 만에 열린 경기장 내부에서 투표함 보관 상태 등을 확인했는데요.
2: 현장에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며 6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20: 굳게 닫혔던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셔터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들이 경력에 겹겹이 둘러싸인 채 경기장 내부로 진입합니다. 27일 만에 열린 경기장. 특위 위원들은 투표함의 봉인 상태와 투표용품, 각종 집기의 보존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21: 투표지가 처음 넣었을 때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22: 위원장 도장으로 다 봉인이 돼 있습니다.
20: 일부 위원들은 보관소 내 CCTV 설치 위치와 허술한 보안 체계를 집중적으로 캐묻기도 했습니다.
23: 저 CCTV가 안 보이는데.
22: 아, 내부에는 원래 없었고요. 네. 저 복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 복도의 양쪽에 네. 이게 다인가요, 그럼?
20: 현장 검증은 약 40분 만에 마무리됐는데 투표함을 직접 열어보거나 투표지 수량을 세어보는 등의 실질적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검증을 마친 윤상현 국조특위위원장은 투표용지 재검토 등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4: 적극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제안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재검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20: 한편 특위위원들이 경기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몰려든 시위 참가자들의 거센 고성과 몸싸움도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의 이동 조치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조특위가 오는 7일 재차 현장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출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14: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범여권 단독으로 구성한 11개 상임위원회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법사위는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2: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상임위 운영에 협조하지 않고 강경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주혜 기자입니다.
25: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에서 국정과제 입법을 당부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신속히 소집하겠다면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체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가운데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단독으로 구성한 11개 상임위원회 먼저 가동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입법을 완수하겠다면서 당내 태스크포스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0: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받지 않고 강경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구성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원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
25: 국민의힘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원장에게 민원 전화를 했다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협치 제스처로 해석되는 이 대통령의 골프 제안에 대해서도 법사위원장이라도 나눠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3: 법사위원장이라도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으면서 뭐 만나서 골프 치면 뭐하고 만나서 밥을 먹으면 뭐합니까?
25: 법사위 첫 전체 회의는 법력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5: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더 국민의 요구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안 등
25: 서영교 위원장은 정부와 당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주 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수희입니다.
7: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선고가 오는 9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최종

0: 이 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한 혐의 외에 소집 통지를 받고 국무회의에 오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0: 이번 선고는 특검법에 규정된 선고 기한보다 빨리 나옵니다. 특검 기소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에 따라 오는 29일이 기한이지만 이번 선고는 그보다 20일 앞당겨 진행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아직 여러 건이 남아 있습니다. 체포방해 사건의 대법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이 받아야 할 형사재판은 7개가 남는데 1심 재판만 해도 4개입니다. 또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항소심이 막 첫발을 뗀 상태지만 검찰 기소권이기 때문에 633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은 재판 절차가 본격화하면 올해 하반기에도 윤 전 대통령은 매일같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2: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자도 조사했는데요.
3: 김 씨 특혜 의혹들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백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종합특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수사팀이 김 씨 측과 서면 답변서를 사전에 조율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소환된 최 검사는 김 씨와 답변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5: 서면 답변을
6: 잘 설명 드릴게요.
4: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서민석 전 반부패 수사 2부 부부장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조사에서는 답변 사전 조율 경위와 함께 출장조사 당일 아침에서야 김 씨 측으로부터 장소를 통보받았다는 이른바 황제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틀 전 당시 수사팀이었던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유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0: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가만히 풀과 꽃, 나무를 보면 기특하고 신기합니다. 옆에 있는 꽃이 예쁘게 피었다고 풀이나 나무가 질투하지 않죠. 한마디로 다들 남 눈치 안 보고 자기만의 속도대로 묵묵히 자라납니다. 각자 제멋대로 크는 것 같아도 모아놓고 보면 참 조화롭죠. 우리도 이 자연한테 한 수 배워보면 어떨까요? 남과 비교하느라 힘 빼지 말고 그냥 나답게 내 속도대로 씩씩하게 살아보는 겁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윤태규 My Way였어요. 최고의 말이네요. 내 속도대로 잘 살아봅시다. 비교는 금물. 문현자 씨가 보낸 글입니다. 비교할 필요 없죠. 정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풀과 꽃들 나무 보면 정말 막 뒤엉키고 그래도 조화로운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조화롭게 보여질까요?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1182번. 예전에 나누었던 가나다 법칙이 생각납니다. 가나다 법칙. 가볍게, 나답게, 다르게, 가나다. 우리 모두 7월은 그렇게 살아요. 좋은 얘기예요. 가볍게, 나답게, 그리고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7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비꽃 장필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794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예민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는 장미화 씨. 아, 노랫말이 예쁜 노래가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아주 아름다운 곡 중에 하나죠. 6775번 어느 산골소년의 이야기 참으로 감미롭다. 소녀로 돌아간 느낌. 예, 그래요. 가요 속으로 나오는 노래들 듣다 보면 내가 소녀 때, 내가 소년일 때, 청년일 때 그렇게 들었던 음악들, 그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3876번 오늘 밤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합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창문 밖에 자동차들을 보는 시간 너무 좋더라고요. 예, 장마가 올라오면서 뭐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많이 흐립니다, 여러분.

이영규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소향 이전이.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인데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그분과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신청곡, 사연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7944번으로 옆집에서 맛있는 자두를 현관에 걸어두었네요. 좋은 음악, 따뜻함이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합니다 하셨어요. 야, 음악도 좋고 옆집 분들의 이런 배려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그런 날이네요. 자두 한번 베어물면 아우셔. 그래도 좋습니다. 모든 게 좋습니다. 임수달 씨가 신청하신 신나는 노래인데요. 함께 하시죠. 서울 시스터즈 첫 차.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드리스콜 딸기 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루스 박해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김목경 씨의 부르지마였습니다. 이 노래는 남보현 씨가 신청하셨어요. 자,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신청곡 오늘 그리고 베스트 사연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밌는 사연 뭐 좀 안 좋은 사연도 괜찮아요. 우울한 사연도 괜찮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성경란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정은주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6년생 한미 외국어 회화학원에서 만났던 정은주 언니입니다. 제가 22살, 언니가 24살 때 한미 외국어 회화학원에 같이 다니면서 친해졌어요. 그때 언니는 대한항공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와 정은주 언니, 쿠니 강사님과 넷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1989년, 1990년도 부평역 광장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들이키고 부평역 뒤쪽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정상 아르바이트와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서 연락이 끊어졌는데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 다시 만나게 된다면 오해도 풀고 싶고요. 보고 싶은 정은주 언니 그리고 쿤이 듣고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이선희 씨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이었습니다. 1966년생이시고요. 89년, 90년 그때쯤 대한항공에 다니셨던 정은주 씨. 한미 외국어 회화 학원에서 만났던 성경란 씨가 찾고 계십니다. 라디오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래요. 성경란 씨께는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2번째 만남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 9390으로 언제든지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6509번으로요. 선곡 좋고 이 시간 놓치지 않고 들으니 붓을 잡은 손이 즐겁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오, 야, 이 붓으로 이 그림을 이렇게, 야, 멋진데요. 꽃이에요. 이 무슨 꽃이지? 이런 걸 수묵화라고 하죠. 수묵화. 야, 대단하십니다. 오,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신 6509님. 너무너무 반갑고요.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7316번으로 허리 통증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아내의 요청으로 지금 마늘을 까면서 신청하고 계신 7316님. 아내분 허리 아픈 거 빨리 낫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한경의 타인의 계절입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0: 알프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광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광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광민의 잡지사 6월호 17번째 페이지. 역사 속 사람들의 목소리를 활어처럼 생생하게 잡아 올려주는 분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3: 자,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역사 이야기 오늘도 기대가 네. 됩니다. 자, 오늘은 박광일 선생님께서 이제 과거 이제 신분의 구별이 있었을 때 그중에서도 유독 가혹한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4: 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신분이 사라진 게 1894년 가보개혁 때 법제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런 과정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우리하고 달라 라고 해서 비난 또는 좀 격리의 대상이 되었던 신분층이 있습니다.
3: 신분제 철폐 이후에도?
4: 신분제 철폐 이후에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도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굉장히 최근이라고 보기도 좀 그런데 이제 벌써 한 10년 지났죠.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은
3: 아 드라마
4: 네 예. 거기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한두 명 빼고는 전부 다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4: 노비였거나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백정이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3: 구동매가 백정이었죠.
4: 그렇죠.
3: 유현석 씨가 연기했던.
4: 그래서 예. 이 백정들이 일제 강점기에도 여전히 신분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그 신분을 풀어내기 위해서 당시 사회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었거든요.
3: 예. 백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어떤 차별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누군가 비하할 때 뭐 개백정 이런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 우선 이 백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또 백정이라는 단어 자체 언제 시작된 건지 궁금한데요.
4: 네, 일단 사람에 대한 얘기는 좀 뒤로 빼고 네. 백정이라는 낱말을 처음 야 이거 이제부터 이 사람들한테 쓰자라고 했던 사람은 세종대왕입니다.
3: 세종대왕이 백정이란 말을 쓰자 처음으로
4: 여태까지 재인 그러니까 광대 그다음에 화척 우리가 얘기하는 백정을 가리키는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을 모두 백성들 안에 평민으로 끌어들여야 돼.